0: 그 이전에 있던 역사서를 참고하는 게 좋겠죠.
1: 아, 그렇죠.
0: 그런 점에서 사마천이 제일 아마 참고했던 역사서는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의 위대한 역사서인 춘추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춘추를 사마천은 계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춘추의 전통은 우선 네. 직필의 전통이에요.
1: 직필.
0: 직필.
1: 네.
0: 고들 직자에 기록할 필이니까 모름지기 고대 중국의 사관은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기록한다. 이거죠.
1: 네.
0: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중에서 반드시 있는 사실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곡이나 과장 없이 그대로 기록한다.
1: 역사의 기본이죠.
0: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게 사관의 직필의 전통이고
1: 예.
0: 두 번째는 바로 포폄의 전통이에요.
1: 포폄이요?
0: 포폄. 포와 폄인데요.
1: 예.
0: 포는 역사상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록해서 후대에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되겠다. 흔히 포상한다라는 그 포자죠.
1: 아, 예.
0: 또 하나는 과오나 실패의 경험을 기록을 남겨서
1: 아.
0: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안 좋은 이야기들. 일종의 이걸 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폄하다 할 때 폄이죠.
1: 아, 예.
0: 그래서 일상적인 평범한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후대에 기록을 남겨 전승해야 될 만한 성과와 업적. 또 하나는 실패와 과오의 역사를 기록해서 전통을 남겨서 교훈을 준다라는 게 포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이 전통이 사마천이 춘추에서 계승한 부분이기도 해요.
1: 아.
0: 다만
1: 예예.
0: 춘추의 역사서는
1: 네.
0: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한 마치 일기장처럼 오늘 내일 글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서예요.
1: 네.
0: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편년체 역사서라고 하는데
1: 네.
0: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1: 그렇겠죠 아무래도.
0: 보통 역사의 사묘서를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인간.
0: 인간은 바로 역사를 만드는 주체죠.
1: 예.
0: 그런 점에서 춘추라는 역사책은
1: 네.
0: 시간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쭉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네.
0: 아, 근데 사마천은
1: 네.
0: 시간도 좋지만
1: 예.
0: 사마천이 이 역사를 뭔가 입체적이고 아, 이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고민한 그 흔적은 사마천은 시간, 공간, 인간 중에서
1: 네.
0: 인간을 역사의 중심으로 설정했어요.
1: 아, 그렇습니다.
0: 결국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것은 그걸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주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사기를 무려 130챕터, 130권의 분량으로 한 개인이 무려 53만 자에 해당되는 방대한 역사를 10여 년이 넘도록 저술했는데 130권의 네. 분량 가운데 약 86%에 해당되는
1: 예.
0: 112권이
1: 네네.
0: 인물에 대한 역사예요.
1: 인간을 중점에 뒀네요.
0: 네. 역사상의 한 인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어떤 업적이나 혹은 어떤 과오를 남기고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가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그 일관되게 이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1: 예, 예.
0: 이게 바로 사마천 사기에 112권에 해당되는 인물에 대한 역사인 거죠. 다만 인물도
1: 네.
0: 레벨이 있기 때문에 사마천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는 제왕과 황제들의 역사예요. 군주들의 역사인
1: 거죠. 예, 예.
0: 이 군주들의 역사를 본기편에 12권의 분량을 할애해서 먼저 기록을 했어요.
1: 네, 본기.
0: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왕들도 있겠지만 진시황제가 등장하면서부터는 황제들인 거죠.
1: 네, 네.
0: 이 사람들을 묶어서 12본기편에 기록했고 그 다음 레벨은 마치 하늘의 북극성이라는 존재가 제왕과 황제라면
1: 네.
0: 북극성을 보필하는 별자리들 그걸 보통 고대 중국인들은 28숙의 별자리라 그러는데
1: 아.
0: 그래서 28편에 해당되는 챕터에 제후급들의 인물들을 세가편에 기록했어요.
1: 아.
0: 이 세가는 바로
1: 예.
0: 제후들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 예.
0: 28숙의 28세가에다가 두 명을 추가했는데
1: 네.
0: 바로 우리가 다음에

0: 보겠지만 공자.
1: 아,
0: 공자는 사실은 출신성 분이나 귀족이나 제후도 아니죠.
1: 제후가 아니잖아요.
0: 네, 예. 물론 위대한 성인이지만 예. 공자를 사마천은 세가편에 넣어줬어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예. 지난 시간 우리 초한지 때 봤던
1: 초한지 예.
0: 진나라 말기에 반진반란의 신호탄을 썼던 인물.
1: 어.
0: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진승.
1: 진승. 예, 예, 예.
0: 진승을 세가편에 또 기록해 줬어요.
1: 아.
0: 이게 이제 후대, 아니, 이 두 사람이 과연 세가편에 들어갈 만한 인물인가.
1: 네.
0: 그러나, 사마천은 이 두 인물까지 포함해서 30권의 분량으로 세가편에 그 다음 레벨의 인물들을 써준 거죠.
1: 공자와 진승을 좀 높인 거네요.
0: 네.
1: 예.
0: 마지막, 이제, 사마천 사기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1: 네.
0: 가장 핵심은 무려 70권 분량의 열전편이에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영웅호골도 있을 수 있지만 범부도 있고 또 고관대작도 있지만 사실은 장사꾼들 또 아부하는 간신들 충신들 자객과 협객들 심지어는 점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주변에 있는 흉노나 조선 같은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의 세계까지 망라해서
1: 네네.
0: 70권의 열전편을 야. 구성하게 됐어요.
1: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0: 그렇죠. 예. 이걸 보면 사마천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역사를 써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112권의 인물에 대한 편에다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역시 또 시간도 중요하죠.
1: 예.
0: 그래서 역대 시간적 표에 따라서 연표에 따라서
1: 예.
0: 서술하기 위해서 10권에 해당되는 표라는 편목을 만들어줬어요.
1: 네네.
0: 이 표라는 편목에서 우리는 연표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그렇군요. 있는 거죠.
1: 거기서 온 거군요.
0: 네. 그래서 네. 인물의 시간의 축, 그 다음에 사마천의 인문학적 그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 8권을 할애해서 군주가 천하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정치의 요체가 되는 그 영역. 이를테면 천문, 역법, 치수,
1: 예.
0: 예약, 또 경제정책 등등을 망라한
1: 네.
0: 그거를 8개의 구성을 해서 8서를 구성하게 돼요.
1: 서?
0: 네. 오. 이렇게 해서 주제별 제도사를 묶은 8서까지 포함해서 130권 53만 자 분량의 역사서를 사마천이 완성을 하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사기는 크게 보면 본기, 세가, 열전, 표, 서 이렇게 구분되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네, 예, 맞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사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파트는 아무래도 열전일 것 같습니다. 사기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0: 네.
1: 사기 열전편의 첫 번째 권을 보니까 그 육각수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백이 숙제 주려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여기 나오는 이제 백이와 숙제 이야기로 첫머리를 꾸몄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첫머리에 뒀다고 보십니까?
0: 예. 일종의 저는 이것이 일종의 열전의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자 여기에 사평에
1: 네.
0: 사마천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 백이열전이에요?
0: 그렇죠.
1: 어...
0: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1: 네.
0: 옛날 상나라 후기에 중원 지역에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읍제국가가 있었어요.
1: 네.
0: 그 작은 읍제국가의 제후의 아들들의 큰아들이 백이고 세 번째 막내 아들이 숙제예요.
1: 예, 예.
0: 근데 이 고죽국의 군주인 제후가 죽으면서 보통은 장자에게 계승을 하게 되어 있는데
1: 네.
0: 이 제후가 죽으면서 셋째 아들인 막내 숙제에게 이 제후의 군주의 권한을 이양한다.
1: 어허.
0: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돼요.
1: 네.
0: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이제 숙제가 군주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1: 네.
0: 이 셋째 아들이 예를 아는 그런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님인 큰아들인 백이 형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군주를 차지하겠느냐 하면서 형님에게 양보를 해요.
1: 형제의 난이 생기기는커녕 서로 양보하는?
0: 양보한 거죠.
1: 예.
0: 그러자 백이는 네. 자신이 동생에게 부담이 될까 봐 고죽국을 떠나서 망명하듯 떠난 거예요.
1: 야.
0: 그러자 셋째는 형님이 마다한 이 군주의 제후의 권한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숙제도 이것을 포기하고 함께 형을 따라서
1: 같이 가요.
0: 망명을 가면서 이 고죽국의 제후의 권한은 둘째 아들이 어부지리로 계승하게 된 거죠.
1: 예, 예.
0: 그리고 그 둘은 주변에 당시에 상나라도 있지만 막 성장하는 강력한 국가가 바로 그 유명한 주나라가 있었어요.
1: 예. 그러니까
0: 주나라에 평소에 친분이 있어 찾아갔는데 마침 주나라의 군주는 문왕이었는데
1: 네.
0: 문왕이 죽고 무왕이 그걸 계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중국의 역사는 주나라 무왕 때 이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죠.
1: 그래서 하상주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예, 예. 상주할 때 상나라가 멸망하며 주나라가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1: 아.
0: 주나라도 조금 늦게 공전하다가
1: 아.
0: 주 무왕 때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1: 예.
0: 근데 이게 백이와 숙자가 볼 때는
1: 네.
0: 아버지가 돌아가신 문왕이 돌아가신 상 중에
1: 네.
0: 무왕이 엄청난 군사원정을 통해 상나라를 멸망시키자 백이숙제는 이게 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으며
1: 아.
0: 이 무왕을 기피하게 되면서 도망가듯 떠나면서
1: 아.
0: 이 주나라가 지배하는 세계에선 나는 이 천하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수양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예, 예.
0: 그래서 고사리를 캐먹고 연명하면서
1: 네.
0: 절개를 지켰다.
1: 네.
0: 주나라에서 백이숙제를 찾아도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이 고사리마저도 주나라 땅에서 나는 거라면 이것도 끊게 되면서 백이숙제는 결국 굶어 죽으며 아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열전편의
1: 사마천이 왜 골랐을까 이거를.
0: 네, 그런데
1: 예.
0: 사마천이 여기에 대한 바로 사평을 달아요. 사평이
1: 예.
0: 전체 백이숙제 분량에 비하면 사평이 긴데
1: 네.
0: 뭐라고 그러냐면 듣건대
1: 예.
0: 옛날에 공자와 노자 같은 성현들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의 천도는 선한 자와 의로운 자와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건대 백이숙제는 백이숙제야말로
1: 의롭죠.
0: 선인이자 의인인데
1: 예.
0: 왜 그들은 고통스럽게 세상을 등지고 굶어 죽느냐. 그리고 오히려 악하고 탐관오리 같은 사람들은 왜 떵떵거리며 호사스러운 천수를 누리며 사는 이 부조리함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성현들이 말한 천도가 선인과 의인과 함께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오늘날 즉 사마천인이 사는 이 시대를 봐라.
1: 예.
0: 선인과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이 시대
1: 네.
0: 우리의 이 시대도 그때와 같지 않으니 이것이 뭐냐 그러면서 천도의 논리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1: 의문을
0: 거예요.
1: 던진 거죠.
0: 네, 이 부분이 바로 사마천이 생각한 세계와 세계라는 도와 또 천도와 현실 간의 이 괴리와 갭을 통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사마천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1: 뭔가 사평이 좀 뼈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사실 이것은
1: 예.
0: 본인이 한무제 시대에 겪었던 개인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고
1: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거를 총론처럼 열전 첫 번째 이야기에다 사평으로 달았을까요?
0: 네, 이것은 예. 바로 사마천의 사기의 완성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작은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사마천 개인에게는 인생의 어마어마한 사건과 관련된 거죠. 이것을 보통 이릉의 화 또 이릉지변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1: 예.
0: 바로 한무제라고 하는 이 시대는 바로 장성 이북에는 당시 역사상의 강력한 유목제국인 흉노가 번성을 누리고
1: 네.
0: 장성 이남에는 바로 농경정주의 한제국이 등장한 거예요. 이 두 문명이 일대 충돌을 하게 되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난 거죠.
1: 네.
0: 그런데 한무제가 즉위하면서 뭐 곽거병, 위청, 이광리 또 이릉장군 같은 명장들이 나오면서
1: 네.
0: 한무제 때 드디어 한이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며 공세로 전환됐던 그런 상황이죠.
1: 예.
0: 거기에 이제 이릉 장군도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
1: 네.
0: 하필 기원전 99년경 그 해에 벌어진 전투에서 이릉 장군이 패퇴하고 워낙 압도적인 흉노의 군사력 때문에 병사들을 지키려고 하면서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게 됐어요.
1: 예, 예.
0: 그러자 한무제는 격노하게 되면서
1: 예.
0: 이릉과 이릉 장군의 일족들에게 그 말로 멸족을 가하는 엄청난 형벌을 처벌을 하려고 결정을 내리는 문무백관들과 논의를 하는데
1: 네.
0: 그때 말석에 있었던 태사령의 사마천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마천은
1: 네.
0: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1: 아, 그러면서
0: 이릉장군은 그동안 한제국에 많은 공을 세웠고 네. 업적도 많은데 비록 이번 전투에 패배했지만 지나친 과한 처벌일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리고 그는 오히려 병사들을 보호하려고 투항을 했는데
1: 예.
0: 너무 과하다고 하면서 통촉하라고 간언을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말에 이 어마어마한 한무제가 오히려 노여움을 사게 되면서 태사령 사마천에게 사형에 준하는 엄벌을 오히려 사마천에게 가한 거죠.
1: 사형에 준하는?
0: 그렇죠. 예. 근데 왜냐하면
1: 예.
0: 관직에 있고 사대부나 귀족의 경우는 사형에 처해도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
1: 네.
0: 죽지 않되 더 치욕적이지만 생식기를 거세당하는 궁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1: 아, 네가 정 살고 싶으면 궁형을 받아들여라.
0: 궁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 야.
0: 사실은 살아있지만 더 치욕스러운데
1: 그럴 수 있죠.
0: 사마천이 궁형을 선택하게 되면서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예. 사게 썼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1: 예, 예.
0: 마음에 피멍이 드는 울결의 마음은 있으나 이거를 극복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1: 네.
0: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사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이라는 거죠. 아 정말 이거 너무 비장하죠.
1: 소름.
0: 그래서 죽지 않고 이 완성을 위해 살아남았다는 거죠.
1: 궁형을 받아들인 거예요.
0: 예. 네, 물론 호사가들은
1: 네.
0: 사마천이 궁형을 받았던 이 비극적인 이릉의 사건을 겪고 사마천은 역사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특히 역사의 비극적 인물에 대해서
1: 네.
0: 더 공감하고 깊은 역사적 안목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예, 그럴 수도.
0: 그래서 사마천은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성현들도 비극을 극복하며 묵자라든가 또 공자 선생이 춘추를 쓰신 것처럼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춘추를 공자가 완성했다고 생각진 않아요.
1: 네.
0: 그러나 사마천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1: 네.
0: 그렇듯 나도 이 비극을 초국하며 사기를 완성하리라. 그러니 백의 숙제의 그 사평은
1: 그러네요.
0: 사실은 한무제와 이 시대에 대한 자기 얘기라고 본인, 해도 과언이
1: 본인의 되죠. 이야기네요.
0: 예. 근데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1: 예.
0: 역사 인물의 입을 빌어
1: 예.
0: 아주 그 냉혹한
1: 선인과 의인이 고통받는
0: 왜 고통?
1: 현실.
0: 내가 올바른 얘기한 건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지?
1: 이해가 갑니다.
0: 라는 것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야, 궁형을 받아들이고 10여 년 동안 그 대작을 완성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좀 울컥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야,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리고 사기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던데요.
0: 그렇죠. 이제 네. 한무제 시기에 이걸 공개하기는
1: 그렇지.
0: 좀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이 역사책을 사기를 후대
1: 네.
0: 외손자인 양훈이라는 사람이 갑오처럼 잘 간직하다가 후대 한 선제 때쯤 되면 이것이 공개되면서 결국 나중에 태사령이 완성한 이 역사서를 중국의 공식 관수 편찬의 정사로 인정받게 됐고
1: 네.
0: 이 사마천 사기의 역사적 전통은 동아시아의 역대 역사의
1: 네.
0: 유산으로 남겨졌다고 볼 수 있어요.
1: 삼국 사기에도 영향을 줬군요. 예. 자, 그럼 끝으로 이성환 교수님께서 사마천의 사기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글쎄요. 제가 표현한다면
1: 네.
0: 울결된 비극을 초극하며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완성한 정사의 효시.
1: 울결된 비극을 초극하며 스토리텔러가 만든 정사의 효시다.
0: 네.
1: 네, 딱 압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성원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복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역시 사마천의 사기에 실려있다는 걸 아십니까? 진나라 덕공 2년 처음으로 복날 제사를 지내고 성사대문에서 개를 잡아 해충의 피해를 막았다 이런 기록입니다. 여름철 벌레와 역병이 들끓을 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낸 진나라의 풍습이 조선 후기의 민속지 동국세시기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삼복더위, 삼복풍습이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이 삼복더위도 조금만 더 견디시면 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섬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군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것처럼 말야.
1: 저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리시험을 거의 백지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 자격시험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연구실에서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양자기술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제거하려고 했던 그 결함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양자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이정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자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양자기술 자체보다도 결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함은 제가 연구하는 반도체 안에도 있고 제 자신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연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운 좋게 연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결과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언젠가는 꼭 연구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물리시험을 거의 백지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물리를 계속해도 되는 걸까?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학 동안 연구실 인턴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두 달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잘 이해되지 않았고 실험 장비를 다루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턴 결과를 발표할 때 저는 딱히 보여드릴 게 없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뒤에는 박사 자격시험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연구실에서는 실험 과정에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실험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참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결함은 배움이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함이 많다고 느끼던 제가 지금 연구하는 대상도 바로 결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결함, 점결함을 이용해서 양자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없어야 할 흠이라고 여겨졌던 결함이 양자기술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저장하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연구하면서 제 삶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함이라고 생각했던 느림과 실패도 어떤 환경과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능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연구하는 점결함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반도체 물질은 고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실리콘 반도체에는 수많은 실리콘 원자들이 일정한 격자 형태로 줄을 맞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적인 배열 안에 아주 작은 이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원자 하나가 빠져있기도 하고 실리콘 원자 대신 원래 없어야 할 다른 종류의 원자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마치 파란색으로 칠해진 도화지에 갑자기 빨간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고체 격자 안에 한 점에 생긴 작은 결함을 점결함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기술에서는 점결함을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도체는 전자의 이동을 통해 정보를 표현합니다. 전자가 잘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 이런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죠. 그런데 원치 않는 점결함이 생기면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가야 할 방향에 작은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기고 반도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런 결함을 가능한 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자기술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제거하려고 했던 그 결함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결함은 전자 하나를 붙잡아 두는 아주 작은 방처럼 작동합니다. 반도체 안에 생긴 작은 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전자를 머물 수 있게 하는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자는 자기만의 양자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위를 향한 상태, 아래를 향한 상태, 그리고 혹은 두 상태가 함께 겹쳐 있는 상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상태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합니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로 정보를 저장한다고 하면 양자 기술에서는 이러한 양자 상태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 정보의 기본 단위를 퀴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은 단순한 흠이 아닙니다. 반도체 안에 우연히 생긴 작은 빈자리처럼 보이지만 관점을 바꾸면 그 안에 전자를 붙잡아 두고 양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이 됩니다. 한때는 없애야 할 결함이었지만 이제는 미래 양자 기술의 핵심 자원이 되는 겁니다. 정결함의 대표적인 예로는 실리콘 안에 있는 인 도너나 다이아몬드 안에 존재하는 질소 공극 색중심이라고 불리는 정결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다이아몬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보석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비싸고 단단하고 반짝이는 물질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다이아몬드는 매우 훌륭한 반도체 물질이기도 합니다. 매우 단단하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열도 잘 전달합니다. 최신 반도체 공정 기술과 결합하면 다양한 형태의 소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을 정보로 매개체로 활용하는 광소자 기술과도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안에 특정한 정결함을 넣으면 전혀 새로운 기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탄소 원자 하나가 빠지고 그 옆에 질소 원자 하나가 들어가면 특별한 정결함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질소 공극 색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탄소 원자들이 반듯하게 줄서 있던 다이아몬드 안에 어느 한 지점에 작은 빈자리와 낯선 원자 하나가 생긴 겁니다. 보통 같으면 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원자가 빠졌고 다른 원자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작은 흠이 전자를 붙잡아 두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나 전기 신호를 이용해 그 전자의 상태를 읽고 바꾸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안의 정결함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양자 정보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반도체 기술에서는 결함을 없애야 더 완벽한 소자가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양자 기술에서는 오히려 그 결함을 잘 만들고 잘 조절하고 잘 연결해야 새로운 기술이 됩니다. 없애야 할 흠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관점을 바꾸면 정보를 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제 자신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정결함은 원래 반도체 안의 흠입니다. 있어야 할 원자가 빠져 있거나 다른 원자가 끼어든 작은 변형입니다. 혼자 놓고 보면 오류입니다.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고 반도체 성능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함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빛이나 전기 신호로 정교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그 결함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전자를 붙잡아 두는 작은 방이 되고 양자 정보를 저장하는 퀴비트가 됩니다. 제 느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결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이해하고 늦게 성과를 내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물리를 좋아했지만 시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연구실에 들어갔지만 두 달 동안 보여드릴 성과가 없었습니다. 대학원에 가서도 박사 자격 시험에 떨어졌고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실험을 한 번의 실수로 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림이 결함으로만 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원 입학 후 오랫동안 지도 교수를 정하지 못해 방황했었습니다. 관심 있는 연구실을 찾아 여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뷰를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인터뷰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교수님들께 인상적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도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면담날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연락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대단한 연구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구실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연구라도 맡겨주시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제 단순한 대답에 교수님께서는 조금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간절함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몇 달 동안 인턴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특별한 연구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교수님께서는 저를 믿어주셨고 결과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아주셨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들은 대학원 선배들이었습니다. 실험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논문을 쓰는 방법까지 정말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제 느림은 혼자 있을 때는 결함이었지만 저를 믿어준 교수님, 기다려준 선배들, 함께 실험한 동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오래 붙잡고 고민하는 힘이 되었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되었습니다. 결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결함이 놓인 환경이 달라졌고 그 결함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결함은 더 이상 결함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양자기술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의 입자가 혼자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가 중요합니다. MIT의 시스 로이드 교수는 고전적인 계산과 양자 계산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전이 독창이라면 양자는 오케스트라의 합주와 같다. 저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 자원인 양자 얽힘과 양자 간섭 현상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만들어집니다. 결국 양자 기술은 서로 다른 양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설계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뛰어난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가족 안에서 배우는 신뢰, 친구들과의 협력, 직장에서의 동료애, 연구자들 사이의 공동연구, 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입니다. 최근 AI 기술로 놀라운 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과학자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AI가 논문을 쓰고 실험을 설계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간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단순히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구는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 연구할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 질문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깊어집니다. 제가 연구하는 정결함 큐비트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수많은 정결함들을 서로 연결해야 하고 더 큰 규모의 양자 얽힘을 만들어야 하고 실제 기술로 구현해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사람들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함은 그 자체로 곧 가능성은 아닐지 모릅니다. 반도체 안의 점결함도 그냥 두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저의 느림도 혼자 있을 때는 부족함이고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함이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루어질 때 그것은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반도체 결함은 한때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 양자 기술의 핵심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그것이 지금 당장은 숨기고 싶은 빈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함은 결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들과 만나느냐, 어떤 방향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乱走。
1: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이번 주말에 화씨로 90도가 넘고 섭씨로 30도를 넘는 날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뉴욕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폭염이 일상생활을 멈추게 한 한국의 올해 여름 소식이 가족 또 친구들로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국의 여름은 기상청 표현 그대로 한다면 기록적인 폭염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일상과 도시의 리듬을 통째로 흔들어 놨다. 이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래도 매미는 계속 울어대는데 아마도 덥다는 표현이겠죠? 언론의 보도와 소셜미디어 SNS에는 이건 더위가 아니라 기후변화다. 지구가 뜨거워져 가고 있다라는 글이 또 연달아 올라온다고 합니다. 도시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서 새벽에 일찍 움직이고 낮에는 숨을 고르며 더위를 피해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더 재밌는 건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평소에 익숙한 동남아 그 뜨거운 기온에 몸이 적응돼 있는 그런 관광객들조차 한국 여름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다라고 놀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입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연의 섭리는 여름의 한가운데 아직도 더운 날들이 남아있는데 입추라는 글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날씨를 잠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덥습니다. 그리고 또 6월 말쯤이었나요? 우리가 거의 세 자릿수, 거의가 아니라 화씨로 100도가 넘는, 그러니까 섭씨 40도에 육박하거나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넘어갔던 그 더웠던 시간 며칠을 보내고 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30도 섭씨로 넘어가는 며칠을 살게 되니까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덥다라는 표현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 오늘 그런데 뉴욕과 그 일대는 7시, 8시 무렵에 지금 뭔가 이렇게 소나기가 쏟아질 거라는 표시가 돼 있긴 합니다. 해가 지는 시각은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8시 조금 넘어서 해가 진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오늘 해 지는 시각은 8시 3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가 조금 내린다면 석양을 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과 그 다음날 썬데이 모두 월요일까지는 맑은 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화씨로 91도, 92도 이 정도, 그러니까 섭씨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기온을 보여주겠습니다. 더운 날입니다. 금요일인데 주말에 물놀이를 갈까 어디를 갈까 산에 갈까 생각을 하신다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던 간에 다 미국 시민이 되는 그런 birthright citizenship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르는 뭐죠? 출산 아기 산모 제가 말이 잘 안 되네요.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가 돼서 출산 관광을 하는 그 birth tourism을 단속하기 위한 두 건의 executive orders,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이미 birthright citizenship 이거 아니다라고 취임과 동시에 내렸던 행정명령은 6월 30일에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그래서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 이거 시민권 제한한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는데,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것이다, 이걸 계속 추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들의 예상은 있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이 판결을 두고 very, very unfortunate decision. 진짜 이건 unfortunate, 이게 불행하다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수정 헌법 미국의 14조가 이게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이 주어진다라는 걸 했는가 하는 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에 이건 노예들한테 태어난 그 자식들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걸로 아주 커다란 빚

입국한 임산부들에게 여기도 또 방문 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라고 하는데 방문 목적 이거 까다롭게 묻기는 하겠죠. 앞으로 더. 그런데 허위 신고라는 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나. 아기가 태어날 그 3주 정도 남겨놓고 만약에 미국에 왔는데 갑자기 아기가 일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허위 신고라고 봐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리고 미국령, 미국 테리토리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행정명령이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미국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미국 본토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 시민권을 안 준다? 이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의회에서 추가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에는 또 어떤 아기들이 시민권을 못 받는가, 뭐, 알려진 테러 조직에 속해 있는 부모, 적국 국민일 경우에, 적국으로 그렇게 분류된 나라의 국민일 경우에, 미국에서 그 아기가 태어났어도 출생 시민권 제한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오랫동안 정책에, 이렇게, 선두에 내세워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부터 이거 폐지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oral arguments 공개 이렇게 변론을 하는 자리에까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민 정책, 강경 이민 정책의 선두에 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특히 참모인 스티븐 밀러, 또 백악관 비서실장 윌 샤프가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현행 제도의 중요한 교정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조항은 오직 노예의 자녀에게만 적용된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외에는 다른 곳에는 적용이 되면 안 된다라고 수정헌법 제14조의 역사적 배경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스가 국토안보부의 어떤 관계자를 익명으로 이렇게 한 말을 인용을 한 걸 보면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법을 반복한 것일 뿐 실제 집행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뭐 수십만 명이 이렇게 뭐 원정 출산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미국에 미국을 다니러 오는 뭐 비즈니스 트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또 가족 간에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올 때 임산부들이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방 상원에서 앤토니 파우치, 우리가 팬데믹 때 자그마한 체구에 이미 80이 넘었던 그 앤토니 파우치, 파우치 박사로부터 많은 중요한 발표들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 얼굴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가의 대표적인 얼굴이었는데 이 미국의 연방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가 어저께 코로나 이 대책을 이끌었던 이제는 은퇴한 공중보건 책임자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의회에 모독했다라고 그 혐의를 표결에 붙여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소속 의원 8명이 위원회에 찬성표를 줬고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5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파우치 박사가 뭘 잘못했나 청문회에서 뭐 이거 답변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답변이 스스로를 이렇게 법적으로 묶어서 불이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는데 무려 100건이 넘었다. 100번이 넘었다 했는데 100번 넘는 질문을 한 거죠. 법적인 절차, 이 COVID-19 동안에 그리고 의회의 권한 전 행정부의 사면이 또 있어서 여기 지금 앤토니 파우치 박사까지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사면이 여기 대상이 됐는데 이 사면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 또 중심에 이 코로나 이때 코로나 19, COVID-19이

0: 어디서 시작됐나? 우한 랩의 이 파우치 박사가 그 전에 기금을 줄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 최고의 의학과 생명과학 연구기관인데, 여기에 관계돼 있었을 때 우한에 실제로 60만 달러 정도의 연구기금이 지급이 됐다. 그런데 이 어떤 목적으로 준 것이냐? 그러니까 돈이 갔으니까 우한이란 말과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실수든 고의든 간에 아무튼 우한 그래라고 우리가 또 귀를 열고 듣는 거죠. 근데 gain of function이라는 이 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카테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gain of function은 일부러 약간의 그 바이러스를 말하자면 테스트할 때 이걸 기능을 바꿔서 과학자들이 이 미래에 올 어떤 이런 팬데믹 같은 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서 백신도 또 개발할 수 있고. 그런데 연구 내용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채집, 특성 분석, 감염 위험 평가들. 그때 당시에 60만 달러 규모의 연구비가 우한 연구소에 간건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 문서로 확인이 됐는데, 이 논쟁의 핵심에 이게 gain of function, 그럼 이걸 변형시켜서 어떻게 했나? 공화당 의원 중에 랜폴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파우치 박사를 비난하면서, 이거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거, 의회에서 이걸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헌법의 권리를 주장한 거 아니다, 의회 모독이다, 박사가 80대 중간에 들어섰는데, 우리 뭐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의 장유 유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방 상원에서 의회 모독죄로 지금 이렇게 최소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라디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운전하시면서 라디오를 듣는 것, 그때 외에는 라디오가 없어서 못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K라디오 언제든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K라디오 점 찍고 K라디오 점 찍고 US K라디오 점 US를 치시면 거기에 우리 웹사이트 더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된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홈페이지가 열리면 오른쪽 상단 맨 위 코너에 On Air 네, 그 두 단어를 누르면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가 나가고 있는 시간에는 유튜브로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K라디오와 라디오가 없어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입추라고 우리가 믿기 어려운 하마다 여름이 되면 제가 작은 충격을 받습니다. 말복은 다음 주 금요일인데 입추래 오늘. 그러고 이번 주말 너무 덥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거죠. 우리 그 전통 24개 24절기 중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13번째 절기라고 입추가 나와 있습니다. 여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자연은 이미 가을에 그 기운을 품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입추. 진짜? 옛날부터 농사를 지시는 우리 선조들은 입추를 지나면 들판의 곡식이 여물기 시작한다 이렇게 믿었고 실제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위가 계속되면서도 가을이 멀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에 또 농사 고단한 하루를 견디기도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추가 그래서 단순한 그냥 절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15일씩 간격을 두고 이 절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계절의 흐름을 느끼는 그래서 입추 오늘 가을 좀 느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말복 그때 말복은 또 그때 가서 하고요.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언제나처럼 정말 많은 스토리들 그리고 뉴스를 모아왔습니다. 제가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제가 워낙 모르는 걸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죠. 뉴욕시 마라톤 11월 초니까 아직 한참 남았는데 뉴욕시 마라톤에 2028년 대회,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죠. 2년 뒤인데 2028년에는 또 LA 올림픽도 있는 해인데 이때 9+1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라고 지금 뉴욕 로드러너스, 뉴욕 시티 마라톤을 주최하는, 운영하는 여기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9개의 여기 뉴욕 로드러너스 공식 레이스를 완주하고 한 번에 그러니까 1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마라톤 출장권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2028년 뉴욕시 마라톤부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마라톤 주어지는 이것 대신에 출장권이 주어지는 대신에 추첨 드로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이거 9개의 마라톤 공식 레이스 완주할 일은 저도 없고 우리 중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9+1이 정말 중요한 기회였다. 9번의 마라톤으로 다 뛰고 나서 또 한 번에 자원봉사자로 나가서 뛰는 마라토너들에게 물도 건네주고 수천 명이 길가에 나와서 소리치고 응원하고 뉴욕시 마라톤의 에너지를 또 반대로 발란티어로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오렌지 조각, 티슈, 어떤 데 맥주까지 건네주는 그런 길 옆에 응원하는 뉴욕커들을 관광객들도 와서 응원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게 매직 같은 시간이었다. 마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뛸 수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오디세이, 오디세이 영화가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이게 7월 17일에 개봉이 됐는데 첫 주말 흥행에 있어서 또 어마어마한 관객을 모았고 2주 동안에 9억 달러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좀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이 영화 개봉되고 나서 특히 이 IMAX 70mm 필름으로 촬영이 된 최초의 이 장편 영화다. 이런 점에서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우리가 오디세이를 얘기할 때 한국에서도 그때 그냥 호머의 오디세이 이거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주인공의 이야기 말고는 자세히 왜 그랬는지 어디서 길을 잃은 건지 누구와 사랑에 빠져서 그랬는지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오디세이 우리 영어로 하면 또 Odyssey, 차 이름도 있잖아요. Odyssey 이래버리면 전혀 다른 발음이기 때문에 이게 오디세이라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것도 한참 뒤에, 미국에서 한참 뒤에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십니다. 3000년 전 호메로스, 호머가 쓴 서사시가 다시 이 현대 문화, 세계 문화의 중심에 들어선 사건입니다. 진짜 사건이에요. 오디세이가 이게 원래는 기원전 7, 8세기에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이게 기록을 누군가 한 거겠죠. 그런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로 만들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향 여정의 일부를 중심으로 신이 나오고 괴물, 폭풍, 비극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현대적인 그런 스케치로 묘사했는데 뭐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그 간절한 본능적인 갈망을 그렸고 고난 속에서도 참고 내가 누구인가 이거와 헷갈리는 거 이 정체성 탐구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모였다.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전히 살아있는 AI 시대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똑같은 인간의 감정이다. 여기 근데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맷 데이먼이 오디세우스로 나오는 거죠. 수염도 기르고 저는 아직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포일러 시킬 일은 없어요. 앤 해서웨이. 한번 웃으면 입이 그냥 함지방만한 그런 아름다운 여배우가 또 나오고 톰 홀랜드가 나오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좋아하는, 뭐 단체로 좋아한다고도 하시는 Charlize Theron이 나오는데, 이 지중해 작은 섬 파비냐나에서 또 이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오디세이 흥행과 함께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촬영지 오디세우스가 여정 헤매는 걸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중해 곳곳을 다녔는데 결국 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서쪽의 작은 섬 파비냐나 이거 이탈리안들이 읽으면 어떻게 나올까? 파비냐나 이렇게 할까요? 거기를 배경으로 촬영지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트라파니 앞바다에 떠 있는 에가디 제도 중에 가장 큰 섬 점점 더 모르겠네요. 아무튼 파비냐나 이 섬 여행자들이 이미 지중해 유리 조각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물빛이 투명하고 맑은 곳이다. 섬이 이렇게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서 나비섬이라는 별명도 있는 이 영화가 촬영된 곳. 자전거를 타고 해안선을 달면 양쪽 날개처럼 펼쳐진 바다가 시야를 가득 채우고 이카프리나 아말피처럼 붐비지 않고 그때 그 뭐라고 해야 하나요? 현지 사람들이 여전히 천천히 느릿느릿 살고 있는 그 속도에 맞춰서 아주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신화적인 고향 이미지에 가장 가깝다. 이래서 영화 오디세이 촬영지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가 지금 그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다. 아니 상영관이 그렇게 꽉 차나? 그게 아니라 IMAX 70mm 필름 버전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거 IMAX 상영관에서 보는 것이 최대로 그 진짜 오디세이 영화를 즐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전 세계에 41개 극장, 미국에는 25개 극장밖에 없다고 합니다. IMAX 그런가요?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에 보면은 뉴욕에는 AMC 링컨 스퀘어 13, 링컨 스퀘어 13인데 저도 지나다니면서도 몰랐어요. 이게 뉴욕 맨하탄의 웨스트 68가와 브로드웨이와 68가 그 코너에 있는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영화관 하나 있었어요. 그게 IMAX 이 오디세이를 볼 수 있는 진짜 멋진 거기서 봐야 한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서 티켓이 나오길 기다리는다 이거 뭐 정말 신기하네요. 이것도 로또 해야 되나요? 그리고 뉴저지의 AMC 체리힐 24에서도 IMAX를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뉴욕과 뉴저지를 본다면 일단 이렇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상영이 됩니다. 폴리에서도. 그런데 온라인에서 이 오디세이 영화의 인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평생 이건 들어왔는데 실제로 읽은 사람은 몇 안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또 오디세이 작품을 찾아서 책으로 읽는 그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번역본에 따라서 뭐 300에서 400쪽 정도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잠시 후에 한국의 그 폭염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그 더운 여름의 현상을 또 전해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 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김수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에 김수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김스가 쌉니다. 김수보석이 소장해온 1980년대부터 미국 정부 또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그 코인, 기념 코인, 골드 코인, 실버 코인이 이번에 세일로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K라디오.us, K라디오.us 이렇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더운데 이번 주말에 복회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의 한남친 아내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들 진짜 맛있고요. 국, 찜, 그리고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친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접편의 목소리. 네,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40. 가가 아니고 154가 노던 볼라버드, 154가 노던 볼라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2 비전 NX와 GDR Max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돼 있어요. 이런 곳이 정말 있네.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으로 가세요.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6-766 0088로 문의해 주세요. 코코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코코,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코코가 코코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코코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코코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코코하세요. 코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보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 한 자리에 모았어요.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또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 모두 준비됐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글로벌 뷰티 그룹 키스가 함께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POS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관련 경력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배우려는 열정과 책임감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글로벌 기업 키스 뷰티 그룹. 지금 전화하세요. 516-331-2250. 516-331-2250.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한국이 너무 덥다고 해서 제가 이 소식에 깜짝 놀라 우리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를 쓴 그리고 동화 작가로 제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도와주고 있는 이 헌신적인 마음의 작가 임정진 작가님을 지금 다시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더위에 카페에 통유리가 깨지는 건 처음이다. 올여름 한국의 폭염. 임정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임정진입니다.
0: 네, 이게 더위에 이렇게 지친 목소리인가요, 지금?
1: 지금 막 금방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네. 돌아다니다가 네. 더위에 이제 이렇게 노곤노곤해져가지고 머리도 요새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0: 네.
1: 항상 하루 종일 약간 지쳐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너무 더우니까.
0: 네. 이게 지금 얼마 동안이나 한국에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 얼마 동안인지는 제가 뭐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0: 네.
1: 아무튼, 지금, 모두 다, 이게, 다 정신이 좀, 이렇게 혼미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0: 네.
1: 제가 아까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여기는 저녁이니까 일 끝나고 집에 올 때 좀 시간, 방송 시간 늦을지 몰라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네. 기사가.
0: 네.
1: 내일 35도라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0: 내일이 35도래요. 좋아하시는.
1: 네, 네. 오늘이 39도까지 올라갔거든요.
0: 와.
1: 그 노원구는 또 거쪽이 더 더운지 거기 4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제가 노원구에서 일 왔는데 네. 기사가 내일 35도라고
0: 네.
1: 내일은 살만할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둘 다 우리 둘 다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가 35도만 돼도 너무 기뻐하네요. 이렇게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왔거든요.
0: 네.
1: 그 예전 같으면 진짜 32도만 돼도 막 덥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0: 지금 뉴욕이요.
1: 네. 이제, 네. 네. 35도만 돼도 막 너무 감사한 지경이 들었습니다.
0: 네. 그런데 그 통유리 카페가 정말 이게 더위 때문에 유리가 박살난 거예요? 믿을
1: 네,
0: 수가 없는데.
1: 유리가 지금 터진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0: 네.
1: 그게 그 요즘 유리는 한 겹이 아니고 그 속에 또 그런 단열층 같은 게 또 들어있대요.
0: 네.
1: 그리고 얘가 이제 근데 안에서는 냉방을 이제 계속 하잖아요.
0: 네.
1: 실내는. 근데 밖에는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과 밖에 온도차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래서 깨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 이렇게 폭발하듯이 팡 터진대요. 그 옆에 그나마 사람이 없었을 때 얘네들이 터져서 그나마 큰 피해가 없었는데
0: 네.
1: 만약에 거기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뻔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서 그렇게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0: 네. 우리가 전에 유리, 요즘처럼 그렇게 강화된 유리가 나오기 전에는 유리, 뜨거운 물을 끓였던, 담았던 유리에다가 차가운 걸 넣으면 깨지고 이런 거 경험했던 그런 현상이네요.
1: 네. 그거는 이제 집에서 그죠.
0: 네.
1: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0: 네.
1: 이거는 큰 유리창들, 통창 이런 것들이 그렇게 깨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죠. 그랬고.
0: 네.
1: 이제 안과 밖에 온도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가끔은 철로가 늘어나가지고 또
0: 그것도 진짜 위험하네요. 네.
1: 네. 철로도 어쨌든 철이니까 너무 뜨거우면 얘가 좀 늘어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기차를 잠시 운행을 중단했던 적도 있고.
0: 와.
1: 놀라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죠.
0: 네. 그렇게 더운 날씨에 보니까 지금 보내주신 사진이 더위를 피해서 어디론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옷차림이 다 각양각색인데 이게 지금 고궁인가요? 어디예요?
1: 경복궁, 예, 경복궁 옆에 지나가는
0: 네.
1: 예, 관광객들을 제가 찍은 건데요.
0: 네.
1: 경복궁에 원래 입장료가 4,000원인가 있어요. 근데 한복을 네. 입고 들어가면 무료거든요.
0: 우와.
1: 근데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이제 관광객들은
0: 네.
1: 한복 입고 또 고궁에서 사진 찍고 싶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겸사겸사 예, 네. 한복 빌려서 입고 이제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가서 사진 찍고 이제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0: 네.
1: 문제는 요새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한복 감이 무시
0: 네.
1: 같은 게 아닌 거예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1년 사실사철 입는 한복으로 만들고 이렇게 빌려주시니까
0: 네.
1: 그래서 요새 그 한복을 입으면 진짜 덥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거를 꾹꾹 참고 입고 그 사진을 찍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0: 와.
1: 그래서 그걸 보면 막 제가 다 더워 느껴지는데
0: 네.
1: 또 막 그 마음은 또 이해가 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거 찍고 가고 싶잖아요.
0: 그렇죠.
1: 찍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속으로 얼마나 더울까 막
0: 네.
1: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죠. 근데 그거를 막 끝까지 참고 사진을 찍고들 가시더라고요. 네. 한복 입고.
0: 그런데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운 나라들에서 또 온 관광객들이어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사진 속에.
1: 그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예. 뭐 라오스 뭐 네팔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네. 한국에 더 덥다고 그러시고요.
0: 네.
1: 예, 그리고 그쪽 동남아는 하루에 한 번씩 스콜이 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식혀주는 게 있대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는 비도 안 오고 이제 지금 뭐 계속 더웠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더 덥다고 그리고 여기는 습하면서 더운 또 그게 있어서 중동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는 네. 건조하면서 덥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여기 또 습하면서 더워서 더 견디기 힘들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더운 걸로도 한국이 이제 1등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근데 전에 한국에 살 때 보면 더울 때, 더운 날 갈 수 있는 곳이 은행이었잖아요. 은행에 가면 시원하게, 뭐 냉차 들이키는 것처럼 그랬는데 요즘엔 더우면 어디로 피하나요?
1: 요새는 이제 무조건 카페로 가죠.
0: 근데 통유리가 뜨거워져서 터지면 어떡해요?
1: 아니, 뭐. 그건 어쩌다 있는 거고 아하, 카페를 네. 주러 가고 네. 아니면 이제 도서관.
0: 와.
1: 그 도서관이 요새는 네. 로비 같은 데가 되게 예쁘게 잘해놨거든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잡지 같은 거 보면서 도서관에서 시간 보내면 엄청 시원해요.
0: 네.
1: 카페나 도서관 예, 이런 데 가서 이제 시원한 바람을 쐬야 되는 거죠.
0: 네. 임정진 네, 정신 차리고 나오는 네. 임정진 작가님은 네. 작가니까 아무래도 카페, 도서관 이런 데 가서 시원하게 피서를 즐기시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들 가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나요?
1: 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하철 타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지하철 네. 안에 들어가면 천국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철 타기까지
0: 네.
1: 그래서 이제 거기 플랫폼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환승할 때 복도를 길게 지나가잖아요.
0: 아, 거긴 안 시원해요.
1: 거기는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지하철이 올 때까지 또 그 플랫폼에서 기다려도 또 거기는 또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막 이제 인내심을 막 갖고 참다가 지하철이 와서 딱 들어가면 이곳이 천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0: 한번 타고 안 내리는 사람들도 있겠다 싶어요.
1: 아니. 내리고 싶지 않아요. 내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요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0: 네.
1: 인천공항이 시원하니까
0: 네.
1: 노인분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안 나가고 거기 계신다고.
0: 아.
1: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거기 근데 거기에 그냥 얌전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럿이 오셔서 막
0: 네.
1: 돗자리 깔고 네. 막 뭐 싸운 것도 드시고 막 떠들고 네. 노시고 이렇게 해서
0: 네.
1: 공항인데 어쨌든 그 비행기 타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0: 그렇죠.
1: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셔서 너무 오랫동안 안 가고 거기 앉아 계셔서 또
0: 네.
1: 그게 또 약간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어요.
0: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의 정서로 어르신들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겠는데요. 그 뭐 체계적으로
1: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또 그분들이 노숙자도 아니시고
0: 그렇죠.
1: 네, 그냥 시원해서 온 거다
0: 네.
1: 이러시니까 그리고 되게 그 공항 그 기관에서도 되게 좀 난감한 것 같아요.
0: 네, 어디를 가면 이분들도 좀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까? 뭐 공항 아니라도 가실 곳은 요즘에 한국의 이 고령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만들어서 커뮤니티마다 갈 곳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하게.
1: 그러니까 쉼터 같은 게 곳곳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0: 네.
1: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노인분들이 또 다리가 아프시니까
0: 네.
1: 많이 걸어 다니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런 쉼터가 예, 뭐 읍에 하나 뭐 모에 하나 이렇게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또 많지가 않잖아요. 시골은.
0: 네.
1: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드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또 시골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0: 네.
1: 또 관공서 같은 데도 이제 로비 같은 데서 쉬게 하는데 거기는 네. 5시면 다 닫고 퇴근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예. 네. 근데 또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예. 네.
0: 그래서 밖에서.
1: 많이 있죠.
0: 밖에서 일을 보려면 뭐 새벽같이 나가서 아주 뜨거워지기 전에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기후에 대해서 뭔가 이게 비상사태같이 그렇게 지금 선포가 돼 있는 뭐 정책적으로 그런 소식도 들리는데 맞아요? 한국에?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으로 그 비상문자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는 비상문자가 하루에 한 7, 8개씩 와요.
0: 와.
1: 너무 뜨거우니까 밖에 나갈 때 조심해라, 물 많이 먹어라,
0: 네.
1: 뭐 조심해라, 뭐 일사병 조심해라, 무슨 밭에 나가서 오래 일하지 마라.
0: 네.
1: 그런 게 진짜 하루에 막 7번, 8번 오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일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0: 네.
1: 그 노인분들이 온도 변화를 잘 몸에서 일어나는 온도 변화를 잘 못 느끼셔서 밭에 나가 일하시다가 쓰러지시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0: 그래서 네.
1: 진짜 이제 위기이기도 하고 이번에 원래 한국에서 대구가 제일 더웠거든요.
0: 네.
1: 근데 이번에 기록을 깬 게 양산이에요.
0: 오.
1: 그래서 그 양산 쪽에 사시는 분들이 양산에 원래 논이 많았는데
0: 네.
1: 논을 다 메꿔서 길 만들고 아파트를 많이 진 다음에 양산이 온도가 올라갔다고 또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환경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실은 논에 그 물이 차 있는 거하고 거기서 벼가 자라는 것과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0: 네.
1: 눈이 많이 없어지니까 또 그것도 또 영향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문제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게 또 농사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식량 위기도 같이 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면서 다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0: 네. 근데 그 걱정은 한편에 하면서도 너무 더우니까 이게 정신이 맑지 않아서 생각을 뭐 오랫동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1: 근데 진짜 이게 기후 문제는
0: 네.
1: 진짜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0: 네.
1: 다 같이 뭔가, 예, 뭔가에. 그런 해결책을 다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0: 네. 임정진 작가님. 작업실이 거기가 세운 상가 앞에를 유리로 이렇게 네. 멋지게 엘리베이터 놓고 그 옆에 그 옛날에 청계천이 깨끗해지고 물고기도 살고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피서 갈만해요? 어때요? 눈으로만 시원한가?
1: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늘이 많지는 않아요. 청계천에
0: 아, 네.
1: 나무들이 버드나무들이 있기는 한데 그
0: 네.
1: 버드나무들이 그렇게 막 그늘 울창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0: 네.
1: 거기 한동안은 거기서 책 빌려보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0: 네.
1: 책 빌려주고 우산 양산까지 빌려주고 그러고 양산 쓰고 거기 앉아서
0: 네.
1: 있을만 했었거든요.
0: 네.
1: 6월까지는.
0: 네.
1: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아무리 양산에서도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좀 힘들죠. 그래서 그냥 보면 시원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군데군데 다리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0: 네.
1: 그 다리 밑에는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있는 분들은 좀 있어요.
0: 오.
1: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다리 밑에서 쉰다 그러면.
0: 네. 그렇죠.
1: 네. 형편 어려운 분들이 다리 밑에서 쉬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0: 네.
1: 또 이제, 예.
0: 네. 네.
1: 낭만적으로 쉬고 싶으면, 예. 청계천 다리 밑에서.
0: 다리 밑에서.
1: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0: 아, 예. 네. 한국을 방문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 세운 상가, 임정진 작가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7월 중순쯤에 개봉돼서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관객을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호머,
1: 예,
0: 호메로스 작품.
1: 네. 예.
0: 어때요? 거기 보면
1: 저는 아직 못 갔는데 친구들이 많이 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저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0: 네. 아무튼 여름 이야기는 언제나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오늘이 입추라는 기억을 다시 하게 되면 자연은 벌써 가을의 어떤 흔적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가을의 모습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특히 예민하게 느낀다고 하는데 한국의 농가나 또 어르신들이 좀 시원하게 이번 더위를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적인 시선으로 이번 더위를 작품을 쓴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임정민 작가님.
1: 글쎄요. 뭐 제목을 붙인다면
0: 네.
1: 해도 너무한다?
0: 더위에 카페 통유리 깨지는 건 처음 본다.
1: 네.
0: 네.
1: 네.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오늘 오랜만에 목소리 들었습니다. 한국의 더위가 기록적이다 하는 그런 소식과 함께 궁금해서 친지들, 친구,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임정진 작가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닷새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는 한 섭씨 30도 정도를 놓고 이번 주말 진짜 덥다라고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 내일 35도밖에 안 된답니다 라고 택시 드라이버 택시 손님과 그런 대화를 반갑게 나눌 정도 오늘 하루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우면 카페 통유리가 터질까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계천 깨끗해진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새롭게 영화를 통해서 오디세이가 그게 뭐였지? 다시 한번 읽고 싶은 책으로 오히려 책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 역주행하고 있다는 이 작품 오디세이를 양산 쓰고 앉아 다시 읽을 수가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입추에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주말, 시원한 곳 찾아서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세상의 모든 아침은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유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 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주말까지도 덥다고 하네요. 한국도 연일 이글거린다고 하는데 아마도 막바지 더위인가 봅니다. 이럴 때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에어컨 아래서 꼼짝하지 않기도 하고요. 수박 한 조각에 여름을 견디기도 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더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갈증 나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순간은 이미 수분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상태여서요. 그 전에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이미 마음의 갈증이 나기 시작하면 뭔가 신호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갈증도 미리미리 달래주고 살펴주는 게 필요합니다. 덥지만 오늘도 시원하게 투데이 출발하겠습니다.

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프로모션 있습니다. 929-766-0088.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0: 일반 저희 온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에 살 때 뭐 70에서 75도 이렇게 기온 맞춰놓고 있잖아요. 여름이나 네. 겨울이나 그게 네. 사람들이 생활하기 적당한 온도거든요. 그래서 장내온 채풀도 그 정도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온도에서 고인분을 뱉고 그러려면 저희는 일단 무조건 약품 처리라는 걸 해야 돼요. 약품 처리가 고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고인분 안에 살고 있던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몸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 예전에 옛말에 저희 한국에서도 염할 때 보면은 돌아가시면 일단 먼저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은 뭐 솜이나 이런 걸 막는다. 네. 그게 참 옛날 분들이 되게 현명하신 게 예전에는 뭐 이런 병균이나 전염병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무지하잖아요.
1: 그쵸.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그런 뭐 사람들이 뚫어있는 쉽게 말해서 눈, 콧구멍, 귀, 네. 뭐 입 이런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생식기관 이런 데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오니까 그걸 막는다고 해서 이렇게 구멍을 막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온에서 그렇게 둔다 그러고 고인분을 보게 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중보건법에 저희가 걸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약품 처리라는 데 이제 만연적으로 저희 약품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그거를 뭐 방부제를 약간 넣는 건데 그렇다고 뭐 정말로 막 뭐 몇백 년 몇십 년 이렇게 안 썩는 그런 게 아니라
1: 예.
0: 돌아가신 분들을 깨끗이 씻기 전에 약품을 주임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장례식을 보통 일주일 안에 많이 끊는 그때 동안 이제 부패되는 것을 이제 100%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고인분에 나오는 그런 저희가 못 보는 그런 이제 병균이나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제거하는 네. 그런 이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렇게 약품 처리 끝내고 나서 깨끗하게 씻겨 드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인분 모셔둔 테이블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마르게 건조가 되게 한 다음에 뭐 장례식이 내일이다 그러면 그 전날
1: 네.
0: 유가족이 주신 옷으로 깨끗이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한 다음에 일반 체온 채플에 모셔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채플에 모셔도 그냥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원에서 사실은 그런 병원처럼 안치실 같은 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좀 앞에 얘기가 길었지만 여름이 힘든 이유가 여름에는 이런 온도 차이
1: 예.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끔 교회나 이런 데서 갈 때도 이제 조금 이제 관을 열고 그러니까 약품 처리라 그러니까 안치실에 계속 있던 분들은 보통 아무래도 체온이 낮아요. 체온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 약품 처리하고 만약에 안치실에 다시 보관을 하게 되면 갑자기 채플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얼굴에 이슬이 맺혀요.
1: 그럴 것 같네요.
0: 온도 차이가, 예, 온도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험 없는 사람들, 지금 저희 같이 잘 이걸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품 처리하고 나선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룸템프처에 맞춰놓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래 놓고 해야지만 메이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 장례원이나 이런 곳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웬만한 집에는 사실은 파리 이런 거 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여름엔 특히 파리들이 많아서 아무리 저희가 약품 처리했다 그러고 하더라도 가끔 정말로 가끔 보면 좀 관리가 안 되는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장례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보면은 관리가 안 좀 고인분은 좀 막 둔다고 한다면 좀 했지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 보관을 안 하는 곳 같은 경우 보면은. 파리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고인분이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은 네. 알 같은 걸 알 수도 있어요. 코와 이런 데로 들어가서.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은 뭐 유가족이 볼 일은 거의 없지만 저희는 그런 뒷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자주 있는 편이에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아니면 약품 처리한 다음에 고인분을 잘 저희가 천이나 이런 걸로 파리 같은 거나 이런 거 못 앉게 잘 덮어놓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관리를 잘 안 하는 곳이라 그러면 그런 일이 되게 종종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가뜩이나 그런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름에는 이런 온도 때문에 그래서 장례원에서 저희가 제일 가장 사실 신경 쓰는 게 에어컨하고 히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왜냐면 뭐 여름에 너무 더우면 당연히 안 되고 이 서비스를 너무 더우면 안 되니까 에어컨이 잘 도와가 되고 또 겨울에 또 너무 추우면 또 안 되는 거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만 사실은 그 이유도 있지만 저희는 고인분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1: 그러니까
0: 사실은 뭐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뭐
1: 네.
0: 저희 겸사겸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날씨가 정말 왔다 갔다 하자 겨울 또 밤에 너무 추워요.
1: 네.
0: 밤에 맞아요. 저는 솜이불 덮고 자거든요. 저희 락가인도 더 춥기 때문에서 이럴 때 사실은 저희 장례원에 제가 이제 지금도 한 세 분의 고인분을 제가 모셔놨어요. 장례 일정이기 때문에 이러면 정말 손 제 신경이 곤두 서 있어요.
1: 아, 예.
0: 이런 분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맞춰야 되냐. 왜냐면은 다 제 책임이잖아요.
1: 예, 믿고 맞죠.
0: 예, 다 제 책임이기 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지난해 봤었을 때도 이렇게 말풍선을 했던 것들이

0: 왜냐면 저희 장내원에 저희 홀딩 에리아에 고인분이 없다 그러면 뭐 신경 쓸 게 없죠. 뭐 에어컨 안 틀어놔도 되고 그게 없는데, 근데 고인분이 들어와 있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난방 준비, 왜냐면 겨울에도 너무 차가우면 또 고인분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병원 안치실이나 이런 데서 고인분 뭐 얼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치실, 그러니까 병원 안치실도 고인분을, 그러니까 제가 좀 비유를 쉽게 설명을 드려요, 유가족분들한테. 저희가 냉장고가 있고 냉동고가 있잖아요. 네. 냉동고는 얼음이 어는 거고, 네. 냉장고는 그냥 이제 좀 시원하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병원에 있는 곳이나 장례원에 있는 곳은 냉동고가 아니라 냉장실이에요.
1: 저는 냉동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패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0: 예, 그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얼려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얼었다는 말씀드렸다면 그 녹으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냉동고에 음식 갖다 놓은 거 이제 뭐 다시 끓여 먹거나 하려고 그러면 꺼내놓으면 저기 녹게끔 하잖아요. 네. 그럼 막 물 생기고 그렇게 되면
1: 그쵸.
0: 그게 고인분에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네. 냉동했다가 풀리면 오히려 더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병원 안치실이나 장례원 이런 데는 그냥 냉장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럼 냉장고도 음식을 길게 보관하면은 상하잖아요.
1: 그렇죠. 냉장 안에 넣어놔도 상하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고인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도 냉동하는데 이렇게 가끔 어떤 이유로 장례식을 막 2주 3주 미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이유로. 네. 그러면은 그때도 뭐 냉장하니까 얼리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들 금방을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여름에 저희가 진짜 이렇게 온도가 올 때는 그래서 저는 여름이 끝나기 때까지는 이렇게 고인분이 이제 장례원에 있으면 되게 좀 신경이 곤두 서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그리고 또 채플에 고인분을 준비했어도 이제 막 파리 같은 것들 사람들 왔다 갔다 문 열고 그러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뷰잉 전에도 실제로 어떨 때는 저렇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고 하는데도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문이 많이 열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서비스가 시작되는 동안은 뭐 고인분 앞에 서서 고인분이 자리 있는 게 보지는 않고 저희는 뒤에 물러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뷰잉 서비스가 시작할 때 좀 어떨 때는 고인분 위에 파리가 앉아 있는 데도 있어요.
1: 예.
0: 그냥 그 서비스하는 중간에 파리가 이제 해서 그럼 정말 큰 이제 시커파하고 그렇게 하거든. 만약에 그렇게 네. 만약 알이라도 중요한 나 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례가 됐을 때 파리 이런 것도 없게끔 준비하는데 이게 여름에 항상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외에 물론 이제 음식 뭐 비즈니스 하신 분도 똑같잖아요. 이 주방 관리 이런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저처럼 좀 이렇게 민감하고 좀 이렇게 좀 되게 저 까탈스럽거든요. 그런 분 한 사람들한테는.
1: 이게 까탈스러운 건 좋아요.
0: 예, 그래서 조금 신경이 되게 많이 곤두서 있어요.
1: 네.
0: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 보면 좀 겨울이 좀 편하긴 편해요.
1: 네. 혹시 그런 걸 이해 못하고, 뭐, 고인분 이슬이 맺히거나 이런 거 왜 이래요?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는데.
0: 근데 그런 이슬이 맺히기 전에 저희가 다 작업을 바로 해요.
1: 예. 예.
0: 특히 이제 그렇게 이슬이 맺히는 경우가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약품 처리를 하고, 이렇게 더운 날, 교회 같은데, 실을 네.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이제 의전차에 모셔놓고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 운전해서 교회를 가서 이제 교회에 딱 셋업하고 다시 관을 열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 이제 저희는 보통 관을 이제 예를 들어 교회에 이제 모셔놓고 관을 열고 이제 유가족분들 부를 때 부르기 전에 저희가 관을 그 교회 안에 모셔놓고 저희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이동 중에 고인분이 관 안에서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좀 나와 계시면 저희가 다시 셋업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사실 여름에는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 안에가 이동하는 동안 아무리 에어컨 튼다고 그래도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관이 그렇죠. 뚜껑이 열린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관을 덮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또 온도가 금방 올라가거든요, 관 네. 온도가.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관연을 열었을 때 얼굴 같은데 이제 메이크업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물방울을 맺혔을 때. 근데 저희는 같은 경우는 누굴 시켜서 하는 게 제가 거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희 의전차 항상 메이크업 키위나 이런 거 다 들고 다니거든요. 뭐 제가 뭐 화장한다는 게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뭐 전문가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다 수정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완벽한 모습을 유가족한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가족분들이 그거를 보는 일은 없어요.
1: 네.
0: 예, 보는 일 없지만 저희가 다 준비를 하는 일이죠.
1: 네. 대충 관리하시는 그런 장례원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네요.
0: 그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저도 이제 완벽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어디서 파리가 나타나서 앉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로 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 부분들까지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짚어봤습니다. 누군데 하실 분들 알지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례에 대한 정보들 함께 나누고요.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26년 경력의 김민호 장례원은 본원이 있는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장례 가능하고요. 뉴저지에 있습니다. 1601 펠리세이즈 파크 에비뉴 포트리에 있고요. 웨체스터 장례원 주소입니다. 64 애쉬포드 에비뉴 납스베리 웨체스터 카운티입니다. 상담하시고 원하시는 곳 어디에서든 모두 장례 가능합니다. 김민호 장례원의 상담 전화 347-256-6976번입니다. 예전에 살짝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추후 9월경에는 뉴저지 파크리지에 새로 또 오픈 계획 중입니다.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또 여쭤볼게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디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디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의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나갑니다. 아, 메뉴가 눈에 보이죠? 여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무료. 오늘 점심 이쯤 되면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이에요. 718-24-45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이 동시에 오픈합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하게 게임을 즐겨보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쏟아집니다. 919-766-0088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키스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6: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장내원, 김민호 장내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오자마자, 앉자마자 말을 시작했는데, 반이 끝나고요.
1: 그러게, 이렇게, 뭐, 라디오니까 또 저한테 네.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니까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는 하는데, 네.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는 건 아닌지.
0: 아닙니다.
1: 근데, 네. 그래도 말리셔도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또 제 할 얘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0: 네. 예. 우리가 앞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추후에 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조금 더 장내원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그런 거를 바래서 좀 제가 이런저런 좀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얘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좀 알아야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네. 전 지금 제가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장내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땐 다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항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방송에서도 같이 좀 더 왜냐면 아무래도 방송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좀 장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장내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요청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요청들 물론 자주는 아닌데 꼭 1년에 몇 번씩은 나오는 문제라서 좀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애완동물에 대한 관한 문제예요.
0: 애완동물.
1: 그러니까 장내원에 갑자기 웬 애완동물을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집에 14년 된 13년 된 진돗개를 두 마리 집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0: 두 마리를 집 안에서
1: 네. 정말 처음부터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애완동물 저희는 애들 때문에 기니피그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거북이도 있고요.
0: 네.
1: 애완동물이 저희 집은 굉장히 많아요.
0: 네. 그래서 키미너도 있고.
1: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네. 고양이도 반려묘라고 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해를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제가 무슨 막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말씀하시피 네. 정말 동물 좋아하고 하지만 이런 장내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그 서비스도 강아지, 서비스 강아지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0: 네,
1: 한국 같은 게 그래서 노란 조끼 같은 거 입고 네. 해서 뭐 제 눈에 시력이 안 보이시는 분도 있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 독은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곳이든 다 출입이 가능하고
0: 네,
1: 그다음에 뭐 타주는 모르겠지만 뉴욕 뉴저지도 정식으로 그런 걸 발행을 받은 강아지들은 뭐 장내원이면 병원이면 어디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0: 네, 네.
1: 그런 분들 사실 그런 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모셔널 서포트 강아지
0: 네.
1: 애완동물 이모셔널 서포트라고 얘기를 해요.
0: 예.
1: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장례식 운영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유가족분들 중에서도 이제 왜냐면 한국도 요즘에 그런 강아지들 고양이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0: 네.
1: 막 한국 들어가 보니까 막 강아지 유모차 태워서 막 쇼핑몰을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많나 했더니
0: 그
1: 강아지도
0: 안 해보니까 강아지도
1: 네, 강아지도 좀 약간 저는 살짝 문화 충격이었는데 왜냐면 저는 다른 거니까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결국에 좀 나타나요.
0: 자, 잠깐만요. 자, 대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잠시 후에 그러면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김민호 원장님 보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 같거든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눌게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 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은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이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어우, 시원하죠?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해. 여기에 TV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궁금해.
1: 네. 아, 예. 네. 궁금하신가요?
0: 네, 궁금합니다. 대체, 그래서, 예,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애완동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합법적으로 서비스독 받은 그런 조끼를 입은 강아지들은,
0: 네.
1: 뭐 강아지들이 어떤 동물들은 저희 뭐 다른 곳 뿐만 아니라 저희 장례원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어요.
0: 학교도 가고 뭐.
1: 그런, 예.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도 뭐 그렇고 여기 저희도 이제 여기서 사는 한인들이니까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세요.
0: 거의 뭐 가족.
1: 예, 예, 작은 네. 저도 이제 저희 강아지 정말로 뭐 진짜 14년, 13년 살고 같이 두 마리나 데리고 있으니까 정말 가족이죠.
0: 아, 근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1: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유가족분들께서 강아지를 데려올 수 없냐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뭐 많진 않은데
0: 네.
1: 많진 않은데 정말로 종종 있고 앞으로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보면은 한국에서 일어난 뭐 일들이 뭐 좋건 나쁜 일이든 간에 결국은 그게 이렇게 저희가 떨어져 있는 이 한인 사회에서 결국은 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텔레비전을 보고 하니까 이런 애완 동물이나 이런 것들의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슬슬 제가 이제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이제 정컴 저희가 물어봐요. 아 그게 이제 서비스 독입니까? 뭐 서비스 강화 이렇게 등록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 보통 이제 뭐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거는 저희 가족 같은
0: 네.
1: 애완 동물이고 돌아가신 분이 너무 이렇게 아꼈던 했던 그래서 꼭 이제 인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너무 잘 알아요.
0: 네.
1: 그 마음은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얘기하신 뭐 이모션을 서포트하는 이제 이모션 서포트라고 얘기하는 분들 사실은 약간 2세급 2세들 좀 영어가 더 편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항상 건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너무 힘주칠 때 집에 들어갔을 때 밤 늦게 들어갔는데도 뭐 가족들 자고 있을 때 저희 신도끼 두 마리가 꼬리 살랑살랑 들면서 오면은 그게 그 위안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0: 네.
1: 근데 장례원은 특별해요. 그게 뭐냐면 장례원은 공공장소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례원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는 특별해요.
0: 네.
1: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집에서 저희는 진돗개가 정말 개털이 엄청 날리거든요. 정말 뭐 집신이 이렇게 모여서 그 사막에 굴러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굴러다니는 게.
0: 청소 좀 하세요.
1: 예. 배큐을 이렇게 해도 돌면 네. 바로 그렇게 있는 게 그게 진돗개거든요.
0: 그래서 네.
1: 그런 것도 근데 하지만 그게 집이에요. 저희 개인 집은 상관이 없지만 장례원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 뜻 똑같이 말씀드려요. 아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안 된다고 드린 이유가 뭐냐면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우리는 요즘에 가족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들만 모일 거니까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왜냐면 제가 보통 일반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면 뭐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럼, 네.
1: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가족들끼리만 모일 거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라고 해요. 근데
0: 그렇군요.
1: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가족장에 그분들만 모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장례원을 다 가보셔야 알겠지만은 뭐 의자나 소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모든 장례가 끝난 다음에 무슨 막 어떤 세니타이저 같은 뭐 수증기로 해가지고 아니 100% 뭐 살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장례원들이 기본적으로는 깔끔하게 이제 배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기적으로 카펫 이제 클리너 물러서 하고 거의 그 정도가 다란 말이에요. 모든 네. 장례식 끝났을 때마다 무슨 정말 무슨 마스크 쓰면서 뭐 살균제 다 가고 뿌리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게 사실은 뭐 장례 가구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매번 장례 끝날 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아지들이나 이렇게 머물고 갔을 때 네. 왜냐면 어떨 때는 장례식이 아침에 끝나서 나가고 그날 그날 저녁에 또 다른 장례식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좀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와이프도 저희는 아이들이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도 고양이를 못 키우니까 저희 와이프가 고양이 알러지가 되게 심해요.
0: 네.
1: 근데 저희는 아니 강아지 털은 괜찮아 또 고양이가 좀 되게 좀 신기하잖아요. 네. 저는 알러지가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민감한 사람들은 그냥 공기에만 노출돼도 자기가 벌써 코가 간지러워, 그러니까 고양이가 없어도
0: 침침나고, 네.
1: 예, 고양이가 없는데도 저희 와이프는 예를 들어 어느 때를 가더라도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고양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좀 무던한 사람들은 저희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공공장소고 예전에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장례원 이런 거 할 때만 해도 상주분들이나 분들이 거의 다 그래도 한국 문화가 더 익숙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이해의 폭이 더 훨씬 컸어요.
0: 네.
1: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0: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장르.
1: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상담할 때도 정말 반 이상은 영어만 해야 되는 정도로 한국 분들이지만 영어가 더 편한 사실은 여기서 자라서 교육받은 분들이 이제 상주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서 그런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가족 친구들 사촌들 그다음에 뭐 회사 분들 온 분들이 이제는 사실은 한국 분들도 많이 오지만. 한국 분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와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알러지나 뭐 저도 예를 들어 저희도 아이를 키우지만 저희 아이들 간식에 학교에서 맨날 보내주네 땅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갖고 오지 말라고.
0: 네.
1: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알러지 몇 명 있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다 해서 저희도 작년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좀 공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런 의도나 너무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들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요즘에 계속 이제 그런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방송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기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고 대부분의 가족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0: 이해하시고.
1: 다 이해하시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장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지 갈 때는 사실은 장지는 야외예요.
0: 네.
1: 야외인데도 여러분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모르겠지만 장지는 절대 야농물 반입 금지예요.
0: 예.
1: 그게 뭐냐면 그 잔디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강아지들 데리고 가면 사실은 물론 뭐 대변을 잘 치울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오히려 뭐 물론 다루는 이유겠지만 장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이제 이런 애완동물의 출입이 금지거든요. 제가 네. 몇 번 실제로 장례식을 모시고 나갔다가 가족분들이 저희도 몰랐죠. 강아족분들이 그걸 강아지를 안고 나오는데 관리자한테 바로 제재당해서 이제 그분들은 오히려 장지 스팟에 못 들어가고 막 서로 싸우고 근데 그럴 때는 다행히 뭐 제 장례원 아니고 이제 장지니까 장지에 있는 이제 디렉터분들하고 그 가족분들하고 싸우니까 저는 뭐 중간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저는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애완동물 요즘 워낙 많이 키우시니까 하는데 이런 강아지나 이런 애완동물은 그냥 집에 두는 걸로.
0: 네.
1: 그래서 이게 공공장소에서는 물론 애견 카페는 다른 곳이죠.
0: 그쵸.
1: 애견 카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카페니까 가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하신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자제를 하고 만약 그걸 어떤 오너분들이 이렇게 말린다면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유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0: 네.
1: 그 브로드캐스트예요. 브로드캐스트가 뭐냐면 저희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나요?
0: 네, 하고 있어요. 카메라입니다.
1: 예, 그래서 저희가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많이 이렇게 유행이 됐냐면 코로나 때.
0: 네.
1: 코로나 때 저희가 법적으로 뉴욕 누저지는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됐었어요. 장례원의 좁은 공간에.
0: 네,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유가족이나 친구 더 많아도 못 모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중계를 많이 했어요.
0: 아,
1: 그러니까
0: 예.
1: 그때 이후로 사실은 어떤 방송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장례원들도 부랴부랴 그런 것들을 좀 설치했던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때도 다행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가족분들이 이렇게 찍고 아니면은 교회는 이제 대부분 그런 방송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송 시설이나 그런 어떤 예배를 송출하지 않았던 교회들도 그때 많이 그런 방송 시스템 눈 걸로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서 그 이후로 종종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냐면 저희는 한국 사람인데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뉴욕, 뉴저지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분, 한국에 있는 일가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때문에 가끔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알지만, 저희는 그런 브로드캐스트나 그런 요청을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 저희는 저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유가족분들이 원한다 그러면 직접 가족분들이 본인들 카메라로, 왜냐면 저희가 뭐 와이파이나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이런 거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 카메라 직접 찍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0: 예.
1: 왜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일했던 어떤 한인 장례원도 사실은 그 광고 중에 하나가 그런 브로드캐스트 한다고 일정 비용은 받지만
0: 네.
1: 그런 브로드캐스트 해서 한국에 있는 뭐 타주나 뭐 다른 나라 있는 사람들도 그 장례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이렇게 광고를 해서 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약간 앞에 내용은 비슷해요. 예전에 한국 분들은 그냥 이해를 했어요.
0: 네.
1: 어떤 일을 했냐면 뭐 방송에, 왜냐면 어떤 걸 찍다 보면은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보면은 앉아 있는 사람들도 찍히고 얼굴을 찍히지 않으니까 저희가 네. 초상권이라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사실은 아, 초상권이 뭐 별거야, 뭐 내가 유명 연예인이다 그걸 넘어갔어요.
0: 네네. 네.
1: 근데 요즘에는 세대가, 그러니까 이게 참 세대에 따라 저도 아직은 제가 40대 중반에 젊다고 느껴지지만 또 저보다 더 젊은 세대분들이 이제 상주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손조, 손녀분들이 이제 다 커서 성인 돼서 이제 장례식에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초상권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0: 네.
1: 이 장례원은 물론 모든 뭐 건물이나 어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저희도 그렇지만 뭐 어떤 프로페셔널 아니면 건물에서 넘어졌을 때 그런 사고에 대한 보험들이 굉장히 세요. 잘 갖고 있어요. 보험료도 네. 엄청 내고 있지만 그래서 네. 그런 것들까지도 결국에 나 이거예요. 실제로 사회가 저한테 겪은 건 아니에요. 저희 친구 지인 장례원인데 똑같이 브로드캐스팅 했어요. 근데
0: 네.
1: 어떤 분들이 한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이게 소속장이 날라왔어요. 내가 참석했던 그 장례 그 식을 뭐 사람들이면 어디 유튜브에도 올릴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그게 이제 퍼블릭에 됐다는 거예요. 내 그거에 동의 없이.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0: 안 해봤죠.
1: 예, 네. 이런 일이 생겨.
0: 장례원에서는 안 해볼 거예요.
1: 예,
0: 같아요.
1: 근데 네. 저희는 또 고인분이니까 또 고인 얼굴까지도 지키고.
0: 네.
1: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브로드캐스트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다 저희 책임인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일가 가족분들이 아니면 어떤 지인분들이 찍어서 요즘에 사실은 개인 채널도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는
0: 맞아요.
1: 막 그런 게 어떤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찍어서 자기는 추억으로 남긴다 했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이런 일반 뭐 저거 웹사이트나 좀 네. 그런 것들은 그냥 공개나 그런 게 다 뜨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 얼굴이나 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 떠도 만민이 다 아는 얼굴과 만민이 다 아는 전화번호잖아요. 저는 떠도 상관없죠. 저는
0: 네네.
1: 제가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0: 거
1: 해야 되는 거지만 일반인들은 거기서 그렇게 모습이 찍히, 특히 고인분이 만약에 얼굴이 모습이 찍힌다. 유가족의 동의 없이.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난 거기 참석한 거를 알리고 싶지 않은데 거기 참석한 게 찍혔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이나 다른 사람이 했을 때 하는 거는 저희 책임이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돈을 받고 중요해요. 돈을 받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다 소송에나 걸리는 것들은 다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0: 네.
1: 저는 고인분을 잘 모셨는데 만약 고인분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그런 것들 소송이면 그건 100% 제 책임이에요.
0: 그쵸.
1: 제가 잘못해서 만약 고인이 다른 한국 장례원처럼 고인이 바뀌었다 100% 제가 책임져야 되고 제가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도 저는 제가 할 말이 없는 제 잘못이에요.
0: 네.
1: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의 책임은 되도록 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래서 유가족분들한테 똑같아요. 열의 아홉 분들은 듣고 보니 그렇네 하면서 본인분들이 카메라 설치하고 본인분들이 이렇게 찍고 그 본인분들이 네.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데는 봤었다시피 저희 책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몇몇 분들은 아, 저기는 해준데 왜 여기는 안 해줘요.
0: 네, 그럴 것 같네요.
1: 네, 그렇게, 아, 충분히 그렇게 나올만 해요. 근데 이제 말씀다시피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끔 고름은 생겨서 이게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참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0: 네.
1: 이게 정말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0: 아니 최근에 저는 쇼츠를 봤는데 그 거의 이제 사망하시기 전에 환자분 곁에 애완견을 이렇게 올려 침대 위로 올려드려서 뭐 또 애완견 같이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 고인과 두 분 사이에 어떤 친분이 있다면 강아지하고 고인 사이에 그러면은 그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또 공공시설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네요.
1: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쇼츠나 그런 이제 영상을 많이 보면 저 눈물을 막 흘려요.
0: 되게
1: 근데 이게 현실과 이게 실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화면 속 내용과 현실과는 사실 그런 갭이 있는 거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 다 너무 이해를 하죠.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의 책임은 100% 다 저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0: 네. 혹여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으셨다면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셨고 왜 그런지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가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끝으로 제가 최근에 그 뉴욕주에서 조력 사망법 시행이 됐어요. 5일부터니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혹시 뭐 장례원에서 달라지는 게 있나 궁금했거든요.
1: 저는 이제 오늘 와서 저도 듣는데 뉴저지나 타주 명매준도 이제 있는 걸 이미 알았고 가끔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도 사실은 계셨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네. 이게 법과 막상 실행해서 하는 것들은 큰 갭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저희가 뭘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되는 의료 이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들이 어떤 장소에서 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돌아갔을 때 사망 진단서를 누가 사인을 해준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은 됐다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절차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게 100이라 그러면 지금 법 실행이 됐다는 건 저는 1일로 봐요.
0: 네.
1: 아직까지 그 99가 남았는데 네. 그 99가 100까지 차서 그게 직접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내주면 일어나는지 실제로 그 다른 나라 제가 알기로 뭐 스위스인가 다른 나라는 직접 그 조력 사망을 한국 분들이 가서 거기서 네. 하는 경우 저도 옛날에 테레비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 실제로 일어나니까 거긴 100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100이 됐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도 그게 통과된 지 꽤 오래됐고 해서 그런 시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보다는 낫겠죠. 근데 뉴욕 뉴저지도 그러니까 뉴저지 이미 되고 있었고 하지만 네. 제가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경험은 적고. 근데 하지만 장례원 입장에서 사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이런 행위들은 돌아가시기 전이고 저희는 돌아가신 다음에 사망진단서나 이런 것들 제대로 사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장례식을 진행하면 되지만 의미 드는 게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뉴욕 시티 같은 경우는 화장을 예를 들어 고인물을 화장한다 그러면 화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망 원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0: 네.
1: 사망 원인이 의사들이 제대로 깔끔하게 쓰지 않으면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그게 리젝트해서 퍼밋을 다시 받아야 되고 의사가 막 통화해야 되게 복잡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력 사망을 했어요.
0: 네.
1: 그럼 예를 들어 조력 사망에서 의사가 사인했는데 뉴욕 시티의 담당관 이제 검시관이 나 조력 사망 인정 안 해. 크리메이션 화장 못 해. 리젝을 해 버리면 네. 장례식은 화장은 못 해요. 그러면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의사가 그 이제
0: 설명을
1: 해야 되니까 네.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제로 장례식으로 이루어질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막 이렇게 된다는 것보다 이게 시행이 되는 게 100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1 됐다.
0: 네.
1: 물론 이제 이런 게 뭐 시행되긴 됐고 실제로 제가 만약 이런 케이스로 장례식이 치렀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앞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10여 년 이상 여기서 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조력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의 늘 제가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른 적은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0: 네. 99가 남았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장례원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조력 사망법 시행 이후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전달이 완료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걸 네. 모르면 왜냐면 저희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어디서 사망하셨냐거든요.
0: 네.
1: 왜냐면 병원에서 사망할 수도 있고 집에서 사망할 수도 있고 널싱홈에서 사망할 수 있는 이것들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절차가 다른데 예를 들어 조력 사망으로 사망하셨다고 하면 그 장소 그 조력장 사망 그거를 장소를 뭐 집에서 하는지 아니면 닥터 오피스에서 하는지
0: 네.
1: 병원에서 하는지 하스피스에서 하는지 아직은 뭐 저희가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추후에도 만약에 정말로 제가 뉴욕이나 뉴저지 아니면 타 주에서도 그렇게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그런 분들을 장례하는 일정이 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꼭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앞서서 이제 그 김민선 장례원 소개를 하면서 북뉴저지 파크리지 오픈 예정 요 말씀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9월 다 돼가는데.
1: 와, 공사할 게 너무 많아요. 거의 지금 새로 짓는 느낌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일단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0: 네, 어쨌든 오픈하는 순간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가장 먼저.
1: 당연히 가장 네. 먼저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이왕 공사할 때 오픈할 때 정말 잘 만만히 준비를 깨끗하게 정말 잘 돼 있는 건물 오픈하기 위해서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오픈이 늦을수록 손해는 저예요.
0: 그쵸.
1: 하지만 제 성격상 잘 돼 있지 않는 부분에서 오픈을 한다 그러면 특히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하고 오픈하는 제 건물이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게 준비돼서 오픈할 거기 때문에 좀 늦어지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본인 스스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나 까탈스러워 그러셨는데 그 까탈스러움이 일에서는 정말 철저하고 꼼꼼함으로 이어집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 방송 나눠봤습니다.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26년 경력의 김민호 장례원,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에 있고요. 뉴저지 포트에 있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에도 있고요. 원하시는 곳 어디서든 상담 후에 장례 가능합니다. 김민호 장례원 상담 전화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초상권 문제 없이 유튜브 통해서 김민호 원장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1: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하이트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약 팰리세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정옥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당대표 또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정말 다수로 격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순회 경선 그리고 최대 승부처죠.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도 공세가 정말 거셉니다.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미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떨지 마세요.
3: 누가 떨고 있어?
1: 나 지금 떨고 있냐, 지금.
3: 근데 광고도 넣은 것 같고, 그죠?
1: 네.
3: 그리고 박재홍의 한판 승부 아닌데, 오늘은?
1: 박재홍의 한판 승부 맞고요.
3: 정옥임의 한판 승부 아니에요.
1: 자, 어제 진행하셨던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잘 어울리십니다. 잘하시더라고.
4: 잘 어울리십니다.
1: 네. 아, 그래요? 눌러 앉아요. 자, 국민의힘 이재영 장동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은 24절기 중에 13번째 절기죠. 입추인데요. 진짜 입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한여름 네. 폭염 절정입니까?
5: 네, 입추의 여지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네. 당초 낮 최고기온 39도가 예고가 됐었는데요.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선 오후 2시 32분에 40.7도가 측정이 됐습니다. 전남 광양 40.2도, 서울 노원구도 40.2도를 기록했고요. 서울기상관측소의 입추 기록인 1988년 8월 7일에 36.0도를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강원 영월 39.8도, 경기 여주 39.6도, 경남 김해 39.4도, 서울 강서 39.2도를 기록했고요. 무더위는 내일 8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1: 네, 이 강한 비가 또 어떤 피해를 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특히 고령자들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5: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잠정 집계상으로 올여름 폭염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폭염 사망자 21명을 넘어선 것이고요. 전체 온열 환자는 2,600명 이상으로 탈진이 1,5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장소 중에서는 실외가 77.4%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작업장과 논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62%는 80세 이상의 고령자 였고 70세 이상으로 따지면 74%를 차지했고요. 환자 수로 쳤을 때는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축 피해도 불어났습니다. 닭, 오리, 돼지 등의 가축 68만 마리, 양식장 물고기 45만 마리가 폐사했고요. 그렇게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더위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더웠던 기억이 없거든요. 제 인생에서. 근데 지금 서울도 39도가 넘었는데 두 분도 이런 더위는 처음이시죠?
4: 네, 제 기억에 가장 더웠던 여름은 94년이었습니다.
1: 94년에 더웠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억상으로도.
4: 네.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잖아요.
1: 맞아요. 그게. 7월 19일.
4: 그게 여름이 제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 건 진짜 더워도 너무 더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뭐 에어컨을 상시적으로 켜고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어쩌다가 한번 킬까 말까? 그리고 그때는 아직 제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자취하고 살 때인데 뭐 에어컨 없었죠. 너무 더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계속 목욕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보다 더 더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4: 당시에 네, 당시 기온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밤 10시, 11시에 나가도 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덥지 않나요? 근데 이게 입추에도 이러니 이게 얼마나 갈지 좀 걱정이에요.
1: 네. 이재영 의원님.
6: 저는 2006년도에 그 한 해 동안 중동에서 살았어요.
1: 어디요?
4: 중동.
3: 중동.
4: 아랍.
3: 아랍.
1: 아니 그... 중동이 어떤 나라에서?
3: 아 UAE.
1: 아 두바이에서. 좋은 데서 사셨네요. 네.
3: 그때는 근데 다 공사판이었기 때문에.
1: 개발할 때.
3: 네. 개발. 지금의 두바이하고는 이제 현재의 네. 다른 모습이었긴 했는데 그때 이제 낮에 나오면 와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곳이야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그때 느꼈던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이 그때 당시에 야 한국 빨리 가야 되겠다. 그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 느꼈던 느낌이 비슷하게 드는 걸 보면 진짜 요즘에는 너무 심해도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폭염 때문에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변화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심각하게 국가가 앞장서서 그런 걱정들이 좀 있네요.
1: 근데 또 올해가 가장 덜 더운 여름이라고 그래서 벌써부터 그렇지. 이제 긴장하게 되는데 김순민 평론가는 언제가 제일 더웠어요?
5: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은.
1: 그렇지.
5: 언제나 이제 아직 지금 젊으니까. 살고 네. 지금 살고 있을 때가 가장 덥게 네네. 느껴지는 것 같고, 뭐 저도 앞서 얘기 나왔던 1994년 여름 또 생각나는데, 근데 그때는 어쩌다가 한번 더운 느낌이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전년도에 93년에는 또 여름에 상당히 날씨가 흐려서 또 이상 기온이 나타나던 해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폭염이 여름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의 삶조차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주로 기후가 많이 달라졌다 얘기를 하면 체감상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노년층이었어요. 본인의 일생에 걸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10대, 20대인 분들도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좀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무엇보다도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열사병 걸리시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5: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에서 이제 그 정부가 그 지역에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이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전향적인 정부의 검토가 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방안도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일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게 비공개 회의로 그러게요. 진행이 됐고 네. 그리고 이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난상 토론 형식으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회의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전망이라 아직까지는 이 정책점검 2차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는 전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 그 첫 번째 부동산 점검 회의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공급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0: 최근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이 지금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주택 공급을 포기한 거 아니냐,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한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0: 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고 부담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면서 그 오답을 베꼈으니 결과가 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도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1: 네, 지금 오늘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공급이 중요하다. 이거 여야 모두 이제 강조를 하는데 견해차는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2: 일단 뭐 오늘 회의의 초점이 공급에 맞춰질 거라는 거는 그 예상되는 반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세제 개편안이 불과 엊그저께 발표됐잖아요.
1: 네.
2: 그러면 정책 발표의 순서를 좀 조정할 수 없었을까? 지금 공급 계획도 거의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장 등 해가지고 6만 호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혔고 비아파트 공급 계획도 11만 호인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 계획이 발표가 안 됐던 건 아닌데 이게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체감도가 좀 떨어지는 면은 있는데 근데 계속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면 먼저 공급 계획을 좀 앞세우고 그다음에 뭐 금융 규제나 그와 관련된 대책이나 세제 개편안 이렇게 좀 발표 순서를 조정했으면 어땠을까 기왕 발표할 거 그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하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그게 이제 또다시 투기 열풍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서울 시내에서 최대한 짜낼 수 있는 그런 유휴부지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모자른다면은 그 이후에 추후의 수단으로 우선순위는 아닌 거죠. 그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용산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전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자체로서 녹지보전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아니 재건축 재개발 그 과감한 규제 완화나 그걸 통한 이제 공급은 정부가 관심을 안 가지면서 왜 그 용산 어린이공원 같은 그런 그 녹지에 눈독을 들이냐 뭐 이런 불만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도 뭐 김영범 실장하고 만나서 이거 가지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부 공급 계획에 이게 포함될지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재영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속보가 나와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하고 의성 4개면은 지금 호우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앞으로는 가족 사건을 수사 못한다라고 합니다. 9월부터 상피제를 전격 실시한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영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3: 그 부동산 관련돼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가장 많이 공급돼야 되는 곳이 결국엔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성을 띄고 있는 게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시장 시정에 관여되어 있는 정책가들입니다. 지금 수년간 단연간 꾸준히 재개발 재건축만이 굉장히 많은 양의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맞는 그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니면 최소한 그거에 가장 많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서야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척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과연 진심일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굳이 선택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 굳이 다른 당에서 정파가 틀린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왜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다 보니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 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기후변화 얘기했고 폭염에 대해서 얘기했고 계속해서 그거에서 피해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녹지가 더 필요한 서울에 대해서 그걸 없애겠다 얘기를 하고 또 그 녹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엔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하고 앉아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번에 누구죠? 어떤 의원이 그런 말씀도 하셨다면서요. 주거

0: 그 공급을 뭐 버스? 펫버스를 활용해서 주거를 만들어서 그걸 청년들한테 공급하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왜 본인은 거기 가서 살지? 왜 본인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펫버스를 고쳐가지고 그거를 청년들한테 공급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 비공개로밖에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얘기 나왔다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네. 다 알게 됩니다.
1: 그 민주당 황희 의원 발언이
0: 그래요? 제가 몰랐어요.
1: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글을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기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여야가 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이나 야당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풀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용산 태능 과천 공급 계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0: 아니 용산을 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 안대로 가자는 말씀이신 건 아니고요.
1: 아니 그러니까 용산, 태능, 과천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이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은 기존의 이제 그 아파트촌의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이런 걸 다 풀라는 거잖아요.
0: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태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고 앞으로 진행되는데 제가 봤을 때 꽤 많은 그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그 서울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미 벌써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가로막지 말고 그거는 빨리 풀어줘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2: 아니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생각하는 주택 그 공급 확대 효과가 좀 다른 거죠. 그 재건축 재개발은 한편으로는 대규모 주택 멸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순증 효과가 거의 별로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또 지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주택 순증이 늘어난다. 그 사이에서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정부가 지난 그 1월 달에 발표한 그 공급 계획 중에 용산 부지 활용은 이 그 어린이 공원이 아닙니다.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 내에 애초에 이제 주택 공급을 예정했던 그 정비창.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네네. 거고 그 녹지는 이제 다른 예. 새롭게 지금 쟁점으로 등장한 건데 글쎄 이거는 가치 판단 측면에서 거기다까지 집을 지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조금 더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오 시장의 원래 공약이 2031년까지 그 31만 호 계획인데 거의 가시화된 게 없어요. 말은 뭐 신통기획, 뭐 모아주택 다 있는데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 모아주택이라는 건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를테면 뭐 기존에 이런 그 주거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그야말로 빌라나 이런 걸 공급하는 계획인데 하나도 착공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의 공급 계획도 아직은 말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재건축 개발 규제 풀어라 이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 이견이나 논란이 계속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공급이 참 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그 논의 단계에서부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전면적 공세를 펴고 있고 또 여당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갑갑한 그러한 심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아까도 저 김수민 평론가하고 얘기했지만 정부가 무슨 정책만 내면은 거의 부동산 시장에는 그 파블로스의 효과예요. 뭐만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 오히려 들썩대고 올라갑니다. 뭐 제발 그 정제되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 김수민 평론가 정리해 주시죠.
3: 네, 지금 공급이 중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책을 두고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쪽 정책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공급이 중요하고 획기적인 확대가 중요하면 양쪽 정책을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1: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그런데 네. 또 여기서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또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 공급이 필요한지를 따져가지고 결국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얼마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사진이라든지 또 방법론에 대한 뭐 절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진척은 안 되는 이런 쪽으로 귀결 되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좀 촉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세훈 시장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만나긴 했다 그러는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합의점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혜병 순직 당시의 사단장이었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2심 선고 나왔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았죠.
3: 네, 서울고법 형사 4-3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상급 부대장으로서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수중수색 사실을 묵인했으며 안전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군 형법상의 명령 위반으로 인정이 됐고요. 다만 세부 대목 중에서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게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 결과로 단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이 부분이 이제 부분 이유 무죄가 나왔습니다.
1: 네.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정말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지금 2심 유죄까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요. 판결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용 의원부터 얘기해 주세요.
0: 물론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항소심에서 1심 유죄가 물론 부분 저기 변경된 부분이 있지 무죄가 나오긴 했겠지만 3년을 유지했다는 3년 선고 유지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죄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나도 이게 아쉬운 부분이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우리가 특검을 하네 마네 이러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그 수사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라도 그런 논의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때 우리가 이걸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사후적인 아쉬움이 있네요.
1: 박원석 의원님.
2: 이게 2023년 7월이었거든요. 최혜병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날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2심 판결이 났다니까 사필 규정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느리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걸 갖다 은폐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고 그 과정에 뭐 박정훈 대령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 런종섭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24년 총선 앞두고서 거기서부터 저는 그 몰락의 전조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이재용 의원 얘기대로 만약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실체 그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윤석열 정권도 어쩌면 조금 다른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그거 하나 살리려고 정권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 지금 돌아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1: 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종석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도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저는 두 분 다 유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지휘 명령 체계상으로 봤을 때 이종석 국방장관은 피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이게 있었다는 것도 정황적으로 관련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때문에 저는 뭐 이거 그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1: 이재용 의원님.
0: 그놈의 경로 진짜 아유 단어만 들어도 지금 거의 뭐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한심한 수준인데 뭐 유죄 나오겠죠. 네. 런종석 같은 경우에는 24년 총선을 치렀던 사람으로서 진짜 아 그때 하늘이 노래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걸 왜 저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까라는 그 시점.
1: 근데 사실 그때도 그 측근들이 보인 행태 때문에 논란도 많이 됐고 그때도 참 분노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한 말씀 듣겠습니다.
3: 네, 일단 그때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경찰로 사건이 이첩되는 것을 막으려고 동분서주 했던 게 통화기록으로 다 남아있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임 전 사단장 유죄 가능성은 그때 이미 보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좀 책임을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게 경찰 수사 결과에서는 또 무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뭐 거기에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그 법리적인 오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을 했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한판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4: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우님 오래간만이에요.
5: 아, 누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네. 너무 잘하셔.
1: 제가요?
5: 역시.
1: 네, 아, 지금 떨고 있어요.
5: 아, 네. 출세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1: 아니,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하라 그러시는데, 네. 어우, 너무 긴장돼가지고.
5: 전혀. 여기가. 일부러 긴장하는
2: 티가 전혀 안 나요.
5: 티 전혀 안 나요.
1: 아, 박지용 앵커님이 또 하시던 자리라 제가 여기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5: 거기 말이 휴가가 될 것 같아.
1: 네?
6: 말이 휴가지 아마 이거 듣고 있을 거야. 자기 자리 뺏길까봐.
1: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제 오실 텐데요. 조금 네. 늦고 있습니다. 네. 우리끼리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열흘 남았거든요. 근데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외부자 입장에서도 좀 걱정도 돼요. 민주당 내에서도 뭐 기둥뿌리 뽑아놓은 느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선거 이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원석 의원님.
2: 일단 뭐 이동학 그 전 최고가 오면 더 자세하게 민주당 분위기를 네. 전달해 주시겠습니다만 뭐 거의 사생결단 분위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다 TV 토론 보셨잖아요. 근데 1차 토론 때만 해도 서로 간에 조금 이제 필터링을 하는 그런 토론회였는데 2차 토론에서는 불을 뿜었어요. 그래서 1차 토론 때 나오지 않았던 신천지 얘기부터 뭐 24년 전에 배신 얘기, 또 병이 도졌다. 뭐 심지어 같은 배신 얘기더라도 병이 도졌다 이런 표현은 같은 당의 후보들끼리 토론하는 데서 나오기가 좀처럼 어려운 그 상대 당의 후보하고 토론을 해도 좀처럼 쓰기 어려운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하다 못해 감정이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경쟁이 치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고 이게 후보들부터 지지자까지 전부 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순회 경선 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호남 지역 투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2차 토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치열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후보들이 경쟁을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당의 통합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소는 좀 적어도 감정의 온도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이성적인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해 보여요.
7: K라디오
8: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7: 이번에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는 수박 개당 5불99, 자매 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프레시안 오이 100당 99장,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네. 그 광고 카피 같아요. 뭐 말 안 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1: 바람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지금 박원서 얘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동학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0: 네. 네. 잘 될 겁니다, 민주당은.
2: 아, 그래요? 예. 믿어도 될까요?
0: 그럼요.
2: 네. 우선 이재영 의원님 네. 이야기부터 들어보고요.
3: 오해 잘 될 것 같아요.
0: 아니, 승복의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잘 승복하고. 네.
2: 승복의 문화 확실히 있습니까?
0: 그렇죠. 네.
3: 승복의 문화가 없었으니까 예전에 이낙연 대표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0: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겠습니다.
2: 얘기 끝나셨어요?
3: 아니 그냥 안 될 것 같은 걸 자꾸 희망사항을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당원으로서는.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나온 아까 이제 감정이 고조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2차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하고는 뭐 쓰던 단어도 틀리지만 톤들이 다 틀려요. 한 피치 올라갔어. 그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감정이 완전히 섞여 있는데 뭐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초반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적통 얘기하고 앉아 있고 과거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네 없었네를 진짜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고 신천지 얘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뭐 이게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진 않은데 뭐 민주당을 잘 아시는 우리 이동학 전 최고께서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2: 이동학 최고위원님.
0: 아니 대통령 임기 초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 뭘 해본 게 없어요. 예. 그냥 기대감이 일단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고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국가가 뭐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다시 이거를 일으키는 과정이었고 근데 앞으로 4년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동력을 여기서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쟁하는 과정이니까 경쟁하는 과정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 10일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승자는 패자를 안아줄 겁니다. 그럼 패자는 얘기할 거예요. 아, 내가 선거 때 이겨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그러한 이 내용들이 결국 전개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2: 김영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4: 그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참 옳은 분인데 정치 경험은 조금 짧긴 짧네요.
2: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한 두세 번 그 얘기하셨어요. 네,
4: 과거 민주당이 얼마나 그 잔혹하게 싸우고 후유증이 컸는지를 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과거에 전당대회 출마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후보 면전에서 후보들끼리 전당대회 끝나면은 윤리위에 재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저는 정말 생전 처음 들어봐요. 거의 정말 더위에 이성을 살짝 좀 놓치신 것 같아. 잃어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야,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초장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깊숙이 전당대회에 발을 들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공항의전서부터 해가지고 명픽이라는 거. 김민석 후보에 대한 명픽이 굉장히 노골화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명청내전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뭐 정말 그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양보할 수 없는 공천권 싸움이죠. 이게 단순히 명청 뭐 사람 간의 어떤 대립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오래된 그 두 그룹 간의 정면 승부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 후유증이 대단할 거예요. 이거 끝난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보면은 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안 되는 그룹은 여당 내 야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학 위원 말씀대로 좋은 쪽으로 잘 뭉치기를 바랍니다.
5: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힘, 예전에 한나라당이죠. 당시에 이제 친이 친박 간의 그런 거의 죽고 죽이는 싸움이 있었잖아요. 2007년 대선 경선 맞죠?
2: 맞아요. 네.
5: 그때 이제 친이 친박이 크게 붙었다가 결국에 친이가 승리했는데 2008년 총선에서 친박이 거의 공천 학살 당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친박연대 생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친박이 다시 당권을 잡은 다음에 2012년 총선에서는 친이가 박살났어요. 그 친이계의 대표적인 그 정치인이었던 이방호 사무총장, 현직 사무총장이었는데 낙선했잖아요. 그 낙선을 누가 주도했냐면 친박 연대, 그러니까 친박 박근혜 팬 박사모들이 와가지고 낙선운동을 주도했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래서 강기갑 의원이 당선됐어요. 거기서. 박사모가 이방호 낙선운동을 하는 바람에 그 반사이익으로 강기갑 의원이 당선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친이 친박 간의 이 싸움도 대단했거든요. 그 싸움의 격렬함이라는 게. 그 지금 보면 민주당도 이게 후유증 없이 이동학 최고 말한 대로 바람대로 그렇게 되기가 이미 어려워졌어요. 게다가 그렇게 되려면 딱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쪽이 크게 이겨야 돼요. 그러면 진쪽이 이제 새의 부족함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후위를 도모하면서 아마 잠잠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이긴 것 같지 않게 이겼다. 예를 들어서 2순위표로 이겼다. 이게 선호투표제니까. 그러면은 겉으로는 승복하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내심으로 승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격렬함이 차기 총선 공천 때까지 갈 겁니다.
2: 그러면은 호남에 지금 후보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호남에서의 그 득표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 큰 표 차이로 이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0: 호남 당원들 투표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51만 명 정도 되는데 뭐 50% 이상은 더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대구 투표나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60%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호남 당원들은 지금 이를테면 3대 메가 프로젝트든 뭐든 이게 대통령이 지금 여기서 뭔가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할 만한 것들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투표를 많이 하실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하고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볼 때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쪽을 더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실제로 지금부터 2년차 때부터 불협화음 시작돼가지고 실제로 당정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야 앞으로 메가 프로젝트는커녕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 검찰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풀기가 다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총선 때 망가지는 거죠. 정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호남에서는 결국엔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점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4: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아마 호남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정책, 어떤 공약, 국정 운영. 근데 지금 강성 당원, 민주당 강성 당원은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거기는 그 정체성, 어떤 노선, 여태까지의 어떤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이라 그럴까? 그런 거에 더 집착하는 모양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 오히려 그냥 우리 선명하게 나간다. 그거를 사실 정청래 대표는 또 강하게 어필해왔고 또 그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은 사실 아직 집권 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명픽 후보인 김민석 후보가 꽤 과반을 넘겨야 사실 정상인데 지금 박빙이잖아요. 저는 호남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그 느낌이 듭니다.
5: 요즘에 국민의힘의 그 의원분들이나 국민의힘의 패널들이
2: 친청.
5: 방송에 나오면은 전부 정청래 후보를 왜 이렇게 응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 그러게요.
5: 객관적 상황이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4: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3: 아니, 저는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아요.
2: 김민석 후보가.
3: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선호 투표제 때문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소위 말한 룰을 짜놨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을 그 아까 이제 뭐 겉으로는 승복하나 안으로는 불복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불복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실 지금에 와서 이 굉장히 박빙의 싸움에서 그 선호 투표제 때문에 내가 졌다라는 게 만약 진짜 숫자로 나타나면 글쎄 그 후폭풍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당내 그 싸움에서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김민석 후보가 심지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를 보면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은 이 국민의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그 강성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도 강성들이
5: 살아난다?
3: 살아나는 거예요.
0: 서로 반사이.
3: 그래서 그것이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고, 근데 누가 봐도 사람들이 국민의힘도 뭐 굉장히 짠물이 돼서 강성 지지층이 많아졌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강성 지지층은 포션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선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그 생각은 드는데, 이 투표제 룰 때문에 김민석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전망대로라고 한다면 정청래 후보가 지는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승복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정청래 의원이 늘 하는 얘기가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약간 감정 섞인 뭐 언행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끝나면 그 결과를 승복한다는 게 지금 노사모를 동원하는, 과거의 노사모를 동원한 엄청난 선거운동 하고 있잖아요. 노사모라고 하는 건 뭐냐?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노무현 보고 그때 당시 참모들이 아 이번 대선 경선 나가야 됩니다. 노무현이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고민했냐? 지면 이인재를 도울 수 있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이거는 승복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참모들은 돕기 싫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실제로 내가 뛰게 되면 우리는 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전 노무현 정신이라 보거든요.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지금 노사모를 앞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말을 하면서 노사모의 정신을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진 않을
3: 것 같다. 아니 이혼과 탈당은 안 하죠. 남아있어야지 이걸 다시 먹지.
0: 그래서 승복을
3: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승복이 아니고 아까 저는 김영 선배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당내 아주 강력한 야당이 될 거다. 왜냐? 특히 여기는 현역 의원들이 많아요. 현역 의원, 그러니까 현역 배지를 받은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를 대략 대부분 돕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꽤 돼요. 그리고 지금 최고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도 보면은 최민희 의원 같은 분 이제 최고위원 돼봐요. 글쎄. 아니,
5: 야당이 있는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당내에도 야당이 있으면 좋아요.
2: 아니 근데 최민희 지금 최고위원 후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박쥐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당원 4천 명이 이 최민희 후보에 대한 징계 청원 이거 지금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1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 투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대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에서 여전히 1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민주당 당원들의 분노가 최민희 후보의 심지어는 뭐 당락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5: 아니 최민희 지금 후보의 경쟁의 모습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순위나 당락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파 갈등이 적대적이에요.
2: 네.
5: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최민희 의원에 대해 상대 후보 진영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중간층이 어느 쪽도 아닌 그런 유권자들도 약간 눈살을 찌푸리지만 지지층은 그럴수록 더 결집합니다. 수석 최고위원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그 조직화된 표들의 움직임을 보면 친청의 조직력이 더 강한 거예요. 그 친명은 후보도 많고 뭐 그게 홀짝 투표니 생년 태어난 그 자기 생원래 투표하니 이런 방침까지는 거의 공유가 안 돼요. 그 정도 조직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최민희 의원의 태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결집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요즘에 이상한 게 노토리어스하고 페이머스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노토리어스도 페이머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2: 그러니까 알려지기만 하고.
5: 아니 어쩌면 본인이 그거를 어떤 캠페인 전략으로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이즈 일으키는 거를.
1: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요. 그 저도 뭐 후보들 연설 내용보다는 그 연설을 듣고 있는 후보들 모습을 요새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동영상 뭐 쇼츠 이런 거. 이제 최민희 후보를 계속 보면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야지 놓고 그다음에 계속 이거
2: 아니 그 이동학 최고가 한번 네. 대답해 평소에 그래요? 아니면 요새 더 상태가 더
0: 양자역학에 나가니까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2: 아 원래는 안 그랬어요?
0: 원래 안 그래 원래 같이
5: 아니 야당을 상대로 할 때는 당내에서 덮어줬었죠.
2: 아 지금
5: 근데 이제 당내에서 그렇죠. 덮어주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드러나는
0: 잘 거. 싸우시는 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 싸움의 장면이 지금 내부 안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있고 특히나 공개적인 뿐만 아니라 비공개에서 지금 유튜버들도 다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쇼츠로 따여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순위에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쨌든 대외적으로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설 때 당대표 옆에 최고 수석 최고 뭐 수석 최고라는 게 별달리 어떤 다른 특별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역할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야 그럼 총선 때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격조가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너무 야, 진짜 옳은 생각 진짜. 참 옳으셔. 근데
6: 이동학이 당대표 돼야 돼. 네,
4: 전당대회 뛰어든 선수들은 일단 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뭐 품격이나 당의 이미지보다는 그리고 1, 2위 차이가 조금 생각보다는 꽤 커요 지금.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는 다분히 최민희 후보는 아예 그냥 자기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 포지셔닝 했구나, 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분히 좀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 결집. 아마 징계 운운하면은 더 결집할 거려.
5: 그럼요.
4: 더 신날 거려. 노이즈 마케팅 성공했죠. 그래서, 저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2: 근데 지금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최민희 후보 얘기를 꽤 길게 했는데 이것도 최민희 후보에게 지금 도움을 주는 일이
4: 도와드려야죠.
2: 그래서 한마디만.
6: 전략이다 전략.
5: 상대가 안 됐으면 하는 이런 정치 바람직하지 않아요.
2: 아니요.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제가 지금 뭐 중립적이지 않은 거 있었어요.
3: 네.
2: 정청래 후보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신천지. 그다음에 그 레버리지 ETF, 호남 반도체의 겁박을 사과하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올라갔습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신천지 해당행위 사과하십시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과하십시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겁박 사과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마치도 청와대까지 겨눈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제 발끈했거든요. 이거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근데 이동학 최고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0: 시야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된다면 훨씬 더 커야 되고 왜냐하면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불을 지금 옆으로 더 옮겨붙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좋은 레토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그런 지점까지 쳐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우리 내부에서 잘못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의 정책 실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 수를 내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사과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이거는 이런 쪽으로 더 개선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오히려 좀 포지티브하게 이 싸움을 걸었다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을 텐데 요거는 약간 초가상관 태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2: 김영호 의원님. 네.
4: 저 세 가지 중에 저는 사실 제 눈에 띈 거는 그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였습니다. ETF. 예, 왜냐하면은 저거는 ETF 그러면 우리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딱 생각이 나고 이재명 정부의 그 경제정책 특히 주식시장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치적으로. 그런데 지금 ETF를 딱 집어서 또 저기에 넣은 거는 이재명 정부 잘못한다는 거죠. 경제정책 잘못한다는 거고 김용범 실장 교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정부하고는 같이 가기가 꽤 힘든 후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 들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5: 우리 점잖으신 상대당의 김영우 의원님께서 정청래는 반명이다 이걸 인증해 주시네요.
4: 반명 아닙니까? 네. 지금 여태까지 쭉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정권
5: 아니 그 정청래 후보한테 도움을 주시려면은 이 국면에 정청래는 반명이다 이걸 인증해 주시면 안 돼요. 본인은 한 사건 아니라고
4: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저
0: 초과상관 이미 해오셨어요.
5: 근데 아마 저 ETF 얘기는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네. 거죠. 네. 그 정책 도입된 당시에 총리였고 정책 실패는 맞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제 저걸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김민석 총리를 저격한 게 아니고. 정부를 저격하고 나아가 대통령을 저격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역공에 또 지금 본인이 노출된 건데 정청래 후보가 요즘에 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하루에 막 SNS를 어떤 날은 20개씩 하고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영남의 노사모들한테 호남의 지인들한테 전화해달라. 뭐 2002년도에 노무현 기적을 만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벌써 20몇 년 전의 일을 지금 소환해가지고 본인과 노무현의 이미지를 등치시키면서 그런 캠페인을 한다는 게 당원들한테 얼마나 수용이 될까. 오래된 당원들한테도 수용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 시절을 잘 기억 못하는 당원들에게는 더더욱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캠페인이 너무 안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확장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2: 네, 오늘 여의도 외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2: 박재홍의 한판 승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정옥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8: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 세일.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구, 그린 호박 파운드당 49센트, 시험누수박 5불 9구,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4불 9구, 황금쌀아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 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목소리가 한 주 내내 짱짱한데 며칠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기운이 나죠?
0: 그러니까 네. 기운이 뻗친다 그러죠. 완전히 뻗쳤어요.
1: 아니
0: 지금.
1: 그동안 제가 이 자리가 그리웠던 거죠. 이 자리에 앉으니까 절로 웃음이 나고 힘이 나네요. 네.
0: 뭔가 약간 포장된 것 같은 좀 진실하지 않은 방송인 것 같은.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아니요. 아니요. 여봐라. 네. 자 지금 차 안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집에서 숨 돌리고 계신 모든 분들 식사하시면서 숨 돌리고 계시는 분들 네. 금요일입니다.
1: 금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이 뭐 금요일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하죠?
0: 그렇죠.
1: 네 신나게.
0: 오늘 또 확실하게 여러분 주말을 달릴 수 있도록 엔진을 오늘 또
1: 부릉부릉부릉
0: 해야 되는데 네. 오늘 한식의 막다방에 충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신나게 함께 출발해보자고요.
0: 아 오늘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네. 지금 서부 쪽에서
1: 네?
0: 웨스트 코스트 서부 쪽에서
1: 웨스트 코스트
0: LA에서 다섯 주 동안 5주 동안 5 weeks 동안 차를 안 타면
1: 차를
0: 그냥
1: 타면.
0: 세워놓으면
1: 차를 세워두면
0: 나라에서 600불을 준대요.
1: 나라에서 600불을요?
0: 600불 준대요.
1: 그러면 차를 세워둔다라는 거니까 제 자동차를 제 자가용을 안 타고
0: 네.
1: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른 차를 타는 건 상관이 없이
0: 아니 어떻게 알았지?
1: 맞아요?
0: 네 맞아요.
1: 아, 제 차만 안 타면
0: 되는 거예요? 안 타면 되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뭐 할만 하려나?
0: 600달러.
1: 네. 근데 5주면 네. 조금 좀
0: 길죠?
1: 거시기 한데요.
0: 그래서 이게 600달러가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1: 네. 5주에 600달러면 조금 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0: 그러니까. 물론 네. 여기 뉴욕은 굉장히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 네.
0: 만약에 예를 들어 뉴저지다. 시골이잖아요.
1: 그렇죠. 아, 저지 피플 화났다.
0: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게. 이 자동차라는 철갑옷을 벗어던지고 걸어당기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5주 동안 한 달 넘게 사실 수 있는 분
1: 네,
0: 600불 준다면
1: 아니 언뜻 생각하면 또 쉬울 것 같은데
0: 쉽잖아.
1: 또 예를 들어서 마켓에 가서 쌀을 샀어요.
0: 네.
1: 그러면 그 쌀을 들고
0: 어깨에 매야죠.
1: 어깨
0: 쌀만 사는 게 아니니까.
1: 그러니까요. 뭐 이것저것 바리바리 들고
0: 양손에 비닐로 한 4, 5가지 정도를 양손에 들고
1: 네.
0: 어깨에 쌀을 메고 그리고 버스를 기다려 이 더운 여름에?
1: 아, 좀 쉽지 않은데요.
0: 쉽잖아요.
1: 일주일이면 아마도 충분히 도전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했다가 5주면 5주에 600불은
0: 네. 네. 일주에 100불 준다고 해도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1: 아, 가성비가 안 나올 것
0: 안
1: 같네요.
0: 안 나올 것 같죠. 네.
1: 아니 몰래 택시라도 부를라 쳐봐요. 600불로 감당이 안 돼요. 네.
0: 물론 톨비랑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1: 네.
0: 사실 몇천 불을 세이브하는 건 맞긴 맞아요.
1: 그렇게 생각하면 뭐 기름값이며
0: 네.
1: 네, 톨비며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절약이 될 법도 하지만
0: 네.
1: 막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진지하게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택시비에 또 버스비에 지하철비에 뭐 더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600불을 준다고 하면 하실 분이 계실지
1: 네.
0: 5주 동안 차 없이 지내시는 거 이거 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1: 아니면은 요즘에도 뭐 차 없이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될까요?
0: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1: 아이고야.
0: 있는데 안 타시는 분에 한해서.
1: 아이고야. 그렇군요.
0: 네, 와서 사진도 다 찍는다 그래요. 그 마일리지를 찍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차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1: 맞아요.
0: 네, 그리고 등록된 거 여러 가지 다 보고 그 차 주인이 맞는지도 확인하고요.
1: 아이고 쉽지 않네요. 네.
0: 그러나 600불이 공짜로 생긴다고 하면
1: 네?
0: 하실 분이 있으신지 네. 궁금하긴.
1: 궁금합니다.
0: 확인합니다.
1: 네. 네.
0: 자 오늘 주간베스트 특집이 있는 네, 그런 날이죠.
1: 여러분이 보내주신 올해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0: 네.
1: 한 가지 그 사연들 여러분과 네.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0: 여러분들의 소망이 꾹꾹 담겨있는 사연들 오늘 다섯 분의 사연이 부릉부릉 시동을
1: 네,
0: 걸고
1: 5.
0: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요. 오랜만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LA 얘기가 나왔으니까 LA 노래를 한 곡 준비했어요. 옛날 세샘트리오 노래죠. 낯선 외가면이란 노래인데 오늘은 장미여관 그리고 영화배우 심은경 씨가 함께 부르는 버전입니다. 나성의 가면.

0: 장미여관 그리고 영화 배우 심은경 씨가 함께 부른 아, 재밌는 버전이었습니다. 좋네요. 네, LA 얘기가 나와서 오랜만에 들어본 나성의 가면이었습니다.
1: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단골 손님들이십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 에스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4개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은과

0: 이은지의 음악 다방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 우리 캐나다 애청자님들의 애청자님들에 의한 애청자님들을 위한 네. 아, 이게 뭐 영어로 뭐 표현이 있던데 뭐 딱히 생각은 안 나네요. 네, 그런 특별한 코너가 있죠.
1: 바로 주간 베스트 사연 네, 시간이 되겠습니다.
0: 네. 우리 주제에 대한 청취자들의 사연의 왕중왕을 뽑는 그런 시간이죠. 네. 주간 베스트 주제. 이번 주 주제는 뭐였죠?
1: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적어주세요 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제까지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서 네. 그중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연 다섯 가지를 오늘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매주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사연들이 매주 도착하나 궁금하시죠?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1: 아니 생각해도요. 네. 글을 이렇게 평상시에는 톡으로 잘 참여를 안 해주셨다가 이렇게 글로 글솜씨를 뽐내시는 저희 애청자분들이
0: 많아요.
1: 곳곳에 숨어 계시더라고요.
0: 아, 작가분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H마트 가면 가끔씩 선글라스 끼고 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1: 바로 음악다방 장원을 차지하신 바로 그분이니까.
0: 있어요. 네. 네. 야, 세월이 빨라 벌써 지금 올해 2026년도 반을 돌아 이제 다섯 달이 안 남았는데요.
1: 그러니까요. 네. 채 다섯 달이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올해 1월에 내가 세웠던 계획들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1월달로 돌아가서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0: 그러니까
1: 예 마련을 해봤습니다.
0: 정말 그래미 이상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방송에 한식 음악다방에 수상을 해야지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방송은 정말 대단한 방송입니다.
1: 여러분 오늘 사연 함께 들어주시고요.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이 사연에게 투표를 하겠다 1번 사연, 2번 사연 이렇게 네.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0: 여러분의 그 번호 하나 남겨주시는 걸로 인해서 H마트 상품권의 향배가 갈리죠.
1: 그렇죠. 네. 오늘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신 분께 저희가 H마트 상품권 덱으로 우성해드릴게요.
0: 자, 거두절미.
1: 하고.
0: 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를 하여튼 자르고.
1: 앞뒤 네. 자르고.
0: 네, 자르고 1번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자, 1번 주간 베스트 1번 사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사는 AM1160 라디오 애청자입니다. 점심 먹고 살짝 나른해질 한시, 두 분의 티키타카와 유쾌한 입담, 그리고 감성 터지는 음악. 크으. 안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1: 정말.
0: 듣다 보면 하루 피로가 싹 가십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왜 껴들어 사연했는데
1: 너무 반가워.
0: 네, 정말 저 같은 직장인들에게 아 직장인이시구나 한시의 음악다방은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 같은 존재예요.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1: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번 주 장원입니다. 1번이에요. 라디오를 듣다가 진짜 올해 그렇지 않아도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목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뭘까?
1: 궁금하다.
0: 바로 10년 전에 입던 정장 바지 단추를 숨 참지 않고 스무스하게 잠그는 거예요. 이야, 이런 소원도 있군요. 얼마 전 옷장의 계절 옷들을 정리하다가 10년 전 40대 시절에 입던 A사 명품 정장을 발견했는데 오! 마저 이 옷이 있었지 하며 오랜만에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1: 아우 나 왜 안 들어도 알 것 같지?
0: 아이 허벅지에서부터 딱 걸리더라고요. 10년이 지났으니까
1: 그렇죠. 네.
0: 오기가 생겨서 배를 최대한 안으로 쥐어짜고 숨을 30초 동안 참은 끝에 겨우 단추를 채우기는 채웠어요.
1: 채웠다. 야.
0: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이러는 겁니다. 여보 입기만 하면 뭐해 숨을 쉬어야지. 그 옷 입고 쭈그리 앉았다가 뒤에 터지겠는데 숨 쉬어 숨. 아이 그 놀림 아닌 놀림에 그 남자의 자존심이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선언했죠. 올해 말이야 송년 모임 때 내가 이 바지 입고 멋있게 나갈 건데

0: 바지 못 입잖아? 네, 당신한테 그냥 100불 줄게.
1: 오.
0: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퇴근 후 동네에 있는 운동장을 10바퀴씩 땀 흘리며 걷고 있습니다. 100불도 지키고 아내 앞에서 멋지게 단추를 탁 잠그며 그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게 올해 제 올해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두 분 그리고 음악다방 우리 식구 여러분 저 단추 안 튕겨나가게 응원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유쾌한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1번 사연이었습니다.
2: 아, 뭐 제 사연이라고 해도 네, 뭐 딱 맞는데요.
0: 뭐 저도 공감이 아니 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
2: 아니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저 그냥 또 쟁여놓고 네. 한번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네. 여전히 안 올라가고. 네.
0: 근데 A사 거래요. 제가 어느 건지 알겠어.
2: 알겠어요.
0: A사라고 얘기하니까
2: 아,
0: 뭔지 알겠어.
2: 이 A사 이 정장이 한동안 꽤나 유행했었잖아요.
0: 남자분들의 네. 워너비 이거 입고 나가서 특히 또 중요한 미팅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 모르게 소개팅 한다든지.
2: 맞아요.
0: 아니 그건 아니구나. 하여튼 그럴 때 입고 나가든 네, 그런 옷이 이 A사 명품 옷이었는데 입어줘야죠.
2: 아 이거 꼭 입어야 됩니다. 네. 지금 입어도 네. 뭐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0: 그리고 요 뒤에 이 그 옷을 만들 때 재단할 때 테일러링이라고 하죠. 그거 할 때 네. 남은 여분의 천이 많지 않으면 네. 더 늘릴 수가 없어요.
2: 그렇죠.
0: 몸을 줄여야 돼요.
2: 그렇죠.
0: 어쩔 수 없이.
2: 이 다리 그 바지 같은 경우에 길이는 좀 조절이 가능한데
0: 허리는 네. 한계가 있습니다.
2: 맞습니다.
0: 다 늘리시는 건 아니에요.
2: 네. 저희가 1번 사연자분 꼭 성공하시길 저도 기원해 드립니다.
0: 자, 요 사연에 맞는 노래를 해보려고라는 노래를 하나 골랐는데, 대한민국에서 R&B 이 소울이 가장 뛰어난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우리 개그맨 정형도 씨와 지리가 불러주는 해보려고.
2: 해보려고라는
0: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예, 한시의 음악다방 주간 베스트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3: 해보려고. Wait a minute.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밴쿠버 호비젠 이퀄 하우징 랜들.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수입이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5: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6: 한시의 막다방 금요일 우리 주간베스트 특집. 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한 가지. 네.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7: 1번 사연 들어봤는데 네. 네, 저희가 무척이나 공감이 되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6: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주간베스트 후보 2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성우님, 영화님, 점심 먹으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다가 가끔씩 밥을 뿜기도 하는 주간베스트 열혈 애청자입니다. 네,
6: 이런 사연 이뿐만 아니라 가끔 들어요.
7: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7: 네. 어느덧 2026년도 5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방송을 듣고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매듭짓지 못한 숙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게 남은 올 5개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하이웨이 운전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혼자서 시원한 바다를 보러 다녀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8: 많잖아요.
7: 네, 로컬 운전은 자신 있게 하시는데 네, 고속도로의 운전은 좀 약하신 분들.
6: 심지어 제 주위에는 장롱 면허도 몇 분 있어요.
7: 그렇죠. 그렇죠.
6: 면허만 있으신 분.
7: 맞아요. 네. 이민 와서 산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겁이 많아서요. 늘 집하고 가게 또 아이들 학교만 겨우겨우 오가는 동네 로컬 길만 운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고속도로나 멀리 가는 길은요 늘 남편 차 옆자리에 타는 게 당연했죠.
6: 맞아요.
7: 아이들 다 키워서 제품을 떠나보내고 나니 비로소 제 시간이 생겼는데 아 문득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도 혼자서는 차를 몰고 나가지 못하는 제 모습이 그렇죠. 참 바보 같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동안 이민살이 핑계로 또 나이 탓으로 미뤄왔던 일이지만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제 스스로 한계를 깨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말에 시간이 나면은요. 남편을 옆에 태우고요.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으면서 고속도로 진입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옆 차선에서 쌩쌩 달리는 차들을 어우, 보면은요.
6: 아직도 뭐 이러죠.
7: 가슴이 콩닥콩닥거리지만요.
6: 빠밤 위용.
7: 너무 무섭죠. 네. 남은 5달 동안 부지런히 연습해 보려고요. 올 연말이 되기 전에 혼자서 운전대를 잡고 1시간 거리에 바닷가로 달려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스스로에게 아 그동안 너 참 잘했다 라고 앞으로의 날들도 멋지게 달려보자 라고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 애청자 여러분 제가 겁먹지 않고요. 꼭 하이웨이를 잘 운전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2026년이 끝나기 전에 바닷가에서 찍은 멋진 인증사진과 함께 성공 소식을 꼭 전하겠습니다.
6: 이야.
7: 늘 따뜻한 방송 고맙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 파이팅! 오.
6: 네, 2번 사연이었습니다.
7: 오. 네, 2번 사연님의 이 목표도
6: 이번 사장님
7: 네, 응원하겠습니다.
6: 네, 네, 진짜 이런 분들 아마 계셔서 올해 같이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면 어때요? 하이웨이 한번 나가보는 거.
7: 누구요?
6: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못하면 다니시는 분들
7: 이 사연에 공감하시면서
6: 네. 이제 남편 조금 좀 시간 될 때 네. 맛있는 거 해 먹이고. 어, 좀 토닥거리고 이러면은 해 주거든요, 싫다고 해도.
7: 그렇죠.
6: 아, 나 피곤한데 막 이래도, 에이, 그래도 또 이렇게 당신이 가르쳐 줘야지 내가 또 잘 배우지 이러면 할 수도 있고. 물론, 운전을 남편하고 아내하고 배우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조심하세요.
7: 근데 지금 이제 아예 면허증이 없는 분이 아니라,
6: 네. 네 있으신 분들 중에. 네,
7: 있는 분이니까 그래도 네.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어요.
6: 그러니까.
7: 네.
6: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이런 아내분 계시면은 꼭 도와주셔서 이렇게 혼자 바닷가 가시면 좋잖아요.
7: 그러니까요. 네,
6: 바람도 쐬고. 저는 시간 맞추고 들어올게요.
8: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자, 주간베스트 특집. 네. 올해 안에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이렇게 하이웨이를 나가는 꿈을 꾸시는 또 그런 또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7: 저 남일 같지 않은 게 저도 네. 하이웨이 처음 탈 때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6: 무서웠다니까요. 빠밤!
7: 그러니까요.
6: 장난 아니에요.
7: 몇 번이나 포기를 했습니다.
6: 장난 아니에요.
7: 네.
6: 그 옛날 만화에서 나오던 로드런너라고 삐빕! 뿅! 그런 차들이 있다니까, 하이웨이에는.
7: 아우, 엄청나게 양보를 안 해주고.
6: 깜빡 키면은 또 어떤 짓궂은 사람들은 더 빨리 와요.
7: 그러니까요.
6: 아, 왜 그러는 거예요?
7: 저는 어쩔 수 없이 옆 차선을 정말 다 세우고 엉금엉금 나갔어요.
6: 그러니까.
7: 네, 욕을 엄청 먹으면서, 맞아요. 네, 나갔다.
6: 근데 깜빡이 키시면은 네. 뒤에서 설 수밖에 없거든요.
7: 그렇죠.
6: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7: 그리고 손도 좀 내밀어줘야 돼요. 창문 밖으로.
6: 예쁜 손이어야 됩니다. 그 남자들 손 내밀지 마요. 손모가지 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고, 이제 세 번째 후보의 어떤 소원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훈 DJ, 영화 DJ님, 그리고 한시의 음악다방 애청자 여러분. 저는 매일 일하면서 K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7: 잘하고 계세요?
6: 장원입니다. 3번이 장원이네요. 오늘 1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시의 음악다방의 채널을 맞추게 되네요. 근데 이거는 우리 방송만 듣는 게 아니라
7: 네.
6: 쭉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특히 화요일 추억박물관, 우리 들으시는구나. 추억박물관을 들으면 학창시절 생각도 나고 젊었을 때 기억도 떠올라서 참 좋습니다. 올해도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벌써 8월이네요. 저에게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나름 아닌 30년 전에 아내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돈 몇천불만 들고 미국에 왔습니다. 이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7: 그럼요.
6: JFK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내 손을 꼭 잡고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여보야, 우리 그 딱 10년만 고생하면 말이야. 내가 나중에 그냥 여기 해변에 비치 착 갖고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그냥 내 기타를 탁 치면서 해봐라 불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10년이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게를 열고 아이들 키우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 10년이 20년이 되고 아 이게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변변한 여행은커녕 둘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가게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맞바꿔가지고 또 일을 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돼요. 예. 이런 분들 꽤 또 계시거든요. 얼마 전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가 잔뜩 쌓인 옛날 기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줄은 완전히 다 녹이 슬어서 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기타가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9: 아이고 벌써 30년이 지났으니까요.
6: 그러니까요. 그 기타를 보고 있으니 아내에게 했던 약속이 불현듯 생각났어요. 참 우리 아내 젊었을 때 예뻤는데 아이, 그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고생만 같이 하고 제가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참 좋은 남편이에요. 이런 생각하는 게. 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런 남편들이 대부분인데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약속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주말마다 조금씩 기타를 다시 연습을 해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제대로 한번 쳐보려고요. 12월이 오기 전에 롱아일랜드 바닷가에 둘이 가서 이 겨울바다는 추운데 이 손이 얼어붙어서 기타에게 잡기가 힘드실 텐데 따뜻한 코코 한 잔 마시며 아내만을 위한 작은 공연을 해주고 싶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도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 지난 세월 동안 나하고 같이 사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맙고 미안해. 요 뒤에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데 아 그거를 안 쓰네 꼭 사랑해 이거를 드란 말이에요. 아, 왜 없는 거야. 30년이나 늦은 약속이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는 꼭 지킬 수 있겠죠. 신청곡은 아내가 좋아하는 이문세 씨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부탁합니다. 오늘 퇴근하면 집에 가서 아내 손 한번 잡아줘야겠습니다. 아 이거는 하지 말아요. 이거는 안 하시던 분들이 이거 가끔 하잖아요.
9: 네.
6: 아내분들이 딱 눈치챕니다. 이게 왜 이러지 인간이.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 식기가 바람피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9: 아이, 설마요.
6: 아, 좀 조심해서
9: 하세요. 정말 왜 이래요?
6: 아이, 안 하시던지 갑자기 하면은.
9: 아유, 근데 3번 사연 보내신 우리 사연자님. 12월이 오기 전에 롱아일랜드 바닷가도 좋지만요. 네. 꼭 이렇게 바닷가 안 가도 괜찮아요.
6: 어디세요, 그러면?
9: 아니, 집에서 불러주셔도 괜찮다고요.
6: 분위기 네. 맞게? 그래, 그것도 네. 괜찮다.
9: 아니 아내분들은요 그 마음이 중요하지 꼭 이렇게 또 바닷가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쳐다보는데 시선받는 것도 아내분들이 글쎄요 꼭 좋아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가긴 그렇긴 하다.
9: 네네.
6: 그러면 바닷가에서 내가 널 왜 불러줄게 가로수 막 이러면 또 힘들잖아. 네, 그럴 순 있네요. 자 이문세 신청해 주신 노래 저희가 너무 많이 앞에 떠들었네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금요일 한시의 음악다방 주간베스트 특집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블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제네임 뭉치가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번 올가닉 원.
0: 화살처럼 빠르다는 시간, 올해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주제로 한시의 음악다방 주간베스트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광고 듣고 와서 네 번째 사연 그리고 만나볼게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법률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1: 네, 4번 주간베스트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두 분의 맑은 목소리로 시작하는 한시의 음악다방 잘 듣고 있습니다. 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번 주 방송에서 2026년도가 이제 딱 5달밖에 안 남았다는 DJ님의 말을 들으니까 문득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올 한 해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네요.
1: 이거 본인 같아요. 본인 사연 같아요. 짝짝 붙네요. 네.
2: 남은 5개월 동안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목표는요. 바로 딸아이를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글씨 레시피북 완성이랍니다.
1: 이야, 정말 특별하다.
2: 정말요.
1: 요즘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2: 그러게요. 올 12월이면요. 제 하나뿐인 외동딸이 정든 집을 떠나서 타주로 독립해서 결혼을 합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2: 아이고, 네. 축하는 드리는데 또 마음의 한켠이 굉장히 서운하시겠어요.
1: 외동딸인데.
2: 그러니까요. 문득 25년 전 제가 처음 뉴욕 공항에 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서툰 타향살이에 낯선 음식으로 고생할 때 한국의 친정엄마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서 항공편지로 보내주셨던 된장찌개와 김치 겉절이 레시피 노트가 있었거든요. 마음이 서럽고 외로운 날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그 노트를 펼쳐보면서 눈물 젖은 밥을 먹고 힘을 냈더랬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제 딸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더군요.
1: 이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2: 맞습니다. 미국에 태어나서 자란 딸아이가 엄마 밥상이 그리울 때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제 손으로 직접 적은 한글 요리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를 먼저 달달 볶아야 깊은 맛이 난단다. 마음이 울적하고 힘든 날엔 엄마가 해주던 이 수제비를 끓여 먹으렴. 이런 소소한 조언부터 우리 가족이 뉴욕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의 한 줄까지 구석구석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남은 5달 동안 매일 밤 조금씩 적어 내려가서 12월 결혼식 날 딸아이의 손에 이 노트를 꼭 쥐어주고 싶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담긴 이 책이 딸의 새로운 출발에 작지만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길 바라면서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엄마의 마음이 담긴 노트를 꼭 제가 완성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으로는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두 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1: 야, 이런 분도 요즘에 계시는군요.
2: 아, 근데 저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감동적인 게 지금 미국 온 지 25년이 되셨고요. 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딸 아이라고 하니까 아직 25이 안 됐는데 이렇게 벌써 출가를 한다니. 네. 야, 굉장히 일찍 시집을 보내니까 마음이 더 아쉬울 것 같아요.
1: 좀 일찍 남자의 눈을 뜬 거죠.
2: 정말.
1: 엄마 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이 내리사랑처럼 그 할머님부터 내려오는 네. 그런 게 있어서.
2: 아니, 그리고 또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렇게 또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한국말을 잘한다는 거에서도 제가 또 감동을 받았네요.
1: 그러니까.
2: 네.
1: 엄마가 쓴 거니까 뭐 그림 그려서든지 어쨌든 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2: 그러니까요.
1: 네. 이 따뜻한 사연, 엄마가 딸에게 이 레시피 사연은 4번 사연이었습니다. 자, 내친김에 5번 사연까지 만나볼게요. 자, 오늘 주간 베스트 올해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소원. 오늘 마지막 5번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시의 음악다방 이성훈 성영화 앵커님. 2026년에 가기 전 꼭 이루어야 될 일 한 가지? 물음표 해주셨어요. Buy one, get one free? 아, 무리죠. 이런 건. 아, 웃기려고 쓰신 건데요. 아, 약간 무리됐네. 외정시대에 국민학교를 다니실 때 해방을 맞이하신 어머니께서 8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본을 한번 구경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아~
1: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39회, 저는 60회, 21년 차이가 나는군요. 성산국민학교, 오, 동문입니다.
2: 야야, 이런 경우 정말 흔치 않은데요.
1: 어머니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자녀가 졸업하는 것은 진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2: 그렇고 말고요.
1: 반면 아버지 학교를 가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이 노모를 일본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려면 여행사에서 기획한 날짜에 비행기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관광버스 스케줄대로 따라하기엔 이미 연세가 90, 오우! 90을 넘기셔서 관광이 힘드시기에 제가 여행 가이드가 되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데다가 걸음걸이도 젊은이들보다는 느리시고 모든 행동면에서 불편함이 더 많으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추석에 고국 방문을 결정했고 직장에 휴가를 신청할 거고요. 표는 국적기로 벌써 구입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어머니의 버킷리스트이며 저의 버킷리스트를 어머니와 함께 나중에 가려고 미루었던 여행을 올 2026년이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애청자분들을 위해 두 분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2: 아니 정말로 네.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1: 아 진짜.
2: 네.
1: 구순. 구순이신데
2: 또 예. 외정시대에 국민학교를 다니셨다 이렇게 써주신 거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교육을 받으셨으면 네. 어머님이 어느 정도 또 일본어도 구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인테리 인테리
2: 인테리
1: 그렇죠. 인테리죠.
2: 인테리. 네.
1: 자 이렇게 다섯 분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시거나 공감이 되셨던 사연들 있으면 번호를 남겨주시면 오늘 표를 가장 많이 받으신 네 분이
2: 네 저희가 집계해서 월요일에 네. 어떤 분이 장원을 차지하셨는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3: 난 잠시 눈을 붙인 줄.
1: 자, 우리 4번 사연 하셨던 분이 시청해주셨던 곡을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주 주간베스트 특집 그리고 이번 주 한시의 음악다방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주말 쉬고요. 월요일날 짜자잔
2: 다시,
1: 네. 다시
2: 문을
1: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달 남았는데요. 너무 거창한 계획 대신 오늘 영어씨가 읽어준 그런 사연에 나오는 일들처럼 정말 하이웨이를 한번 나가보겠다. 뭐 이런 것처럼
2: 그렇죠.
1: 작고 소중한 목표 하나씩 꼭 실천해보시는 그런 올 2026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남은 4개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이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2: 예, 네. 여러분 모두 네. 저희가 응원합니다.
1: 네. 그리고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살림이 좀 펴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2: 네.
1: 요 대목에 맞춰서 공부해라 가사가 나와. 그러려면 공부해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자, 뭐 공부한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행복의 성적수는 아니고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또 투표들을 예, 해주시기 여러분. 시작하셨는데요.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해주시고요. 네, 오늘 투표에 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성훈이었습니다.
2: 성령하였습니다. 월요일에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에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샤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입추래요, 입추. 달력은 오늘부터 가을의 문을 열었는데 밖에 한 발만 나가보면 무슨 소리, 아직 한여름인데 싶으시죠? 그래도 계절은 참 신기합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는 조금씩 짧아질 거고요. 아침 저녁 공기에도 아주 조금씩 가을이 스며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별일은 없는데 괜히 웃었던 날은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또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걱정이 많으면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 똑같은 24시간인데도 기분에 따라 하루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죠? 그래서 요즘은요, 건강 수면만큼이나 기쁨 수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웃으면서 사느냐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건데, 전문가들은요, 기쁨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고 작은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해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것, 거창한 결심보다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기쁨 수명을 조금씩 늘려준다고 늘려준다고 합니다. 조금씩 계절을 바꾸듯 우리의 오늘의 작은 행복 하나로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한 주 정말 잘 달려오신 여러분께 비타민 같은 즐거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함께하는 금요 비타민 퀴즈,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충전타임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출발합니다. 불금불금.

선생님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가 저절로 입에 쫙 감겨서 불러지게 되네요. 자,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미연님 들어와 주셨어요. 지연님 오늘 너무 덥네요. 입출하하기에는 유유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정말로 더운데 입출하니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하실 분들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페이지를 여세요.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 누르시고요. 커서 옆에 K-Radio US 치시는 거예요. 저희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오늘은 퀴즈의 정답도 거기다가 보내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제품들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H마트 상품권을 놓고 버리는 퀴즈 타임. 오늘의 퀴즈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나갑니다. 작품 하나의 노래예요. 난 아직도 널.

기능성 티셔츠냐? 미국의 한 브랜드 회사가 이 기능성 티셔츠를 공개했어요. 구리와 은, 아연, 화산재 등 7가지 기능성 소재를 원단 자체에 넣어서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또 땀 냄새를 줄여준다는 건데 참 신기하네요. 가격은요 일단 $79 정도가 되고요. 회사 측은 일반 티셔츠 여러 벌을 번갈아 입는 것만큼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회사 자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고 또 독립적인 연구기관에서 장기간 효과가 검증된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언젠가는 뭐 나오겠죠? 이런 제품이. 자, 그래도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해도 여러분은 며칠이나 입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세탁을 하지 않고. 자, 저는 아무래도 제 마음이 먼저 못 견딜 것 같아요. 이거 뭐 머리도 하루에 한 번 감으시는 분들은 이틀까지 못 가시거든요. 또 여성분들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금요 비타민 퀴즈 나갑니다. 나 미국에서 공개된 이 기능성 티셔츠는 회사 설명에 따르면 매일 입어도 세탁하지 않고 착용할 수 있는 기간, 요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밝혔을까요? 자, 세탁을 하지 않고 착용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라고 밝혔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보기 있습니다. 자, 1번 3일, 2번 7일, 3번 14일, 4번 30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제품들 그리고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며칠일까요?

자, 비타민 금요 퀴즈 다시 한번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미국에서 공개된 이 기능성 티셔츠 가격이 한 75불 정도라고 하는데 매일 입어도 세탁을 하지 않고 착용을 할 수 있는 기간, 매일 세탁을 하지 않고 착용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밝혔을까요? 가 문제예요. 보기 나갑니다. 1번 3일, 2번 7일, 3번 14일, 4번 30일.

0: 뭐 남성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될란가? 여성분들은 그래도 많이 또 깨끗하고 청결하신 분들 많은데 남성분들은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뒤집어서도 입고 막 그런다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하실 그런 기능성 티셔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금요일이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두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지아빠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하고 있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 카드 공개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 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구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세탁을 하지 않고 착용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티셔츠는 1번 3일, 2번 7일, 3번 14일, 4번 30일. 자, 카톡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정답 올려주신 분들 과연 정답일까요? 시간은 조금 있어요. 바꾸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세상에는 이걸 누가 만들었지 싶은 발명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처음에는 웃음이 나와도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시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커피를 대신 시켜주는 작은 로봇이 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서 사람 대신 후후 바람을 불어주는 건데요. 와, 이거 참 재밌겠네요. 처음에는 장난감 같지만 뜨거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아이들 그리고 손을 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전기 숟가락인데요. 이 숟가락이 아주 약한 전류를 흘리게 해서 흘러가게 해서 이 혀가 음식을 더 짭짤하고 감칠맛 나게 느끼도록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음식에 나트륨을 조금만 넣어도 되겠네요. 짜게 먹지 말라는 의사 말을 듣고 싶은데 싱거운 음식은 못 먹겠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박하네요. 네, 예전에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서던 로봇 청소기 작은 문지방 요 문턱도 넘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제는요 계단을 스스로 올라 다음 층으로 이동하는 기술까지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아이디어가 또 기술과 만나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제품들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별걸 다 만든다 싶다가도 또 생각해보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필요한 사람이 정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실 발명은 거창한 연구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거 조금만 더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작은 불편함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영화에서나 보던 물건들이 이제는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는 세상도 아주 신기반기하고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떤 영화 같은 발명품이 우리의 일상이 될까 싶기도 하네요. 자, 미국에서 공개된 이 기능성 티셔츠 매일 입어도 세탁하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최장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시고 나서 저한테 맞나요? 7일인가요? 14일인가요? 아닌가요? 자꾸 물어봐 주시면 아 정말 마음 약한 저는 어쩌라고 이러시는 건가요?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결정을 하실 시간입니다. 뉴욕이나 뉴저지나 할 것 없이 이 밖으로 나가면 숨이 턱 막히는 한여름 불볕 더위 에어컨 없이는 단 10분도 버티기 힘든 그런 날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죠. 놀랍게도 오늘이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입추라고 하는데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날씨가 이렇게 펄펄 끓는데 무슨 가을이나 가을이란 소린가 하고 황당해하실 분들 많으시죠. 사실 우리만 황당한 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도 이 입추 무렵만 되면은 날씨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대소동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른한 오후 2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가볍게 듣기 딱 좋은 조선왕조 실록에 적힌 진짜 명품 입추 비화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와, 옛날에 안 태어나게 잘했다 소리 하실 거예요. 입추 무렵에 비가 5일 이상 계속 내리면은 이 나라에서 비를 멈춰달라고 기청제라는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이게 그냥 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 팔도에 엄청난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해가 쨍쨍 뜨려면은 뜨거운 양의 기운을 불러 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음침하고 축축한 음의 기운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성 안의 모든 샘물을 다 덮어버리고 또 백성들에게 소변도 마음대로 못 보게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해가 안 뜬다면서 기청제 전날 밤에는 나라의 모든 부부에게 강제 각방령을 내렸고요. 재밌네요. 시장에 음기가 들면 안 된다고 여성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관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빨간 옷을 입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고요. 입추에 비 한번 길게 왔다간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그야말로 입추 잔혹사였던 겁니다. 반면에 날씨가 아주 쨍쨍하고 좋으면요. 농촌 분위기는 그야말로 반전이었죠. 완전히 꿀맛 같은 연휴 분위기. 오죽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 무렵을 일컬어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고 불렀을까요? 봄이랑 초여름 내내 농부들을 제일 괴롭히던 게 바로 잡초뽑기, 즉 김매기잖아요. 신기하게도 이 김매기가 딱 입추 전날쯤에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농부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뜨거운 햇볕이 알아서 벼를 무르익게 해주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일이 없어 어정어정 바보처럼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어정 7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몸을 건들건들 흔들며 배짱이처럼 노는 달이라고 해서 건들 8월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1년 중에 농부들이 가장 합법적으로 농땡이를 피울 수 있는 황금 시즌이 바로 오늘 입추부터 시작됐던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배짱이처럼 쉴 때 오히려 잠 못 자고 바빠진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들이었죠.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을 비롯한 역대 왕들이 요 입추만 지나면 밤마다 하늘을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다는 기록이 단골로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가을 농사를 주관하는 하늘의 별자리 귀신인 영성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나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왕이 직접 고개를 숙이면서 별자리시여 이제 백성들의 배짱이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남은 가을 동안 태풍 없이 날씨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빌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편하게 쉬고 또 왕은 밤잠을 설쳐가며 날씨 기도를 올리던 참 따뜻하고도 흥미로운 풍경이죠. 자, 부부가 각방을 쓰게 하고 또 소변까지 못 보게 통제했던 눈물겨운 소동부터 배짱이처럼 여유를 즐기던 농부들의 모습까지 날씨는 여전히 푹푹 찌는 8월의 한복판이지만 오늘이 입추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쩐지 마음만큼 시원한 가을바람이 한 자락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청취자님 곧 환갑이신데 30년 동안 한 번도 한국 고향 부산을 못 가보셨다는 그런 카톡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노래로 조금 위안을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훈아 기장갈매기 이어드릴게요.

아이 정말 정말 저 마음 약한 거 그 방송에서 뭐 목소리에서 티가 나나요? 자꾸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4번이에요? 아닌가요? 14일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카톡창에 정답을 올려주셔도 자꾸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진행자잖아요. 정답이더라도 아니더라도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또 청취자분들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생각들을 또 유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닌 듯 맞는 듯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선택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0: 자, 금요일 2시에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면과 베이사이드 비원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718-224-4585.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야엘.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제품 문의는 718-500-3350, 201-500-335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답을 또 바꾸셨네요. 과연 정답일까요?
1: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루스 박해당 5불99, 참외 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프레시안 오이 100당 99장,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 갈비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자,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 발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공개된 기능성 티셔츠, 요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요, 매일 입어도 세탁하지 않고 착용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이 정도라고 밝혔어요. 최장 기간. 자, 1번은요 3일이었고요, 2번은 7일, 3번은 14일, 4번은 30일이었어요. 자, 금요 비타민 퀴즈 정답, 정답은 30일 4번이었습니다. 오구요. 한 달 동안 옷을 세탁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입을 수가 있다고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자, 미국의 한 의류 브랜드 회사가 자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동안 매일 입어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설계를 했다고 소개한 이 티셔츠. 뭐 물론 아직은 독립적인 연구기관에서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신 분들 가운데 정답자 두 분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와.

엄청 더우니까 시원한 거 드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미연님도 행복하고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뒤늦게 정답을 엄하게 이상한 거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30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신 분은 거의 비슷한 기간까지 입은 경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김지연의 두시의 비타민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오후 충전 책임지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두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0일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 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유난히 잿빛 하늘을 보이고 있는 금요일 오후. 햇살 대신 구름이 하나 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런 날은 괜히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지고 한 주 동안 달려온 발걸음도 잠시 쉬어가고 싶어집니다. 하늘이 흐리다고 해서 반드시 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설사 비가 내린다고 해도 비를 뿌리는 구름 뒤에는 언제나 환한 태양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비가 아침부터 와줬다면 우산이라도 준비하고 나왔을 텐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3시부터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지금 다시 기상청의 날씨 예보를 보니까 4시부터 또 비가 오는 걸로 해서 1시간 뒤로 살짝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이따 집에 들어갈 때 많은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시작된 지역도 있나요? 비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늘 오후에 내린다고 합니다. 자꾸자꾸 비가 좋아지는 요즘 너무 많은 비는 말고 적당히 오는 비는 정말 좋습니다.

0: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오늘 첫 곡으로 소울패밀리의 이제는 들려드렸습니다. 인생도 가끔은 좀 그렇죠. 준비할 틈도 없이 비를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비를 만날 순간은 좀 구질구질하고 귀찮고 또 때로는 짜증도 나지만 비 온 뒤에는 세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렇듯이 우리네 마음도 좀 차분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 오늘은 여러분의 편안한 금요일을 위해 좋은 음악과 정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 송은경과 함께 5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잔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남아시아 원산의 토니 코스터라는 나비는 2012년 호주에 들어온 뒤 분포 범위를 연평균 135km씩 넓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사에서도 분포 이동이 확인이 된 나비 1758종 가운데 약 80%가 서식 범위를 넓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동 요인은 기후 변화와 극한 기상이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동 기록이 있는 종 가운데 1427종은 분포를 넓혔고 480종은 분포가 줄어들었는데 서식 범위를 넓혔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좋은 소식으로 볼 수만은 또 없다고 합니다. 기온 상승으로 새로 서식하기에 알맞아진 지역으로 퍼지는 종도 있지만 개체군이 작은 종이 덜 적합한 환경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포가 넓어졌다고

전반의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와 관련된 소식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데 또 제13호 태풍 돌핀이 일본 남서부 지역에 접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또 다른 날씨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8시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의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태풍 돌핀으로 인해 일본 남부 지역도 강풍이 불고 있고요.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현도 안타깝게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오키나와현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오늘 정오 기준으로 240명이 대피소로 움직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확산되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상이 악화되면서 항공편도 잇따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 위치한 공항들은 오늘 하루 동안 전면 폐쇄가 됐고 근처 공항 역시 항공편 모두 결항됐고요. 이로 인해 사흘 동안 약 10만 5천 명의 승객이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객선 역시 항공편과 마찬가지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키나와 여객선 협회에 따르면 여객선 27편의 결항이 확정이 됐고 오키나와 본섬과 낙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또한 전면 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으로 인해 건물이 파손되거나 붕괴될 정도의 강풍이 불 수 있고 좁은 구역에 강한 비와 뇌우가 이어지는 선상 강수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 당국은 오늘 일요일까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욱이 돌핀은 주말 동안 세력이 점차 약해진 후 중국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다가 오늘 10일 대륙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저희는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여름에 이 정도의 무더위는 그래도 견딜만한 것 같은데 어제부터 다시 찾아온 무더위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DMB 지역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지만 장마비처럼 하루 종일 내리는 소나기 소식은 아닙니다. 오늘도 금요일 부분적으로 흐리고요. 덥고요. 습한 가운데 현재 기온 90도, 섭씨 32도. 하지만 체감온도는 거의 100도에 가깝습니다. 이 시간 이후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하며 저녁 시간대에 95번 고속도로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퇴근길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뇌우로 인해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뇌우는 해가 진 후 이 지역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 계획이 잡히신 분들 지금의 날씨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밤새 따뜻하고 습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훨씬 높은 70도, 섭씨 21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다시 한번 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체감온도는 오늘과 비슷하게 100도 가까이 육박하겠습니다. 오후와 저녁에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일부 폭풍은 강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돌풍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오늘과 비슷하네요. 바람은 남서풍으로 불겠습니다. 일요일은 현재까지 비 소식 없고요. 대체로 건조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맑겠지만 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체감온도는 오늘과 비슷하며 일요일 밤 최저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 계속 이어지겠고요. 오후 기온은 90도 초중반까지 오르고 체감온도는 계속해서 10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아, 이 노래 어제부터 듣고 싶었는데
방송이 나가는 사이에

비가 내리면 당당하게 틀었을 텐데 오늘도 4시부터 또 비가 온다네요. 그 전에 들어보겠습니다. 이클립스 소나기.

주방 수세미 하루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네요. 수세미 특유의 젖은 환경과 다공성 구조가 세균 번식에 적지가 되면서 가정 내 위생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영국 레스터 대학교 임상 미생물학과 부교수는 주방 수세미를 매일매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 수세미를 오래 사용할수록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내부에서 증식을 해 깨끗한 식기와 조리대 등으로 옮겨갈 위험이 커진다며 특히 수세미는 항상 젖어있고 음식물 찌꺼기와 수분이 남아있어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수세미 교체 주기를 두고 오랫동안 의견이 엇갈려 왔었는데 일부는 며칠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냄새가 나거나 다를 때까지 사용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연구소 연구진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용한 수세미를 분석한 결과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황색 포도상 부균 등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이 수세미 내부 깊숙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특히 수세미의 냄새나 색깔은 세균의 양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깨끗하거나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는 세균이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미생물이 크게 증식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right away, now 폐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세미의 다공성 구조는 세균이 형성하는 바이오필름을 보호해서 소독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에서는 일부 세균이 표백제 처리 후에도 살아남아 있었으며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도 최대 2주 동안 생존한 사례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수세미 속 세균은 수세미가 닿는 모든 표면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오염된 수세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족 전체를 식중독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요. 너무 자주 바꾸면 좀 해플까봐 되레 좀 아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네요. 저부터도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수세미부터 바꿔야겠습니다. 뭐 매일 바꾸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바꿔야겠네요. 서비스로 짧게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은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숫자만 보고도요. 코스코 가격표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 끝이 99센트, 그러니까 7불 99, 뭐 12불 99 이렇게 99센트로 끝나는 거는 그냥 정가입니다. 결코 싼 게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금액이 00, 딱 떨어지는 이런 상품은 세일 상품이고요. 그리고 현재 최저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혹 79센트로 끝나는 가격도 있습니다. 이건 제조사 할인만 적용이 된 것이지 코스코 자체 세일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자, 가격 끝이 99센트, 이거는 그냥 정가이고요. 끝이 00, 딱 맞게 떨어지는 건 세일 상품이고요. 79로 끝나는 가격은 그냥 제조사 할인만 적용이 된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표 끝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요런 거는요, 곧 진열대에서 사라질 예정이니까 다음에 오면 나는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코스트 가서 일주일 장 보실 분들 많으시죠? 한번 오늘 코스코 방문하셨을 때 한번 살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5: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쉬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쉬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매일 입어도 한 달 세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능성 티셔츠가 등장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류 브랜드 허클레온에서 최근 신제품 허크 셔츠가 공개가 됐는데 30일 이상 매일 착용해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 하루만 입어도 세탁하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새로운 소재 기술 적용으로 장기간 세탁 없이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제품은 구리와 은, 아연, 금, 화산재, 그리고 알리지 않은 두 가지 특수 소재 등 모두 7가지의 기능성 성분이 원단 자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표면에 코팅하는 방식이 아닌 섬유 내부의 성분을 포함시켜 기능이 오래 유지되도록 한 것이라고 하는데 구리는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 증식을 막고 아연은 땀에서 발생하는 황화물을 중화하는 역할을 하며 화산재는 다공성 구조를 활용을 해 수분과 외부 냄새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79달러로 일반 티셔츠보다 좀 비싸지만 회사는 7벌 이상의 일반 티셔츠를 사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내구성을 목표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제품은 오는 11월 초부터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며 우선 검은색만 선출시되고 이후 네이비, 버건디, 다크그린 색상도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39달러의 보급형 모델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이는 3일 동안 세탁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중간 등급 제품은 최대 14일간 세탁하지 않고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성능은 회사가 제시한 자체 시험과 홍보 자료를 기반으로 소개된 내용으로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나 학술 논문을 통해 장기간 착용 시 냄새 억제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1: 아이고, 호래비들 세탁기 돌리기 싫어하는 분들인티는 그냥 아주 딱이겄네. 아니 근데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해도 그렇지, 아니 우측에 30일 동안 똑같은 옷만 입는데요. 셔츠 한 장 팔고 이 옷장 사는 사람들은 손가락 빨란 말이오 뭐요.
0: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잔뜩 난 여성이 직원에게 소총을 겨누어 체포됐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해당 여성은 드라이브트루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직원과 언쟁을 벌인 뒤 차량에서 소총을 꺼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켄터키주 렉싱턴 리치먼드 로드에 위치한 KFC 매장에서 33세 여성이 직원에게 총을 겨눴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자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후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그녀는 차량을 몰고 매장 주변을 돌아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주차한 다음 차량 트렁크에서 소총을 꺼내 직원에게 위협적인 방식으로 총구를 겨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KFC 매장 보안 영상을 통해 그녀의 차량을 확인했고 해당 차량과 관련이 된 교통단속 당시 경찰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했는데 이 여성은 현재 1급 무모한 위험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1: 아니 솔직히 급한 사람이 드라이브 뚜루 찾는 거 아니오? 아니 어쩔 땐 진짜 너무 오래 기다리게 여서 짜증날 때 이쇼. 아시잖아요, 드라이브 뚜루에서 5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치달렸길래 이 여자가 총까지 들고 나와 새고랑을 찬디야. 아이고 욱하는 성질은 하여튼 어디에 든지.
0: 미국에서 자녀를 리틀 워렌 버핏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건 금융진흥 교육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기화하는 취업난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금융 감각과 창업 역량을 길러주려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 캠프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간 진행이 되며 참가 비용은 자녀 한 명당 최소 $1,50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금융 기초 지식과 자산 관리, 창업 등을 배우며 일부 캠프는 아이들이 금융지능 경쟁에서 출발선부터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개월 전부터 예약까지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일부 캠프에서는 주식시장과 투자자 회의, 또 상품 거래 등을 가상으로 체험하게 하고 학생들이 직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모의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캠프에 참여했던 한 어머니는 초등학생인 딸이 FQ 캠프 참가 후 학습 태도가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게을리했지만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고 해야 할 일에 훨씬 집중하게 됐다고 전했는데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금융지능 교육이 지나치게 돈 중심적인 사고를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통계를 보면 스타트업의 90%가 실패하는데 이런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창업이 아니라 사업 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1: 아닌 말로 말이오. 그까지 일주일 배운다고 여서 아니 누구나 다 워런 버핏이 된다면야 아이고 나 같아도 그냥 돈 싸들고 가서 배우지. 근데 돈 버는 것이 어디 뱀처럼 되는가. 이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준다고 말이오. 타고난 성품과 능력이 다른데 아니 노력해서 되면 안 노력할 사람 어디 것이오. 이? 안 그려. 괜한 돈지러린 것 같은 애지는 이두두두.
0: 인공지능 AI가 제안한 다이어트 계획을 그대로 따르다가 급성 폐혈증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AI를 맹신한 건강관리의 위험성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습니다. 34세인 한 남성은 장기간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 기름지고 짠 식습관으로 체중이 120kg까지 늘자 AI를 활용해 체중 감량에 나섰는데 AI는 음식 섭취량과 운동량을 분석해 고강도 다이어트 계획을 제시했고 남성은 매일 1시간 30분씩 계단을 오르고 주 2회에서 3회, 주 2, 3시간 동안 배드민턴을 치는가 하면 아침은 달걀 2개와 만토빵 1개, 또 우유, 점심은 소량의 소고기와 채소, 저녁은 요거트 한 팩만 먹는 극단적인 식단을 45일간 이어갔는데요. 그 결과 체중은 20kg이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도 평소처럼 운동을 강행한 뒤 고열과 오한, 전신 통증, 배뇨 곤란 증상이 나타나면서 결국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는데 의료진은 요로성 폐혈증과 폐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기능장애 증후군을 진단받았으며 신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가 손상이 된 위중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집중 치료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심근염과 신장결석, 탈모 등의 후유증이 남아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장기간 수면 부족과 과도한 식사 제한, 고강도 운동이 면역력을 떨어뜨린 데다 기존 신장결석과 수분 부족이 겹치면서 요로 감염이 폐혈증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는데 AI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신체 한 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며 다이어트 중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고강도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1: 지용, 살 빼려다가 죽는 사람도 여러 발쇼. 살 빼고 싶은 맴은 알겠지만 목숨보단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덜 먹으면 돼야 덜 먹으면 튀긴 거 먹지 말고 일단 식단부터 재정비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더만 아휴 이렇게 바라는 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뭘 바라겠쇼. 아이고 이자는 그냥 더 찌지만 하나 쓰면 좋겠네.
0: 학생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최소 교사 3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콕에 위치한 탭스린 논타브리 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고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학교에서 최소 6명이 사망했으며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교사 3명과 학생 3명인데요. 사건이 벌어진 학교는 6년제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으로 약 3,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총격범은 해당 학교 학생으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의 총기 소유율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총기 조사단체인 Small Arms Survey에 따르면 태국의 민간 소유 총기는 1,030만 자루 이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총기 살인 사건 발생 건수가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태국은 지난 2월에도 남부 핫야이 지구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교사 한 명이 숨지고 학생 한 명이 다쳤다고 하네요.
1: 아니 무슨 유행도 아니고 말이오. 총질은 애돌 때나 나무 총 갖고 입으로 빵야 빵야 하는 것이 재밌지. 아이고 실제 총은 재미없어. 있는 놈들이나 신나지. 아이고 이놈 총기 규제는 무지개 진전이 되고 있는겨. 상정도 못한겨.
0: 미인대회 무대에서 길이 2.1m의 비담뱀을 목에 두른 채 춤을 춘 스리랑카의 19세 여성이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스리랑카 법원은 미인대회 참가자에게 동물학대 혐의로 5만 스리랑카 루피 약 21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비담뱀을 빌려준 남성에게도 상당수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순수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공연은 약 5개월 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 대회에서 벌어졌는데 그녀는 무대에서 비담뱀을 목에 두른 채 춤을 췄고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스리랑카 야생동물보호당국은 영상이 확산이 되자 수사에 나섰고 야생동물보호담당관은 지난달 말 법원 심리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비담뱀은 다치지 않은 채 사건 직후 정글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행사는 스리랑카 전통 새해를 기념해 남녀 참가자 가운데 우승자를 뽑는 미인대회 성격의 행사로 15번째 순서였던 그녀는 춤 공연에 참여하며 비담뱀을 목에 둘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개인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스리랑카에서는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다루거나 전시하는 행위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이국적인 동물을 보여주고 관광객과 사진을 찍게 한 뒤 돈을 받는 행위도 사실은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뱀을 부리는 행위나 원숭이를 길들여 서커스 공연에 이용하는 곳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면 기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에도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야생 코끼리를 밀매한 사육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또 2022년 2월에는 야생 코끼리를 괴롭히는 모습을 촬영을 해 틱톡에 올린 관광 가이드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1: 아니 인간은 동물을 괴롭히면 처벌받고 말이오. 동물이 인간을 괴롭히면 이 동물은 이 동물은. 아니 그리고 미인 대회에 나온 여자 목에 걸쳐 있는 뱀을 아니 우치게 학대로 보는겨. 내가 뱀이라면 좋아 죽을 것 같은디.

에볼라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의료, 방역, 인력의 파업과 근무지 이탈, 반군 충돌과 보건시설 공격까지 겹치며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확진자는 4천 명을 넘어섰지만 환자 추정망도 곳곳에서 구멍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에볼라 유행의 중심지인 동부 이트리주에서는 의료진 수십 명이 지난 일주일간 주지사 청사 앞에서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중증 에볼라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도 거리로 나왔으며 일부 보건시설에서는 근무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환자 접촉자를 추적하는 요원부터 매장 인력과 운전기사까지 방역 인력 수백 명은 지난 5월 중순 에볼라 유행이 공식 선포된 뒤 임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최근 몇 주 동안 파업에 들어가거나 근무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에볼라 유행을 끝낼 수 없다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는데 의료 방역 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사이 감염은 더욱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 집계로 확진자는 4천 명을 넘어섰고 1,800명 이상이 숨졌으며 보건당국은 이번 유행이 전파 속도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찾아내는 추적망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의 6, 70%는 기존 추적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에게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99명과 사망자 52명이 보고되기도 했는데 국제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히 이트리주에서 추적 중인 접촉자가 전체의 59%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며 치료센터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90%는 당국이 감시하던 접촉자 명단에도 없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반군 충돌과 열악한 도로, 광산 개발에 따른 주민과 노동자들의 이동도 환자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의료진과 보건시설은 반군과 일부 주민 집단의 공격을 받았으며 치료시설에 대한 불신은 의심 증상에 나타나 주민들의 신고와 조기 치료까지 늦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방역 조치가 제때 시행되지 않는 가운데 치료 인력과 환자 추적망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감염의 전파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오지게 제2의 코로나가 그러면 발생하는 경우니? 아이고, 좀 있는 놈들이 도와주면 안 돼요. 아, 이러다가 우리까지 경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참,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안타깝긴 하면서도 말이오.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지 뭐. 욕심 내봤자 내 속만 아픈겨. 감사 감사 범사에 감사.

애지가 난 CCM 못지않죠. 김동률의 감사.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라라라 라라랜드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카톡에 참여하신 분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좋은 글과 함께 성경 말씀 올려주신 우리 복별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또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의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8월 7일 송은경의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4시부터 오겠다는 비는 글쎄요. 어? 비 소식이 없어졌어요. 헐. 와, 그냥 먹구름만 끼다가 말겠는데요? 뭐가 한 차례 올 것 같기도 한데. 한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4시부터 비가 온다고 했고, 오늘 아침에는 3시부터 온다고 했고, 근데 지금은 그냥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3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우리 장소팔 고춘자이 짝짝이 잘 맞았는데 말이에요. 한 2주 동안 한국 갔다가 오셨다 그럽니다. 우리 장소팔. 아, 기분 나쁘실라나? 저는 고춘자 좋은데. 우리 H마트의 방정희 부장님 잠시 후에 찾아뵐 거고요. 오늘은 어떠한 세일 품목을 갖고 오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부 첫 곡은 조용필이 문을 엽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이사야 60장 3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시는 우리 복별님, 최준의 하숙생 신청해 주셨네요. 마음에는 담아있지만 행함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상생활이 언제나 숙제로 남아있는 중에 세월은 가고 잊어버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하지만 또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 삶의 흔적이 많이 지났네요. 인생은 사용지마이지요. 후회 없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2026년 8월 첫 번째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이 벌써 8월 들어 일곱 번째 날이네요. 불금에 어울리는 좋은 글귀와 시 함께 나누고 싶어 보냅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과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한 나에게 오늘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를 선물하세요. 금요일 저녁의 공기 속에는 묘한 설레임과 내일의 여유가 가득하다.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마음껏 웃고 즐기세요. 그러면서 정호승의 수선아에게라는 글 보내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 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에 신발을 신고 젖은 새들도 너에게 물을 마시러 온다. 외로움과 살지 마라. 외로움 속에 숨어 있지 마라.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동.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매주 정답자 추첨은 월요일 날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퀴즈도 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주 퀴즈는요,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섯 곡 모두 들어보시고요. 공통된 단어 떠오르신다면 바로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가 가수와 노래 제목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어려운 퀴즈인데요. 그래도 가수를 검색해보시면 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 브라운 아이즈가 부르는 벌써 1년.

조성모의 To Heaven 듣고 계시고요. 자, 네 번째 곡 나가고 있습니다. 왁스가 부릅니다. 오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이 다섯 가수들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자와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도 아울러서 드리고 있습니다.

0: 자, 계속해서 광고 들으시고요. 금요일에 남자 오셨습니다.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세일 품목. 오늘은 어떤 세일 품목 갖고 오실지 기대해보면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사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 전보 씨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99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99 잔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 많이 많이 갖고 오셨죠?
1: 예, 안녕하세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지난 2주간 그 센터빌 H마트 부 지점장님께서 와주셨는데요. 또 완전히 상반되는 캐릭터로 아주 차분하게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우리 방정일 부장님의 그 구수한 이야기에 이게 좀 매력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또 사이드를 이렇게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언제 오시냐고요.
1: 아유, 가찬이십니다.
0: 예예. 예.
1: 아유.
0: 잘 다녀오신 거죠?
1: 어, 잘 다녀왔고요. 예, 잘 처리되고 그리고 아유. 왔습니다.
0: 좀 아프셨었나요?
1: 그건 아니시고요. 그냥 어르신들은 뭐 이게 방송 시간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0: 간단하게.
1: 어르신들은 예, 예. 넘어지시면 안 돼.
0: 맞아요.
1: 넘어지셔, 그게 화근이 됐어요.
0: 아,
1: 그게 스타트가 돼서, 네네. 봄에 그리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셨는데, 아무튼 어르신들 여기 방송 많이 들으시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시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0: 폼 잡다가, 그 지팡이도 안 집으시려고 그러고, 워커도 사용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유. 큰일 납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1: 아,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제가 손을 잡고 네.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어머님은 또, 야, 나는 손 안 잡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야, 이거 난 걸을 수 있어. 다리 힘 빌려. 다리 힘 아직 있다. 힘 빌려야 된다 그러시는데. 그러시더라도 웬만하시면 이렇게 어디 가실 때 보조적으로 이렇게 잡을 거 있으시면 꼭 잡으시고,
0: 네.
1: 그걸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아유. 오늘 오는데
0: 네.
1: 하늘을 보니까요. 왠지 높아 보여.
0: 그래요? 지금은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1: 아, 그래도 높아 보여요.
0: 왜 그럴까?
1: 이게 절기가
0: 네.
1: 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오늘 입추예요.
0: 아, 맞다.
1: 입추예요, 진짜.
0: 맞다, 개보린이 아니라 맞다, 입추. 맞아요.
1: 입추니까 아 그래서 그랬나? 예, 하늘이 맑고 높아 보이는 거예요.
0: 아.
1: 여름에는 낮 딱 느껴졌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드디어 이제 가을로 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아니, 덥다 해도
0: 네.
1: 가을입니다. 근데
0: 아니 입추가 말복도 지금 아직 안 왔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입추가 항상 먼저 오더라고요.
1: 근데
0: 절기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이게 이제 말복이 또 먼저 올 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이제 말복 전에 입추가 오면은
0: 네.
1: 더위가 늦게까지인 거고.
0: 아 진짜?
1: 그러니까 이제 절기상을 그렇게
0: 아~
1: 그래서 또 말복이 입추보다 먼저 오게 되면은 이제 예. 입추 왔을 때 이제 찬바람이 진짜
0: 아~
1: 이제 더위는 이제 물러가라.
0: 물러가라
1: 이 정도.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오늘이 입추인데
0: 네네.
1: 그 입추라는 예, 그거를 사실을 알고부터는 왠지 기분이 좀 쎄하죠. 좀 그래요.
0: 맞아. 남자들은 또 가을 탓인데잖아.
1: 아무튼 오늘 가을이 높고 하늘이 참 높고
0: 네.
1: 가을 분위기가 날씨도 그런 것 같아요.
0: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지금 밖이 아니고 스튜디오 아니니까.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막 덥지가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밖에 덥기는 한데 햇살이 네. 기분 좋아.
0: 기분 좋아.
1: 이제 후덥지긴 하더라도 햇살이 기분 좋더라고요.
0: 네.
1: 이제 가을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가을 분위기를 잘 또 이게 타셔가지고
0: 네네.
1: 건강도 잘 환절기잖아요.
0: 맞아요.
1: 건강도 잘 네. 챙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건강관리용 세일 품목을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0: 네.
1: 이제 환절기 다가오는데 요번에는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고 건강 미를 챙겨야 되겠다.
0: 아.
1: 건강 미를 챙겨. 피부 건강,
0: 음흠.
1: 수면 지원,
0: 음흠.
1: 면역력 지원에 좋은 아팝토 콜라겐 샷이 세일이 나왔습니다.
0: 그래요?
1: 요거 지금 정상가 39불 9구인데요. 29불 9구에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요거 이제 8월 한 달 동안 계속 진행을 합니다. 기존에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드셨다 그러면요.
0: 네.
1: 8월 달에는 외모적으로. 머리카락부터 피부부터 면역력 증진까지 가는 요 앞탑도 콜라겐샷 요거 29불 99 세일하는 거 아주 좋은 가격 착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0: 콜라겐샷이라고 그래갖고 주사를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1: 여기 빨아먹는 겁니다.
0: 예예예. 예, 예, 예.
1: 요거 너무 좋으니까 네, 이게 또 정관장에서 나왔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1: 정관장 브랜드 우리 참 믿고 드시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뭐
1: 홍삼도 그렇지만 네네. 여러 가지 제품, 자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잖아요.
0: 그럼요. 무엇보다 이제 가을 오고 겨울 오려면 또 면역력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름에도 면역력이 중요하지만 겨울에는 면역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1: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바로 오는
0: 겁니다. 바로
1: 오는 그러니까 면역을 꼭 챙기실 수 있는 네. 이런 건강 및 프로젝트 하는 정강장에서 네. 앞탑토 콜라겐 세트 29불 9구입니다. 아, 다음은 이제 40주년 세일 아이템인데 첫 번째로 우리 삼겹살 한국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0: 그럼요. 한국분들은
1: 근데
0: 좋아하시죠.
1: 삼겹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0: 그래서 아,
1: 매장에서, 매장에서 판매할 때 통상 6구 정도 판매를 하는데
0: 네네.
1: 조금 싸게 판다는 데가 5구 정도 판매하는데 이번에 40주년 세일로 4불 49전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이건 냉동 제품이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삼겹살 드실 때 다 냉동 제품
0: 네네.
1: 그거 있잖아요. 그 무쇠 철판에
0: 맞아.
1: 호일 깔고
0: 맞아.
1: 거기에다가 그거에서 먹었으면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0: 네.
1: 냉장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0: 네.
1: 냉동 삼겹살 40주년 세일로 4불 49전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0: 이거 리밋 걸려 있겠는데요?
1: 뭐 리밋이 걸려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혜롭게 하시면
0: 네.
1: 리밋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리밋은 2팩이 걸려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는 뭐 내가 세 팩이 필요하고 네 팩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요.
0: 아 이렇게 쌀 때. 네.
1: 이렇게 쌀 때. 이것도 냉동 제품이니까 그 냉동실에 보관해서 드셔도 아주 좋고요.
0: 네.
1: 어떤 손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그 연계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요.
0: 네. 네,
1: 당 연계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0: 네.
1: 근데 그분이한테 다시 반문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건 냉동을 냉장으로 녹여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 제품 아닙니까? 냉동하고 냉장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그거는 냉동 제품은 처음부터 냉동 제품이고
0: 네?
1: 매니팩처에서 만들어서 나올 때 급속 냉동을 시켜서 나오는 거고
0: 네?
1: 냉장 제품은 아예 냉장 제품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냉장 제품과 뭐 냉동 제품 냉동으로 이렇게 녹여서 파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냉동 삼겹살 처음부터 냉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0: 네.
1: 그거를 저희가 자르기 위해서
0: 네네.
1: 약간 해동을 하기는 해요. 기계를
0: 네네네.
1: 자르기 위해서
0: 네.
1: 고리고 난 다음에 바로 냉동 들어가는 거니까는 안 믿고 드셔도 됩니다. 아주 신선합니다.
0: 그분 메이드 인 차이나 빤스 입으셨나.
1: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손님들이 우리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판매할 때도 보면은
0: 네.
1: 이거 냉동 녹여서 냉장으로 파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도
0: 네.
1: 그랬지만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아마 그랬을 줄도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저희 인스펙션 걸리면 문 닫습니다.
0: 아니 H마트가 그럴 이유가 없죠.
1: 없죠. 냉장 제품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0: 그럼요,
1: 없죠.
0: 그럼요.
1: 그러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0: 네.
1: 다음 40주년 아이템은요.
0: 네.
1: 요 파리채예요. 이것도 파리채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때려잡는 파리채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전기를 지져요.
0: 아, 요거 냄새 나더라고 또.
1: 근데 요게 쾌감이 있는 게요.
0: 네네.
1: 이렇게 날아가는 파리나 모기를 딱 잡았을 때
0: 네.
1: 치직 하는 그게 요렇게 그냥 내려쳐서 잡는 것보다는
0: 남자나 다르시구나.
1: 아주 짜릿함이 있어요.
0: 아니 그 모기 그 손톱만도 적은 건데 그것도 치식 그러면요 파는
1: 그래요.
0: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1: 그리고 요게 또 이렇게 잡기도 편해. 우리가 파리채로 하면은 딱 잡으면 이게 또 바닥에 또 이게 또
0: 그래. 피보는 거 싫어 우리.
1: 그리고 요즘은 좀 들었는데 옛날 시골 집에 가면은 다 이 벽에 창호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모기 있으면 모기. 그 1년 지나가 나면은 핏자국이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건 핏자국이 안 나. 오. 지져 버리니까요.
0: 그러니까.
1: 요 파리채 요거 34불 99 네. 정상가인데요.
0: 예, 예.
1: 요거는 19불 99.
0: 아유, 여름 요거, 가니까 나오시네.
1: 요거 그 주변에 네. 그 가격이 20불 대밖에 안 되잖아요.
0: 그러니까 요런 거 미리 사 놓으시면 좋겠네.
1: 사 가지고 선물 주셔도
0: 내년을 위해서.
1: 좋아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 제품이 옛날에는 나왔었어요. 옛날에 나왔을 때 제품 보통 보면은 이제 배터리 껴서 하잖아요.
0: 네네.
1: 요즘 제품은 충전을 하더라고요.
0: 오.
1: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0: 포에버.
1: 아주 좋습니다. 이거.
0: 알겠습니다.
1: 이거 집에 하나씩 있으면 네. 심심할 때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1: 이거 40주년 아이템 냉동 삼겹살 바비큐 패밀리백 4분 49전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프라임 익스텐드 전기 파리채 이거 19불 99 40주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다음은요?
1: 다음은 이제 동원 모음전 전주부터 진행을 했어요. 이번 주 13일까지 이제 진행하는데 참치 동원하면 참치잖아요.
0: 아니, 당연하죠.
1: 이거 요거 699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동원 딤섬 요게 499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이 부추 맛있는데.
1: 네, 딤섬 부추와 새우 하가오 요게 지금 4불 99전 세일 나와
0: 너무
1: 있습니다.
0: 싼데요?
1: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0: 네네네.
1: 왜 만두라고 안 하고 딤섬이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 딤섬이요.
0: 네.
1: 마음의 점을 찢는다는 뜻이더라고요. 한자로. 마음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깊은 뜻이?
1: 마음의 점을 찢는다. 그런데 이 딤섬은 우리 만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부르게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고, 딤섬은 차와 함께 약간 가볍게 드시는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간식.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1: 뭐 간식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0: 네네네네.
1: 약간 이제 간식 드실 때 점심이나 저녁에 간식 드실 때 차와 함께 드시는
0: 새참 비슷한
1: 요건데 딤샘에 그 4대 천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네.
1: 이게 아까 좀 세일 나온 새우 하가오하고
0: 네.
1: 샤오마이 소룡포 그다음 청판 이렇게 네 종류가
0: 소룡포는 제가 들어봤어요.
1: 예.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만두죠.
0: 만두죠.
1: 예, 예. 샤롱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룡포라 그랬는데
0: 네.
1: 하가오는 새우를 들어간 거고요. 샤오마이는 새우 돼지고기.
0: 아하.
1: 소룡포는 이제 돼지고기.
0: 돼지고기만. 예, 예.
1: 청판은 이것도 돼지고기가 들어가는데
0: 네.
1: 이 만두피가 쌀가루예요.
0: 이야. 뭔가
1: 쌀가루.
0: 좀... 맛있겠는데요?
1: 하가오하고 사오마이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전분.
0: 전분.
1: 전분으로 해서.
0: 그래서. 쫀득하겠어요.
1: 그래서 우리가 딤섬 드실 때 보면 우리 만두는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0: 네.
1: 약간 반 투명하죠.
0: 네네.
1: 반 투명하니까는 또 속이 안에가 보이고.
0: 보이고.
1: 예. 근데 하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만두 보면 우리 만두를 다 이렇게 싸잖아요.
0: 네.
1: 안 보이죠. 내용물이 밖으로 안 나오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사오마이는
0: 보여요.
1: 그 내용물이 보이게 지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0: 살짝.
1: 네,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게 뭐 딤섬이 이게 우리가 먹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을 거예요.
0: 아니 한 입에 쏙 들어갔잖아요.
1: 쏙 들어가고 딤섬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
0: 근데 우리는 또 배 안 부르면 안 먹은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우리는 일단은 배가 불러서 그냥 트름이 꽉 나와야 잘 네. 먹었다고 하거든요.
1: 그래서 요거 지금 4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0: 네네.
1: 요게 가격대가 너무 좋잖아요. 요거는 그 동원 모음전.
0: 네.
1: 그래서 이거 딤섬 만드는 주방장들께 봤을 때요.
0: 네.
1: 진짜 기술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대요.
0: 어떤 거죠?
1: 딤섬을 접을 때요.
0: 네.
1: 주름이 7개에서 10개가 접혀져야 된대요.
0: 아하, 그걸 또 세야 돼요?
1: 아, 그건 아닌데.
0: 알아보려면?
1: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아, 그거를 아주 일정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7개에서 10개의 주름을 만들어서
0: 네네네.
1: 딤섬을 만든 게 진짜의 장인 딤섬인 주방장
0: 앞으로
1: 하더라고.
0: 딤섬 먹을 때 이것도 주름 세시는 분들도 많으시겠네.
1: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또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0: 저 우리 방 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저도 이제 딤섬을 찾아봤더니 한자로 점심이라고 쓰고요. 이걸 직역하면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점을 찍는다라는 뜻으로 거창한 정식 식사가 아니라 허기를 달래고 가볍고 간단한 식사나 간식. 그게 맞네요.
1: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0: 아 역시 대단한 우리의 네. 친절한 방부장님이셔.
1: 아 동원 모험전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하는 건요. 네. 꼭 기획하시고 요 주 제품 외에도 동원 여러 가지 제품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은 이제 총가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요 파인애플이 399 개당 세일 나와 있고요. 허니두가 파운드에 79센트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맛있습니까?
1: 이거 허니도 엄청 달아요.
0: 아, 진짜입니까? 네. 허니도 이 맛있는 거 찾기 힘들잖아요.
1: 예. 그 다음에 저는 요 얘기를 하려고, 허니도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0: 복숭아?
1: 도넛 복숭아.
0: 이것도
1: 엄청 맛있어요, 이거. 이 도넛 복숭아를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0: 저도.
1: 도넛이 뭐 이렇게 생겼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이름 같이 도넛처럼 생겼어요.
0: 맞아요. 납작한 도넛 같이 생겼어요.
1: 그래서 이 도넛 복숭아를 사가지고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처음에 맛있는 걸 먹은 사람은 이 맛을 못 잊어요.
1: 그러니까 제 아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도 네네. 복숭아 하면 도넛 복숭아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 먹고 싶니? 그러면 도넛 복숭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집에 올 때마다 도넛 복숭아를 사요.
0: 입이 고급이시네.
1: 근데 이게 저도 먹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먹던 백도나 천도 복숭아하고는 맛이 달라요.
0: 그리고 아삭아삭하고. 아삭하고. 예, 그런데도 달아.
1: 달아.
0: 근데 가끔. 가끔 무 같을 때가 있어요.
1: 뭐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0: 네네,
1: 뭐. 그러니까 아무튼 도넛 복숭아 이거 맛있는 도넛 복숭아가 지금 파운드 299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 299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를 또 봉다리를 열어서 먹어봤어요.
0: 봉다리 미치겠다. 봉다리.
1: 그런데 네. 청포도가 씨알이 아주 굵고요. 씨알이 진짜 우리 그 쌓인 머시카 포도만큼 커요. 그리고 당도가 아주 좋아요. 사인 마스크포도 정도의 당도는 아니어도
0: 네?
1: 우리가 평상시에 먹던 그런 과일 정도의 당도는 나오니까
0: 오케이.
1: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 금토일 한정 판매로 슈가비 선물 박스가
0: 네?
1: 24불99 나와 있고요. 그린자도. 이게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린자도를 지금 오늘 갖고 나왔는데
0: 네.
1: 이거 한번 보시면은 예. 너무 신선하잖아요.
0: 아니 이게
1: 단단하고
0: 탕하네.
1: 예. 그걸 또 고래야 또 식감이 나오거든요. 이 자두는 달면 안 돼. 달면서도 시큼해야 돼요.
0: 살짝 시큼한 거지요?
1: 예.
0: 맛있다.
1: 그런 맛으로 자두를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린 자두가 파운드에 2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중국 부추 파운드에 2불 99전. 꽈리고추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 꽈리 이거 세일 리스트를 보면서 이 청가부추 세일인데 꽈리고추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고부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메리치 좀 넣고 꽈리고추 넣고
0: 너무 맛있지 나오겠지.
1: 그거 좀 볶아서 먹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사실. 이게 메리츠만 볶으면 또 이게 너무 딱딱해.
0: 맞아,
1: 근데 이렇게 자작하게 해서 먹으면 까레고추가 아주 맛있잖아요.
0: 일단 고추가 비타민C가 많고 또 멸치는 또 칼슘이 많고 그러니까 뭐 완전 환상이죠, 완전.
1: 뭐 환상.
0: 예.
1: 그리고 지금 이제 봄에 이제 고추 심었던 분들 아마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서 이제 빨갛게 익어갈 거예요.
0: 네네.
1: 꽈리고추도 심으신 분 있고 뭐 청양고추도 심으신 분 있고 뭐 아삭의고추도 심으신 분 있는데 이제 입추가 지나니까
0: 네.
1: 이제 고추 성장에 꽃이 들피고 이제 빨갛게 익어서 이제 익어가니까 그것도 이렇게 따놨다가 말려셔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고춧가루도 조금 해서
0: 네.
1: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페르시안 오이가 패키지에 99센트 나와 있고요. 커튼 망고가 박스에 9불 99전, 그린빈이 파운드에 1불 29전 나와 있고요. 삼색피망 패키지에 3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허니즈사가 2파운드 패키지가 3불 99전이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로는 199 판매하고 있습니다.
0: 예.
1: 뭐 슈가비, 허니 뭐 이런 들어간 거는 일단 다 달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0: 저는 완전 허니즈 완전 열성 팬입니다.
1: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사과는 후지사과잖아요.
0: 그렇죠.
1: 후지사과는 단단하면서도 달면서 약간 시큼한 맛이 강하지만
0: 바삭바삭하고
1: 이거 수가비 사과라든지 뭐 이런 허니즈 사과 같은 예. 거는 달죠.
0: 진짜 맛있어.
1: 맛이 다른 거예요.
0: 아삭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최고. 예. 저는 이 사과계의 샤넬이라고 생각해요. 허니즈 사과는.
1: 제가 다음에 팔 때는 사과계의 샤넬. 예, 허니즈 사과. 예, 예, 저기 예. 사인판을 붙여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0: 뭐 헤르메스도 되고 뭐 샤넬 정도로 붙여줘야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골든키 박스가 24불 99 나와 있고요. 씨 없는 수박이 이게 또 미친 가격에 나왔습니다.
0: 아,
1: 이게 개당 499에 나와 있는데.
0: 아예 다른 마트는 어찌 개장사를 하라고 이 가격으로 말이야.
1: 아, 이거 너무 뭐 699, 599, 499 예.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0: 그게 말이에요.
1: 이번 주는 스마트카드 온리 세일로 지금 씨 없는 수박이 개당 4불 99전이요.
0: 네.
1: 보통 우리 수박 사러 가시면 큰 빈 안에 수박이 들어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거기 그걸 우리가 한 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우리가 사이즈를 얘기할 때 36이냐 46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36개의 수박이 들어가냐
0: 네.
1: 46개의 수박이 들어가냐. 그럼 36이라 그러면 36 사이즈라 그러면 수박이 크다는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1: 한 빈에.
0: 네.
1: 이게 36 사이즈예요.
0: 아.
1: 그게 큰 수박이에요.
0: 알겠어요.
1: 제가 나올 때 보니까 손님들 다 두들기고 난리 났어요.
0: 그거 왜 자꾸 때려 멍들게요?
1: 고를 것 같아요.
0: 똑같아.
1: 씨 없는 수박 개당 4불 99전 나와 있고요. 네. 풋고추가 파운드에 1불 99전, 청경채가 파운드에 99센트, 그다음에 파가 3개에 99센트 번째 판매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은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셀인데요.
0: 네.
1: 일단 경기미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 나와 있네요. 동서 맥심 커피 믹스 요게 14불 99전 나와 있고요. 샘표 진간장 S금 S가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한금쌀하기 참외 박스 12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0: 네네.
1: 참외 너무 좋아. 제가 그 참외 우리 진열을 했는데 옆으로 지나가면요.
0: 냄새가
1: 그
0: 그냥?
1: 냄새가 훅 올라와버려요.
0: 그럼 진짜 맛있는 거예요.
1: 훅.
0: 훅.
1: 훅. 그냥. 보통 그 참외가 이렇게 냉장에 보관됐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차갑기 때문에 근데 그 냄새가 좀 덜 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도 훅 나더라고요.
0: 아~
1: 얼마나 당도가 좋은 거예요. 지금.
0: 알겠습니다.
1: 올 여름 무척 더웠잖아요.
0: 더웠죠.
1: 더웠으니까 당도 아주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냥. 아, 꿀참외.
0: 꿀참외.
1: 한금쌀에게 참외가 12불 99전이고요.
0: 네.
1: 롯데 밀키스 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0: 네.
1: 바른콩 한국산 콩물 갖고 나와서.
0: 지금 먹고 있어요.
1: 요거 3불 99전인데요. 야, 나 이 콩국물 너무 좋아요. 너 이, 저 이거 사가지고 냉장고에 적어놓고요.
0: 물 마시듯이 드시는구나.
1: 아침에, 네. 아침에 이제 아침 걸을 때 많잖아요. 그럼 이제, 두유.
0: 아,
1: 두유 대용으로.
0: 아니, 이거 두유 맛나요, 지금?
1: 진짜 맛있어요. 이거 콩국수에서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요거 가격 3불 99전. 그 다음에 이게 병에 딱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보관도 편해. 요거 보관도 편하니까 요거 바른콩 한국산 풀멍콩
0: 네.
1: 국물 요거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그루서리 상품 안내 드릴 건데요.
0: 네.
1: 자연미 흑미밥 2불 99전. 요거 나와 있고요. 삼양 불닭 볶음면 소컵짜리가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뜨기 라면 멀티팩이 5불 99전이고요. 요거 동원에서 나온 즉석죽, 단팥죽, 참치죽, 전복죽, 야채죽. 요게 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하, 참 요런 거 간편하게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0: 좋죠, 좋죠.
1: 이거, 또 밥맛 없을 때라든지. 또 언제 주변에 환자분들이 있을 때
0: 네네네네.
1: 그때 이제 이렇게 선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청정원 요리초가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오름 부침가루 튀김가루가 2불 49전이고요.
0: 네.
1: 통통배 명품 굴비가 25파운드짜리가 21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통통배 청정생굴 3불 99전이고요. 불냉면 송주불냉면이 7불 99전입니다.
0: 아니, 불냉면은 또 뭐예요?
1: 매운 냉면이죠.
0: 아~
1: 이게 또 먹으면, 우리가 매운 거를 드시면은, 진짜 매우면 먹을 때 힘들지만, 또 지나면은 그게 생각나요.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0: 예, 예, 예.
1: 한번 송주 불냉면 7불 99전 세일 나와
0: 먹어봐야겠네요. 네.
1: 홍진경 만두 3불 99전 세일 나와
0: 나왔구나.
1: 있습니다.
0: 홍진경 만두. 네네.
1: 그다음에 애플하우스에서 나온 떡볶이가 4불 99전이고요. 포카리 스웨트 이게 3불 99전입니다. 네. 이게 날 더울 때 우리가 그 물 많이 드시잖아요. 네. 물보다도 이건 음료가 훨씬
0: 그럼요.
1: 좋아요.
0: 그럼요. 예, 예.
1: 포카리 스웨트 특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1: 이거 지금 날이 더워서
0: 이거 상대약으로도 두면 좋아요.
1: 맞아요. 예. 이거 그냥 집에 냉장고에 차갑게 드셨다가 드시면은
0: 아주 좋습니다.
1: 아주 좋아요. 네. 포카리 스웨트 지금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다음 이제 수산부 쪽인데요. 첫 번째로 랍스터.
0: 랍스터.
1: 파운드에 9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대구정감 파운드에 9불 99전. 가자미가 파운드에 3불 99전. 오징어가요. 파운드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제주 은갈치 요게 699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절단 꽃게가 지금 파운드에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랍스터 9불 99전 저번에 뭐 저희가 세일할 때 699 세일을 하고 799 세일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가격이 9불 99전이지만 그래도 가격이 아주 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페페치점이라든지 버크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찜기가 있기 때문에 랍스터 같은 거 찌기가 집에서 힘드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매장에서 쪄달라 그러면 바로 쪄드립니다.
0: 저 세 마리 쪄주세요.
1: 오더?
0: 네. 지금 바로 오더 들어갑니다, 저.
1: 예,
0: 이따가 방송 끝나고 가면서 들릴 테니까 세 마리 꼭 쪄주세요.
1: 세 마리 꼭 쪄주세요.
0: 네.
1: 아, 이건 너무 장사 잘 되네.
0: 우리는 귀가 얇아.
1: 예. 랍스터 지금 뭐 파운드에 9불 99전이 아주 좋은 가격에 판매하니까
0: 네.
1: 이럴 때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육부 쪽 안내인데요. 첫 번째는 등심 스테이크. 요게 14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소금구이형 돼지 목살 파운드에 5불 99전. 냉동 돼지 불고기 목살이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등갈비 파운드에 4불 99전이고요.
0: 네?
1: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에 9불 99전. 그 다음에 통닭이 파운드에 1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여담으로 우리 애츠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 마늘 양념 불고기가
0: 네네네네네네.
1: 있어요. 요 제품이
0: 네.
1: 마늘 소스로 우리가 양념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저 양념을 하고 나서 반나절만 지나면 약간 갈변이 빨리 돼요. 그렇다고 해도 손님들이 그걸 보고 이게 상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1: 예, 그거는 소스 자체 때문에 마늘 성분이 고기를 빨리 갈변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0: 네.
1: 그거 상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다음에 저희가 유통기간까지 해서 파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0: 네.
1: 자 이번 주 세일은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제품 가지고 와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한국에 가서 큰일 치르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또 라라랜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신 우리 방정일 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저 주말 좀 쉬고요. 월요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미님 내일 휴가비사로 꼭 가세요. 감사하고요. 우리 뽀돌연도님 신청곡은 월요일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 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희윤입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문을 여시니 감사드립니다. 탕자처럼 내 것을 손에 쥐고 나가려 할 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고 나서야 먼 발치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계절을 준비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아버지여 이 죄인을 횃불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의배 찬양으로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신 주님, 우리도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영자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임현모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CBS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시아조의 찬양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하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5284번께서 너무 더워 잠을 설치다가 청주 무심천 자전거 전용도로 하이킹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질청합니다. 권사님이신 친정엄마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준비했습니다. 러브조이 피스의 찬양 피처링 정현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보라미님, 경북 김천에 사는 여동생 집에 왔습니다. 여동생 집에서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학습으로 포도 수확하러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셨어요. 뜨거운 햇살에 포도 당도가 꽤 높아졌을 것 같긴 한데요. 작업하시기에는 너무 덥지 않을까 힘드시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네요. 맛있는 작업 힘들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3512번 언제나 성경 말씀과 찬송으로 시작되는 방송 사랑스러운 품조리원 아가들과 함께하는 배화심쌤, 순복쌤, 미숙쌤, 애열쌤, 경미대홍, 채연, 제이쌤 모두 건강하고 감사함을 박미향드림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상록수님께서는 반달이 아직 밝습니다. 별들도 얼마 전만 해도 아침과 가까웠는데 이 시간에 어둑하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동행님, 매일 새벽 미명에 은혜의 찬송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주마마님, 요즘 너무 피곤함이 자주 밀려오는데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삶님께서는 주여 주신 아들 유빈 병원 가는 길 안수해 주셔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보내주셨고요. 나시님께서는 뜨거움에 노출되는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여름 너무 힘들지 않게 지나시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소서. 아멘. 귀뚜라미 소리가 있어요. 입추라 그런가? 글쎄요. 그럴 수도. 사실 아직 덥지만 입추라는 말만 들어도 아 그래 얼마 안 남았다 희망이 생기네요. 오늘 입추입니다. 고샘맘님께서는 명희하나님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친구님들 밴쿠버에서 이틀째 여행하며 함께합니다. 보내주셨어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행지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8318번 새벽기도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이슬은의 주의 얼굴빛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 보내드리고요. 좋은 예감님, 오늘 상반기 마지막 출근입니다. 상반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일간 휴가시라고요. 주님 은혜로 지켜주심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곡 은혜. 안 들은 지 좀 됐죠? 은혜 보내드릴게요. 손경민의 찬양,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 아이빅밴드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다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라리스님께서 이렇게 글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찬양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보내드렸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가 원 제목입니다. 아가페 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으로 김남희의 찬양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가 완성한 이 작품은 파리 오페라 코믹에서 열린 초연 당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도 냉담했고 평론가들은 의미도 없고 모호하며 개성도 없고 선율미는 완전히 결여된 작품이라면서 혹평했죠. 공연은 단 두 차례만 올랐고 예정됐던 세 번째 공연은 취소되면서 베를리오즈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심한 베를리오즈는 이런 말을 남겼죠. 예술가로서의 내 경력에서 이처럼 깊은 상처를 준 일은 없었다라고요. 그 작품은 오늘날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입니다. 베를리오즈는 괴테의 파우스트 일부를 읽고 회고록에서 이렇게 회상했죠. 이 놀라운 책은 처음 읽는 순간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식사할 때도 극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끊임없이 읽었다. 이후 파우스트의 여덟 장면이라는 모음곡을 작곡한 뒤 더욱 규모가 큰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콘서트 오페라, 극적 전설이라고도 불렀던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이죠. 그 가운데 헝가리 행진곡은 단독으로 자주 연주가 되는데요. 트럼펫의 팡파르, 그 뒤를 따른 힘찬 행진의 리듬, 헝가리 초원을 가로지르는 병사들의 발걸음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이 강렬한 행진곡으로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베를리오즈의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 오프스 24 가운데 헝가리 행진곡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원래 헝가리의 전통 행진곡이었던 이 선율은 베를리오즈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극음악으로 옮기면서 파우스트가 헝가리 평원을 지나는 장면에 삽입했습니다. 실은 원작 희곡에는 전혀 없는 장면임에도 이 베를리오즈 특유의 화려한 관현악법으로 재탄생된 이 행진곡이 오히려 독립된 연주의 레파토리로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죠.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여섯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이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낭만주의 시대와 또 인상주의 작품들을 만나볼 텐데요. 베를리오즈, 말러,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드뷔시, 에릭 사티, 라벨까지 오늘 두 시간도 풍성한 음악으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를리오스의 가곡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자 여인. 바리톤 토마스 샘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토마스 무어의 아일랜드시에 곡을 붙인 이 초기 가곡집에서 젊은 베를리오즈는 훗날 만개할 극적인 색채감의 씨앗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 그 베를리오즈의 음악에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소박한 포크송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또 화성 진행 곳곳에 베를리오즈의 개성이 묻어나는 그런 멜로디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구스타프 말러의 리케르트 시에 의한 다섯 개의 가곡 가운데 Liebst du um Schönheit,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리케르트 시에 곡을 붙인 다섯 곡의 가곡집 중 한 곡인데요. 말러가 자신의 아내 알마에게 헌정한 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 태양을 사랑하라로 시작하는 이 가사에 말러는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사랑의 고백을 담은 선율을 붙였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화려함을 걷어낸 말러 특유의 내밀하고 서정적인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곡인데요. 이 곡을 메초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의 노래 그리고 사이먼 레트리지아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말러의 류케르트 시에 의한 다섯 개의 가곡 가운데 Liebst du Unschönheit,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이라는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의 노래와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말러의 곡 하나 더 드릴게요. 말러 하면 뭐 이 곡 다들 떠올리실 겁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아름다운 Slow Movement 4악장 아다지에토. 이 곡이 하프랑 현악기만으로 연주되어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스트링 무브먼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말러가 알마에게 보낸 무언의 사랑의 편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지휘자 빌람 맹헬베르크는 말러가 이 곡을 통해 알마에게 청혼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죠.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삽입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고요. 우리나라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도 이 음악을 쓰면서 또 국내 팬들에게도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절제된 편성 안에 담긴 그 갈망과 그리움의 정서로 오늘까지 깊은 울림을 전하는데요. 이 곡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좋지만 이렇게 흐린 날, 어두운 날 들으면은 참 마음이 깊게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가라앉음이 아니라 정말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좀 뭔가 저는 이렇게 새롭게 리셋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곡이 좋은 영향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여섯 번째 날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작곡가는 라흐마니노프입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후대 사람이에요. 듣기에는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이 당시에 다른 작곡가들은 이미 현대 작곡 기법으로 작곡을 했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후기 낭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라흐마니노프의 이 곡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더없이 낭만적인 작품입니다. 원래는 가사 없이 오직 모음 하나로만 노래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작곡되었는데 워낙에 아름다운 멜로디여서 이 곡을 뭐 첼로나 뭐 트럼펫 다른 여러 악기들이 또 커버해서 연주를 했죠. 오늘은 원곡인 보컬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노래 그리고 알렉산드르 빌루마니스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컬리제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노래, 알렉산드르 빌루마니스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흔히들 이 성악곡들이 가사가 있어서 그 노래하는 내용을 더 직접적으로 알고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더 감동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또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없을 때 아만으로 더 큰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또 라흐마니노프 하면 역시 피아노 곡이죠. 피아니스트, 워낙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죠, 본인이. 자,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은 총 4개가 있는데요.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오진 않았지만, 피아노 협주곡 형태로 작곡된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 하나 또 있습니다. 피아노 솔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인데요. 워낙에 이 파가니니 카프리스 24개 혹은 또 파가니니의 다른 멜로디들은 후대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어서 뭐 리스트도 그렇고 브람스도 그렇고 이 파가니니의 멜로디를 주제로 한 변주곡이라든지 모티브로 한 그런 패러프레이즈를 많이 썼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역시 이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피아노 협주곡 형태의 곡을 만들었는데요. 제목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라고 붙였습니다. 주제와 변주곡인데 그 가운데 18변주곡 안단테 칸타빌레는 어떻게 그 주제에서 이 변주곡이 나왔을까, 정말 라흐마니노프의 천재성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변주곡을 미카일 플라트네프의 피아노 그리고 리베로 페스에게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의 현 랩소디 작번호 43 가운데 제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리보르페스에 기주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1악장 준비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뭐 피아니스트들에게는 평생에 걸친 어떤 숙제이자 태산 같은 존재죠. 뭐 규모로 보나 난이도로 보나 정말 최고봉인 곡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어렵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기 위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화가 안 나요. 내가 해내야지라는 그런 도전 정신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 곡을 정말 또 멋지게 연주한 연주자 마르타 아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이 곡을 더더욱 뜨겁게 연주하는 연주자죠. 아르치의 피아노 그리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드뷔시의 가곡 보수와 아름다운 저녁,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장 이브 티보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폴 부크제이 씨의 곡을 붙인 이 초기 가곡에서 젊은 드뷔시는 이미 훗날 인상주의라고 불리게 될 자신만의 색채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고 몽환적이죠. 이 멜로디 자체가.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과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관조하는 이 시에 드뷔시는 너무나 딱 떨어지는 그런 흐릿한 윤곽선으로 그려낸 수채화 같은 그런 화성을 입혔습니다. 정말 천재들이에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여섯 번째 날 2부는 인상주의 음악들과 함께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 드뷔시의 작품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졌다고도 할 수 있는 곡인데요. 이 폴 벨렌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선율선 그리고 화성 진행을 따르기보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달빛의 색채와 그 분위기 자체를 몽환적으로 그려내고자 한 곡인데요. 인상주의 음악이 지향하는 미학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을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뿌띠 스위트 가운데 두 번째 곡입니다. 원래는 이 곡이 피아노 4핸즈로 작곡이 되었는데요. 훗날 관현악곡으로 편곡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편곡했습니다. 이 모음곡은 벨렌의 시집 우아한 축제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곡인 행렬은 마치 축제의 행렬이 지나가는 듯한 경쾌하고 화려한 색채감을 관현악 편성 특유의 다채로운 음색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Petit Suite 가운데 두 번째 곡 행렬 장 마르티농이 주연한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음 작곡가는 에릭 사트입니다. 역시 프랑스 작곡가인데요. 아, 가구음악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제시했던 에릭 사트가 파리의 카바레를 위해서 쓴 왈츠풍의 샹송이에요. 진지한 예술음악과 대중적인 카페 뮤직의 경계를 허문 이 곡은 소박하고 나른한 멜로디 안에 사티 특유의 위트 또 감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에릭 사트의 주트부 나는 당신을 원해요. 카운터테너 요시카즈 메라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주트브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해요. 카운터 테너 요시카즈 메라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여섯 번째 날 인상주의 음악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어지는 곡 역시 마찬가지로 에릭 사티의 곡입니다. 짐노패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이 곡이 정말 미니멀해서 얼핏 듣기에는 진짜 요즘 시대 노래 같아요. 요즘 시대 작곡된 그런 뭐 네오 클래식이나 뉴에이지 음악 같기도 하고요. 정말 미니멀리즘.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음악이니까 얼마나 앞서갔다고 보면 될까요? 이 고대 그리스의 나체 청년들의 축제를 뜻하는 제목. 사실은 딱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 게 이 제목을 거기서 가져왔다고 추정할 뿐 사실 새로 만들어낸 신종어예요. 짐노패디. 사티만이 알고 있겠죠. 정확한 뜻은. 어쨌든 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단순한 화성이 느리게 반복되면서 참 그 몽환적인 정적감으로 오히려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사티의 짐노패드 1번을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 1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작곡가는 라벨, 모리스 라벨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프렌치 인상주의로 계속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데요. 그 정점에 다다릅니다. 라벨의 물의 유희, 리스트의 초절기교 피아노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작곡되었습니다. 이 곡은 제목 그대로 분수와 시냇물, 폭포 등 물들의 다채로운 표정을 피아노 건반에 그려냅니다. 화려한 아르페지오와 트릴이 끊임없이 반짝이면서 흘러가는데요. 라벨의 두비시와 함께 인상주의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곡을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이어진 곡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준비했습니다. 정말 피아노가 마치 오케스트라가 없이 혼자 연주하는 솔로곡처럼 긴 프레이즈를 조용히 노래합니다. 라벨 스스로도 완성하기까지 마디 하나하나에 극도로 공을 들였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요.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곡했다고 하는데 이 긴 피아노 솔로 뒤에 플룻이 정말 환상적으로 들어오죠. 싹 얹어지면서 C샵 음으로 들어오는데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전율이 돋습니다. 고전적인 우아함과 인상주의적인 색채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악장인데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마르타 아르헬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 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라벨의 볼레로, 샤를 디뚜아가 주연은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단 하나의 리듬과 단 하나의 선율이 15분에 걸쳐서 반복되면서도 매번 다른 악기로 채색되면서 서서히 거대한 오케스트라 전체로 확장되어가는 이 곡은 정말 천재적인 관현악법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피아노의 부모대에서는 그 오랜 반복 끝에 마침내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압도적인 사운드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마지막 날인 오늘 베를리오즈의 힘찬 행진으로 시작해서 말러와 라흐마니노프의 깊은 서정을 지나 드뷔시와 에릭 사티, 또 라벨이 그려낸 빛과 색채의 세계까지 함께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클래식 음악으로 떠난 시간여행 마음껏 즐기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입은 치유자. 오, 이 사람 어떻게 내 이 상처를 잘 알지? 내 결핍을 잘 알지?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의 작가를 통해서 좀 위로도 얻으시고 또 함께 지혜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대화를 해보고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각각의 이유는 다르지만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그 부족함과 결핍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가 있지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사람은 결코 없더라고요. 종종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그냥 프로그램 한 번으로 어떤 집회나 누군가의 조언 한 번으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지는 경우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분명히 드러내진 않지만 각각이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보통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림자라고 인생에 생각하기도 하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바로 그 그늘이나 그림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명의 기독교 작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과연 이 결핍들, 남들이 그렇게 닮지 않고 싶은 일상들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 분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입은 치유자입니다. 첫 번째 분은요, 헨리 나우엔인데요. 뭐 다 잘 아시는 작가죠.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된다.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면 다 알아야 된다. 근데 나우엔의 이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아,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스스로가 이미 먼저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고 아팠던 사람이구나.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도 다 알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모자란 것들에 대한 허기짐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던 거죠. 실제로 이 나우에는 그 첫 번째 책 저서가 인티머시라는 친밀함이라는 주제의 책인데요. 그의 평생을 거쳐서 관계에 대한 책을 썼어요. 심리학과 영성을 함께 전공했던 학자답게 나우에는 이 글들을 읽고 있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 결핍을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위로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통찰력에. 그래서 실제로 이 나우엔의 이런 관계에 대한 지혜로 인해서 그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나우엔과 교류를 하고요. 그가 전했던 서신들이 책으로도 나오고 또 나우엔이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도래하면 그의 집단들이 함께 모여서 나우엔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진정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요. 어떻게 보면 나우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측면에서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우엔에게 한 가지 부족한 관계가 있었어요. 결핍을 느끼는 관계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아버지였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이 나우엔에겐 네덜란드의 법대 교수로 있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고 완벽주의였거든요. 나우엔을 보면서도 늘 기대치가 높으셨어요. 나우엔은 늘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어 했지만 좀처럼 아버지는 나우엔에게 따뜻한 칭찬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기를 보면 여러 전기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우엔의 아버지와 나우엔이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나우엔의 글을 보고 나우엔이 지인들에게 했던 얘기를 보면 늘 아버지에 대한 불평, 원망,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요. 평생 관계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정작 한 사람,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게 어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이 나우에는 이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는데요. 그 인생 마지막 즈음, 60대가 넘어서 나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아버지를 모셔서 함께 서커스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려워했던 것들을 렘브란트의 그림을 묵상하면서 다시 찾아보면서 마침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한 아버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가 집 나간 아들처럼 또 집안에 있지만 불평했던 큰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져가면서 점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귀향이란 책이 아버지의 90세 생일에 헌정하는 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우엔이 죽기 1년 전 아버지와 호텔방에서 아흔이 넘은 아버지와 예순이 넘은 아들이 함께 한 호텔에서 성찬식을 갔습니다. 나우엔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버지와 깊은 친밀감을 맛봤던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나우엔 일평생에 풀리지 않았던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비로소 회복이 되어지고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나우엔의 이 평생의 숙제가 저희로서는 고마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우엔 스스로가 늘 관계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결핍 속에서 끊임없이 더 깊고 더 정직하게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우엔의 글을 읽고 있으면 오, 이 사람 어떻게 내 이 상처를 잘 알지? 내 결핍을 잘 알지? 하는 위로와 다독임이 그의 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나우엔의 결핍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다음 작가는요, 유진 피터슨입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언어를 쓰려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모양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피터슨은 그 지점에서 딱 막습니다. 당신의 동기가 정말로 정직하게 당신 스스로가 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동료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경쟁의식 속에 우월감을 가지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이 언어를 보고 있으면 바로 우리 옆에서 경험하는 그 언어들이 있어요. 일상의 언어라고 하죠. 유진 피터슨의 글을 읽고 있으면 그래서 현학적이거나 아주 어려운 언어가 아닌 바로 우리가 옆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언어들로 성경과 다리를 놔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유진 피터슨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진 않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한 신학교에서 성경의 언어들을 가르치다가 목회지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유진 피터슨이 충격을 받습니다. 다름 아닌 신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돈을 내고 성경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질문을 했는데 막상 목회지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라든지 다른 오락거리에 훨씬 관심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이 충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유진 피터슨이 다짐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성도들의 언어에 밀접한 말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연결해 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평생을 거쳐서 그는 이 작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전 세계 한 3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번역이 됐고 2천만 부가 넘게 팔린 엄청난 책이죠. 현대어로 번역된 이 책을 읽고 있으면요, 우리가 깜짝 놀라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팔복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 있죠.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다. 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평생에 맛볼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헌물로 드리십시오. 놀랍죠.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언어죠.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고대의 언어가 아니다. 그 당시에 써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슨은 현학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올라갈 때마다 그걸 내리는 거예요. 땅으로 내리고 이 성경의 언어가 진리라면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와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책들을 써내고 전 세계에서 강연을 했는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피터슨은 한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비록 그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목회지를 옮기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때로는 그 성도들을 실망해서 정말 다른 곳으로 갈까 해서 이력서를 책상에 올려놨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도 많은 갈등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그런 많은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한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계속 피상적으로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만났던 분, 지난주에 만났던 분,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분, 그리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부부싸움을 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중독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내가 설교하는 대상은 바로 그 대상임을 유진 피터슨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여 년을 한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를 하고 마쳤던 거고 거기에서 바로 메시지 성경이 나왔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자서전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목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결코 유진 피터슨이 나는 권위 있는 종교인이야 이 표현이 아니고요. 나는 성경과 일상을 읽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내 자리야 라는 정체성을 늘 잊지 않으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계속 이 소명을 이루려고 했던 자기 다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 곳곳에 나는 목사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권위에 가진 사람이 자기의 종교적인 권위를 과시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렇지. 오늘도 유진 피터슨은 이곳에 있지라는 일상에 뿌리를 내린 일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신앙인의 고백이자 다짐으로 들리게 되고 그 표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야. 당신은 누굽니다.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직장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되돌려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소중한 자리들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마르바던입니다. 안식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영성 작가인데요. 마르바던에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이 있어요.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하는 팩트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은 다르다라는 거죠. 현실과 진실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그걸 쳐다볼 때 현실은 애가 매를 맞는구나가 현실이에요. 진실은 뭘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긋날까 싶어서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이를 훈계를 해서라도 다른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실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마르바단의 책 유명한 이 안식과 다르게 마르바단의 현실은 사실 안식이 없는 삶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요, 16살에 홍역 후유증으로 췌장이 손상이 돼요. 당뇨 합병증이 걸립니다. 한쪽 눈이 실명을 하고요. 신장이 약화되고. 그래서 그의 평생을 통해서 목발과 휠체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늘

2년 동안 마르바당의 곁을 지키면서 그녀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인생 끝까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르바던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남들이 봤을 때 깨어진 삶, 실패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실패했는데 다시 원상복구돼서 예전보다 훨씬 나은 성공한 삶으로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왜곡된 시선, 소위 이건 승리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그것과 다르게 여전히 부서진 가운데에서도 깨어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마르바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바던이 자기의 삶을 전체를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후반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빈 공간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마르바던 같은 사람만 내놓을 수 있는 신학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했던 책에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이렇게 표현해요. 약함의 신학이라고. 어떻게 약함이 하나님과 관계된 한국과 연결되어 수 있나. 바로 약함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르바던의 삶은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진실을 알려주는 귀한 메신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헬리나 우엔, 유진 피터슨, 마르바던 각각의 약점들이 있었죠. 부족함들이 있었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들조차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작가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약점들, 부족함들이 있었음에도 그 속에서 이 약점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약점이나 실패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과 긴 대화를, 인생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소명을 이뤄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얘기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아픔들, 부족함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분의 작가를 통해서 좀 위로도 얻으시고 또 함께 지혜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왜 아빠는 한국말을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봐, 아빠? 아, 의사세요.
1: 잠깐,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2: 한국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이 빵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콜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28번째 시간, 밧단 아람이 인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밧단 아람, 밧단 아람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듣죠. 또 성경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밧단 아람과 직접적 연결된 것은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 야곱이 가야 할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래요? 별미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가는 곳이 밧단 아람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성경에서 그냥 뒤죽박죽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여정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요, 거기 속에 다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밧단 아람을 알아야 되겠죠. 밧단 아람 그러면 팥단 그래요. 아람의 평원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뻗다에서 유래가 되면 쭉 뻗어나가다. 복음에 쭉 뻗어나가죠. 그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럼 하란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란이에요. 산지. 산지인지 산에는 높죠? 태양열로 바짝 마른 땅. 불타올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란과 밧단 아람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못 갑니다. 야곱만 갑니다. 여러분들이 밧단 아람 가서 야곱이 두 아내를 얻고 6년 만에 재물을 취하여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야곱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두 자식을 낳긴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와야 할 말이죠. 내가 밧단 아람의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 나는 하나님의 비밀도 몰라. 그 별미가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별미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관심이 없어. 여러분, 뒤늦게 깨닫고 돌아온 에서도 못 받았는데, 밧단 아람을 가지 못했는데 전혀 관심 없는 여러분들이 밧단 아람의 축복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법으로는 절대 그 복 못 받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써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가게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땅에 들어온 거지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 밧단 아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밧단 아람이 어떤 땅이냐? 복음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땅, 육체가 죽은 땅이란 뜻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더니 이제 내가 그 비밀을 가지고 내 몸에 붙여서 내가 그 삶을 살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쉬울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주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면 쉬울 수가 있어요. 어려운 길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쉬워요. 이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보세요. 야곱이 밧다라람에 가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요. 그곳이 훈련받은 장소예요. 그가 그것 없이는 밧다라람의 삶이 없이는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도 없었거니와 그 삶이 없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근데 요셉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고센 땅은 어떻게 있으며 적과 꾸리우는 땅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여정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밧다라람에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선 비밀에 특별 별미가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데 복음 예수를 만났네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이 없어요. 율법보다 복음을 먼저 만났다면은 복음 안에서 율법을 거쳐나가야 돼요. 율법부터 만났다면 복음을 만나야 돼요. 이게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밧다라람에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맞추지 못하고 별미를 갖추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땅,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땅에 왔어요. 그 땅이 바로 밧다라람이에요. 왔는데 거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밧다라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나요? 밧다라람으로 가기 전에 야곱이 걸쳐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뭐냐?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부엘세바는요,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남유대에 있는 곳.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항상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가요.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러면 결국 뭐냐? 내가 은혜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 나는 이거 믿습니다. 약속합니다. 나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날마다 하고 가는 것이 뭐예요? 사닥다리 인생이에요. 가기 전에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밧다라람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루스에 도착을 합니다. 루스라는 땅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만나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봐요. 장자권도 받았어요. 축복권도 받았어요. 별미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루스에서 천사, 사닥다리 천사를 만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렵도다 하나님의 전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내가 무책임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 더 갖추려고 하고 더 하나 더 그분에게 드리려고 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별미까지 드리고 왔고 부엘세바까지 언약을 맺고 하란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해서 나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을지라도 그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거기가 루스였더라 얘기하는 거는 내 인생의 삶이 닭 아니에요. 장난터,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을 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내가 무슨 신기나 받은 것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교회에서 내 소리를 안 들어주면 실망을 하고 분탕질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별미 찾았습니까? 별미 찾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장자권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해요. 그거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천사를 만나기까지 그 전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루스, 놀이터, 장난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부터 그 여정 속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듭니다. 저도 모태 신앙자로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중학교 때는 제가 은사를 받아서 각약 은사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즐겁질 않더라고요. 오만 방자해지고 큰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 마음이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기분 나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돼버리고 그런 삶 살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의 수요예배 설교에 요셉에 관한 설교에 내가 꽂혀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떠들지 않는 어린이로 엄청 떠들었습니다. 왜? 교회 권사님 예배당 할머니 손녀딸로서 교회가 내 집이었거든요. 내 놀이터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안 보였던 요셉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재밌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궁금했고 이삭에 대해서 궁금했고 야곱에 대해서도 궁금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때 각양 은사를 받고 왔지만은 내가 되돌아보니까요. 루스에 있더라고요. 루스에.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말씀 조금 많이 안다고 그것이 교회의 분탕질의 역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여러분은 성전 건축이 되지 않은 자기 때문에. 그런데 밭단 아람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축복의 땅이야. 축복까지 받고 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밧단 아람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준비된 자가 있어요. 그 땅은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성경에서 동방이 나와요. 그러면 동방은 처음 시작한 곳, 율법의 땅. 복음을 알지만 예수의 육체만 아는 땅이에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피가 무엇인지 비밀이 무엇인지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육체에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가르치는 거 기록된 문자 가르치는 거 거기까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 동방사람의 땅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의 비밀보다는 뭐에 관심 많았어요? 은사, 귀신 내쫓음, 병 고침, 축복 작정미대에서 축복받고 명예받고 이런 거에 따르면 다 관심 있어요. 거기가 동방 땅이에요. 동방 사람의 땅.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별미를 받아 축복을 받았던 나를 향해 기다리는 것은 라반이 준비가 돼 있어요. 라반은요 흰 빛이란 뜻인데 겉만 빛이에요. 완벽히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격돌과 같은 개념이에요. 라반은. 거기에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신부를 대기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얻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그 시험을 쳐서 신부가 내 것으로 취하는 과정이 바닥 아람에 있어요. 절대 여러분 왕이라고 축혀 세워서 여러분에게 박수치고 대단합니다라는 땅은 오지 않아요. 저는요 목사만 되면은 하나님이 왜 너무 일찍부터 나는 목회를 되고 싶었으니까 목회자가 그래서 나는 어려서 은사도 다 받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쓰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만 나에게 오기를 바랬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내가 루스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달을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 나를 훈련시킬 또 다른 평원, 복음의 땅, 나를 죽이는 땅, 나를 내려놓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따라 너 니누엘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마침 배가 또 와서 있어요. 다시스도 복음 전도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기서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니누엘이지 다시스가 아니에요. 근데 왜 니누엘인 줄 아세요? 니누엘이란 뜻은 용광로란 뜻이에요. 재련소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했더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이치를 조금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지. 막 그런 데 들떠요. 그게 요나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은요, 일반적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내가 들떠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들떠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내 마음대로 가더라도 거기에 성경 찬송만 끼고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잖아요. 가라는 곳을 순종하지 않은 요나를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복음의 땅 와서 좋아요. 거기 와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 나는 동방 사람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나는 그 거듭난 삶을 가야 되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신부의 모습을 갖춰가야지 하는 곳이 바달 아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예요? 시험 장소예요. 목사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쓸 줄 알았더니 왜 이리 목사가 됐는데 고단한 시험이 많은지 울어도 울어도 그 눈물의 눈에서 멈추질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지하의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심을 볼 거야.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 기대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눈물 바가지를 쏟아도 여러분 나타난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시험에 7년, 7년, 6년의 시간이 돼야만이 비로소 내가 원했던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 시험이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나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었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이 무엇인가 축복해주고 세상에 보여주는 대단한 것만 있으면 축복받았다고 나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한 달란트의 시험이 있고 두 달란트의 시험이 있고 다섯 달란트의 시험이 있어요. 다섯 달란트를 다섯 개로 다 채워야 돼요. 한 달란트가 내가 금방 응답받았다고 다섯 달란트를 향해서 너 맨날 교회에서 울고불고 하는데도 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만 축복받은 것 같고 저는 그래서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도록 울고 기도하는 누군가는 아직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은 다 잘 된 것 같아. 상처가 돼버려요. 왜냐? 제가 겪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미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난데 어쩌면 나에게 이토록 고난을 주실까? 저도 앞뒤도 보이지 않는 이 고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비밀을 발견하니까 야 여러분 은사받은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아 성경에서 그때 이렇게 했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삭에게는 이렇게 하셨는데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고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내가 알아지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나를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세워나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왜 11주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은 내 음성을 안 들어주시고 내 응답도 안 주시고 지금 왜 이러실까?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섯 달란트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두 달란트 가진 자기 때문에 옆에 바로 축복받은 자들보다도 오래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발견하면요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내가 이제 완성이 돼서 성전 건축이 돼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맞추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하나님은 그 사람 모습에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울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붙잡히다 보니까 사단이 그때부터 부모에게 원망,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제일 가난한 집으로 나이가 났고 나는 동생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우리 언니들은 그런 모습도 없이 언니 오빠는 다 시내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그 시간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원망이 안 나오고 아버지 앞에 원망도 안 나왔어요. 저 우리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것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 거 관심 있어서 그곳에만 엎드려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단은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나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힘이 7년을 거쳐서 레아를 맞이하고 7년을 거쳐서 라엘을 맞이하고 재물을 위해서 6년을 산 20년의 인생을 끝낸 그 야곱 그 시험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게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은혜의 땅,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일을 마쳐야만이 내가 성전 건축된 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하죠. 유혹이 없는 나이라고 합니다. 50을 지천명이라고 해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래요. 60은 무슨 나이냐면은 이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라는 결론을 딱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폭이 넓게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순리를 깨달아요. 이게 연장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래 주님을 섬긴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은 열두폭 치마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이 성도의 이런 모습도 아이니까 똥을 싸지, 아이니까 오줌을 싸지, 그걸 다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고 갈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아버지 나라, 내 아버지, 내 형제를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네, 어떤 입시 위주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피아노를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예능을 하든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벌써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다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각 사람마다의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서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입시 때문에 다 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음악가가 나올 수 없고 예술가가 나올 수 없고 엔지니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입시에 매이지 않는 그런 교육이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진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입시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 심해서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의 김홍렬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20여 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홍렬 목사입니다.
2: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조금 학생들이 부담 갖고 거리감 들 것 같은데.
1: 제가 직책은 교장직을 맡고 있는데 네. 또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네. 학생들이 그러면 격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다는.
1: 기독교 학교의 특징으로 네. 그냥 목사님 그렇게.
2: 편하게 학생들 네네. 잘 대해주세요.
1: 그렇죠.
2: 그래도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1: 학생들이 이제 선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가능하면 제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그들의 얘기라든가 그들의 관심, 그들이 좋아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관심 갖다 보니까 호흡이 되고 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2: 교장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입시 교육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1: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이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에요.
2: 그렇죠. 네,
1: 교사들이라든가 네. 교육 시스템의 교육 과정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잘 짜져 있습니다.
2: 아, 저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1: 맞습니다. 굉장히 네. 잘 돼 있는데 학생들이 훗날 취업과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교육이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이런 것과 연계되는 그래서 한 인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적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아까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편하게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졸업한 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안아주고 간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1: 아, 저희 학교는 지금 졸업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와요. 그래서 후배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또 저도 만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갔는데 종종 오면은 학교 시절이 그리웠다. 또 여기에 다녔던 시절이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자기 대학 생활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한 번은 여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그 피겨 선수를 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공부 쪽으로 전했는데 공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남학생들이 같이 대화하고 싶고 뭐 또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러는데 선수 생활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을 때라든가 이런 데 책 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또 윗사람하고도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졸업여행 때 그 제주도 가는데 섭지코지를 가는데 친구들은 뒤에 가는데 혼자 이렇게 쫙 걷고 있어요. 그래서 야 수아야 너 왜 그렇게 혼자 걸어? 그랬더니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니 자연을 보니까 너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학교 와가지고도 이제 선생님 만나고 저 만나고 교실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이제 대학 생활이 자기는 너무 잘 맞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러더니 마지막 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아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때 제 느낌이 그랬어요. 아,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돌봐야 되는 신경 쓰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갈 때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
2: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요즘에 보통 졸업하면은요, 국내보다 이렇게 해외 대학을 더 많이 가나 봐요.
1: 네.
2: 이유가 뭘까요?
1: 한국은 이제 검정 저기 수능이라는 거에서 한정된 대학에 딱 보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2: 네. 네.
1: 그러나 외국은 자기가 어느 대학에든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 증서가 오면 그 중에서 이제 거기가 수업료가 얼마 되는지, 환경은 어떤지,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그 전공이 얼마나 그 대학이 전문성이 있는지,
2: 네.
1: 이런 걸 전부 가려서 선택해서 가죠.
2: 국제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 중에 두 가지 고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제가 학교를 설립하게 될 때 대안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 그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대안학교라는 인식이 기본 학교에 부정하는 학생들, 그 아이들을 모아서 보완적인 교육을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청소년, 심리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것을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던데, 우선 현재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의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일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기가 이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전일제로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의 특징으로서 그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때 당시 제가 학교 시작할 때 20년 전에는 영어가 굉장히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서 영어를 하고 또 조기 유학을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지만 국가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은 교육 받을 권리도 있지만 교육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국 학생들이 돌아오면은 공립학교 가면 적응을 못해요. 영어를 잘해도 왕따 시킨다니까요. 문화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하고 조기 유학을 시키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예인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학 시키는 동기는 좋은데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자녀가 떨어져 있고 엄마하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의 성장기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하고 피부가 부딪히고 말하고 같이 먹고, 근데 그 시간을 다 놓치니까 이제 성장해서는 부모의 영향권에서 자녀는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는 기숙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프로그램, 집에서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기숙학교를 하지 않고 이제 학교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2: 이게 그 대한 학교는 아들을 유학 보낸 반성에서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1: 네.
2: 아들을 유학을 보내셨는데 어떤 걸 반성을 하셨다는 거죠?
1: 제가 필리핀에 청소년 집회를 갔어요. 그때도 한 8,000명 체육관 집회했거든요. 집회할 때 이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죠. 중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면 어떻겠냐, 영어도 배우고 글로벌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독지가가 좀 후원을 해줘가지고, 원래는 이제 거기서 작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다가 또 좀 좋은 학교로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가 필리핀이 가깝잖아요. 미국은 뭐 보통 LA 같은데 13시간, 뉴욕 가려면 17시간 걸리거든요. 필리핀은 지금 3시간 반? 뭐 길어야 4시간인데 그러니까 자주 이제 방문했죠.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에,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엄마하고 갔는데 엄마 보고 그러더라고요. 에, 엄마, 엄마 아빠가 이제 안 왔으면 안 오면 안 돼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한번 왔다가 하면은 두 주간 마음이 안 잡혀서 공부가 안 된다고. 그때 좀 마음이 아팠죠. 아, 이걸 이렇게 부모가 떨어져 있고 아무리 유학도 좋고 공부시키는 것도 영어도 좋지만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2: 그렇다면 국제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이유에서 네, 그렇죠. 국제학교,
1: 유학을 조기 유학을 많이 보내는데 네. 국내에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2: 아이들과 14년간 떨어져 지내시면서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는데요. 국제대안학교에 대한 철학 또한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조금 특별하셨을까요?
1: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어떤 입시 위주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를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예능을 하든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벌써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다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각 사람마다의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서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입시 때문에 다 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음악가가 나올 수 없고 예술가가 나올 수 없고 엔지니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도와주고 지원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입시가 아니, 입시에 매이지 않는 그런 교육이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 사실 그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참 스승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1: 5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그 지금 이름이 기억나는데 유지열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놀거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앗간에서 친구들하고 베어링을 이렇게 몇 개 빼가지고 다마치기 하려고.
2: 베어링.
1: 그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들켜가지고 선생님한테 붙잡혀갔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책망하기보다는 부모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내가 1년간 얘네들을 지도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학교 갔다 와서 밤에는 공부시키고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나무 지게 지고 이제 산에 등 가고 강아지하고 같이 갔다 오고 그런 추억이 지금도 굉장히 남고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신혼 때였어요. 방 두 칸인데 한 칸은 선생님이 쓰고 한 칸을 우리 친구들 세 명을 데려다가 교육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런 그 정신에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2: 그러면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대안학교 초창기에 생겨서 한 20년 동안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계십니까?
1: 저희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복하는 중에서도 이제 예절 교육에서 인사하는 교육을 시켜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동양 예절에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해라. 그리고 몰라도 인사해라. 네 번째는 한 번 더 인사해라. 근데 그 인사만 잘해도 50% 점수를 따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주기적으로 그 청소년기의 행복이 청소년기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인이 돼서 가정의 행복 또 사회성 발달이 돼서 사회의 행복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2: 이 정말 이제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의 행복이 진짜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1: 그러니까
2: 주세요.
1: 그러니까 요즘은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2: 네.
1: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집단이 있다 보면 조금 부적응한 애들이 있으면 왕따를 시켜요. 국립학교에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영어를 잘해도 왕따 시켜요.
2: 오.
1: 잘해도 왕따.
2: 네.
1: 못하면 못하도 왕따.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후배들이 그 하나가 이제 적응이 좀 어려웠던 친구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교수님 딸이었는데 적응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2: 네.
1: 근데 선배들이 몇 명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친구가 되지만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동의하면 친구 되죠. 그랬더니 본인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선배들이 후배를 도와주면서 너무 행복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2: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자, 어서 오세요. 김남혁 학생, 박지은 학생. 네. 둘이 남매 아니죠?
3: 아니에요. 뭐
2: 약간 닮았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1학년 고2 올라가는 박시은이라고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1 10학년 올라가는 김남혁이라고 합니다.
2: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남혁 학생부터 얘기해 줄까요?
4: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일반 중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학을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이 학교를 추천해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음악을 전공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뭐 수행평가 같이 그렇게 그런 입시 준비들 때문에 이제 학원에 계속 가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준비할 시간도 없고 자꾸 공부에만 약간 얽매여서 되게 그 대학교를 위해서 계속 입시만 준비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어가지고 학교를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이제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또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학교에 전화.

0: 정말 어릴 때부터 바른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공부 면에서도 다른 학교 이제 막 부모님이 길 정해주시고 아니면 학원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대로 몇 시간씩 공부하고 대학에 가잖아요. 지금의 저는 굉장히 그런 시스템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학생이지만. 저는 그래서 저희 학교 문화 자체가 분위기가 약간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약간 권장하는 분위기에 선생님들도 알려주시고, 너희가 찾아서 리서치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고, 이 친구는 리서치 그 학교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니까 제가, 내가 뭘 해야 할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야,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두 분이 너무 이쁜데 부모님들 얼마나 이쁠까. 근데 말하는 중에도 신앙이 좋은 게, 믿음이 좋은 게 느껴져요. 아, 진짜 너무 예쁘게 컸네요. 예. 네. 어떻게 말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지? 목사님, 너무 흐뭇하게 지금 계시는데, 이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잖아요. 야, 결국, 아까 전에 저희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리더가 된다라는 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신앙 안에서 좀더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지도자와 학교가 필요하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학교 자랑 좀 해봐 주세요.
2: 일단 저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자랑거리는 이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반 자체가 한 학년에 20명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좀 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소수 그룹 같이 그냥 20명 안팎의 이제 그 정도 멤버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더 서로 더잘 알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계속 같이 수업을 듣고 또 반이 바뀌질 않고 계속 학년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니까 좀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저를 엄청 잘 받아주고 좀 착하게 많이 대해줘서 좀 적응하는 것도 늦게 왔지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에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또 크리스찬 학교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있어서도 이제 신앙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서로 간에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도 같이 나누게 되고, 또 선생님들과도 신앙적인 얘기 나누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오는 것 같지가 않고 이제 교회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1: 사실 그 나이 또래면은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을 때고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을 때인데 오히려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좋다라는 얘기를 저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 또래 친구들한테. 야, 부럽습니다. 네, 시윤 씨는요?
0: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친절하신 건뭐 기본이고,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일단 다 자기 과목을 너무 좋아하시고, 약간 이해 못했다고 찾아가면 귀찮아하실 수도 있는데, 막 질문 몇개 하고 쉬는 시간에 찾아가고 해도 다 잘 왔다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고, 뭐 영어 쌤이든 막 가르치실 때 눈이 반짝이시니까 저희도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나도 열정적으로 배워야겠다 하고, 재밌는 방법을 찾아서 가르쳐 주시니까 공부가 재밌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다 신앙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민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계셨어요.

0: 제가 일주일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기도회 끝나고 세미나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선생님한테 편지로 이제 신앙 상담을 하게 됐었어요. 제 상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진짜 눈앞에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항상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가 채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주제를 듣는데 이거 내 얘긴데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지인들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봐 하는 걸 통해서도 오실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신앙이라는 건 애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건데 너무 그런 거에 얽매여서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신앙 선배님들이죠. 같이 학교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한 거.
1: 두 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이번 여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1: 선교도 가요?
0: 네, 저희가 선교를 가서 이제 딱 선교사님이 저를 반겨주시고 한 번도 본적 없는 아이들이 이제 저를 반겨주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너무 사랑으로 반겨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를 느꼈고요.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분들이 이제 저희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아기들 있잖아요. 뭐 코피노 과정 방문도 했고 아에타말도 들렸었는데 정말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이 슬퍼하면 슬퍼하시고 아이들이 웃는 걸 보시면 선교사님들 이제 막 엄청 밝게 웃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선교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저한테는 제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제가 나중에 학교나 도서관에 뭐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든 차려보고 싶다 나중에. 그래서 비영리단체든 해서 사회에 돌려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사랑을 돌려줘야겠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으로서 할수 있는 건 제가 뜨개질을 좋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요. 팔아서 이제 좀 애들 보태고 후원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길을 잡아준 여행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1: 왜 이렇게 감동받지? 앞으로 꿈이 뭐예요?
0: 저요. 저는 아이들 책 번역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얼마 전 옛날에 했었는데 이게 책을 돈을 주고 사서 제가 번역을 하고 또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학생들이 참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게 책을 조금만 내면 책을 보내줘서 번역본을 보내고 저희가 그걸 이제 도서관을 보내 이런 식으로 하고 싶고 그 선교랑 학교 세우고 그런 것도 있어요.
1: 시은 씨한테 하나님이란?
0: 저에게 하나님이란 항상 계셨던 존재 같아요. 제가 의심을 하고 그런 때도 저는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든 하나님 그냥 항상 계시는구나. 뭐 제가 안 따를 때도 있었겠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겠지만 항상 보고 계시고 그냥 항상 존재하셨고 존재하시는 분이고 존재하실 분이고.
1: 미안해요. 내가 계속 처음에 시은 양이라고 그러다가 하도 어른스러워서 시은 씨라고 그랬네.
0: 밖에서 그렇게 어른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자, 남혁군은?
2: 일단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저도 시은이랑 마찬가지로
1: 네.
2: 필리핀 선교를 저번 여름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좀 느꼈던 게 필리핀 빈민가 쪽으로 갔었어가지고 그쪽 환경이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길바닥도 더럽고 그렇게 사람이 언뜻 보면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환경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필리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저는 제가 쉴수 있는 집이 있고 잘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또 계속 자신의 행복을 그런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로 계속 채우면서 계속 교회에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도 이제 되게 즐겁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이제 감사하면서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렇게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도 가끔은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고 조금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제 학기 초에 수련회를 학교 안에서 이제 학교 친구들끼리 선생님끼리 이렇게 다 다녀오거든요 같이 근데 그걸 이제 갈 때마다 예배를 또 드리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제 재밌는 활동들 하면서 이제 좀 더 서로 친해지고 또 신앙의 공동체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2: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3: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클래스.
1: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새로운 얼굴이 왔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탈북민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양여자 남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있어요.
1: 자, 이제 이렇게 원래 바로 명사님들을 모시잖아요. 명사분을 모시기 전에 혹시 두 분은 네. 나중에 이제 자녀가 이런 직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직업이 있을까요?
2: 좋은 직업이 너무 많잖아요. 네. 좋은 직업이 너무 솔직하게. 많은데 네. 저는 솔직하게 그냥 원하는 거. 네. 원하는 거 시키지
0: 않았어요. 아빠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아직 애는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애를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네. 욕심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애가 검사.
1: 검문지.
0: 네. 정말 잘하면 판사까지 하면 좋겠지만.
1: 같은 네. 법 쪽에 이렇게.
0: 네, 조금, 네, 법을 조금 잘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2: 네, 영수 씨는 혹시 어때요?
1: 저는 만약에 지금 자녀가 없지만, 저도 똑같아요. 형님이랑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제일 즐거워하는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의사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전문적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네. 의사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제,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2: 족도 애 잡겠네, 좀. 자, 그런데 오늘, 명사님께서는 의사라는 직업을 무려 4대째. 와, 이어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에게 의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러신지, 우리 빨리 강사님 모셔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실 민병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0: 제가 오늘 제목을 강의를 앞으로 30분 동안 네 번을 할 텐데 제목을 교육, 직업, 그리고 인생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제가 의사로서 최근에 너무 어릴 때부터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 부모님들이 많아요. 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의사반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제가 이제 나이가 시니어, 어느새 시니어가 됐기 때문에 이 시니어들이 다 은퇴하면은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같은 시니어로서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좀 총체적으로 보니까 그게 바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게 한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제가 하는 제 직업부터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 치아교정과 의사인데 최근에는 어린이 부정교합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걱턱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저 동영상 한번 보시면 자, 이 동영상을 보면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랫니가 윗니를 덮고 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윗니가 아랫니를 변했어요. 이게 거의 한 6개월 전후면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어릴 때 해야 되는 교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요새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나이가 들었는데 더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제 직업이 일단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우리 루카스님도 음악을 하시는 걸로 색소폰 잘 하시잖아요. 저도 요새 그 시니어가 되면서 옛날에 제가 갖고 있던 그 재능을 다시 한번 발휘하기 위해서 음악을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리고 노래도 직접 부르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 제가 요번에 그 CCM 하나를 만든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1: 예.

0: 어떠셨어요, 루카스님?
1: 내용도 너무 좋으시고, 네. 네, 직접 다 작사, 작곡. 네,
0: 제가 작사, 작곡, 네, 베이스도 제가 치고.
1: 아, 베이스이니까. 네네.
0: 그래서 아... 그냥 CCM 하나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계속 네. 교회에서들 좀 열심히들 좀 다양한 CCM 찬송가 이런 걸 부를 수 있겠도록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첫 작품입니다. 와. 네. 자,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아까 소개를 하셨지만 저는 할아버지께서 서울대 전신인 경성제대라는 학교에서 일제시대 때 그 학교를 나오셔서 외과 의사가 되셨고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신 이비인후과 의사시고 저는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치과 의사고 저희 딸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을 나오고 뉴욕대 치대를 나온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년을 이어오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그런 4대째 의사 가문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의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의사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다 의사를 먼저 가고 나서 지방의대까지 다 합격을 한 다음에 다른 공대라든지 이런 걸 간다는 거는 사실 넌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되는 것이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의사를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 그 이상 몰빵하는 것 같은 영끌해서 그냥 집어넣는 것 같은 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해갖고 그래도 당대 의사가 아니라 4대째 의사인 제가 뭔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만들어온 편데 의사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저희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1세대는 1940년도 그리고 2세대는 60년도 그다음에 3세대는 80년도 4세대는 2000년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봤는데 1세대 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완전 빈민국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때 1인당 총 생산 그 국민 총 소득이 얼마나 작았냐면 1인당 소득이 2,000원이었어요. 물론 인플레 계산하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 2,000원 갖고 1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농부였고 그 대학 졸업자도 별로 없었고 고졸자도 별로 없었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의사라는 전문 직업은 대단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시대 때는 의사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모든 계층에서 탑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이었고 2세대 때 아버지 때는 그 당시 아버지 세대는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를 거치고 4.19를 거치고 혁명을 거치고 뭐 등등 다양한 그런 상황을 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걸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 세대에도 의사들을 하려고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의사를 그렇게 하겠다고 막 그렇게 집중 지금처럼 완전히 영끌을 해갖고 의사를 만들 그런 시대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부를 좀 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분들이 의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어찌 보면 할아버지 때는 빈민국이었어요. 아버지 때는 후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꽤 많이 되면 의사가 되면 상당히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더 좋은 직업이었어요. 저는 이제 의사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는데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변호사라 그랬으면 제가 그 친구가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 변호사 전부 다 몰빵 안 하죠. 변호사 시키려고 초등학교 때 교육시키지 않죠. 그것처럼 시대가 변하면 직업의 그 선호도가 달라지고 직업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3세대가 이제 전대 저의 경우에서는 저는 사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의사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의사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자란 세대예요. 그런데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까 저희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국민 총생산도 엄청나게 자랐어요. 2세대, 3세대를 곱하면 거의 만 배 정도가 우리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의사 말고도 좋은 직업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이 바뀌고 또 이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이 아버지 세대 또 저의 세대 이렇게 왔는데 저희 딸의 세대는 지금은 이제 의사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산층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모르고 의사를 다시 시키려고 하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 세대나 저 때나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사회가 어지럽기 때문에 의사라는 전문 직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뭐 10등 안에 드는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엄마들이 아이를 의사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다시 빈민국이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국가로 넘어가 버렸던 다시 후퇴했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면 외국의 선진국을 비교했을 때 어느 선진국이 의사 모든 아이들을 의사시키려고 하는 나라가 있겠어요. 우리가 유일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고민해보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의사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뭔가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4세대를 가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의료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빈민국에서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이렇게 발달을 해왔는데 인간들도 이런 것들을 그 나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성장을 계속 하잖아요. 내가 영어로 growth and develop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과 발육이라고 한국말은 그 표현을 하죠. 근데 대부분은 성장과 발육이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성장과 발육은 굉장히 다른 단어예요. 성장은 그냥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 세포수가 늘어나서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이런 양적 성장을, 양적 그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발육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이냐면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깨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떤 지능적인 것이 발달하는 것을 이 그 질적 변화, 즉 다시 말해서 질적 변화가 발육인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성장은 양적 변화이기 때문에 성장이 그대로 말할 수 있지만 질적 변화, 발육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면적인 어떤 성숙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성숙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한국병이 생겼는가 이걸 찾아낼 수 있죠. 왜 사람들은 요새 이렇게 어지럽고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막 학생이 그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뭐 그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국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병이 다양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시니어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이번 강의를 지금 주제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한국병 중에서 모든 엄마들이 지금 의사를 만들 아이들을 의사를 만들려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의사반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교육을 시키는데 심지어는 선행학습을 3년씩 이상 막 시켜가지고 1학년 애들이 막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다. 뭐 4학년 애들은 미적분을 배우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 여러분 미적분 생각이나 나세요? 배우긴 했는데 지금 쓸모도 없죠. 저 의사하는데 미적분 쓸모도 없어. 그래갖고 그거 그 어려운 거에 내가 머리를 싸매면서 그런 공부를 했나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은퇴자들이 지금 점점 빨라지면서 50세, 40세까지 이제 45세면 은퇴하는 막 명퇴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수명은 점점 늘어나요. 그래갖고 오히려 점점 은퇴자리 늘어나면서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되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천만 명이 넘었다. 천만 명이 은퇴자가 돼갖고 그냥 비실비실 산다면 이게 얼마나 낭비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한국병 중에 큰 거구나. 급성장하는 데서 생기는 부작용이구나. 그 중에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네. 자, 그 의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여러분 아시죠? 루빅스 큐브라고 이거 여러분들 가끔 장난하면서 하는데 거의 풀어보셨어요? 못 풀죠? 며칠 지나도 못 풀려요. 근데 참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 동영상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2: 현란한 손놀림으로 큐브를 맞춰나갔습니다.
0: 이 아이는 자폐증에 걸린 아이인데 3초 만에 저걸 풀어요.
3: 3초?
0: 3초.
4: 1, 2, 3.
0: 예, 1, 2, 3초 만에 푸는데 중국 아이가 3.14초로 1등을 했었는데 그동안 세계 챔피언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보다 더 빨리 풀어가지고 3초에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런데 결국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마다 재능이 다 따로 있는데 어쩌면 이 친구는 자폐증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폐증이지만 자폐증 중에 극히 일부는 굉장히 천재적인 걸 갖고 재능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쪽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3초 만에 풀리고 돌리는 데만도 10초 걸리겠어. 그런데 3초 만에 풀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재능이 이렇게 많은데 다양한데 이걸 전부 다 의사를 시키겠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걸 낭비시키는 거죠. 엄청난 자원을 낭비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병의 그 원인은 그럼 왜 이렇게 의사시키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교육과 직업과 인생에 대해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민을 해본 것은 않은 거예요. 인문학적인 고민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병원에 의사들이 한 10명쯤 있지만 제가 그들이 굉장히 다 좋은 학교 나오고 다 서울대 나오고 그런 친구들인데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명의가 될 수 없다. 소크라테스를 알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교육하고 직업하고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돌리느냐,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하는 큐브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엄마들이 매뉴얼을 안 보고 그냥 풀으라고 하다 보니까 평생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천재 한 명이 3초 만에 풀어낼 수도 있는 또 역설적인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부모님들도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즘 의사 쏠림 현상이 있죠. 저는 의사 몰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송용어로 적정치 않아서 쏠림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최근 한국 교육의 화두예요.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사반이 있냐. 심지어는 대치동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시킨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점점 어려지는데 제가 어린이들 교정을 하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프랑켈 장치를 껴야지만 그 저녁 6시부터 아침까지 그걸 껴야지만 착용을 해야지만 치료가 되는데 못 껴서 안 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왜 안 끼냐 그러면 학원을 9시까지 한대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애들이 학원을 가서 9시에 집에 온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네요. 미국은 저희 딸에는 그 외국서 태어났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3시면 끝나요. 3시면 끝나고 그래도 의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최근 한국 교육의 화두는 초등학교 의사반 현상으로 이 교육과 직업 인생을 만들어 놓은, 풀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많은 분들에게 의사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그 엄마들이 이렇게 영끌을 해갖고 의사를 시킬 만한 직업이냐 아니냐를 그걸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이라는 거 보면 이렇게 어릴 때 태어나서 노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하지만 또 성숙을 해야 되는데 성장만 할 뿐이지 성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른쪽의 표를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능을 발휘하고 그 재능이 직업이 되어서 즐겁게 일하면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인생을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이 사실은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업을 갖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4세대 의사지만 5세대 의사들은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중학교까지도 그들이 20년 후에 의사가 됐을 때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너무 늦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왜 하겠어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10대 말에 자기 수능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학교가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음악을 좋아해.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할 수 없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의사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그거는 그나마 직업을, 가문을, 가게를 이어오는 건 괜찮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친구가 진짜 창의력이 있고 공과적인 머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어릴 때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냥 의사가 10대쯤 돼버, 10대 성적이 좋아서 그냥 의사가 돼버렸어요. 그럼 자기 재능하고 상관도 없는가 하면 그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죠. 그러면 그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겠죠. 돈이 벌든 안 벌든 걸 떠나서. 그래서 이런 다수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재능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꾸 의사를 만들려고 한다. 계속 저는 이게 왜 잘못됐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의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하고 그거를 진단하고 그거를 처방하는 그런 행동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났을 때 그 처방이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야단을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방이 정확해야 돼. 한국의 부모님들은 교육, 직업, 철학에 대해서 인문학적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 안 됐지만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의사에 대한 그 의사를 시키고 싶으면 그나마 의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시키면 되는데 의사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사라고 그러면 가운, 하얀 가운 입은 천사.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의사의 실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대에 따른 분석을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의사라는 것이 과연 어떤 직업이냐. 의사가 진짜 아이들이 그렇게 속된 말로 몰빵을 해가지고 의사가 어릴 때부터 몇십 년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야 되는 직업이냐 아니면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직업이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자, 시대에 대한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사가 되면 여유가 있게 살 것이다, 편안하게 살 것이다 이런 거는 1세대, 2세대 때는 맞았어요. 그 어느 정도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1세대 때는 직업이 없었으니까 그랬고 2세대 때는 굉장히 혼돈된 시대에서 의사가 그래도 가장 안전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된 것이고 3세대는 그냥 얼떨결에 된 사람들이 많아요. 성적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 때는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제가 경기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졸업했는데 경기고등학교라는 어떤 학교냐면 480명 중에서 300명에서 400명 사이가 서울대학을 들어가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강의하면은 민원장 좀 뻥이 너무 세대 뭐 이런 이래요. 근데 실제로 저희 반이 60명인데 40명이 서울대를 가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불구하고 1등, 2등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다시 말해서 의사들은 그냥 자기 인생을 조금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됐다면 진짜 뛰어난 친구들은 진짜 머리가 천재들인 친구들은 물리학과를 갔단 말이에요. 지금 물리학과는 물리학과 채우기도 힘들 때가 됐어요. 그러면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이는 먹거리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를 이끌 일꾼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벌써.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의사의 4대째라서 하면서 야 3대째는 우리가 그래도 의사 나는 의사가 됐지만 1, 2, 3등 그 400명이 서울대를 들어가는 그 학교에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천재들은 물리학과를 갔는데 지금 물리학과 가는 애들이 하나도 없네. 이건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네. 큰일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4대째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4대째만 해도 그냥 의사가 되면 중산층 정도로 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어린애들이 의사가 되면 그게 안 돼요. 절대. 자, 그래서 의사를 시키려는 부모님들의 그 멘탈을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검사해보면 자녀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환상적인 거. 환상이 있어요. 의사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주위에 존경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 끝내고요. 두 번째 강의 때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Only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가나안 입성의 과정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가나안 정복의 구체적인 정복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 즉 주인이 없이 비어있는 인가도 인기척도 없는 쓸쓸한 산의 땅이 아니라 토착 세력들이 살고 있었고 많은 주변국들이 각축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 먼저 길갈에 본부를 설치하고 약 6년 동안 주요 거점을 정복하였습니다. 주전 1445년 가데스바니아에서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당시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시점에서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무려 85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전 1406년에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주전 1400년까지 약 6년 동안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정복해왔던 것입니다. 이 기간의 정복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가나안 중부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두 도시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장차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먼저 정복함으로써 가나안의 북부 세력과 남부 세력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사실을 알고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아모리 5개 동맹군, 즉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을 모아 기브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원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다섯 개의 동맹군을 공격하였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실제로 달이 멈추었고 태양이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날 여호수아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태양보다도 더 뜨거웠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던 전무후무한 은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통치자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로 도망하여 숨은 다섯 개의 동맹국의 왕들을 찾아 모두 쳐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여호수아는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차례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가나안 남부 지역을 모두 정복하였다고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의 여러 족속들과 동맹하여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메롬 물가에 나와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보일 때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야빈과 북부 동맹군을 습격하였고 그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다고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던 하솔을 취하여 진멸하고 불살랐으며 나머지 북방 동맹국의 성읍들을 진멸하고 재물과 가축들을 취하였다고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빠짐없이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2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또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여간의 정복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남부의 한락산부터 북부의 레바논 골짜기까지 모든 땅을 취하고 그 땅의 왕들을 쳐죽였습니다. 그 멸망한 왕들이 모두 31명이나 되었다고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거민을 제외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말씀 볼 때 그들의 마음이 강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까지도 대부분 진멸함으로써 가나안 주요 거점의 정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대항할 만한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요 거점을 확보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지역의 세부적인 정복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각 지파는 자기들의 거처할 땅이 정해지자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복에 힘썼습니다. 연도를 계산해 보면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주전 1400년부터 여호수아가 110세로 생을 마감한 주전 1390년까지 약 10년 동안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첫째, 요단 동편 땅의 분배는 모세 때 모압 평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분배 받은 후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루벤 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23절에, 갓 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또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3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의 분배는 1차적으로 길갈에서 이루어졌으며, 먼저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 미정복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즉 가나안 거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영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분배에 앞서 가장 먼저 1차 군대 개수에서 개수된 60만 3,550명 가운데 생존한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갈렙에게 헤브론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들,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주도적인 지파였으므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나안의 중부와 남부 지역이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5장에, 그리고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여호수아서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실로에서 나머지 일곱 지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길갈을 본부로 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였으나 이제 본부를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실로로 옮기고 먼저 일곱 지파에 대한 기업을 분배함으로써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지파, 즉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루벤, 갓 지파의 기업 분배를 마치고 나머지 일곱 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의 기업 분배가 남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곱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기 위해 나서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일곱 지파에게 세 명씩 대표를 선정하게 하여 그들에게 남은 땅의 지도를 그리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4절 말씀 볼 때,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또 여호수아서 18장 6절 말씀에서는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을 그리러 가는 21명에게 그들이 떠나기 직전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21명은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책에 그렸습니다. 특별히 몇 장 정도가 아닌 책으로 그렸다라는 것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하나의 책이 될 만큼 아주 자세히 그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지파가 세 명씩, 21명이 흩어져서 그 땅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오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적의 영역이었으므로 그곳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여러 상황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낱낱이 그리는 일은 짧은 시간에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기간이 7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후에 이 21명이 그려온 그림 그대로 기업 분배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의 그러한 질책과 단호한 지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그려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원히 차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는 중부의 땅을, 시므온 지파는 남부의 땅을, 그리고 나머지 네 지파는 북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를 마친 후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으며 각 지파에 흩어져 거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모두 나눈 다음 이미 요단 동편에 택한 세 성읍과 요단 서편에 세 성읍 총 여섯 군데를 도피성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 볼 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자진하여 레위 지파를 위하여 성읍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은 여섯 도피성을 포함하여 총 48 성읍으로 이곳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도피성은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이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도피성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마무리됨으로써 땅에 대한 횃불언약의 내용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단 서편 땅의 분배가 모두 끝난 후 요단 동편 지파들을 자기 기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정복에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 분배가 끝난 후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되 그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한 후 그들을 축복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수아는 임종 전에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안장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사방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래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모으고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것으로 맹세하거나 이방신을 섬겨 절하지 말고 이방과 피차에 왕래하거나 혼인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것을 어기면 필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고 속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 언약을 갱신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 말씀 볼 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

지파별로 분배하여 각각 자기 기업의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되지 못한 곳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는 단계에서 가장 앞장선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음으로 요셉 족속이 뒤를 이어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였고 이어 각 지파별로 공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볼 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나안 땅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남아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족속들과 통혼하고 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사시대에는 범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구원, 다시 망각과 재범죄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시대에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약속하신 땅 전부를 점령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땅을 분배하고 점령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악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에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가나안 땅의 경계 즉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는 실제로 성취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땅에 대한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왕 시대를 거쳐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 말씀 볼 때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각기 제 위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가나안 거민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었지만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전 2082년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때에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하여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무려 1110여 년이나 지났으나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증하여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려 1110여 년이 지나고서 약속대로 성취가 된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일까요?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 볼 때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두었던에 쓰인 히브리어는 찾다, 발견하다, 탐사하다라는 뜻의 투르로서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서 탐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로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0장 33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며 쉴 곳을 찾

0: 쓰셨던 것은 말씀할 때, 또 신명기 1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신 것을 말씀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거할 그 가나안 땅을 찾아 놓으셨다는 것,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들어갈 가나안 천국도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볼 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체비라는 단어로서 아름다움, 빛남,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비옥하여 생산력이 뛰어나고 사람과 짐승이 살기에 매우 적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넓다, 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하브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것은 억압당하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비교할 때 자유가 보장되고 넉넉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 땅의 고센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생활했지만 그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광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줄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땅이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광대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 볼 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중심지를 가나안 땅으로 내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에스겔서 38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대한 땅,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속섭리의 주역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침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천국에 다 도착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역사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 이 신실한 동역자 갈리오의 이 편지를 쓰는 이야기예요. 이 갈리오를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3절,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하고 진리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간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요한은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강건하게 너의 건강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저는 이 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 내 가슴에 뜨끔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주시는데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일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신음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두렵게 다가왔어요. 네.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의 모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할 때 그러면 내가 받는 모든 범사 나의 강건함이 얼마나 축복일까 아니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일까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나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된다 그리고 비교하는 것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나의 영혼의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내 영혼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 영혼만큼, 내 영혼이 잘 되는 만큼 구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서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내 영혼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그만큼만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실패가 되는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이 성경의 말씀은 벽에다 다 그려놓고 그 세워놓기도 붙여놓기도 하고 많은 그런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성경은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갈리오에게 그 갈리오가 3절 4절의 축복을 받았던 그 모습, 그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여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똑같이 너희가 범사에도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내가 강건한 것도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내 영혼만큼 내 영혼이 있는 그만큼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은 투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또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치명적인 오해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자,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서 너무나 좋고 은혜되는 말씀인데 우리들이 강조해서 우리 눈이 번쩍 뜨는 것이 어디냐? 뭐냐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이야기만 틀려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범사에 잘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 온 마음을 뺏긴 내 영혼에 대한 상태에 대한 무관심을 하나님이 가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별로 부담하지 않아요. 내 삶을 봐도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이 땅에서 뭔가도 누리고 싶고 마음가서 충족하고 싶은 그것에 이해했어요. 일주일에 40시간씩 60시간씩 일해가면서 나의 물질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쓰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10분, 15분, 20분, 30분도 노력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은요, 반드시 영혼의 거듭남과 잘됨이라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에요. 만약 영혼이 병들었는데 범사에 모든 게 잘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한 덫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 부자가 여기서 부자는요,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많은 풍년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주게 됐어.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말하기를, 야, 이 곡식을 도대체 둘 데가 없다. 창고를 내가 더 지어야겠다. 넓혀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을 누린 것처럼 그는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이런 말을 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육체적인 어떤 축복, 재산에 풍성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가난했던 것 같아요. 범사는 잘 됐지만 그 영혼은 망해져 갔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는 성공적인 축복을 받은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재판 앞에서는 덫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아픔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게 하나님 말하는 생명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준다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면 캘빈이에요. 존 칼빈.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가 기독교 강의를 썼는데 그 기독교 강의 1장, 일권 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이 누리는 모든 삶의 지위와 축복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누리는 모든 삶의 지위와 축복, 그것을 어떻게 순서가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먼저 도달하지 않으면 곧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과 자기가 누리는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참된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래 기쁨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이 오고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과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뒤에서 둘이 나눴어요.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목사님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면은 그곳에서 아프고 힘든 모든 것도 치료가 되실 수 있을 것인데 라는 표현을 가졌어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얼마나 내 삶에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게 봉사가 성공하고 지식이 넘칠지라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가장 불쌍한 대로, 불쌍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는 그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아까 했잖아. 내 영혼은, 내 영혼. 그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햇빛 비치고 내 영혼이 나에게 함께 했을 때 그것이 가장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20, 30년 전에 유명한 영화를 하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다 기억나요. 누구냐면 어떤 영화냐면 타이타닉이죠. 그 타이타닉호는 1912년인가 그가 그 대서양에서 그가 파손이 돼서 파산이 돼서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수많은 다큐가 만들어지고 책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를 만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타이타닉호 그 엄청난 화려하고 그렇게 좋은 그 배가 무너질 때 거기에서 남녀의 정말 깊은 사랑 정말 내 생명을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이 있었던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을 이 영화는 보여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거기서 뭘 봐야 할까? 타이타닉호가 1912년에 파선이 돼가지고 다 이제 물로 빠졌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거기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타이타닉호를 보면 지금 11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그 호화로운 엄청난 호화롭게 만든 거 여러분들 영화를 저는 봤을 때 그 1등석을 보면 그 대리석으로 다 장식되는 어마어마한 우아함 그리고 만찬을 열었을 때 그 만찬은 우리가 정말 평생 먹어보지 못한 그 만찬이 그 1등석에 이렇게 차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거기 수영장이나 안락함이나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 모습을 우리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배가 빙산에 부딪히고 났을 때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던가요? 1등석에 있었던 그 호화로움이 1등석에 있었던 그 평안함이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만찬이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었어요. 배의 기초와 생존이 무너질 때 세상적인 강건함, 또 범사의 풍요함, 그것이 순식간에 함께 가라앉아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줬던 그 모습, 여러분들 기억나지? 거기에서 바이올린을 키고 체력을 키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 이야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 호화롭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안락함 그것들이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복이 흘러났던 찬송과 그걸 통하여 그 영혼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땅에서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요즘에는 편하고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가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영혼을 살리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더 유익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어떤 것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 됐다고 말했는데 그 가이오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잘 됐다고 한 것인지 3절과 4절 읽어볼게 시작 얘들아 얘들아 내게 진리를 전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그 가이오가 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너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아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영혼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뭐냐면 진리를 따라 곧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은 잘 되고 있는가? 그 내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행하며 살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주신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면 내 영혼은 잘 된 거예요, 잘.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2: 내용이 잘된다는 것은 그 복음 안에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구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시편 1편. 시편 1편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자, 시편 1편 1절. 2절까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입니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안하고 묵상하는다. 내 영혼이 복 있고 내 영혼이 축복받고 내 영혼이 잘됐다는 그것은 뭐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안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기뻐하는가. 우리 이병 목사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는지를 한 번 더 가슴 속에 되돌아보고 상고해보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자 내가 한 게 아니라 10편 1편 1절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떨어지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잘된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는 조지 뮬러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은 그 책을 잘 안 읽는 것 같아. 우리 청년 때는 그 책을 독서처럼 많이 읽었던 게 있었냐면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된 사람 조지 뮬러 하는 그 기도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기적을 주셨던 것, 그것에 몰두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다. 내가 정말 기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삶 속에 내가 고함을 이끌어가면서 한 번도 그들을 굶지 않게 했던 그 기적이 나에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찾는 그것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 다 기도만 응답된 거. 고아원이 다 풍성하게 먹었던 거. 그 이야기만 사람들이 하지.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렸던 것을 누구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모든 걸 누리려고 합니다. 많은 걸 하나님 주시라고, 많은 걸 나에게 축복 주시라고.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행복, 거기에 주시는 영혼의 행복, 그 기쁨을 갈급해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라는 그 말은 네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에 정말 행복이 그곳에 주어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는 게 무엇일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 내 영혼이 잘됐다는 것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범사가 잘

0: 세상 그것이 어떤 것이 돼야 되냐? 내 영혼이 축복받았다는 증거가 되는지. 그냥 그것과 내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은 그 모든 것이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영혼이 잘된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이, 내 영혼이 치유받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라는 것.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행복하게 그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아시죠? 창세기에서. 요셉은요, 세상적인 말로 봤을 때는 망한 사람이었어요, 망한 사람. 생각하세요? 자기 가족한테 팔림을 당했으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감옥 속에 빠지고, 그게 무슨 축복의 인생이에요? 저주의 인생이지. 근데 성경은 밝게 이야기해요. 그가 저주받았단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감옥에 빠지고 또 팔려가고 그 고난을 당했는데, 다른 나라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자라고 해요. 왜? 그의 영혼이 행복한 자인데, 영혼이 축복받은 자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지혜를 얻겠는가. 내가 어떤 약을,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 앞에 특죄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는 이 요셉은 자기의 세상이 잘 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말을 누리는 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주겠다는 거,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누리겠다는 거, 그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앞에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삶을 나는 택하게 살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가 하였던 모든 것마다 축복하셔서 보디발의 집이 풍성해졌다고 그래요.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 잡혀있다는 그것만 봤지만 그 감옥이 평안해지고 그 감옥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또 요셉이 여호와를 택하고 그 영혼이 잘됨을 택했을 때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가 보디발에 잡혀있는 것, 감옥에 잡혀있는 것, 그리고 총리가 됐던 그 모든 것이 내 삶이 잘 됐던 것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모습을 해야 할까? 우리 삶이 내 영혼이 잘 됨이 보여줘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저기 가끔 TV에서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이스쿨 애들이 그 막 그 싸우고 그래서 여기서 이겨내고 하는 그런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깡패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쌍수런 이야기를 잘해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나서 말하다 그 쌍수런 소리가 내리면서 폭 나오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 아닌데. 왜 그걸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런 모습이 결과가 나오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안 돼. 여러분들 말 한번 보세요. 내 말은 누구에게 축복을 주는 말인지, 내가 오히려 그걸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내가 가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 있는 다른 것인지 아니면 악이 있는 다른 것인지, 내가 손길이 닿는 그것마다 어떤 모습인지, 내가 듣는 것이 어떤 것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보는 것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마시는 것, 먹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내 삶인지. 뭐, 우리도 뭐 순간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옥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 내 주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 내 육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강건하기.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라고요. 이 가이오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기에게 왔던 순회 전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들에게 정말 성실히 그가 대했다고 요한의 생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똑같아요. 뭐 김영석 교수님인가 103세, 104세가 됐던 그분인가 그런가. 우리에게 꿈이 있고 한다면 우리는 늙은 게 아니라 104세 먹은 사람이 자기 늙은 게 아니래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나에게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뭐 김영석 그분한테 여러분들 비하면은 애들이나 애들. 여기 80대신 분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다 젊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예요, 예, 그분이 보기에는. 근데 그분이 보기에 자기는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노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져요. 내가 오늘 그냥 집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뭘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실까? 하는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주시고 몸을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에바 브룬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죽기 일기까지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참된 축복은 영혼의 잘됨으로 시작한다는 영혼의 잘됨.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합니다. 우리는 시편 32편을 보고 51편을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그가 정말 악한 일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 자리에 모든 걸 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렸다고 왕 중에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가 이렇게 시편 31편을 고백합니다.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나는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나라 왕인데 모든 걸 다 누린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죽어서 문드러질 때 내 뼈가 쇠하고 진액이 아플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그는요 왕이란 체면 내려놨어요. 그냥 독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 적진 만큼 눈물로 회개했다고 해요. 자기가 영혼이 잘된 것을 선택했어요. 내 육신이 잘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해달라.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달라. 그가 기도하는 그것이 내 영혼이 잘되는 것.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을 선택해야 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이 일천 번대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그는 영혼이 잘되는 것을 선택했어. 많은 것을 물질적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들을 길을 나에게 달라고. 솔로몬은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잘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택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을 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셨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한번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기도의 90%가 나의 물질이나 자녀나 내 세상에 누린 걸 쓰는지 내 영혼이 잘된 것을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누구에게 진리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퍼스트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전화는 571-329-1801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자연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뉴욕 우리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밤중 노래가 연문들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 찬양 콘서트가 있었고 이 자리에 찬양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것은 단지 좋은 음악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노래가 이 자리에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찬양도 참 귀합니다.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 부르는 찬양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찬양에 관한 이야기와 또 찬양 자체도 상당히 많이 소개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남는 찬양은 대개 모든 일이 잘 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길이 막힐 때, 문이 굳게 닫혔을 때 성경에 가장 오래 남는 찬양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밤중에 그것도 감옥에서 시작된 노래입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밤, 한밤중 노래가 연 문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에 있는 도시 이름이 빌립보인데 본래는 처음부터 빌립보에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돌아 들어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려고 했던 문들마다 계속 막혔습니다. 문이 닫히면 우린 당황합니다. 분명히 길이라 생각해서 들어간 건데 문이 닫혀 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문을 닫으시는 것은 우리를 길 바깥으로 밀어내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문으로 인도하시려고 작은 문들을 닫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밤에 환상 하나를 봤습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간청했습니다. 마케도냐로 너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 부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깨닫고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관문 도시인 오늘 배경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튀르키야의 이스탄불이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겹쳐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이 유럽과 아시아를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곳이라면 바울 시대, 오늘 성경의 시대의 빌립보는 이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길목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오늘 빌립보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륙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유럽 대륙을, 이 마케도니아는 유럽인데 유럽 대륙을 향한 복음의 열쇠 구멍과 같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문이 있죠. 문은 큽니다. 그런데 그 문에 있는 열쇠 구멍은 그 문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열쇠 구멍에 열쇠가 들어가면, 그리고 그 열쇠를 돌리면 크고 무거운 문 전체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라고 하는 작은 열쇠 구멍에 복음의 열쇠를 넣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직전에 바울이 귀신 들린 고통받던 한 어린 여종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기를 가지고 자기의 주인에게 돈을 벌어줬습니다. 한 어린 생명이 억압에서 풀려났지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사람을 살린 일이 그들에게는 이익을 잃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주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옷을 찢었고 많은 매를 바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발에 차코가 채워져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왔는데, 본래 내가 여기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나는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따라온 건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는데 정작 자신들이 묶였고 갇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은 바울과 실라의 길이 끝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그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문들을 그 감옥에서 계속 1차, 2차, 3차로 열어두시기 위해 그들을 세워뒀던 자리가 빌립보 감옥입니다. 첫 번째 찬양은, 노래는 감옥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밤이 아닙니다. 한밤중입니다. 빛이 가장 적고 마음도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상처에 피가 흐릅니다. 뭐 여기처럼 악기도 없습니다. 찬송가도 없었고 밝은 조명과 편안한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상처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은 상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는 자기암시도 아닙니다. 난 찬양을 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아프지 않아, 이런 자기암시나 자기체면이 아닙니다. 찬양은 아프지만, 여전히 내게는 곤고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몸짓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문이 열린 뒤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찬양의 몸짓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문이 열리기 전에 찬양했습니다. 열리기 전에 찬양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 찬양했습니다. 한밤중이 지나간 뒤가 아니라 바로 그 한밤중에 노래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터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모두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움직인 주문이 아닙니다. 찬송가 한 곡을 부르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여러 번 감옥에 갇혔거든요. 모든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모든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려진 것도 아니고, 모든 감옥문에서 차코가 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 2번이었습니다. 모든 닫힌 문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겁이 엄청 많은 아이였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겁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 화장실에 가도 남동생을 꼭 데리고 가서 밖에 세워둬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겁이 없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겁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첫 사역지로 전북의 고창에서도 한참을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는 사반리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저도 완전 시골 출신인데 그렇게 깡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슴이 뛰어놀고 정말 이 동화책에서만 보는 그런 아주 깡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교회 부흥, 첫 부흥 집회가 있다고 해서 중학생이었던 저는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흥덕을 지나 고창에 도착했습니다. 고창에서 이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마지막 고창에서 사반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밤이 늦어 막차를 놓쳐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앞도 못 가고 뒤도 못 갑니다. 어머니 교회까지는 공동묘지로만 이어진 산이 두 곡의 반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펼쳐진 겁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공동묘지만 이어진 밤을 겨울밤에 혼자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그때부터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를 지나는데 나뭇가지에 걸린 이 한밤중이니까 비닐인데 시계 나풀나풀거립니다. 달릴 때마다 귀에 소리가 나는데 그 비닐이 나를 부릅니다. 귀신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멈추면 난 귀신에 잡히기 때문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 저를 생각지도 않게 인도한 아이디어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묘지가 분봉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가꾸어 놓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노래를 짜내서 불렀습니다. 다 찬양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불렀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윗옷을 벗어 짰는데 물이 방금 빨래를 한 것처럼 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 한밤중 그 공동묘지를 두 곡의 반을 넘으며 쉬지 않고 불렀던 찬양을 했던 그 밤. 그 이후로 저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찬양은 문이 닫힐 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인간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달렸던 곳처럼 그대로 공동묘지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게 만드는 게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이 닫혀도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한밤중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문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찬양은 먼저 나 자신을 바꿉니다.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래는 한 가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갑들이 열어지고 감옥문이 열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열린 문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당시 죄수를 놓친 간수는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간수는 칼을 빼들어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 할 찰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쳤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문이 열린 것도 물론 커다란 기적이지만 저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열린 감옥문은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열린 문보다 그 문 앞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넌 죽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간수의 생명에 닫힌 문, 난 끝이구나. 난 목숨이 끝이구나. 이 생명이 계속되는 닫힌 문. 그 앞에서 그러지 마라. 넌 여기서 끝날 수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문이 열렸을 때 나 혼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을 열어주셨다면 그 열린 문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수는 떨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일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다 닫혀버렸는데 나는 꼼짝없이 죽을 건데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감옥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리춤에 열쇠가 달려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감옥문을 열고 닫았지만 자기 마음의 감옥은 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에 착호를 채울 수 있었지만 자기 영혼을 묶고 있는 절망에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그들의 상처를 씻어줬습니다. 얼마 전까지 감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을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손의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착호를 채우던 손이었는데 상처를 씻어주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을 잠그던 사람의 손이었는데 이제 자기 집 문을 열고 식탁을 차려주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그 광경을 보고 그날 밤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한밤중의 노래는 감옥문만 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절대 다 열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집의 문을 열었고 온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무엇을 말하는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그거 어떻게 잘 됐어?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그거 어떻게 성공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들어갔어? 모든 게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한밤중에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듣고 있습니다. 부모가 고난 중에 부른 찬송을 자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때 보면 부모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자녀들이 나와 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국말을 모르는 2세들도 거의 두 가지입니다. 엄마가 해준 김치, 또 엄마가 드렸던 기도와 찬송. 그 이외에 뭐 수없이 잘해줬을 텐데 다른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의 모습, 또 성도의 모습, 믿지 않는 가족이 지켜봅니다. 내가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 한 곡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노래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래를 자녀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래는 유럽을 향하는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열린 문은 감옥 문과 간수의 집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커다란 문을

간수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만나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이 두 가정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여인은 자주색 옷감을 팔던 사업가였고 한 남자는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만나기가 매우 확률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는 유럽 대륙을 향한 복음의 열쇠 구멍과 같은 도시입니다. 초입입니다. 관문입니다. 거기가 열려야 그 다음으로 갑니다. 지금도 그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열쇠 구멍에 이 두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열쇠를 넣었습니다. 그 두 가정은 감옥 안에서 불렀던 찬양으로부터 만나게 된 인연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간수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 교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열쇠 구멍에서 열쇠가 돌아가자 유럽이라는 대륙의 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보면 저 어떻게 움직여? 저 판을 어떻게 흔들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작은 열쇠구멍 하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커다란 판이 움직여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불려지는 노래, 비록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려지는 그 노래, 그 노래가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또 어떤 문이 열려지고 어떤 새로운 판이 흔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부른 찬송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지를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아마 몰랐을 겁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만 기껏해야 듣는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래를 한 사람에게로 또 한 가정에게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나가 한 교회에게로 한 도시와 한 대륙을 향해서 흘려보냈습니다. 훗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가장 신실하게 도왔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 차례 선교를 후원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르는 노래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이 그냥 아멘 하면 끝나는 건지 그렇게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작은 열쇠 하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열쇠를 사용하여서 상상하지 못한 큰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지나온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지나고 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신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지금 힘든 일도 있겠지만 뒤를 돌아보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거 진짜 주저앉을 판이었는데 어떻게 그 망한 자리에 다시 일어났을까? 나는 이 사람들에 어떻게 속해 있을까? 어떻게 이 문이 열리게 되었을까? 그때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새로운 길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에겐 그런 순간이 없습니까? 당시에는 닫힌 문만 보였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전부 닫힌 문만 보였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꼈던 한밤중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닫힌 문이 우리를 다른 문 앞으로 인도했던 고마운 문이었던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투게더 모임 주보에 나간 세 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인 나의 한밤중에 부를 최찬송 한 곡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부르고 싶은 그 찬송 한 곡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곡을 오늘 집에 가서 고르지 말고 오늘 한 곡씩 선곡하는

0: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면 또 분주한 일상 속에 다 파묻힙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한밤중에 지날 때도 떠올려지고 생각나게 부를 수 있는 나의 무기 찬송, 나의 최애 찬송, 나의 18번 찬송을 나에게 떠올려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외우기를 권면합니다. 찬송은 의외로 가사가 잘 안 외워집니다. 그 가사가 그 가사 같아서 잘 안 외워집니다. 걸을 때도 부르고 운전할 때도 듣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그 찬송을 꺼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천천히 가사를 되새기십시오. 가사가 기도가 될 때까지 불러보십시오. 한 곡만 해보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입술이 먼저 그 노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의 한밤중을 견디게 했던 그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밤중에 부를 노래가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눈물이 날 때에도 마지막 순간에 부를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찬송 한 곡을 품어보십시오. 반복해서 부를 때 그 노래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닫혀있는데 감옥의 문처럼 닫혀있는데 내 환경도 닫혀있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의 문이 두려움의 문이 염려의 문이 스트레스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한 사람과 한 가정과 새로운 미래의 문도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으로 닫힌 마음들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가정들이 있다면 그 닫혀있는 가족의 관계 문이 열려져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도시와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혀도 문이 닫혀 있으니까 찬양하십시오. 한밤중에도 노래하십시오.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십니다. 내가 보지 못한 문을 여십니다. 내가 알지 못한 문을 여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멀리 이어지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래를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찬양을 한 곡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찬양 부르는 모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밤중에도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닫힌 문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노래를 통해 닫힌 마음과 상한 가정이 열리게 하옵소서. 박자, 음정, 음악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빌립보처럼 도시와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열쇠 구멍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크고 넓은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뉴욕 우리 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너무너무 죽고 싶은데 쉽게 죽지도 못하겠어요.
2: 괜찮아요?
3: 저는 그냥 삶의 일탈인데요. 목사인데 갔어. 어? 저는 그냥 우리 엄마한테 들켰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머리통을 때려서 정신...
2: 우울증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어떤 해본 적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1: 청년부 예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예배에는 못 가겠는 거예요.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3: 네.
1: 너무너무 죽고 싶은데
3: 네.
1: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3: 네.
1: 쉽게 죽지도 못하겠어요. 차를 끌고 막 나갔던 적도 있고 바다에 혼자 간 적도 있고 진짜 진짜 용기 내서 엄마한테 얘기는 해본 적은 있거든요. 나도 그래. 엄마도 아빠도 그래.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 저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2: 괜찮아요?
3: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한 3일을 생으로 굶다가 눈앞에 치킨 콜라가 딱 있다. 뭐 참을 수 있나? 그거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수준이거든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병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 못 갔다 그랬죠. 와, 제가 그때 진짜 심했을 때 목사인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못 갔어.
2: 어?
3: 저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고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가면으로 감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근데도 내가 우울해서 그랬다라고 말 못해요. PK잖아요. 그럼 말 못해요. 그냥 아프다 그래.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심정을 전 너무 이해해요. 한 마디도 못해요.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남편에게라도 꼭 알려야 된다. 그냥 5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강제로 쫄라서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 순간에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이걸 저 사람이 처음 알게 되네. 그 다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가 되게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오픈되니까 그 다음은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남편이랑 처음으로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의사가 감염성 우울증 중증 자살 고위험군 이렇게 진단을 내려줬죠. 전 제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밖에서 되게 밝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잘해요. 회사 나가서 일 못하지 않아요. 하이 펑션 우울이라 그러니까 고 기능을 하는 우울증 환자다 그래요. 우울증 환자라면 전형적으로 일을 못해야 되거든요. 이건 비전형이라서 일을 잘하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처음 오픈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들켰어요. 이건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니고 내 엄마가 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애가 아닌데 얘는 아파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랜데 쓰러져도 설교하다가 쓰러지랜데 절대로 이렇게 할 애가 아닌데 하고 올라온 거죠. 너 아프다며? 어디가 아파서 이 정도가 됐니? 아니 좀 약을 먹느라 어지러워서 그래. 무슨 약인데? 너 무슨 암 걸렸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좀 센 약이 먹어서 그래. 끝까지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슨 약이냐고. 어디가 아파서? 혹은 뭐 네 남편 바람난 거야? 왜냐면 내가 아는 너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고서 여기까지 오지 않아.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어 하고 처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어디까지 갔니 묻더라고요. 죽으려고 했지. 엄마 집에서. 엄마 집 14층에 한번 창밖을 봤지. 집에 가는 길에 엑셀을 한번 밟아봤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핸들을 한번 꺾어봤지. 육교에 한번 몸을 굽혀봤지. 우리 엄마가 울면서 머리통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이년아. 엉엉 울었어요 엄마가. 네가 어떻게 이제 와서 나한테. 언제나 자랑이었고 대단했고 좋았거든 이 딸은. 그러다가 또 그래 너도 오죽하면 그랬겠니 또 막 혼자 울어. 그러다 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랬어. 이거 혼자 막 해. 그러다가 혼자 설거지를 하더니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요 그 뒤통수를 맞을 때요 상처받는 게 아니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엄마한테 베이비가 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철부지로 취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처음으로 엄마에게 실망이 됐어. 기분이 참 좋대. 이게 가면을 벗는 기분이랄까요? 그때부터 제대로 벗기 시작하면서 난 이제 온 세상에 벗을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벗은 게 제 책인 거예요. 그걸 글쓰기 치유라고 하죠. 그걸 쓰면서 제가 많이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홀가분한 겁니다.
4: 기독교식 우울증 표현이 저 천국 언제 갈 수 있어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 여기 허락하실까?
3: 저는 너무너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이라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 이 세상 썩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러니까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뭐 주신이도 여호와 뭐 이런 거룩한 소리 하고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날 왜 만들었어 이 양반아. 엄청나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의롭다 하거든요. 욥의 말은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근데 왜 그를 의롭다고 할까? 그 원망과 호소를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나와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데려가세요. 이거 다 우울증이에요. 한나? 우울증이에요. 오랫동안 애 낳지 못했고 수십 년을 조롱받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기도가요. 우울증 환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저는 충분히 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한 번은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양이님이 한번 바닷가에 가보는 게 다 죽어지는 경험이죠. 그 고난을 버티는 거지 막 이걸 해결해서 나 동전 뒤집듯이 뒤집어지겠다 이거는 치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요 반창고를 평생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곰겠지. 결국은 뜯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뜯으면 얼마나 아프게 죽을 것 같이 아파. 한순간도 빠짐없이 아파요. 근데 거기다 또 약을 들이붓네. 얼마나 쓰라니까. 소독도 안 해, 드레싱도 안 해, 꼬매기도 안 해.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그게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드러낸 다음에요 그분이 책임지고 완전히 낫게 하실 거예요. 흔적은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영광이죠. 그걸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더 이상 아픔은 느껴지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을 저는 환영하는 겁니다.
1: 제가 우울감이 나아진 이유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3: 네.
1: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예뻐해주고 너 괜찮아 예뻐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울했던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도 느껴졌었거든요. 지금은 그분이랑 또 헤어졌어요.
3: 아쉽다.
1: 그래서 그분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또 다시 뭔가 불안해요. 이렇게 사람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는 게 괜찮을지도 궁금해요.
3: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떠났을 때 이 무너지면 뭐지? 근데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엄청 극심했을 때만큼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울함이 좀 나아질 때 이렇게 나아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툭 떨어지고 이렇게 했다가 툭 떨어지고 근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짐이랑은 위치가 다른 거죠. 괜찮아, 난 다음에 또 올라갈 날이 와. 그 나를 끌어올리는 도구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지 홀로 단신 괜찮아야 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 인자도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고 살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희님도 그 남자 떠났지만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 동료들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나를 끌어올리시고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근데 뭐가 죄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죄가 되겠죠. 그것들은 본인이 아마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수시로 제 자신을 좀 체크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2: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절차를 좀 밟아서 또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3: 그럴 때는요 자기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희망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살고 싶다라는 실오라기 같은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보호 관찰을 해주는 사람이 붙어줍니다. 응급실로 바로 들어와서 어디든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일단 입원하면 자살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충동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삶에 대한 희망을 체크하고 전화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0: 군대에서 콜렉트콜로 내가 대뜸 결혼하자.
1: 다이진에 요 네 글자만 보냈거든요. 그것도 문자만 카톡으로 보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
0: 아이. 꿈년들이요. 어장을 만들어.
2: 네, 안녕하세요.
3: 너무 수줍어하시는데. 저희 저 새끼 양이라는 타이틀이고요.
2: 아니, 이름이 좋네요, 양새끼.
4: 양새끼 아니고.
2: 본능이, 예, 막 욕하고 싶.
5: 남사친, 여사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 O를 아니면 X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6: 전 X.
7: 반반인데?
8: 제가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제가 과거에 뒤통수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0: 어떤 놈이에요 또?
8: 제가 20살 때였기 때문에 남자들 어디로 가요? 다 군대로 가잖아요. 사귄 지 100일도 안 돼서 군대 보냈답니다. 나 이번 주에 친구 면회 오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의 초 알죠? 쎄한 느낌. 그래서 평소에 물어보지도 않던 남자야 여자야? 여자라는 거예요. 면회실에 아무리 친구라도 여자랑 남자랑 단둘이 앉아있다 그러면 뭘로 봐요? 친구로 봐요? 커플로 봐요?
0: 그건 당연히 커플이지.
8: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인데 왜 그래? 하면서 저를 약간 구속하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9: 쓰레기네.
8: 그 이후로 결국 헤어졌어요. 심지어 제가 차였어요.
6: 왜 차요? 왜 차요? 왜 차요?
8: 내가 널 닮을 그릇이 안 되나 봐.
0: 아 진짜 최악이다 진짜.
8: 하면서 헤어졌는데 지금 누구랑 만나게요?
0: 네?
8: 예. 면회 온 그 여자랑 사귀어요. 그래서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2: 개인적으로는 남사친, 여사친이 불가능하고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남사친, 여사친이 결혼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표현 쓰면 좀 욕을 많이 먹겠지만 그 청년들이요. 어장을 만들어요.
3: 만들어야 한다고요?
2: 힘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성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같이 밥 먹고 영화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이 쓸데없이 연애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정 가운데서 커플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는 게 통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더라고요.
5: 이제 또 궁금한 게 오를 드신 양룡님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10: 잘 얘기해요 지금.
11: 아니, 군대 면회에서 지금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다 같이 모이는 자리 뭐 교회 뭐 나눕니다. 딱 요 정도까지는
2: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11: 네. 근데 밥 먹고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영화는 조금.
8: 제가 친구들끼리 세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야 되는 경우가 한 번씩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카페는 개인 카페 안 돼. 무조건 프랜차이즈 가야 돼. 스타벅스, 투톤 플레이스. 그리고 음식점은 양식 안 돼. 이렇게 똘똘똘 많은 포커스는 안 돼.
2: 아, 그럼 호로코로로?
8: 아, 예. 네. 차라리 한식류로 가라. 그리고 그 뒤에, 저녁까지 같이 먹을래? 아니, 나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2: 아니, 이거 너무 깔끔하네.
8: 맞죠?
2: 아니, 그리고 그거는? 조수석.
8: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2: 그럼 뒤에 태우고?
7: 그냥 보러 가.
2: 아, 그래요? 네.
5: 다들 첫사랑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3: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좀 좋아했거나 그런 친구들을 돌이켜보면은, 아, 친구들 아니에요. 들을.
7: 많이 좋아하셨구나.
6: 아, 첫사랑들.
3: 되돌아보면은 어린 나이에도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놀다가도 그 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 그 생각도 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5: 혹시 양삼님은 첫사랑이 언제예요?
1: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오빠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서 막 달란트 시장 같은 거 열면은 막 제일 비싼 유명 브랜드 축구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빠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막 주고.
8: 사랑이다 이거는.
1: 진짜.
3: 찐사랑 찐사랑.
1: 근데 결국 그러다가 한 2년 혼자 좋아하다가
0: 2년을?
1: 결국 만났어요. 네.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 오늘 병원 갔다 왔다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래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지도 않아? 그랬더니 뭘 바라는 거지? 라고 답장이 와서
3: 그건 좀 심했다.
1: 네, 결국 이제 헤어지고 연락은 끊었지만 저는 계속 그리워했어요.
6: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1: 근데 대학교 가서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3: 왜 이렇게 좋아?
2: 이건 드라마야.
1: 근데 뭔가 5년 동안 난 널 보고 싶어 했고 그리워했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 요 네 글자만 보냈거든요. 그것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9: 아,
1: 5년 만에 연락하는 건데. 그래서 메일로. 메일로.
9: 이건 너무 그렇다.
1: 메일로? 답장이 없더라고요.
6: 아, 요즘 누가 메일을 읽어요?
9: 그러니까.
1: 그냥 저는 혼자서 이제 멀리 멀리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뭐 가끔씩 감성에 젖으면 이제 이렇게
8: 찾아보고.
1: SNS 염탐 좀 하고.
9: 요즘도요?
1: 아니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결혼하셨더라고요.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8: 혹시 목사님도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2: 첫사랑. 일단 질문을 할 줄 몰랐는데. 나는 지금 와이프가 내 첫사랑. 그러니까 내가 처음 사귄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주신 여자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난 하나님 이제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향해서 저는 직진하겠습니다. 대학교하고 20대 시절 동안 진짜 안 만났죠. 그리고 나서 군대에 갔는데 그때 결혼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10시 그 방송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고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아 이것도 다 뻥이라고 그러고 또 이것들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저쪽에서 사진 하나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처럼 쫙 오더니 내 앞에서 사진이 쫙 펼쳐졌어요. 근데 그게 아내 얼굴이었던 거예요. 이웃 교회였거든요. 이웃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옛날에 부흥회를 다 같이 막 그렇게 다녔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나도 그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교회에서 아내하고 같은 청년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군대에서 콜렉트콜로 그때 콜렉트콜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대뜸 결혼하자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쫓아다녔어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이 들어갔던 게 그럼 난 목사도 안 하겠다. 다 때려치겠다. 왜냐면 난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 뭐 나 그냥 미국 가겠다. 그때 미국병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정모야 21일만 기도해보자. 21일째 되는 날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딱 무릎을 펴는데 나도 모르게 됐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네이트온에서 뭐해라고 그쪽에서 뭐해 이래가지고 그때 진짜 책상 일어나고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답장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해야지 될까라는 걸 좀 고민한 다음에 그냥 이러그 다음은 네 생각 막 이딴 걸 저걸 해서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이제 아내하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그날 만났죠. 그때가 4월? 이쯤 4월 5월 요때쯤인 것 같았고 결혼은 10월 29일 날 요때쯤인 것 같았고 결혼은 10월 29일 날 그냥 직진으로 해버렸죠.
8: 요새는 청년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내에는 만날 사람이 없어.
3: 아 저는 근데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핑계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20살 이후로 사귀었던 그 소수의 아 두 손 아니에요. 아 두 손 아니라니까.
1: 어허.
3: 잠잠하라. 다 그냥 그 기독교 성교단체 조그만한 그런 공동체나 저는 지금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데 교회도 작은 교회거든요. 저는 아 교회 안에 뭐 사귈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동의할 수가
1: 근데 반대로 너무 오래 봐서 한 10년, 20년 보면 솔직히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가족한테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을지.
2: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입장 차이가 달라요. 왜냐면 남자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여자 청년들은 대부분 압도적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 와이프를 중2 때 봤잖아요.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청년 애들이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여자를 보이냐는 거예요. 난 지금도 아내가 여자를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져 주신다. 내 눈에서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나한테 렌즈를 끼워주신 것처럼 계속 아내를 보면서 손잡고 싶고 설레이고 싶고 이 감정을 유지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선 결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사람을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라는 얘기하고 난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0: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한테 그 사람 하나 주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늘에서 어떤 남자가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떨어져서 사랑의 불시착을 하더라도 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크리스찬 데이팅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또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런 게 좀 다들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2: 데이트 어플 만난 사람이 뭐 폭력을 했다 뭐 이런 좀 무서운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선뜻 해보기에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희 사촌 언니가 그걸로 결혼을 했는데 본인의 신앙관도 적혀 있고 어떤 선교단체 있었는지 본인의 기도 제목 막 이런 게 되게 이제 다른 관점의 조건적인 것들이 엄청 많이 적혀 있어서 결이 맞는 사람을 찾기에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걸러야 될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데이팅 앱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팅 앱도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죠. 그냥 아, 나 한번 데이팅을 깔아볼까?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일님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 여자분을 양일님에게 그러니까 소개시켜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나는 믿음 생활 개판으로 하면서 아, 믿음 좋은 사람.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0: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벤의 맞춘 노래.
1: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제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풍께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0: 제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는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0: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2: 우리로다.

0: 제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0: 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웃음, 유쾌, 통쾌, 속에 빵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컬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내 삶의 찬양.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8월의 첫 주말입니다. 창문을 열었다가 무더운 열기에 금세 다시 닫게 됩니다. 에어컨은 맞춰놓은 실내 온도를 맞춰놓기 위해 신음을 내며 요즘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죠. 도로 위의 자동차들도 그늘을 찾아 서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없고 완벽한 샬롬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를 지고 오르게 하신 골고다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무뎌지지 않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미 워커의 연주와 찬양을 함께 들은 Here I Am이었습니다. 1940년 6월이었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은 부모도 있었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 보르도에 있던 포르투갈 영사관이었습니다. 이 영사관을 지나야 전쟁을 피해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정부는 난민들에게 비자를 더 이상 내주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영사관 앞에는 매일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 섰습니다. 그들에게 비자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포르투갈 영사는 멘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명령과 눈앞에 딱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정부의 명령을 따르면 자식과 가족들은 당연히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 밖에 서 있는 딱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국적을 묻지도 않았고 종교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수천 장의 비자에 그렇게 서명해 주었고 직원과 가족들마저 함께 그 일을 도왔습니다. 포르투갈 영사의 도장이 찍힌 그 종이를 받은 사람들은 무사히 스페인 국경을 지나 포르투갈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멘데스는 이 일이 발각났고 정부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외교관의 자리도 잃었고 그의 가족은 오래도록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어준 그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멈추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사람에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두렵건대 시편 13편으로 만들어진 찬양 오늘 강중현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금 누가 서 있나요? 여러분께 말을 하지는 않지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신분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길 하나는 내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트에 가는 길에 함께 가주는 일, 그 집 아이들을 학교에서 대신 라이드 해주는 일, 그리고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식탁에 의자 하나를 더 놓는 일. 십자가의 사랑은 꼭 거창한 데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그 사람을 위해 이번 주 작은 통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멘데스가 건넨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위에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작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전화 한 통, 따뜻한 식사 한 끼, 빈 의자 하나. 회복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자리를 내어줄 때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문 하나가 열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찬양과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K라디오에서 배우세요. AM 1669 오전 11시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라디오 역사백서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사에 대해서 어떤 인생사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하는 얘기 풀어보시죠. 그러면 이게 뭐 꼭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요. 역사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기만 했지 그냥 잊고 지내는 건 아닌가 문득 자문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물 위를 걸어 다니면 와 이거 기적이야 그러는데 실제로 기적이라는 건 내 나라가 있고 내 나라 땅을 발 딛고 걸어 다니는 게 그게 기적이다. 그 이전에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썰을 앞서서 풀었던 이유가 야 잘하셨어요. 일단 제가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뭘 하셨길래 세종 역사 연구소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살짝 소문 들으니까 이게 올해 뭐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한인회 산하의 사단법인 세종 역사 연구소의 임일빈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임일빈입니다.
0: 음성 너무 좋으시네요. 그리고 이우혁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우혁입니다.
0: 네. 이 세대가 조금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두 분 사이에도.
1: 저는 1세대로 좀 늙었고요. 네. 우리 이사장님은 1.5세대니까. 네. 여기서 고등학교부터 나오셨으니까. 네. 그 세종 역사 연구소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0: 네. 아니 근데 역사 연구소 그러면 좀 이렇게 연륜도 있고 역사에 대해서 알고 이런 분들이 쫙 모여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럴 걸 생각했는데 차세대 멤버들이 꽤 많다고 소문 들었거든요.
1: 거의 우리 이사님들은 1.5세대로 구성되어 있죠.
0: 왜 그런 걸까요?
1: 그 다음 세대를 2세대를 책임져야 될 분들이 1.5세대라고. 네. 그러니까 1.5세대들이 우리 이우혁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그 역사 의식을 확고히 갖고 네.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2세의 역사 교육을 책임져야지요.
0: 징검다리네요.
1: 그렇습니다.
0: 1세와 2세 그 사이에 1.5세.
2: 네, 맞습니다.
0: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2: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중학교 때 미국에 왔으니까 네.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도 우리 소장님이 이 세종 역사 연구소를 이끄시는데 아주 베이직하게 네. 어려운 부분 없는 역사를 우리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그런 기간이니까 좋은 기회를 저희에게 주신 것 같아요.
0: 네. 세종 역사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이게 오늘 이 자리를 모셨던 이유가 제1회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이 치러진다 그래가지고 소문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쿡쿡 찔러서 물어봤어요. 되게 아드님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이번에 역사 능력 평가 시험 한번 응시하시죠? 그랬더니 할 수 있을까? 되게 망설이더라고요. 아이 속상해.
1: 하여튼 이것을 계획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한국인인데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계획한 건 네.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학생부를 만들어서 영어로 출제를 했습니다.
0: 네, 아이들한테 편하게.
1: 예, 예. 영어로 출제를 했고 그것도 한국 역사에서 핵심적인 요소 문제 30문제를 뽑아가지고 네. 예상문제까지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0: 아 잠깐만요. 예상문제집만 그럼 딱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잘 볼 수 있는 거네요?
1: 100점 맞죠?
0: 오, 그럼 너무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되겠네요.
2: 그렇죠. 예.
0: 뭐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한국 역사 시험 볼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던데 영어로도 시험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예상 문제지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1: 그러니까 어른들은 한국어로 시험을 냈고
0: 일반부도 시험 보는군요.
1: 예, 그럼요.
0: 네.
1: 그 학생들은 영어인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한테 베이직한 한국 역사라도 좀 심어줘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0: 네.
1: 물론 임진왜란한테 이수신 장군이 신나게 일본 수군 두들겨 팬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 세종 같은 분이 한글을 만드시고 이 과학 기구를 만드신 것은요.
0: 네.
1: 참 찾아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쎄고 쎘어요. 2000년 역사 아니 오죽하겠습니까?
0: 네,
1: 이런 걸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30문제를 출제하고
0: 네.
1: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었고 영어로 그중에서 20문제를 출제하니까
0: 네.
1: 상금까지 걸려 있습니다.
0: 아, 자, 중요합니다. 일단은 예상 문제가 2만 문제 그 안에서 20문제 아니죠? 예상 문제 집은 몇 문제일까요?
1: 30문제 중에서 20문제 출제합니다.
0: 오, 이거 너무, 너무 적은 거에서 너무 이렇게 다 공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그거라도 확실히 좀 알았으면 해서 네. 그래요. 사실 시험을 봐야 공부하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한 100문제는 돼야지. 예상 문제 너무 적어서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공부해야. 네. 이 말씀이 마음에 남네요.
2: 학생분들은
0: 네.
2: 영어로 보셔도 되고
0: 네.
2: 한국말이 편하시면 한국말로 보셔도 괜찮아요.
0: 네. 예. 언어 장벽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영어 네네. 문제, 한국어 문제 보실 수 있고
2: 예.
0: 학생부, 일반부가 있으니까 어른들도 됩니다. 나이 네네. 제한이 없는 거죠?
2: 예, 일반부는 예상 문제가 우리가 사진 문제를 우리 세종역사연구소
0: 네.
2: 웹사이트나 한인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고요.
0: 네.
2: 그리고 그 4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0: 네.
2: 그리고 5문제가 추가로 나오는데 한 문제만 딱 논술로 나옵니다.
0: 아, 예. 이래야지 이제 좀 이렇게
2: 네. 네 그래서 좀 구분이 좀 평가를 네. 더 역사의 깊이를 더 할 수 있고요.
0: 네. 세종역사연구소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서 보면 좋을지? 예. 검색창에서 세종역사연구소 예. 검색하셔도 좋고요. 또 뉴욕 한인회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또 출제 예상 문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세종히스토리.com입니다.
0: 세종히스토리.com으로 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시험은 언제 치러지는 걸까요?
1: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0: 8월 15일 광복절에.
1: 예, 광복절날 예. 뉴욕 한인회하고 저 총영사관하고
0: 네.
1: 광복회하고 평통이 같이 이 다모스 연회장에서
0: 네.
1: 그 8.15 행사를 간단하게 하고
0: 예.
1: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0: 네.
1: 그러고 바로 이어서 시험 보기로 했습니다.
0: 네. 8.15 경축식이 있고 점심 먹고 1시에 이제 역사시험
1: 예, 그렇습니다. 되는
0: 걸로. 아까 얼핏 상금 얘기 나왔는데 상금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상금이 얼마길래 궁금한 채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디오 역사백서 함께 펼쳐보고 있습니다.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소장님, 이우혁 이사장님과 함께 일단은 그 한국 역사 능력 시험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이게 제1회고 앞서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얘기 슬쩍 흘리면서 상금이 있어요 했는데 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2: 우선 학생들은요, 이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인데
1: 네.
2: 1학년하고 12학년하고 경쟁하라고 그러면 불리하지.
1: 1학년이 불리하죠. 네.
2: 그래서 네.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는 가산점을 줘요.
1: 네.
2: 5점. 그리고 6학년서부터 9학년까지는 가산점 3점을 줘서
1: 네.
2: 평가를 하는데 혹시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동점자가 나오면 학생부는 한 살이라도 어린 순서입니다.
1: 네.
2: 거기다가 나이가 같으면 생년월일이라도 어린 순서로 결정을 했고요.
1: 네.
2: 학생부, 일반부 합쳐가지고 1등 상금 2,000불을 걸었고요.
1: 예.
2: 2등이 1,000불, 3등이 500불입니다.
1: 몇 그런데, 명이나? 네.
2: 예?
1: 1등은 한 명, 2등도 한 명인가요?
2: 1, 2, 3, 한 명씩이죠.
1: 네네네. 아, 그렇지. 금상은상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2: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1: 네.
2: 걔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교육시켜가지고 제2세의
1: 네.
2: 선두주자로 만들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역사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친구들이 앞으로 2세들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뒷받침도 계획을 갖고 있다.
2: 그 목적으로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진짜 우리 2세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2: 그런데 이게 좀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1: 네.
2: 먼저 역사에 대한 의식을 부모님들이 갖고 계셔야 자녀들이 공부를 해요.
1: 네.
2: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한국 역사를 가리키던 시간에 다른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슬픈 민족이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1: 네.
2: 1940년대 초에요. 샌프란시스코의 이 재패니스 커뮤니티가 교회만 350개 했었어요.
1: 거의 뭐 장악을 했네요.
2: 교회만 350개 했는데 현재 샌프란시스코 재패니스 커뮤니티에 교회가 한 개도 없습니다.
1: 아, 저는 한 600개로 늘었으면 이럴 줄 알았는데.
2: 그리고 차이니스 커뮤니티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1: 네.
2: 그리고 그 일본인, 그 일본에서 온 이주자들은 자기 이름이 나카무라라고 일본계인 것 뿐이지 일본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모이지도 않아요.
1: 네.
2: 자, 우리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역사나 한글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5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걱정스러워요.
1: 그냥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삶은 미국인이 돼 있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겠죠.
2: 그렇죠.
1: 네.
2: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한국은 지금 남한, 북한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한국,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고 또 일부 분들은 세계 제2의 강대국인 중국에서 살다 오신 한국인들이 있어요.
1: 네.
2: 자, 후에 한국에 무슨 위기가 닥치든지 아니면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1: 네.
2: 미국이나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어요. 과연 그때 우리가 미국 편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한국 독립에 도움을 줘야 되고
1: 네.
2: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게 우리의 책임인데
1: 네.
2: 그게 우리 세대에 온다면 당연히 하지요.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1: 솔직히 감당 못할 것 같아요.
2: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그게 우리 세종역사연구소의 설립 취지입니다.
1: 네. 우리 2세, 뭐 2세 더 나아가 3세까지 계속 이제 우리 한인 핏줄만 그냥 뭐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역사를 아는 한국인으로 제대로 키워서 더 멀리는 또 우리 한국 통일될 때까지. 예.
2: 제가 어저께 까불아칠 뻔했어요.
1: 왜요?
2: 제가 BTS 공연을 갔습니다.
1: 아, 잠깐만요. 그 기사에 났던 그 연령이 굉장히 높으신 분도 있었다고 혹시 그 주인공?
2: 그 중에 이제 가장 늙은이 축에 들겠죠 제가. 그런데 BTS 나는 히트곡이 뭔가도 몰라요.
1: 네.
2: 근데 하여튼 젊은 친구들인데 잘생겼더라고.
1: 네네.
2: 그래서 막상 그 스타디움을 가보니까 나 까무라칠 뻔했어요. 그 거대한 스타디움 한 8만 명이 아주 그냥 비지고 들어갔는데.
1: 네.
2: 저는 공연 보려면 앉아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1: 그쵸. 다리도 아프고.
2: 앞에서 전부 일어나가지고 난리들을 소리를 질러대는데 귀마개 터져. 근데 전부 다 외국 애들이에요.
1: 예.
2: 그래서 과연 나중에 BTX가 인터뷰하는데도 한국말로 했어요. 그리고 그 통역을 하더라고.
1: 네네.
2: 근데 과연 제가 한국인인데 그때 한 번 더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국인 과연 너의 시작은 뭐고 끝은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힌 민족이라는 거.
1: 네.
2: 내가 한국이라는 인이라는 게 소름 끼치도록 흥분을 했어요.
1: 네.
2: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 BTS가 있는 한국인, 손흥민이가 있는 한국인,
1: 네. 아우, 뿌듯해.
2: 역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참 얼마나 이 자긍심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1: 그럼요.
2: 부모님들 자녀 역사 교육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1: 네. 학교 시험 점수 뭐 활동해가지고 좋은 대학가 이거 중요하겠죠.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넓게 보면은 1세대가 우리 모두의 이민 이 한인들에게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우리 이밀빈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2: 저만 한 게 아니고 네. 우리 같이들 해야죠.
1: 우리
2: 앵커님도
1: 네.
2: 이번 시험 꼭 좀 응시해 주시오.
1: 제가 또 1등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2: 네.
1: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0: 솔직하게 어렵다.
1: 우리 세대에는.
0: 예.
1: 제가 사실은 일본 근대사를 전공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저 명치유신부터 일본 근대사지요. 그걸 전공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 500년은 진짜 선비의 DNA를 갖고 있는 정말 수준 높은 이 나라가 왜 그 싸움꾼,
0: 네.
1: 이 사무라이의 DNA를 갖고 있는 일본한테 그것도 조선 통신사나 뭐를 통해서 백제시대서부터 우리가 막말로 가리켰는데
0: 네.
1: 물려줬는데 왜 일본한테 우리가 먹혔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일본사를 공부하게 된 동기예요.
0: 네.
1: 그런데 공부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0: 어땠길래요?
1: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본이 근대화가 성공할 때까지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사무라이들이 흘린 피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 한국은 지배계급들이 선비거든.
0: 네.
1: 선비가 일본은 지배계급들이 사무라이야.
0: 네.
1: 역사의 변동기에 와가지고 한국의 선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했고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살 것인가를 궁리했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했더라고요.
0: 네.
1: 그게 한국이 일본한테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것은 머릿속에 역사라는 의식 자체가 있어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0: 네.
1: 그냥 하루가 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공부 시켜가지고 자녀 좋은 대학 보내려고 무시하다가는 나중에 슬픈 결과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없어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0: 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이렇게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흐지부지하다 정말 우리 민족 의식조차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걱정 아닌 걱정은 맞습니다. 그죠? 다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급해서 역사라는 그 깊은 얘기들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1: 제가 세종이라는 타이틀을 삼게 된 것은요.
0: 네.
1: 세미나가 있었어요. 어떤 세미나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해서 한국이 이만큼까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를 나름대로 자기 주제를 발표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0: 네.
1: 저는 과감하게 한글을 꼽았습니다.
0: 네.
1: 저는 사실 과거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냐 하면 우리 세종대왕 만나보고 싶어.
0: 예.
1: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 도대체 대왕님 무슨 생각으로 한글을 만드셨습니까?
0: 다 궁금하네요.
1: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대주의 명함은 죽고 살고 못 살 때
0: 네.
1: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한글을 만드셨습니까? 한국의 기능이요. 한글의 기능이요. 얼마나 편리해요. 한글 안 만들고 우리가 한문 써봤어요. 한문을 써봤어요. 끔찍한 얘기죠.
0: 팔 아플 것 같아요.
1: 아니 그러고 우리나라가 한 30년은 뒤졌을 겁니다.
0: 네.
1: 30년은 뒤졌을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힌 분들이 세워주신 나라, 키워주신 나라인데 우리 한번 더 발전시키자고요.
0: 네.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우리 말이 딩기가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하는 그죠? 예. 어우, 그냥 이런 그냥 저는 이제 얼핏 기억나는 한 부분을 말씀드려도 이밀빈 소장님은 뭐 가슴으로 그냥 울컥하시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내 돈 써가면서
0: 그러게요.
1: 내 시간 써가면서 이게 이 세종 역사 연구를 한다고 해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하나라도 좀 우리 이세들한테
0: 네.
1: 좀 가르쳐서 뒤 좀 감당해달라는 그 취지니까
0: 네.
1: 우리 저 학부 형님들, 부모님들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십시오.
0: 네. 첫 단추는 우리 이밀빈 소장님이 잘 채워주셨는데 이제 1.5세 이우혁 이사장님 이후에 또 우리 세종역사연구소를 잘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죠?

0: 그렇죠.
1: 어, 그렇죠.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 이 1세대와 2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로서
0: 네.
1: 어, 저는 어, 저도 이제 학부모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지금 성장은 다 했어요.
0: 네.
1: 대학교 졸업한 딸이 있고 어, 대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있는데
0: 네.
1: 저도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있는 한글 학교를 보냈어요.
0: 네.
1: 그래서 어, 한국 그 모든 과정을 다 수여하고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한국어를 잘 읽고 어, 그리고 말도 잘하고
0: 네.
1: 그렇게 커왔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한국어를 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 돌미터리에 들어가고 네. 외국인과 같이 접해야 되니까
0: 네.
1: 한국어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0: 네.
1: 이 저와의 대화도 한국어가 약간 차단이 되더라고요.
0: 네.
1: 좀 못 알아듣는 그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제 한국어를.
0: 네.
1: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을 더 줄여서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 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들이 한국어를 계속해야 한국인의 그 정체성도 있고
0: 네.
1: 자긍심도 있고 어, 또 이 미국 사회에서 나가서도 이 바이올링구얼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0: 그럼요.
1: 혜택도 있고.
0: 와, 큰 장점이죠.
1: 예. 그래서 어, 여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이유도 어, 이게 한국의 역사를 배우려면 한국말도 배워야 되니까.
0: 네.
1: 예. 한국말도 배우면서 한국 역사도 배우면서 같이 즐겁게 어, 문화도 한국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0: 네.
1: 그리고 이런 큰 좋은 이 단체이기 때문에 어, 우리 세종역사연구소에서 아주 좋은 어, 2세들의 그런 지도자 양성
0: 네.
1: 그런 가정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2세들을 위해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주실 텐데
1: 네.
0: 아마 지금 1.5세들은 다들 또 자녀가 있을 테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진짜 세종역사연구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잠시
1: 네,
0: 후에
1: 맞습니다.
0: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수장님 그리고 이우영 이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험이 있어서 시험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앞서서 우리 이우영 이사장님이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좀 잘 가르쳐보고 싶어서 여기에 또 동참하게 됐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 수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애들한테 역사 공부 어떻게 가르치죠? 야 이거 외워 할 수도 없고 내가 잘 알아 설명할 수 없고 네. 뭘까요? 아이디어. 네.
1: 자녀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옛날에 우리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계셨는데 걔들이 일본하고 배를 갖고 싸움을 했는데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대야. 너 이거 거짓말 같지?
0: 거짓말 같아. 뭐 이럴 것 같아요.
1: 너 한번 네가 지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어떤 분인지 너 한번 레포트 한번 좀 조사 좀 해와.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상을 줄게. 네. 그러면 얘가 이순신 연구해 볼 거 아니에요.
0: 네.
1: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야 이순신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치. 슬쩍 얘기하라고. 삼국시대에 을지문덕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0: 네.
1: 야, 중국 군대 30만이 침공을 해왔는데 청천강에서 몽땅 다 죽이고 2,700명이 살아 돌아갔대요. 너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한번 좀 한번 찾아봐. 찾아보면 사실이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애들이 역사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0: 네.
1: 제일 좋은 건 우선 시험을 보게 하고.
0: 네.
1: 제가 출제할 때 중요한 것들은 이거였었어요. 시험을 내고 답을 맞추는 것보다
0: 네.
1: 과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었구나.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었었구나. 공부해도 그건 알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 시험 문제 공부하다 보면. 네,
1: 이런 분들이 있었었구나. 그러면 찾아보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이 시작되고.
0: 네.
1: 제 아이디어.
0: 한국 역사 교육의 시작, 어쩌면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에서 출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조르잖아요. 스마트폰 바꿔줘 그럴 때. 야,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와봐라. 네가 진짜 제대로 찾아와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엄마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알고 또 호기심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스마트폰을 못 사준다. 나는 그 여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금 딱 있으니까.
1: 제가 부탁드려요.
0: 네.
1: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손붙잡고 오셔가지고 어머니도 시험 보시고
0: 네.
1: 자녀도 시험 보세요. 우리 앵커님처럼.
0: 네.
1: 그러면
0: 꼴찌 한번 어떡하지?
1: 참 많이 생각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0: 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험 본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분명히 애들한테 너 역사 능력 시험 봐 그러면은 싫어 엄마나 봐 그럴 거란 말이죠. 엄마도 봐 그러면 되겠네요.
1: 그렇죠. 네. 같이 보면 되죠. 네.
0: 일반부도 가능하고 학생부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8월 15일 오후 1시 네. 일단 저희 그 디모스 연회장에서 퀸즈 플러싱에 있고요. 제 광복절 경축식 올해가 81주년 광복절 네, 광복절 경축식이 있고 이후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치러지는데 오셔서 경축식도 보시고 역사 얘기 좀 듣고 밥 먹고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예상 문제를 드리고 이번에 조금 쉽게 출제하는 이유가 이렇게 시작해보라는 역사가 뭔지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그런 취지라니까 첫 시험에 여러분 많이 응시해 주시고요.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이거 전국에 미주 전체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셨더라고요.
1: 사실 1회 프로젝트다 보니까
0: 네.
1: 각 한인회하고 연계를 해서
0: 네.
1: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0: 네.
1: 우선 그러기 전에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사전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올해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만 시행을 하고
0: 네.
1: 여기에서 이제 노하우를 좀 얻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더 좋을까를 개선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 미국에서 네.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이래서 세종역사연구소가 출발했고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을 제1회로 치르는구나 이거를 소장님 말씀에서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는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후에는 이제 미주 전체로 커져가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첫 응시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우혁 이사장님 이 시험도 시험이지만 세종역사연구소에서 이제 추후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네네. 저희가 이제 세종역사연구소가 네. 주요 활동으로 첫 번째는 한국역사능력시험평 평가 시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국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역사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 있고요.
0: 네.
2: 그리고 한인 2세 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그 차세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그것도 운영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정기 회원을 모집해서 저희를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정도 역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서로 회원 간의 정보 교류도 하고 같이 네. 친목 동호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0: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네. 열면서 네트워크도 이렇게 갖춰가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한인 2세들이 똘똘 뭉칠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셈이에요.
2: 그렇죠. 네. 네.
1: 기금을 좀 마련해갖고요.
0: 네.
1: 우리 한인 2세들을 뽑아가지고 겨울에는 캔쿤 가서 캠프도 좀 한번 하고
0: 좋네요.
1: 여름에는 네. 알래스카 가서 아유, 세미나도 하고
0: 네.
1: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사실 그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비슷비슷한 커뮤니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종역사연구소는 색깔이 선명한 것 같아요.
1: 뉴욕에 미국에 있는 단체 중에서 유일한 학술 단체죠.
0: 네.
1: 유일한 학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학술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0: 네. 아까 그 자랑 내 자랑인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슬쩍 빼셨는데 제가 소문 듣기로는 역사 시험 대회에서 1등 하셨다고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1: 뭐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2008년에
0: 네?
1: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건국 60주년 기념 해외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을 전 미주에서 했어요.
0: 네.
1: 그걸 줄여가지고 역시라고 그랬지.
0: 역시?
1: 예, 네. 역시. 역사 능력 평가 시험.
0: 네.
1: 2008년 10월 달에 그걸 시행을 했는데, 이제 미 전역에서 1,040명 정도가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때 그 중앙일보에서 주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40문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1등을 했어요.
0: 오, 예.
1: 그러다 보니까.
0: 큰 실수. 진짜
1: 아니에요.
0: 큰 실수예요.
1: 큰 실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도 이 일반인들은 25문제가 출제하는데 나머지 5문제가 있어요.
0: 네.
1: 그것은 우리 저 답안을 안 드려요. 왜? 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0: 예.
1: 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위원들이 네. 한국을 가니까 그러더라고 임 선생. 내가 봐도 다 못 봤는데. 어쩌다 맞았어? 그래가지고 운 좋아서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국비로 왕복 비행기표, 호텔비 해가지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0: 네.
1: 세 분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어른, 학생, 외국인하고 사시는 한국인 해서 그 과천의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정옥자 위원장님이 상장을 주시고
0: 네.
1: 한국에 내놓으라는 문학박사 3명을 대동하고 일주일 동안 한국 역사 기행을 시켜줬는데 역사 기행.
0: 네.
1: 국립박물관서부터 경주 청성대 안에까지 했는데
0: 와.
1: 제 일생에 그렇게 영광스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0: 근데 똑같은 그 역사 기행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더라면 아 100분의 1이나 알아봤을까 싶은데 이밀빈 소장님 그 역사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가지고 1등 하셔가지고 가셨으니까 하나하나가 그냥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로 와닿았을 것 같아요. 전문이도 전문가들 옆에서.
1: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데를
0: 네.
1: 국사편찬위원회 박사님들하고 같이 가니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국립박물관 수장고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
0: 네.
1: 그런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과연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가.
0: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우리는 못 보니까.
1: 네. 이런 얘기는 하면 사실 안 되는데.
0: 네.
1: 하지 말라 그랬어요.
0: 아, 네. 여러분 비밀이에요.
1: 일제가 이제 패망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문화재 약탈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0: 예.
1: 우리나라에서만 약탈해 간 것도 아니고 전 중국 저 돈황 서역이라고 불렀지요.
0: 네.
1: 그런 데서 아주 그 동굴벽화까지 다 뜯어갔거든요.
0: 네.
1: 뜯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소모고 해서 박스다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한양까지 한성까지 옮겼는데 해방이 된 거야.
0: 예.
1: 그러니까 그 가져갈 새가 없지.
0: 그쵸.
1: 그리고 이제 국립박물 그게 이제 한국가가 됐지. 그걸 이제 국립박물관 수장고 안에 갖다 넣어놨는데
0: 네.
1: 발표를 못한대요. 그거 발표하면 중국이 지랄하지. 이제 일본은 우리가 가꾼 건데 하고 지랄하지. 그래갖고.
0: 네네. 아이고.
2: 국가 비밀인데요. 예.
1: 학술 연구할 때만 아주 네. 일반인한테 공포를 못한데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예. 아주 뿌듯하더라고.
0: 예.
1: 그래갖고 내가 결론은 이랬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고려 청자 일본에 넘어간 거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일본에서 고려 청자를 전시하면서 일본이 만들었다고는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고려 시대에 만들었 제품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면서 자랑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국위선양 아니겠느냐.
0: 네.
1: 국위선양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참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고서
0: 네.
1: 이제 끝나고 나서 정옥자 위원장님이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면 역사 알림이가 좀 되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2008년인데 2009년에 세종역사연구소를 만들고
0: 예.
1: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0: 네.
1: 그리고 이제 역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0: 네.
1: TV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큰 성인대학 그 역사반에서 강의를 하고
0: 네.
1: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명숙 회장님이 한인 회장이 되시면서 이분이 역사 의식이 투철하신 분이거든요.
0: 네.
1: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저 한인의 산하 단체로
0: 네.
1: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세종역사연구소가 그러면은 이번에 떡하니 만들어진 게 아니라
1: 2009년에 설립했습니다.
0: 설립해서 이제 쭉 활동을 해오다가 이번에 뉴욕 한인의 산하기관으로
1: 예, 그렇습니다.
0: 들어갔군요.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역사 특강이나 이런 걸 해오셨네요.
1: 강연 한 200회, 한 300여 개, 300회 정도 했죠?
0: 네. 그 강연은 누가 들을 수 있나요?
1: 그래서 저 우리가 지금 이우혁 이사장님하고 의논을 한 게
0: 네.
1: 저 우리가 한인회하고 같이 발대식을 대동연 회장에서 했어요. 다모시연 회장에서.
0: 네.
1: 제가 특강 30분을 했는데 그때는 주제가 안중근과 이또 히로부미라는 주제를 갖고 했습니다.
0: 네.
1: 그 이또 히로부미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데 그거 제거한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인회관에서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갖고 한국에서 석학들이 오시면 석학한테 부탁을 드리고
0: 네.
1: 우리 총영사님한테도 한번 부탁드리고 특강을
0: 네.
1: 우리 문화원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강경화 주미 대사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 좀 해달라고
0: 네.
1: 하면서 이제 이 폭을 좀 넓혀서 우리가 공개 강연으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하고
0: 네.
1: 더해서 시험도 보고 또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영어 이야기 대회 아니요 역사 이야기 대회
0: 네.
1: 영어로 해도 되고 한국어로 해도 되고
0: 네.
1: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 대회를 해서 이 상도 줘서 관심을 가질까 하고 우리 저 이사장님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0: 네, 역사 이야기 대회. 스피치 대회 같은 거를 이제 해보겠다 하셨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2: 아, 그러네요.
0: 예.
2: 포부가 아주 멋집니다, 우리 소장님.
0: 공부도 하고 자기가 그 알아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아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또 그 역사에 대해서 널리 알 수 있는 계기가 그런 친구들이 역사 알림이가 되겠네요.
1: 그거 시작으로 역사에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걸 시작으로.
0: 그거 하나 해보니까 재밌거든. 궁금하거든. 이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부분까지 공부를 해나가게 되고. 그런 또 일환으로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이 제1회로 치러집니다. 8월 15일이니까 날짜는 안 잊혀지겠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경축식 열리는 디모스 연회장에서 8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경이 될 것 같아요. 시험 치러지니까 오늘 오면 되고 사전에 뭐 내가 응시하겠어요? 뭐 접수해야 되고 이런 거는?
1: 당일 접수도 가능하고요.
0: 네.
1: 오시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딸 둘 넷이 응시를 했어요.
0: 자리 없겠다. 네.
1: 네 분이 응시를 했어요.
0: 예.
1: 근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0: 네.
1: 꼭 자녀들한테 윽박질러가지고 가서 보라고 하지 마시고 자녀 손붙잡고 오셔서 우리 앵커님처럼
0: 네.
1: 엄마도 보시고 아빠도 보시고
0: 예.
1: 자녀들도 같이 봐서 성적은 문의하는 사람만 가르쳐줘요.
0: 아유 다행이다. 네.
1: 근데 신문에 전부 다 누가 몇 점이라고 안 할 거니까요.
0: 네.
1: 문의하신 분만 가르쳐드립니다.
0: 예.
1: 그러니까 같이 좀 오셔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 갖는 기회가 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0: 진짜 부모님하고 같이 치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하나씩만 문제를 풀어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등록 방법은
0: 네?
2: 세종history.com sejonghistory.com에서
0: 네?
2: 여기서 등록해 주시면 돼요.
0: 네.
1: 당일날 와서 하셔도 되고
0: 네.
1: 당일날 와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 뭐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QR코드.
2: 그렇죠. 저희 교차로하고 벼룩시장에 저희가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0: 네.
2: 거기가 QR코드도 있으니까.
0: 찍어서.
2: 예, QR코드 보시고 스캔하시고 네. 등록하셔도 되고요.
0: 네.
1: 거기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0: 네.
1: 그 예상 문제도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원하시면 그 프린트한 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0: 네.
1: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0: 네. 세종 history.com 네. 세종역사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세종 S-E-J-O-N-G history.com 들어오셔서 예상 문제집 보시고요. 문제가 뭐 어마무지한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예상 문제가 40문제, 그죠? 그 안에서 20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공부를 해보시고 또 시험도 치르시고 상금도 받으시고 아이들의 역사 공부의 첫 단추도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끝으로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가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많으실 것 같은데.
1: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부모님들이 역사 의식이 없으면 자녀가 절대 한국 역사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부터 역사 의식을 좀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0: 네. 이우영 이사장님은 많은 분들의 예, 응시를.
2: 네.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몰라도 누구나 다 쉽게 칠 수 있는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모으시고 다들 참여하셔서 재미있게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다들 바랍니다.
0: 네.
1: 잘 보시면 상금이 있습니다.
0: 1등 2,000불. 자,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718-888-1627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718-888-1627번이고요.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소장님 그리고 이우혁 이사장님과 함께 한국 역사능력평가시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played Ute? Do you remember?
1: Probably about a month ago.
2: Okay. Did you play with your family, your kid?
1: Yes. Mm-hmm. He enjoys playing Ute or Yunnori. Mm-hmm. And we have a very cute set.
2: Oh.
1: Yeah.
2: For children?
1: For children. Mm-hmm. It was actually given to us, I think, on New Year's or Korean Thanksgiving.
2: Did it?
1: As a gift.
2: Okay. Did he like playing?
1: Yeah. He enjoys playing Yunnori very much.
2: Was it difficult for him to learn all the rules in the game?
1: Not at all.
2: At first, no?
1: Yes. He learned very quickly.
2: Picked them up very fast?
1: Yeah.
2: Does he take it well when he loses?
1: No.
2: No?
1: No.
2: 자, 윷놀이가 된 대화가 마지막에 그렇게 끝난대요.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윷놀인데요. 제임 선생님 아드님도 이제 윷놀이를 이제 한다고 하네요.
1: Mm-hmm.
2: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길 땐 좋아하는데 이 졌을 때 막 이렇게 심술라 하잖아요.
1: 울어요.
2: 그러니까
1: 왜 졌냐고.
2: 오늘 사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사연 시청해 주신 주인공 네,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부산에 사는 주환이 엄마 정시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2: 자, 윷놀이가 이제 어떤 놀이이고 이제 말이 몇 개 있고 윷을 어떻게 던져서 말을 이동하고 상대방 말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규칙 설명도 영어로 해볼 건데 아이가 이제 윷놀이를 할 때 어땠는지 그 경험까지 너무 재밌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영어로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traditional Korean yut game. 윷놀이 or the yut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The yut acts as dice.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yut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yut game. By marking a stick as a ba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For his kindergarten vacation, I went with my son to buy a yut game set at a stationery store. I explained in detail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It was a bundle of laughs.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It felt like seeing myself when I was a little boy.
2: 자, 윷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개의 나무막대를 이용하는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다. 이렇게 사연에 적어주셨어요.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윷놀이 or the yut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2: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민속놀이 영어로요.
1: Traditional folk game.
2: 그렇죠. F-O-L-K. 자, L 발음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안 합니다. 읽을 때는. Folk game. 이건 몇 번 알려드렸죠? 제임 선생님 발음으로 들어보세요.
1: Folk game.
2: Folk game.
1: Folk game.
2: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윷놀이는요.
1: 윷놀이 or the yut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
2: 이 yut이라고 하는 것이 주사위 역할을 한다. 자, 주사위는 이제 서양권 보드 게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너무 이해를 잘 하십니다. The yut.
1: The yut acts as dice.
2: Act as 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1: Mm-hmm.
2: 그러니까 yut이 주사위 역할을 한다. 되게 간단해요. One more time.
1: The yut acts as dice.
2: Dice. Dice는 원래 주사위의 복수 형태의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dice로 많이 얘기하죠. 단수형이 die란 단어가 있기는 있어요.
1: Yes.
2: But you rarely use it. Okay?
1: So basically, we play with yut sticks instead of dice.
2: Right. Mm-hmm. That's what we do.
1: Yeah.
2: So the yut acts as dice. 그 문장 잘 챙겨 두시고요. 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윷을 던져서 네 개의 말을 말판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자, 말을 뭐라고 할지 잘 들어보세요.
1: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yut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2: Okay. 말은 그냥 piece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네 개니까 four pieces. 이거를 일단 그 말판에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건데, 번갈아 가면서 던지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1: Ye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yut.
2: Okay.
1: This is British English.
2: Okay.
1: More commonly used in British English. Mm-hmm. In American English, we often say take turns.
2: 아, 북미 영어에선 그냥 순서대로 한다라고 할 때 take turns.
1: Right. To do something one after another means okay. to take turns.
2: 영국 영어에선 주로 take it in turns. Mm-hmm. 이 표현을 쓴다.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윷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네 개의 말을 말판 위에서 움직입니다. 중요한 규칙이죠. 해볼게요.
1: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yut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2: Okay.
1: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2: 그렇죠. 이제 시작점을 쭉 돌아서 글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1: Mm-hmm.
2: 그러니까 그 finish line이란 건 최종 그 지점을 말하겠죠. 경기에서도 finish line이 있지.
1: Right.
2: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 그 지점까지 네 개의 말이 먼저 들어오는 팀이 이긴다. 다시 한 번요.
1: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2: Victor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우리 왜 victory 하잖아요.
2: 있죠, 있죠.
1: 그럼 victory를 한 사람이 되니까 아, the person who wins.
2: 승자가 되겠네요.
1: Right.
2: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 있다. 아, 요거 아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업어간다고 하잖아요.
1: Mm-hmm.
2: 세 개를 업을 수도 있고, 세 개를 업으면 좀 위험하죠. 네.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걸요. 네.
1: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yut game.
2: Okay. 상대편을 opposing team. 물론 이제 두 팀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세 팀, 네 팀이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 편을 The opposing team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잡는다는 걸 take out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1: Yes.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2: 그러니까 take out이 예를 들어 뭐 상대방을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1: Mm-hmm.
2: Take out 그런 뜻이 있어요.
1: Yeah. 네,
2: 실제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Take him out 이러면 제거해라.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move several pieces at once. At once,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업어갈 수 있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요.
1: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yut game.
2: 자, 뒤로 가야 되는 백도 네, 설명해 볼게요. 네.
1: By marking a stick as a bac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2: Turnover 하면 게 뒤집어진 거죠.
1: Mm-hmm.
2: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등이 보이면 모고요. 다 이렇게 배가 보이면 유신데 turnover 즉 백도라고 표시해 놓은 유드 하나만 이렇게 뒤집어지면 말이 뒤로 한 칸 간다. 이건 서양권 주사위엔 없어요. 마이너스 1이란 게 없잖아요.
1: No.
2: 근데 유세는 있어요.
1: Mm-hmm.
2: 뒤로 후퇴가 하나 있다는 게 재밌어요.
1: Yeah. And you mark it.
2: Mm-hmm.
1: You write something on it. 아. You put some type of symbol on it.
2: 표시한다.
1: Yes. 아,
2: mark가 동사예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By marking a stick as a bac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2: Mm-hmm.
1: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2: 긴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 표현 먼저 볼게요.
1: Right. 긴장을 놓치지 않다.
2: Mm-hmm.
1: Right. Stay on one's toes.
2: Okay.
1: It means to remain alert and focused and be ready to move.
2: Tiptoe라는 그런 동사도 있잖아요.
1: Mm-hmm.
2: 네. 그러니까 까치발 들고 막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거, you tiptoe somewhere.
1: Uh-huh.
2: 그러니까 stay on one's toes란 건 긴장을 놓치지 않다라는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 보니까 최종 결과를 예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한테 유술 가르쳐서 이렇게 하게 한다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1: Mm-hmm. 네.
2: So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Okay, 다시 한 번요.
1: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2: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이와 실제 윷놀이를 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1: For his kindergarten vacation, I went with my son to buy a Ute game set at a stationery store.
2: 문구점에 가서 윷놀이 세트를 샀다가 되겠죠. 자, 여름방학을 뭐 맞이해서 혹은 뭐 유치원 방학을 맞이해서 전치사 for로 처리하시면 돼요. 뭘 맞이해서의 느낌으로 가능합니다. For his vacation 이런 식으로. 자, stationery store, 문구점 발음 도와드릴게요.
1: Stationery, stationery store.
2: 오케이. 자, 아이한테 윷놀이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 I explained in detail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2: 자세히 설명하다?
1: I explained in detail.
2: 바로 따라 나오면 되죠?
1: Uh-huh.
2: I explained in detail. 묶어서 자꾸 읽어보세요.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제 아들과 윷놀이를 해본 거예요.
1: It was a bundle of laughs. A bundle of laughs, meaning it was many, many laughs. 정말 많이 웃었다. Meaning it was very fun and exciting and a very joyful time.
2: It was very fun을 굉장히 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거죠.
1: Yeah.
2: It was a bundle of laughs 하면 우리말에도 막 웃음꽃이 피었다 이런 말이 있듯이 mm-hmm. 얼마나 예뻐요. 웃음꽃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1: Yeah.
2: 그러니까 영어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A bundle of laughs 하면 정말 시종일관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1: It was a bundle of laughs.
2: Mm-hmm.
1: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2: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이겼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1: yeah.
2: 아이 졌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 yeah.
2: 울고 막 그러잖아요.
1: Mm-hmm.
2: 네. 분하니까 그러니까 지는 법을 아직 못 배운 거예요.
1: Yeah.
2: 항상 이겨야 되는 것만.
1: Uh-huh. 네.
2: 큰일 난 줄 알아요.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막 뛰어다녔다는 얘기죠.
1: Mm-hmm.
2: 방방 뛰었는데 And he choked back tears. 이게 무슨 뜻인가요?
1: Tears. 눈물이죠. Choke 하면 뭐가 목에 걸렸을 때 뭔가 좀 choke 한다고 하는데 if you choke back tears, you're trying very hard not to cry.
2: 그렇죠. 막 우리말에 울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1: Mm-hmm.
2: 막 엉엉 운 건 아닌데 얘가 막 울려고 했다. Choked back tears. 우리 5월 달에 입태형에서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울컥한다. 그럴 때 썼던 단어도 choke이었던 것 같아요.
1: Yeah. Just thinking of my mom, I choked up.
2: Choked up. Choked up 해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It felt like seeing myself when I was a little boy.
2: 나 어렸을 때 나도 윷놀이 처음 했을 때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땐 이렇게 게임에 지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traditional Korean Ute game. 윷놀이 or the Ute game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Ute. The Ute acts as dice. Two teams take it in turns to throw the ute and move their four pieces on the board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rst team that sends all four pieces through the finish line is the victor. Players can take out the opposing team's pieces or move several pieces at once in the ute game. By marking a stick as a bakdo on the backside, a piece can move back a space when only that stick has turned over. These rules make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end result, so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For his kindergarten vacation, I went with my son to buy a Ute game set at a stationery store. I explained in detail the rules of the game and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It was a bundle of laughs. When he won,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around and he choked back tears when he lost. It felt like seeing myself when I was a little boy.
1: 패턴 practice.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형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을 복습을 해볼게요. 전통 민속 놀이다. 요거 발음 주의하시고요.
1: Traditional folk game. 윷놀이 is a traditional folk game of Korea that uses four wooden sticks called yute.
2: 자, 오늘날까지도 널리 즐기는 전통 민속 놀이다. It's a traditional folk game.
1: It's a traditional folk game that is still widely played these days.
2: 윷놀이 설명하면서 이런 거 덧붙여도 좋겠네요. 자, 긴장을 늦추지 않다. 요거는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하세요. Stay on one's toes.
1: You have to stay on your toes until the very end.
2: 여행 다닐 때 나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해볼까요?
1: I always try to stay on my toes when I'm traveling.
2: 너무 좋은 문장이죠? 다시 한번요.
1: I always try to stay on my toes when I'm traveling.
2: 너무 좋았던 걸 표현할 때, 막 웃음꽃이 피고 그랬을 때, a bundle of laughs. 이것도 써보세요.
1: I played it with my son for the first time, and it was a bundle of laughs.
2: 그 영화가 무슨 예술적 작품성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래도.
1: The movie wasn't very artistic, but it was a bundle of laughs.
2: It was a bundle of laughs.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I played the Ute game with my daughter, and she had a blast.
3: Oh, really?
1: She keeps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3: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1: I thought it was a meaningful activity to play a traditional game with my child.
3: I'm sure she'll remember it fondly.
1: 음? All right, let's take it line by line.
2: Mm-hmm.
1: The woman says, I played the Ute game with my daughter, and she had a blast.
2: She had a blast.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너무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1: Oh, really? She keeps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2: 아, 조른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되네요.
1: Yeah.
2: 네. 계속 또 하자고, 조른다.
1: Uh-huh. She keeps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2: Pleading with me to play it again. Okay?
1: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2: 이게 무슨 뜻인가요?
1: It's if you're taken by something, you really enjoy it.
2: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1: Uh-huh.
2: 이 문장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뜻이 너무 재밌어 했다라는 뜻이에요. Okay? 다시 한번요.
1: She must be really taken with it.
2: Mm-hmm.
1: I thought it was a meaningful activity to play a traditional game with my child.
2: 전통 놀이를 아이와 함께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좋더라고요.
1: I'm sure she'll remember it fondly.
2: 아이에게도 분명히 훈훈한 그런 추억이 될 거예요. Remember something fondly 하면 좀 애틋한 감정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추억거리 자체가.
1: 네.
2: 자, 이렇게 해서 대화도 간단하게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Enjoy the day. We'll catch you again tomorrow.
2: Goodbye.
1: Bye-bye.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첫 번째 페이지. 새로운 달 8월에도 피곤한 먼데이를 즐거운 썬데이로 만들어주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네.
2: 썬킴에게 물으면 뭐든 답해주는 썬킴의 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여행가인가 아니면 희대의 허풍쟁이인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남긴 책과 인물이죠. 동방견문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동방견문록 어떤 책이고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3: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동방견문록은 베니스, 베네치아 출신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쓴 여행기로 알려져 있죠. 1271년도부터 1295년도까지 24년 동안 세계를 중국만 간 거 아니에요. 세계를 여행했고 그중에서 17년을 원나라에 있었거든요.
2: 아, 예.
3: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 여행했기 때문에 솔직히 동방견문록이라고 저 번역하면 안 돼요.
2: 그럼요.
3: 원제목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2: 네.
3: 영어판은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예요, 그냥. 그리고 프랑스어로 번역된 거는 세계의 서술.
2: 세계의 서술.
3: 세계에 대한 서술.
2: 예.
3: 을 일본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동방견문록이 됐거든요.
2: 사실 동방이라는 표현은 서구 입장의 표현인데 또 일본이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3: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견문록보다는 그냥 세계의 서술.
2: 오늘 세계의 서술로 하실 건가요?
3: 아니요. 입에 붙어가지고 이게.
2: 편의상 동방견문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년대 후반의 그 여행기를 담은 책이라는 건데. 근데 이걸 마르코 폴로가 직접 앉아서 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3: 마르코 폴로가 지금 곧 말씀드리겠지만 마르코 폴로가 이제 여행을 다 갔다 온 다음에 이 양반이 약간 그 베네치아의 국뽕 차오른다 했거든요.
2: 예예. 예.
3: 아 진짜 베네치아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부터.
2: 네.
3: 요것도 왜 베네치아가 그렇게 당시에 이른바 그 애국자들이 많은지도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른바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서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굉장히 앙숙 관계였어요.
2: 아 예.
3: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이른바 원나라 갔다가 스리랑카 인도 찍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고향인 베네치아에 돌아왔는데
2: 예, 예.
3: 마침 그때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해전이 펼쳐졌는데 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2: 참전하나요?
3: 참전을 직접 합니다.
2: 그래요?
3: 제노바 가만히 있어. 참전했는데 와빠빠빠 잡히네 포로로.
2: 제노바한테 잡혀요. 예.
3: 그래서 제노바의 그 감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2: 예, 예.
3: 그래가지고 같이 갇혀있던 그 죄수 가운데서 예. 루스티첼로라고 있었거든요. 약간 소설가 겸 약간 글 쓰는 분이었어요.
2: 네네.
3: 어이, 내가 말이야. 지금부터 딱 하는 얘기 재미있다. 야, 심심한데 우리 내가 얘기나 들려줄게.
2: 자기가 겪은 걸.
3: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2: 예. 편하게 재밌게 지냈네.
3: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요. 하시는 말씀 제가 좀 써도 될까요? 써. 잠깐만요.
2: 아, 진짜.
3: 야, 볼펜 가고, 볼펜. 100개 쓰고. 굉장히 비싸게 팔렸습니다. 일일이 비싸라니까.
2: 아,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
3: 그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였다고 하죠.
2: 야. 애초에 마르코 폴로는 어떻게 그 먼 길을 떠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주장에 의하면.
3: 짧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마르코 폴로의 아빠가, 네. 아빠랑 삼촌이 먼저 원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이제 그 원나라에 먼저 가요. 삼촌이랑. 자, 당시에 베네치아에 마르코 폴로의 아빠도 포함돼가지고 대부분의 베네치아인들이 대부분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서 출발했냐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했어요. 베네치아가
2: 이렇게.
3: 아니라. 그러면 그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2: 네.
3: 물론 베니스에서 출발했겠지만
2: 그렇죠.
3: 실제로 동방 원정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2: 기점은 콘스탄티노플.
3: 아빠 같은 경우는 1259년에.
2: 아, 예.
3: 여기서부터 이해하셔야지 왜 이 베네치아인들이
2: 예.
3: 동방 원정을 갔는지 이해돼. 마르코 폴로까지. 그걸 아시기 위해서는 짧게 요것만 언급하고 갈게요.
2: 네.
3: 4차 십자군 전쟁을 이해하시 모든 게 다 이해돼요.
2: 아, 그래요? 그게 연결돼요?
3: 자, 봐봐요.
2: 네.
3: 아빠가 출발한 게 1259년이잖아요.
2: 네.
3: 그 원나라로요. 얼마 안 돼요. 그 4차 십자군 전쟁이 1202년에서 1204년까지 한 5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네. 네. 총 8차 전쟁이 있었는데 네. 대부분 다 예루살렘까지 가긴 가요. 4차, 지금 언급하는 4차 전쟁은 예루살렘 근처에도 안 가요. 가장 뻘짓 전쟁이었어요. 아. 어디까지 가냐면 콘스탄티노플까지 갔다가 다시 후퇴를 해요.
0: 아, 후퇴예요. 예.
3: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1, 2, 3차가요. 네. 전쟁이 다 그 왕 위주로 교황청에서 각 뭐 프랑스든지 독일든지 왕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끼리 가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아. 내가 왕인데 네. 이래가지고 실패했다.
0: 그렇쳤어요.
3: 라는 네. 판단에 이제 교황청에서 어떤 판단했냐면 네. 프랑스, 독일 여러 연합국 되니까 연합국이 가니까 안 된다. 한 나라만 가자. 이번에 프랑스 너희들 가라.
0: 아 예. 예.
3: 그래 프랑스 왕 가지 말고 네. 밑에 있는 영주들. 네. 밑에 애들 가가지고 네. 그러면 약간 분란이 없을 거 아니냐.
0: 그렇죠, 그렇죠.
3: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해요.
0: 그게 4차예요?
3: 그게 4차예요.
0: 예.
3: 영수들끼리 모여서 작전 짜입니다. 야, 우리 실패 안 하려면 어떡하지? 1, 2, 3차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내륙 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북부, 지금의 레바논 네. 이렇게 찍고 가는 코스였거든요.
0: 아, 예, 예.
3: 다 실패했어요.
0: 네.
3: 우리 이번엔 바다로 가자.
0: 아, 바다로 갑니까? 아.
3: 1, 2, 3차 다 실패했잖아.
0: 예, 예.
3: 배 타고 네. 이집트로 가서
0: 네.
3: 지중해 건너가지고 네. 이집트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자 우리.
0: 어, 예.
3: 그럼 우리 성공이야.
0: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3: 아 그렇죠.
0: 어, 예.
3: 아 그, 거기서 이집트에서 지금의 랩,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0: 아, 예, 예.
3: 치고 올라가자. 그 생각. 헥 이게 됐다.
0: 네.
3: 그럼 배가 있어야 되잖아.
0: 그렇죠.
3: 베네치아에 전화한 거예요.
0: 배 대달라고.
3: 지금 우리 그 베네치아예요. 당시 그 해상 왕국 해상 강국이죠.
0: 그렇죠.
3: 예. 소국이지만. 예. 당시 베네치아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단돌로라고 하는 80이 넘은 약간 앞이 안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0: 아 예.
3: 정말 평생 돈 하는 단돌로. 우리 프랑스 영주들인데요. 네. 이번에 우리 배 타고 그 십자군 전쟁 갈 거니까 배 좀 구해주세요. 배? 몇 척 필요한데? 그러면 예, 예. 배를 내가 몇 대 네. 준비하고 어. 돈을 이만큼 너희들 지불해.
0: 어, 예.
3: 된 거예요.
0: 예, 예, 예.
3: 그러니까 단돌로랑 베네치아 입장에서도 국가적 사업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3: 그래가지고 베네치아에 있는 모든 조선소 다 지금 배 만들라고. 여기서
0: 아.
3: 십자군 넘어온다고 한다.
0: 네, 네.
3: 십자군이 안 와요.
0: 왜? 노쇼?
3: 노쇼, 진짜 노쇼예요, 노쇼.
0: 예. 네.
3: 왕이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자 해야 되는데 영주들끼리 하다 보니까 어. 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 네. 아 갑자기 배가 엎어가지고.
0: 아니, 아 진짜로요?
3: 진짜로. 3만 명이 와야 되는데 늦게 만 명만 온 거예요.
0: 허무하네.
3: 단돌로가 야! 다 집합 필요한데 야.
0: 정부서 다 준비해 놨는데.
3: 저, 야, 너 돈 야, 카드 할부된데 왜 안 되냐?
0: 네네.
3: 미안한데 지금요. 안 왔어요, 애들이요.
0: 아니, 단돌로 8승이 넘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3: 단돌로 야, 너 단둘이야 맞아볼래요?
0: 예, 예, 예. 어. 야.
3: 여기서 진짜 난감에 빠진 거 십자군들은.
0: 그렇죠.
3: 여기에 단돌로 야. 장사꾼은 장사꾼이야. 이리 와봐요.
0: 왜요, 왜요.
3: 예. 내가 제안 하나 할게.
0: 네.
3: 지금 크로아티아. 거기 자라란 도시가 있었어요.
0: 자라.
3: 옷가게 아닙니다.
0: 네네.
3: 자라란 도시가 베네치아와 경쟁 도시였어요.
0: 네.
3: 똑같이 바다를 두고 아. 무역 도시. 야, 이리 와봐. 십자군. 니들이 자라 좀 박살내. 아. 그럼 우리가 이거 몇 년 유예해 줄게.
0: 빚. 어허.
3: 채무.
0: 예.
3: 여기에 십자군의 멘붕이 와버려요.
0: 왜요?
3: 자라도 기독교 도시였거든요.
0: 아, 그래요?
3: 아니 우리가 지금 어, 기독교 그렇지. 입장에서 교황 명령으로 지금 이슬람 교황 싸우러 가는데 우리 보고 지금 같은 카톨릭
0: 명분이 안 서죠. 에, 자라를 어떻게
3: 카톨릭 쳐. 도시를 지금 박살 내라 이거요?
0: 예.
3: 아 그럼 돈 갚아.
0: 어떡하나 십자군이 좀 난처하네요. 예.
3: 여기에 십자군이 흐시, 그렇지. 눈 한번 딱딱 감자. 한번 딱 감고 박살 내자.
0: 권유하는 십자군 연기 장난
3: 아,
0: 아니다.
3: 그렇죠. 예, 예. 아, 이게 영화 배우라니까요.
0: 예, 예, 예.
3: 그래야 실제로 네. 기독 카톨릭 군이 네. 카톨릭 도시를 박살을 내버려 자라.
0: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3: 그렇죠. 네. 그걸 내려갑니다. 네. 야, 이번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네. 그 모든 거 다 챙기고 오면 우리가 다 빚 청산 됐을 거야. 내려와요.
0: 네.
3: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갑니다.
0: 아.
3: 근데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0: 예, 예.
3: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 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박살 내야 될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문제가 커요.
0: 네.
3: 카톨릭 십자군이 네. 물론 뭐 이게 정교 오르토닥스 국가지만 같은 범 기독교 국가잖아요.
4: 그렇죠.
3: 그 수도를 다 박살낸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옆에 단돌로가 또 베니스에서 내려와가지고 야 너 이 콘스탄티노플을 박살내야지. 여기 금은보와지 교회에 있는 저기 뭐 성찬들 이게 다 금이잖아 이거. 다 훔치라고 그래야지 우리한테도 빚을 갚고 너희도 저기 뭐야 그 원전 갈 비용이 생기는 거 아니야?
4: 그렇죠, 그렇죠.
3: 어차피 한 번 한 놈은 두 번 할 수 있어.
4: 아까 잘해서 한 번 했으니까.
3: 잘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해.
4: 예.
3: 고민하다가 십자군이 예. 그래.
4: 눈 한 번 또 감나요?
3: 예?
4: 눈 또 감나요?
3: 눈 딱 감고 박살 내자. 예.
4: 아.
3: 실제로 동로마 제국은요. 나중에 그 이른바 오스만 투르크에서 결정적으로 망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로 기독교 국가였던 동로마 제국은 같은 기독교 십자군에서 멸망해요. 있대요.
4: 그때 타격이 컸군요.
3: 한 번 쓰여서 못 가요. 이때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은 다 불타버리고
4: 예.
3: 여기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는 다 십자군과
4: 단돌로.
3: 십자군보다 단돌로가 더 챙겨가요.
4: 아, 단돌로가 진짜 중요한 인물이네.
3: 단돌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베네치아가 지중해 있는 조그만 해상 무역 도시가 아니라 지중해 제국이 돼버립니다.
4: 아, 패권.
3: 그러면서 베네치아인들이
4: 네.
3: 돈 좀 벌어보자고 싹 다 콘스탄티노플로 건너가요.
4: 그래서 마르코폴로 그때, 아버지랑 삼촌도
3: 그때 마르코폴로 아빠도 그때 건너가요.
4: 아,
3: 이걸 아셔야지.
4: 그래, 그래. 이건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거
3: 되게 중요해 이거요. 이거를 잡지사에서 얘기한다.
4: 그러네. 그래서 1차로 아버지랑 숙부가 갔었고
3: 1차로 예. 대부분의 베네치아에 돈 좀 있는 분들 좀 돈 좀 더 벌어보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네치아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의 상권과 모든 재기를 다 잡아버려요.
4: 네.
3: 그런데 한 번 물러났던 동로마 제국의 이른바 나쁘게 말하는 잔당들
4: 네.
3: 자녀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딱 요때
4: 예? 1250년 예.
3: 다시 되찾자 동로마 제국.
4: 네.
3: 그 자녀 세력들이 지금의 튀르키예 쪽으로 빠진 상태였거든요.
4: 예예. 예.
3: 다시 바다 건너가지고 야 베네치아에도 물러나라.
4: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3: 쪽으로. 원래 우리 땅이야.
4: 예.
3: 다시 되찾자 콘스탄티노플.
4: 예.
3: 하면서 자녀 세력들이 다시 넘어와요.
4: 그럼 베네치아 상인들은
3: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크림반도에 우리 했잖아요.
4: 아 예.
3: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
4: 아, 예.
3: 에도 베네치아 타운이 있었거든요.
4: 예.
3: 거기로 다 건너가요. 피하러.
4: 아, 베네치아 타운으로. 예예예. 예, 예.
3: 가까우니까.
4: 그렇죠, 그렇죠.
3: 콘스탄티노플에서 크림반도는 가깝거든요.
4: 가깝죠. 예.
3: 일단 글로 다 가요.
4: 예.
3: 그때 마르코폴로 아빠도 건너갑니다. 크림반도로.
4: 예, 예, 예.
3: 대피를 가요.
4: 예. 마르코폴로는 언제 가요, 그러면? 예.
3: 마르코폴로는 아직까지 엄마 뱃속 베네치아에 있어요.
4: 네네.
3: 그래서 아빠랑 삼촌이랑 크림반도까지 왔어요, 지금. 돈 다 챙기고.
4: 그렇죠.
3: 야, 아우야. 회원님, 우리 돈도 있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 저쪽 우리가, 동쪽으로 더 가면은, 돈 벌 기회가 더 있을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베네치아 돌아가봤자 뭐 다시 원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어떡할래? 한번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플러스 알파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4: 네.
3: 그 마르코폴로의 아빠랑
4: 네.
3: 형님이랑 그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4: 왜요?
3: 그땐 이미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을 다 건설했던 상태고
4: 네네.
3: 역참 제도가 있었어요.
4: 예, 역참.
3: 40km에 하나씩 여기 하나 있는 거요.
4: 예, 예, 예.
3: 그러니까 하루에 400km씩 뛰는 말들 하나의 역에 말 400마리씩 가니까 웰컴. 그러니까 위험할 줄 알았는데 네. 너무나 안정화돼 있는 거예요.
4: 아 그래요? 이방인한테 오히려.
3: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마침 몽골 제국에서 원나라 쿠빌라이 칸으로 이제 그 교체의 시기였거든요.
4: 예, 예, 예.
3: 당시 거기 와 있던 이제 원나라라고 할게요. 원나라 사신이 마르코폴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보쇼. 지금 우리 대칸께서,
4: 네.
3: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죠.
4: 네.
3: 지금 서쪽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참을 타라가지고, 대도,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가셔가지고,
4: 네.
3: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냥 말 타고 가시면 된다.
4: 네.
3: 해서 가요.
4: 아, 베이징까지 가요?
3: 대도까지 갑니다.
4: 예,
3: 베이징까지요.
4: 예. 멀리도 갔다, 진짜. 예.
3: 딱 오니까 쿠빌라이 칸을 만나요.
4: 네.
3: 니들이 뭐냐? 저 마르코폴로 아빠랑 삼촌인데요.
4: 네.
3: 그러냐? 너희들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굉장히 호기심 많은 칸이었어요.
4: 아, 쿠빌라이 칸이.
3: 뭐, 우린 뭐, 카톨릭이라는 게 있고, 무슨 뭐가 있고. 아, 너희 동네에선 교황이 대장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황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 교역을 좀 할, 통성명도 좀 하고 예. 거의 좀 약간 그
4: 좀 관계를 트자.
3: 관계를 틀기 위해서 예. 다시 가서 교황 보고 네. 현자 100명을 좀 보내달라고 하라.
4: 아, 베네치아의 현자 100명.
3: 100명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원나라도 좋고 너희 뭐 유럽도 좋은 거 아니겠냐. 네. 알겠습니다.
4: 그래도 베이징에서 베네치아까지 가야 되잖아.
3: 다시 가야 돼.
4: 아, 그래요? 유턴. 예.
3: 콘스탄티노플은 못 가고 네네. 돌아가지고 이집트 찍고 다시 올라갑니다. 베네치아로.
4: 아, 쿠빌라이 칸이 다시 보낸 거예요.
3: 다시 보냈어요. 예. 그때 집에 가니까 웬 아이가 아빠!
4: 그때 마르코 폴로가 17살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린 거 아닙니까?
3: 15.
4: 15?
3: 출발할 때 17.
4: 15도 아빠! 이건 아니잖아.
3: 아직 변성기가 안 왔어요.
4: 좀 늦게 왔구나.
3: 됐고 잠깐 있어봐봐. 네. 난 이 저기 대칸.
4: 현자 모아야 돼. 현자.
3: 현자 모아야 돼. 근데 마침 그때 교황이 돌아가신 거예요.
4: 교황이?
3: 네. 예. 어쩌지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새 교황 선출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4: 네.
3: 근데 그 새 교황이 선출이 됐어요. 예. 모든 설명을 하니까 100명은 못 보내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 2명은 보내겠다. 해서 2명을 붙여가지고 출발해요.
4: 네.
3: 하면서 마르코 올라 봐봐. 아빠 지금 저기 원나라라는 데 갈 건데 너 갈 거니? 네, 가겠습니다.
4: 예, 예. 그때 가는구나.
3: 세 명이 출발해요.
4: 예.
3: 아빠, 삼촌, 마르코 폴로.
4: 네, 네.
3: 그리고 2명의 성직자.
4: 네.
3: 근데 가다가 이 성직자께서 얼마나 참 따뜻한 방에서 그 사셨겠습니까?
4: 아, 예.
3: 뭐 내전도 있는 뭐 지역도 지나가고 하니까 저기 갑자기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린 다시 바티칸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4: 아, 이탈해요.
3: 돌아가요.
4: 네.
3: 우리끼리 가면 안 되는데.
4: 애초에 100명 모아오라 그랬는데.
3: 두 명도 참 뭐라고 예, 할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가자. 세 명이 다시 가요.
4: 네네네.
3: 근데 마르코 폴로가 굉장히 뭐라고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4: 아.
3: 가면서 모든 걸 다 뭐 했다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다 입체적으로 다 보고 갑니다. 이 동네는 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4: 네.
3: 도착했어요.
4: 네.
3: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동방 견문록 내용인데.
4: 아. 그때부터 그러면 뭐 한 20년 가까이 머문 거잖아요.
3: 그렇죠. 그 얘기를 제노바 깜빵이 산 거를 쓴 거 옆에 친구가.
4: 그러면 그 어린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 가서 뭐 한 거예요?
3: 자, 네. 이제부터는 동방 견문록 얘기예요.
4: 예. 네.
3: 내가 말이야, 17살 때 도착했어, 거기서.
4: 그치. 지금, 뭐, 황제 수감 지금 상황이죠.
3: 그 루스티첼로가
4: 이제 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
3: 17살 때. 내가 가자마자, 네네. 쿠빌라이 칸 앞에서 몇 개 국어를 쫙 얘기했다고. 그럴 때 쿠빌라이 칸이 감동을 하더라고. 그리고 뭐 했냐면, 보통 그 쿠빌라이 칸이, 네. 그 지방의 관리들을 보낸 다음에 거기 파악을 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4: 네.
3: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 탐구 생활만 읽는 거예요. 날씨 맑음, 몇 월 며칠,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4: 네.
3: 이거요.
4: 네.
3: 근데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왔던 마르코 폴로는 거기는요, 데카님, 남자가 막 근육질이 막 이렇고, 뭐, 애야, 이거 어디, 뭐, 파티, 뭐, 저기가 아니고 콜라색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4: 구체적으로 보고 하는구나.
3: 입체적으로 보고
4: 하는구나. 예, 예, 예.
3: 야, 탐구 생활 보관에 쟤 날라가고, 마르코 폴로, 네, 네가 지방에 가서 그 입체적으로 가서 보고를 하고 와.
4: 네.
3: 그래가지고 쿠빌라이 칸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지방에 가서 모든 걸 다 보고 오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임무를 띈 거예요.
4: 아, 쿠빌라이 칸 밑에서 일을 했구나, 총애를 받아서.
3: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나라에서 17년 동안 있었잖아요.
4: 네.
3: 쿠빌라이 칸의 정말로 오른팔 역할을 했다고 해요.
4: 네.
3: 동방 견문록에 따르면.
4: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를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동방 견문록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뭐, 쿠빌라이 칸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고, 황궁과 연애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리고 역참과 도로망에 대한 묘사도 있고, 그리고 항저우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더라고요. 네.
3: 그, 원세조가 집권했을 때가 아직까지 남송이 살아있던 때예요. 송나라가 이제 밀려 내려와가지고요. 그리고 항저우가 임안이라고 남송의 수도였어요.
4: 아, 그렇군요.
3: 이게 약간 사기다라고 비판하는 측이 뭐냐면, 남송, 그 항저우 바로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양양이라고 있어요.
4: 양양.
3: 강원도 양양 아니에요?
4: 아니겠죠.
3: 양양이라고 여기를 장악해야지 중원을 장악을 해요. 삼국지에도 맨날 나오는 게 양양이에요.
4: 아, 예.
3: 여기가요?
4: 네.
3: 이 원나라도 양양성을 치고 바로 항저우로 내려와가지고 남송을 멸망시키거든요.
4: 네.
3: 이게 1275년에 양양성이 함락이 돼요.
4: 아, 네. 네.
3: 근데 마르코 폴로는 75년 이후에 도착했거든요.
4: 예.
3: 원나라에.
4: 네.
3: 근데 동방견문록을 보면 예. 자기가 양양성 함락에 큰 도움을 줬다.
4: 라고 돼 있어요?
3: 라고 돼 있어요.
4: 아, 이거는 좀 결정적이지 않나.
3: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르코 폴로가 자기가 투석기 있잖아요.
4: 투석기요. 예.
3: 투석기를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예. 이거를 원나라 군대에게 줬다. 자기가 개발한 투석기로 양양성이 함락됐다. 아. 1275년도에.
4: 근데 문제는 맞아.
3: 정사에는 마르코 폴로가 그 이후에 도착했거든요.
4: 어허.
3: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4: 허언증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이건 뭡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남긴 원나라에 대한 기록 가운데 유럽 사람들이 가장 놀란 대목이 쿠빌라이 칸을 연금술사라고 묘사했다.
3: 어허, 연금술사.
4: 연금술사.
3: 지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4: 지폐요? 종이 화폐?
3: 종이 화폐.
4: 를 썼나요, 원나라가?
3: 썼어요. 아. 교초라고 해가지고.
4: 예, 예, 예.
3: 이게 유럽에서는 그 기껏 해봤자 은화.
4: 그렇지.
3: 금화. 예. 실제로 볼 수 있는 실물 귀금속 화폐잖아요.
4: 맨날 주머니에 이렇게 모아보면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3: 근데 깜짝 놀란 거죠. 이 종이 쪼가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물물 교환이 됩니까? 이걸 아. 줬는데 저쪽에 물건을 줘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 본 마르코 폴로는 네. 아, 저 데칸 쿠빌라이 칸이 네. 이 종이를 금으로 바꾸는 도술이 있구나.
4: 네, 네.
3: 연금술사다. 네. 라고 믿었다고 하죠.
4: 아. 하지만 여러분, 폴로 일행이 베네치아로 나중에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는데 이 기록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던데요.
3: 일단 베네치아에서 네. 너무 일을 잘했어요. 네. 아빠랑 삼촌이랑 마르코 폴로랑. 네. 그래서 계속 집에 간다고요. 저기요. 네. 쿠빌라이 칸 임적 베네치아에 좀 가게 주십시오.
4: 예.
3: 아, 보시오, 부커이. 아,
4: 안 됩니다.
3: 안 됩니다. 너 일 잘하는데 어디 가냐? 다른 건 다 해도 집에 못 가. 이게 17년이었어요. 당시 몽골 제국이요.
4: 네네네.
3: 원세주 쿠빌라이 칸 때 약간 쪼개져요.
4: 네.
3: 원나라와 네. 여러 칸국들이 쪼개집니다.
4: 예.
3: 뭐, 일칸국, 킵차크 칸국 등등등요.
4: 예.
3: 그 가운데서 일칸국이라고 있었어요.
4: 네.
3: 범 몽골족 패밀리예요.
4: 예.
3: 거기서 쿠빌라이 칸한테 연락한 거죠. 웨이, 뚜루루 우리 저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왕실에서 공주 좀 보내달라고.
4: 예.
3: 그래서 뭐 쿠빌라이 칸도 그래 알았다. 뭐 그 황실 가운데서 진짜 선별해서 능력 있는 분을 보내요.
4: 네.
3: 일칸국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4: 네.
3: 직접 어떤 공주를 보내는지
4: 확인하러
3: 확인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 마침 마르코 폴로가 있었어요.
4: 아, 폴로도 같이 보낸 거예요?
3: 아니요. 폴로를 다른 업무 하다가 온 거예요.
4: 아, 예.
3: 그러니까 그 사신들 일칸국에서 온 사신이랑 공주랑 다 있는 거죠.
4: 예.
3: 아, 누구시죠? 야 대카님 예. 하신 맡기신 업무 다 했습니다. 여기 이러고 아유.
4: 네네.
3: 옆에 카 일칸국에서 온 사신들이 본 거예요. 어어. 우와, 저 친구 일 진짜 잘한다.
4: 아, 일 잘한다. 스카우트를 하나?
3: 저기요.
4: 예.
3: 우리 가는데 좀 무서운데 예. 저 친구 보고 좀 기란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4: 아, 라고 요청을 해요?
3: 요청을 예. 칸한테 하는 거예요.
4: 예, 예, 예.
3: 쿠빌라이 칸한테.
4: 예.
3: 아, 거짓할 수도 없고.
4: 어, 들어줘야지.
3: 야. 그러면 에스코트만 했다가 일칸국이 지금 거의 뭐 이란, 이라크 이쪽이거든요. 예. 갔다가 다시 돌아와.
4: 폴로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갔다 와.
3: 일단 원나라를 벗어나는 거잖아.
4: 예, 예.
3: 가자. 아빠, 삼촌. 아빠랑 삼촌 같이 가도 돼요? 심심한데? 알았다.
4: 아, 또 그거 들어주네.
3: 출발을 해요.
4: 예.
3: 출발을 하면서 들렸던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찍고. 그러니까
4: 아,
3: 쿠빌라이 칸이 가다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대선단을 보내줍니다.
4: 예.
3: 그리고 600명의 선원들을 같이 보내줘요.
4: 아.
3: 이 대선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4: 아.
3: 스리랑카, 인도.
4: 이게 바다로 갔구나.
3: 바다로 이제 아, 출발, 이제
4: 예.
3: 쭉 거쳐가요.
4: 네.
3: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국길에 이상한 모험담들이 나오거든요.
4: 아, 예.
3: 용 봤다.
4: 아니, 마르코 폴로가 유니콘 봤다는 얘기가 있던데.
3: 코뿔소였습니다.
4: 예.
3: 그리고, 용이다! 악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4: 네.
3: 공주를 일칸국까지 정확히 딱 모셔다 드려요.
4: 네.
3: 그때 울었다고요, 공주가.
4: 왜요?
3: 가는 길에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4: 마르코 폴로랑?
3: 마르코 폴로랑 그 아빠 삼촌한테.
4: 네.
3: 공주님,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근데 본국에서 연락이 온 거죠. 연락, 저기 큰일 났습니다. 아, 뭔데요? 코빌라이 칸이 돌아가셨습니다.
4: 그 사이에? 아, 그래요?
3: 됐다. 안 가도 돼. 야, 베이징 안 가도 돼. 아. 그래서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와요.
4: 아, 그래요? 타이밍이 좋았네.
3: 해서 아. 만들어진 게 동방견문록이다. 이걸 아. 어디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얘기해요?
4: 마치면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동방견문록이 후대에 미친 영향력과 역사적 가치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3: 동방견문록 덕분에 또는 때문에 당시 유럽인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 세상은 엄청나게 큰 몽골의 원제국과 조그마한 유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큰 지금 중국 대륙과 이쪽 중앙아시아와 이쪽에 큰 관심이 많았죠.
4: 네.
3: 그래가지고 유럽을 벗어나가지고 더 큰 세계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4: 그러네.
3: 발견이고 현재 미국 건국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4: 아, 네. 원나라와 또 서양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오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4: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특히 수영장에서 많이 하는 국민 게임 중에 마르코 폴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눈을 가린 술래가 마르코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은 폴로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짐작해서 물의 저항을 이겨내고 친구를 잡아야 하는 정말 술래 입장에서는 너무 하기 싫을 것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왜 하필 마르코 폴로라고 주고받는 확실한 기원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술래의 모습이 미지의 세계를 헤치고 나간 탐험가의 모습과 비슷해서가 아닌가 이런 설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7말 8초 아이들과 풀장에서 막바지 휴가 중이시라면 정할 거 없을 때 마르코 폴로 놀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5: "아, 왜 아빠는 한국말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뭐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6: 한국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에 빵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컬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알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장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금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자유어의 위대한 여정 오늘도 이어갑니다. 함께해 주실 탈북 미남 미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남한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건강하시죠? 자, 오늘은요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충남대 이계호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에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 네, 네, 반갑습니다.
1: 어제 이렇게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교수님?
5: 이게 남북이 만나가지고 음식 얘기한다는 게 참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1: 네.
5: 남과 북이 합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좀 있거든요.
1: 네, 네.
5: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우리 태초의 먹을거리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먹거리들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혹시 뭐 북한 음식 접해본 경험 있으시죠?
5: 지금까지는 접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1: 평양냉면 아닌가요?
5: 진짜 이제 북한에서 만든 그 솜씨라든지 재료를 가지고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3: 찐 걸 안 먹어봤다.
5: 그렇죠.
1: 네, 네.
5: 근데 이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동치미라든지
1: 네.
5: 백김치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관심 있는데 이게 아마 북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먹는 거죠.
3: 백김치, 동치미 다 평안도 음식을 좋아하시네요.
5: 아, 그래요?
1: 그런가요?
3: 네, 백김치는 평안도에서 많이 먹는 건데.
5: 아, 원래 그래요? 네.
6: 궁금한 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태초의 먹거리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 근데 태초의 먹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해요, 저는.
5: 이 하나님께서는 이 먹거리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3: 네.
5: 이게 어느덧 한 200년 전에 돈벌이 수단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면서 먹거리가 점점 변질되었어요.
1: 네.
5: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먹거리를 과학자가 알려줄 테니까
1: 네.
5: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한두 개씩 계속 좀 빼가보자. 그러면 점점 언젠가는 태초의 먹거리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한국의 평균 연령이다 80세가 넘었잖아요.
3: 네.
5: 그죠?
1: 네.
5: 보건복지부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80세를 살아요.
1: 그러니까요.
3: 치료가
5: 네.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1: 맞아요.
5: 어떻게 건강하게 80세를 살아야 되는데 맞아. 지금 뭔가가 우리 먹거리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런 먹거리의 생활 습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로 암 환우 대상으로 지난 12년 동안에 무료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나눠주신 그 태초의 먹을거리와 이렇게 접목이 되니까 굉장한 마음의 파동과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어느 날 한국에 와가지고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차라리 삼겹살 사주세요.
3: 완전히 몸이 에너지 쓰는 방법도 달라졌는지 면역이 정말 완전 진짜 그야말로 다 파괴됐어요.
5: 한번 웃을 때마다 면역력이
3: 웃어야 되는구나.
1: 웃읍시다.
5: 바로 이때가 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1: 자, 오늘 이계호 교수님과 함께 북한의 건강밥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또 새 가족이 나와 주셨습니다. 자, 한국에서 인정받은 조리 명인 안영자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언뜻 봐도 요리를 굉장히 잘하게 생기셨습니다. 나 요리 연구가 이런 이제 포스가 아니에요.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정식으로 고향이 어디시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4: 네, 저는 고향은 경성, 함경북도 경성이에요. 경성이고 거기서 졸업하고 사실은 요리사보다 좀 우수하기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요리를 해라. 요리를 하면 더 좋다. 그래도 북한 먹는 게 고생이죠. 뭐 먹고 사는,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리하게 됐는데 참 어렵게 힘들게도 공부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아, 내가 또 이렇게 또 적응해서 이 사이를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거 보면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1: 북한인민무력부 요리강습소 출신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곳인가요?
4: 이미 무력부 초대소라는 건 군부들, 장교들을 이렇게 미국에서 오는 이런 장교들이나 기부인들이 오실 때 이렇게 요리해주는 요리사예요. 네. 제가 그때는 좀 나이가 어렸었을 때가 뭐 초보죠. 그래도 대학을 공부할 때에도 초보지만은 그만큼 교육을 시키고 요리사를 시켜요. 네. 그리고 자격을 일하면서 자격을 더 해줘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요리를 좀 했어요.
1: 우리 오자유여 식구들의 어떤 평소의 식습관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설미 씨.
3: 네. 네. 원래 이제 북한에서는 흰쌀밥을
7: 귀하잖아요.
3: 귀하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흰쌀밥은. 근데 다들 흰쌀밥을 못 먹어요. 네. 좀 섞어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그건 가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건강식을 먹은 거예요. 그게 건강식인지는 모르고 먹었는데 그 한국에 와서 흰쌀밥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는 뭐 잡곡밥 주면 정말 짜증났었거든요. 네. 왜 손님 대접한다 그러면 보리밥을 주나. 이게 북한에서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를 왜 이렇게 주나 했는데 제가 임신 당뇨가 딱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부터 딱 이제 흰쌀밥 먹지 말래요. 그 흰쌀밥 거의 뭐 독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다음부터 우리 집에 지금 잡곡
1: 만 드세요?
3: 예, 있는데
1: 잘 안 먹게 돼요.
3: 많이 안 먹게 되는데 사실 그래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먹기 시작하니까요. 잡곡이 확실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꽁꽁 씹어 먹기가 참 많이 안 먹어서 좋은 것 같아요.
6: 없어서 못 먹는다.
3: 그렇죠. 아니, 강제로 먹어요.
6: 안 먹는 거랑 느낌이 어때요?
3: 아, 이거 그게 고문이에요. 고문이지. 이 배고파서 탈북했는데 아니 흰쌀밥 많고 먹으려고 탐복했는데 흰쌀밥 먹지 말래요. 하고 오래 독약이래. 와, 정말 그래.
1: 확실히 그 이밥이라 그러죠. 이밥. 흰쌀밥이 맛있죠. 네. 맛있는데 아무튼 언제부터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죄의식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냥 흰쌀밥 이렇게 먹으면 콩이나 뭐 보리라든가 잡곡을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우리 유나 씨 같은 경우 식습관이 어떠신가요?
3: 제가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하루 세 끼를 항상 그 시간 때 먹었던 것 같아요. 항상. 왜 그런지 모르는데 다른 잡거리가 없으니까 항상 세 끼를 딱딱 그때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완전 뒤바뀌었어요.
1: 맞아.
3: 막 굶다가 퇴근해서야 또 막 먹었다가 그렇지. 이게 시간이 막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또 막 집어먹을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먹는데 오죽했으면 설미 언니가 야 유나는 시집 가면 안 되겠다고 직접 말씀해 보시죠.
8: 저번에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자다가 눈 뜨면 먹고 자다가 눈 뜨면 이제 먹지 않으면 일할 땐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몰아 먹더라고.
1: 날씬하네요 그래도.
3: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안 좋다라는 걸 느끼는 게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고요. 이게 하루 세 끼 먹을 때하고 완전히 몸이 에너지 쓰는 방법도 달라졌는지 면역이 정말 완전 진짜 그야말로 다 파괴됐어요.
6: 그러니까 운동할 때 저 살 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먹어야지 딱 좋다. 그래야 그렇죠. 살이 빠진다. 몸이 이게 순환이 나기 때문에.
1: 근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그런 게 좀 힘들죠.
4: 북한은 네. 뭔가 먹어도 운동이 막 활동이 다 걸어다니고 때문에 배고파. 네. 진짜 배고파. 그래서 사람 허무해. 근데 그래도 되는데 여기는 걸어다니지 않고 차 타다니고 또 움직이지 않는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3: 그러니까 운동단이고.
4: 사람이 몸 나고 이렇게 지는 것 같아요.
7: 우리도 우리가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누구한테 항상 물어볼 때 건강한 음식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약이 될 수가 있고 독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독이 되는데 건강한 음식만 찾아서 나쁘게 먹으니까 다 독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아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답은 알아. 답을 아는데 답은 알고 또 몸이 그걸 받쳐주 몸이 또 이게 느끼게 만드니까요. 지금 이제 느낀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고치겠다고 한번 고쳐보려고 네. 의식적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 네.
7: 근데 저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1: 네. 보민 씨는 식 습관도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아요.
9: 네, 저희는 외식을 잘 안 해요. 일단은 북한에서 먹던 남편도 같은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고 애들도 같이 많이 만들어 먹는데 제가 식습관이 안 좋아요. 애들은 챙겨주면서 제가 폭식을 많이 어느 하루 굶었다가 배고프면 먹고 근데 또 의사 선생님들이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은 또 굉장히 많이 먹어요.
3: 붓잖아.
6: 네.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먹는 거
3: 안 좋대요. 안 좋다고 하더라 이제.
9: 어느 날 한국에 와가지고 뭐야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미용실에 지금 밥을 사주는 무슨
3: 밥. 봐. 그래서 많이 먹는 거.
9: 아니 이빨이 새까매질 정도로 먹어가지고 화가 나는데 여기 오니까 무청밥을 사주니까 아니
3: 맛있는데.
9: 입이 많이 따발이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제가 그래서 목사님 좀 이빨이 새까매질 정도로 먹었는데 왜 여기 오니까는 이걸 사줍니까? 차라리 삼겹살 사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보니까 그게 건강식이었고 항상 보리밥 사주면 입안에서 보리밥이 축구 경기해요. 난리를 했는데.
1: 네.
9: 근데
3: 북한은 밥 양이 작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무도 채 썰어갖고 밑에 깔아서 위에다 밥 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무하고 해봤. 것 같아요 많이
9: 시래기 네.
6: 뭐 완전 밥을
3: 가장 흔하니까 밥에다 자꾸 뭘 섞었어요
9: 식량이 작으니까 네
3: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 건강한 거예요
1: 아 무하고 시래기가 얼마나
7: 근데 여기 지금 약간 나온 이 얘기 중에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리도 북한은 요리를 그렇게 심하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의 요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3: 양념이 너무 많아요 예,
7: 양념이 많은 걸 떠나서 과정부터 시작해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자꾸 더 원래의 영양 성분 자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맛은 더 있어지는데 이 세상이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1: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계호 교수님과 함께 건강 밥상을 주제로 얘기를 네. 나눠보고 싶은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먼저 교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식재료를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7: 우선 제가 이제 화학가로서 분석화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단단한 살이나 뼈를 분석해 보면요. 화학적으로 토양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왜? 흙이랑 똑같아요.
1: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7: 우리 인체의 액체 성분을 분석해보면요. 발암물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3: 흙으로
7: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1: 네.
7: 창세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식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매우 간단합니다.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땅속에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성분들만 다 빨아올려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3: 우와, 진짜
7: 그래서 안 먹을까 싶어서 향도 집어넣고 단맛도 넣고 좀 강조하느라고 빨간색,
3: 예쁘네.
7: 노란색, 보라색 색깔도 막 집어넣고 해서 식물이 존재를 하는데 참 재밌게도 똑같은 땅에다가 사과나무 심고 복숭아 심었잖아요. 같은 땅에다가 근데 사과의 영양성분과 복숭아의 영양성분이 달라요.
3: 맞으니까요.
7: 다르다고요.
1: 네, 신기해요.
7: 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는
3: 다 이유가 있구나.
7: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3: 존재의 이유.
7: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1: 우리 오자위요 식구들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3: 너무
1: 같은데요.
3: 많아요.
1: 네, 김주찬 씨께 한번
3: 질문을
1: 좀 들어볼까요?
10: 네. 네. 저는 맛있다 기준이 사실 매운 거거든요.
3: 향수랑 다르네.
10: 매워야 맛있는 거예요.
1: 그렇죠, 매운 거.
10: 근데 이게 거의 맵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좀 자극적으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식습관이. 그렇죠. 그래서 짜고 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꾸 뒤에 손이 가요. 약간
11: 고혈압?
10: 느낌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고혈압.
11: 어머,
10: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11: 젊은 나이에.
3: 어머, 이렇게 젊으신데.
10: 고혈압, 고지혈 약을 복용 중에 있어요.
11: 아이고, 어머, 어떡해. 주신님 어떡해요.
10: 음식을 근데 사실 식습관을 바꾸는 게 저는 죽기보다 싫어서.
3: 북한은 3개월 다녀오시면 고지혈 을 다음 하루를 살아도 매운 걸 먹고 싶다.
10: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11: 네, 교수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7: 매운 음식보다도 짠 음식은 한국의 이제 전통 장류가 다 짜잖아요.
11: 네.
7: 짜기 때문에 우리가 저염식이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11: 네.
7: 그런데 그 저염식은 짜게 먹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지 저염식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저염식이 반드시 사람 몸에는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대인의 특징이 물 많이 먹으면 좋다. 그다음에 저염식이 좋다. 채소 많이 먹으면 좋다. 하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지는 소위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증상이 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힘이 없어져요. 네, 전기 에너지 발생이 작게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고 어지럽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심장마비 옵니다. 요즘 자다가 이렇게 수면 중에 죽는 사람들 많이 생겼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돌연사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심장마비가 많거든요. 그 심장마비 환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저나트륨 혈증. 오히려 물 많이 먹고 저염식하고 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채소 속에는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전부 칼륨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소 같은 초식동물들은 반드시 1년에 정기적으로 소금을 먹여줘야 돼요.
3: 맞아요.
7: 네, 소금을 반드시 먹이거나 아니면 이놈들이 산을 쫓아다니면서 암염, 볼소금을 찾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소금 양을 5g.
3: 하루에 5g?
7: 5g이 어느 정도 하냐면 티스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을 꼭 먹어줘야 한다.
3: 와, 많이 먹는 거
11: 많이 먹으면서 우리 그 정도 먹지 않나요? 음식에 들어있으니까.
7: 대개 보면 요즘은 작게 먹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 수프 다 넣었어요.
3: 네.
7: 아, 맛있게 먹었어요. 라면 수프 식은 데다 뭘 넣어야 되죠?
3: 찬밥.
7: 찬밥 말 다 먹었죠?
3: 네.
7: 라면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소금 전체량이 5g이에요.
3: 우리 하루에 먹어야 되나요?
7: 하루에 먹어야 되나요? 근데,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먹으면서 김치하고 같이 먹었다? 그럼 조금 더 약간 초과되는 거죠.
3: 많이 초과되는 거죠.
11: 아니, 국물이 맛있잖아요.
3: 국물 맛있잖아.
11: 국물은 또 들이켜줘야
3: 돼. 맞아.
6: 라면 국물이지.
11: 네. 우리 유나 씨는 아까 이제 잠깐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3: 그거죠. 이제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없던 각광이 알러지 생기고 비염 생기고 막 온몸이 다 두드러기 나고 이런 알러지성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7: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면역력 저하 시스템이에요. 지금 유나신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다가
11: 맞아요.
7: 아이들이 다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면역력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전인적인 거예요. 먹거리, 생활습관, 사고방식 모든 게 다 합쳐져서 면역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건강한 음식을 내가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약이 되고 독이 되어요. 두 사람이 앉아가서 똑같은 음식 먹더라도 한 사람은 독이 되고 한 사람은 약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면역력 첫 번째. 우리 저 오지현 씨나 김경아 씨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알죠?
3: 네. 개그맨.
7: 개그맨이죠.
3: 네.
7: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3: 즐겁게
7: 해주죠. 면역력이 증강이 일어날 때 한 번 웃을 때마다 면역력이 200 떨어진 거예요.
3: 와 진짜. 웃읍시다.
7: 200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인삼홍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인삼홍삼은 면역력을 순간적으로 20, 30배밖에 못 올려요. 근데 한 번 웃을 때마다 200배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의과대학의 실험이라서 전 세계 모든 암병원에서 웃음 치료를 공식적으로 치료를 해요. 웃음 치료를 가지고.
11: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7: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3: 항조의
11: 면역력을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7: 면역력을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유나 씨가 앞으로 내가 면역이 좀 저하됐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6: 매운맛.
3: 억지로
7: 웃어야 되는 거야.
3: 억지로 웃어도 돼요?
7: 억지로 웃어도 돼.
3: 억지로
11: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웃어도
6: 효과가 있어. 많이 있잖아요. 억지로 웃는 거.
4: 저희도 이래 보면 있잖아요. 제가 이래 직원들 일하면 쌍소리 하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분들이 쌍소리 하면 와 웃는단 말이에요.
8: 쌍소리가 욕이 아니라 시국은 보고
4: 네, 쌍소리 하는 사람
8: 농담 같은
11: 농담 유머 유머.
4: 그분이 오면 제일 좋아해요. 제가
7: 아까 두 사람이 네.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한 사람이 약 한 다음 독된다 그랬죠. 네. 어떤 경우냐면은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짜증이 났어. 신경질이 난 상태에서 밥을 먹고 한 사람은 웃으면서 즐겁게 밥을 먹었어. 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와요.
8: 아, 맞아.
7: 그래서 그런 날은 취한다고.
11: 아, 싫은 사람만 밥 먹으면
7: 소화 안 된다고. 왜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오니까. 근데 즐겁게 하는 사람은 소화 분비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약이 되고 독이 된다. 그죠? 그래서 첫째 뭐라고? 즐겁게.
6: 그러니까 웃으면서 집안에서 밥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11: 가족끼리 화목하게.
6: 네, 저는 전 외모 제가 거울을 봐요.
7: 옷을 손을 한번 배에 담대 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아랫배가 왔다 갔다 하죠. 바로 이때가 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장을 마사지하는데 우리가 면역력 하게 되면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있어요.
11: 네.
7: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을 지금 자극을 또 했어. 그죠? 자극을 하면서 마사지를 시키면서 안에 자고 있는 면역세포를 깨웠어. 얘야 일어나라 하고 자극도 좋지. 그 다음에 웃으면서 세라토닌은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면역력이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11: 오, 그죠? 다이어트도 될 것 같아. 배 힘줘서. 그죠?
7: 자, 이제 여기 이제 유산균 얘기가 나왔는데요.
11: 네, 장건강인 유산균.
7: 자, 시중에 우리나라가 유산균 맹신자가 많아요.
8: 많아, 맹신자는.
7: 예. 자, 유산균은 뭐냐면요. 우유의 유당을 산 젖산으로 바꿔주는 균, 그걸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도움이 되려면 살아있는 균이 장에 들어가야지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8: 아, 그렇죠? 어떻게 살게 보낼 수 있어요?
7: 김치 글쎄,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서 팔리고 있는 유산균 제품보다도 100만 배가 더 좋은 100만 배가 더 좋은 장 건강의 미생물을 도와주는 식품이 우리나라 전통 김치. 발효 식품.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또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그냥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유산균,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된장이 된 그 균은 100도로 끓여도 안 죽어요. 팔팔 끓여도 안 죽어요. 끓여도 안 죽어요. 위산에 다 살아남아요. 네, 위산에 안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 면역력 생각한다면 뭐야? 하루에 한 끼씩 꼭 김치하고 청국장, 된장을 꼭 먹어야 돼. 대신 김치 중에서는 고춧가루나 젓갈이 들어갈 거 말고 동치미,
11: 백김치
7: 또는 물김치. 물김치. 그다음 나박김치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그 김치 세 가지하고 청국장하고 한 드셔보세요.
11: 거의 북한 음식이네요.
8: 북한 음식이네요.
7: 그래서 북한에는 게장은 한 적이 없어요, 거의.
8: 많진 않았던 거예요.
7: 거의 없어요.
8: 근데 또 북한에는 이게 그 이런 탈모가 많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진짜 탈모 분들이 많더라고요.
11: 산에
8: 많이 없어요.
11: 산에서 내려오는 물으로 막 이렇게
8: 그냥 가루빈에다 감아도
11: 그래도 머리가
8: 그래서 건강한가?
11: 탈모민들은 머리 숱이 굉장히 많고요. 좀 이렇게 새카만 윤기 있는 머리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8: 한국에 오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그런가.
11: 자, 그러면 이제 청국장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뭐 청국장 환으로 된 것도 사 먹어봤고 뭐 가루도 있고. 왜냐하면 청국장을 매일 끓여서 먹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8: 그렇죠.
11: 간편하게 좀 먹는 방법 있을까요?

0: 사람의 피에는 콩 유전자가 흐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의 단백질의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고 콩이었어요.
1: 맞아. 그럼 북한에서 인조고기 많이 먹어서 우리가 그나마
2: 건강했나 봐. 콩고기.
0: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 콩과 유전자 변형 콩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예요.
3: 맞아. 뭐 병아리 뭐예요? 콩도 있고.
0: 가격이 많이... 싸다는 것 때문에.
1: 뭐 가격이 싸서. 네.
0: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몇 개월 전에 저기 거창 쪽에 탈북하셔서 농사를 짓는다는 분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자 탈북민들이 나중에 북한을 살릴 것은 콩을 가지고 북한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 원산지도 우리 자존심도 살리고 또 지금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나 못 먹는 아이들한테 옥수수보다는 콩을 줬을 때 훨씬 더 회복이 빠른 거예요.
1: 맞아요. 우리 학교 때도 콩을 많이 먹였어요.
0: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고. 옥수수 먹는 거, 콩 먹는 건 하나 땅 차이에요.
3: 실은 감옥에서도 두고 콩만 먹이잖아.
0: 그렇죠.
1: 그것만 먹고
3: 우리도 거기서.
0: 그래서 뭔가 콩에 관련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콩을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왜냐 단백질 공급원이 단백질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발효라는 것은 이걸 조각내는 거거든요. 조각 내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로 흡수가 사기를 하게 거의 95% 이상 되게. 그게 바로 청국장과 된장인데 된장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청국장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찌개로 만드는 거 말고 가루나 또는 과립이나 또는 빵이나 떡이나 뭐 이런 요리하는 제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1: 그럼 청국장 가루를 먹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0: 청국장 가루를 있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변비가 생겼다 할 때 청국장 가루, 그다음에 유산 저 요거트, 그다음에 바나나 세 개를 섞어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그냥 마시는 거. 한 끼 식사가 되면서 하루에 한 컵씩만 먹더라도 변비가 해결돼요. 그럼 면역이 올라가요.
1: 아침에 먹으면 좋겠다.
0: 아침에.
1: 그 좋은 방법을 몰라서.
4: 궁금한 게 있어요. 콩이요. 일단 남한에서 잘하는 콩도 있고 북한 콩도 있잖아요. 근데 두만강이니까 북한이 콩이 또 원산지라 그러는데 그 단점이 좀 있나요?
0: 콩의 종류 부분에 있는데 훨씬 더 북한 콩이 남한 콩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맛이 더 좋아요.
1: 콩보라
0: 네, 맛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야무져요.
1: 네, 야무져.
0: 이게 별로 야무지잖아요, 지금 벌써. 네? 아, 이게 이제 기온차가 많이 심한 경우에.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마찬가지. 기온차가 심한,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 훨씬 더 단맛이 듯이. 네, 그런데 전 하여튼 뭐, 이 콩 부분 가지고 발효 기술 또 북한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무기를 한국이 갖고 있다.
3: 와, 콩에 대해서 오늘 진짜 엄청난 것을 알게 되는데.
0: 왜냐하면 콩이 일단은 장 건강에 미생물들을 자극시키고 미생물 모이가 되는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이란 미생물의 모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보다는 콩이 더 좋고. 또 특히 갱년기에는 여성들한테. 갱년기는 여성들한테 콩이
1: 아,
0: 벌써 갱년기?
1: 예, 올 것 같아.
3: 아니 뭐 아직.
1: 아유 왜 이래 이거? 나 머리라니라고.
3: 갱년기 여사 여기죠. 갱년기 여사.
0: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또 콩은 그 속에 비타민 B가 가장 많아가지고 필요할 때 제일 좋은 게 비타민 B겠죠. 네. 그래서 콩이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3: 근데
0: 어디 가서나 다 쓰니까.
3: 다 불러다니면서 다 아니 시중에 나와 있는 콩들이 뭐 유전자 변형이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런 거라도 먹는 게 좋을까요?
0: 아니 저는 가급적이면 유전자 변형은 제 과학자로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가 아니다.
1: 나는 맞는
0: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연구 개발된 그 종자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종자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만든 매년 그 회사에 가서 그 종자를 사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농사 지어가지고 일부 남기고 계속 대물림을 해서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여기는 대물림이 안 돼요. 원래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내년 농사를 지으면 콩이 생산이 안 돼요. 유전자 변형 콩은.
3: 그렇지, 맞아. 종자콩이 따로 있어야 항상.
0: 예, 항상 매년 그 종자콩을 사와야 되는 거죠.
3: 자,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콩을 좀 먹어야 되는지 여쭤보고요.
5: 네. 통일이 돼서 무조건 여기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3: 콩으로 이제 또 통일을 이룰 날이 뭐지 하는
0: 얼마나
3: 거지.
0: 우리나라 자존심도 세우고 그죠?
3: 네, 맞습니다.
0: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건강을 이긴다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3: 네.
1: 딱 자국 내 북한에서도 양강도 두부콩이 제일 맛있어. 두부를

0: 담백하고 고소하고 쫄깃해요.
1: 한국이 최고구나.
2: 굉장히 유용한 북한 요리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한모망은 가져야 될 걸. 이젠 좀.
2: 된장 구이? 와.
0: 채통을 차리셔야 합니다.
2: 맛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북한에서 나는 건강 먹거리 중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북한 콩과 남한 콩 혹시 뭐 다른 점을 좀 느끼셨나요? 안영자 선생님?
2: 많이 느꼈어요. 우선 된장하거나 콩을 삶아보면 알아요. 그치. 알아요.
1: 삶아보면
2: 알아요. 삶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콩은 미미해. 단맛이 없고 좀 짠맛도 조금 있어야 돼. 간이 있어야 돼. 네. 근데 북한 콩은 좀 간도 있고 단맛도 있고 조금 깊어요. 아. 그럼 매주 해도 맛있어.
1: 네.
2: 근데 여기 내가 해보니까 된장을 많이 해봤어요. 해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봤는데 일단 발효 과정을 보면 콩에 매주를 띄우잖아요. 근데 북한이 매주하고 한국이 매주를 띌 때 또 달라요.
3: 오. 북한 안에서도 다른 게요. 함경도 지방이 두만강이 함경도에 있거든요. 함경도보다 더 콩이 맛있는 게 양강도예요.
1: 아, 그래.
3: 두만강 콩이라고 해서 양강도가 압록강을 끼고 있는데 양강도가 함경도보다 조금 더 추운 지역이에요. 예전에 다 함경도였는데 그래서 양강도 쪽에서 나오는 콩이 좀 작아요. 콩 알들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나오면 중국 콩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근데 콩이 아무리 커도 중국 콩은 가격이 싸요. 북한 안에서도.
1: 네.
3: 딱 자국 내 북한에서도 양강도 맞아. 두부콩이 제일 맛있어. 두부를 해도 단단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4: 쫄깃해요.
3: 쫄깃해요. 그래서 네, 함경도에서도 양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좋은 콩이 나오고요. 그게 앞쪽이나 황해도에서 콩이 생산되면 또 가격이 떨어져요. 콩 맛에 따라서 북한 내에서도 다른데 추운 곳에서 자랄수록 훨씬 맛있고 담백한 것 같아요.
5: 북한 콩이 최고구나.
2: 교수님 한번 물어봅시다. 저 북한에 보실 때 거기 구호농장이랑 있어요. 외국인데 콩을 돌밭에다 심으라 그러더라.
6: 보통 돌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첫째 물이 잘 빠진다는 얘기예요.
1: 아,
6: 그래서 배수가.
2: 그래서 그 아바이들이 우리는 높은 분들 아바이라는데 돌밭에다 콩을 심으라 그러더라고요.
6: 그러니까 배수가 일단은 배수가 안 되면은 콩이 일단 살할 수가 없잖아요. 콩은 왜냐하면 콩은 뿌리가 굉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콩은 비료를 안 뿌립니다. 콩뿌리가 공기 중에 질소를 깔고 들어가지고 지가 스스로 땅에다 질소 비료를 만들어요.
4: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6: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가지고 콩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농사 짓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거예요.
4: 맞아요.
3: 2006년 심고 콩 한번 심어야 땅이 그게 네. 되잖아요.
4: 우리나라에 옥수수 박사님 계시잖아요. 울산에 어디 쪽에.
6: 맞아요.
4: 그분이 북한을 100번 다녀오셨어요.
1: 네.
4: 그래서 이제 강냉이 종자를 바꿔주신 분인데 갔더니 강냉이만 계속 심어가지고 모든 그 토양이 다 산성화되어 있는
6: 맞아요.
4: 거예요. 그때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이제부터 콩을 심어야 된다.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전투 나가면 콩 4줄 심고 강냉이 뭐 4줄 심고 이렇게 섞어 심기가 그때부터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1: 네. 맞아요. 네.
5: 아니 근데 콩이 여자 몸에는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6: 이제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1: 네.
6: 여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왜 줄어든지 알죠? 왜? 뭐 때문에?
5: 화가 많이 나서?
6: 아, 화를 많이 내서?
4: 남편 때문에?
6: 자,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 시기는 갱년기라 그래요.
4: 맞아요.
6: 근데 나이 50대가 왜 갱년기가 생기냐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배란을 해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나이 50 정도 됐으면 지금까지 애 놓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혼자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여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4: 근데 이제,
6: 근데 이제 저 표정이.
5: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죠?
6: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러니까 나보고 알고 자기는 안 해보니까 말이지. 예, 그런 얘기 한다는데. 자, 그럼 내가 여성들한테 물어볼게요.
1: 네.
6: 여러분들은 그러면 70, 80, 90 돼가지고 애 놓는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 갱년기 선택하시겠어요?
4: 당연히
6: 갱년기죠.
4: 네.
6: 그죠? 그래서 이 갱년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드니까 호르몬 대사의 균형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몸에서 막 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석류 먹는다 뭐 이렇게
4: 그렇죠.
6: 얘기하죠.
4: 여러 가지 많이
6: 근데 콩 속에 이소플라빈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요 성분이 바로 에스트로겐 성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갱년기 약안 먹고 오히려 콩 먹으면 오히려 갱년기 현상이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7: 되게 궁금한 게 우리 오자여 식구들은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콩 요리를 좀 먹었는지 북한에 안에서
5: 콩 요리
7: 그것도 좀 내가 궁금해요. 먹었던
8: 콩 요리 주로 뭐 된장국이나
1: 네 된장 많이 들어가는 네,
7: 그렇지 우리도 많이 먹어요.
8: 콩 간장에다 이렇게 야 콩을 닦아가지고 간장에
4: 짬지 같은 거 네, 통조림
8: 담가가지고
4: 통조림
8: 같은 거
6: 북한에도 청국장이 있어요?
4: 네. 네.
6: 아 끈 이렇게 나오는 거
4: 저희는 막장이란 것도 많이 먹고
1: 아 막장
2: 음식이가 콩이 요리 전문성이가 있어요. 콩에 대한 전문 요리가 있어요.
1: 아~
2: 전문 요리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4: 쑥장, 막장,
2: 쑥장,
4: 장종류도 많고
2: 많아요. 거기는 콩이가 많으니까 콩에 대한 요리가 많아요.
5: 두부도 많아요.
2: 예, 두부도 많아요. 두부도 두 가지가 순두부, 연두부 이렇게
1: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뜨다 보니까 저는 두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두부를 하고 그 비지 있잖아요.
5: 네,
1: 비지를 가마에 쪘다가 거기다 새우젓 같은 거 여가지고
5: 아, 네. 맛있지.
1: 인도 새 뭐야 새비젓 해가지고 콩비지를 해가지고
5: 네.
1: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 먹었다는 것보다 1년 12달 된장 떨어지면 안 된다. 시라지 먹어도 된장을 넣어야 된다. 배고파도 된장만 먹으면 죽지 않는다.
5: 아.
1: 네. 그래서 된장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5: 된장, 청국장.
1: 예, 예, 예.
5: 아,
1: 청국장도 뭐 언제 뭐 그렇게 못하고 구르세라가 가재통 깔고 콩을 삶아서 물 쥐어서 바타 놨다가 또 가재통 씌어서 3일 쥐으면 거품이 질질 나는 거 아~ 거기다 소금을 넣고
4: 맞아.
1: 막 이렇게 된 절구질해서 또 그거 먹고
5: 네. 네.
4: 두부콩뿐만 아니라 줄당콩도 진짜 많이 먹거든요 북한은 밥에다가도 섞어서 먹고 근데 한국은 줄당콩 많이 안 먹더라고요
5: 빨리 통일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린 청국장은 보통 이제 식당에서 왜
7: 맞아.
5: 예, 고기 먹고 나면 이렇게 먹는 것들
1: 네.
5: 그런 것만 먹어봤는데 자 오늘 조리명인 안영자 씨가 직접 만든 북한의 된장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들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2: 제가 지금 안동 안동하고 강원도 네. 양구에서 직접 하시는데 제가 그걸 많이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요구하는 게 북한 된장을 요구하더라고요. 아, 가르쳐주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달라붙어서 성공은 다 하셨어요. 우리가 된장을 할 때는 분들이 이분들은 된장을 그저 소금물이다 그저 이렇게 하지만 꼭 우리 북한 된장 소금 뿌려요.
5: 맞아.
2: 꼭 끓여서 해요.
5: 끓여서 식혀서.
2: 그래야 된장의 깊은 뿌리 맛을 돋구려는 고추씨를 가서 볶아 넣기도 하고. 제일 된장의 궁합이 뭐 이제 콩이 된장 궁합이 더덕이에요.
5: 더덕.
2: 더덕. 더덕 가루를 말려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된장을 아주 우아하게 해서 했는데.
6: 아, 북한에서 아까 된장에 더덕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5: 네네.
6: 현재 이 지구상에 이제 뿌리 식품, 우리 많이 먹는 뭐 있죠?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 감자, 뭐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왜 뿌리 식품을 왜 만들었을까?
2: 그렇죠.
6: 요즘 애들이 뿌리 식품 먹어요, 안 먹어요?
4: 안 먹어요.
6: 안 먹죠.
2: 그래서 우리는 간장을 할 때 도라지 간장이라는 게 있어요. 하얀 거. 근데 도라지를 말려서 여요.
6: 네, 그러니까.
2: 그거
6: 도라지, 우엉.
2: 네, 맞아요.
6: 더덕, 돼지 감자 같은 뿌리 식품의 주성분이 뭐냐면 이눌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눌린. 그 이눌린 성분은 우리 장에서, 특히 대장에 있는 유익균한테 먹이가 돼요.
4: 어머네.
6: 모기가 된다고요. 밖에서 사먹는 유산균보다는 100만 배가 더 좋아요.
4: 이야, 인종 많이 먹어도.
6: 100만 배가. 그래서,
4: 맞아.
6: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조심할 거는, 제가 또 이제 더덕, 도라지, 뭐 우엉, 이제 이런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또 한 달쯤 지나면 저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아, 교수님 하라도 했는데, 변도면 노란색이 나오고, 변비가 사라졌는데, 자꾸 설사가 난다고.
4: 너무 많이 먹었구나.
6: 네,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분말해서 먹고 질려서 네. 먹고 너무 많으면 이눌린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이 묽어져요. 그래 이제 변이 묽은 정도를 가지고 먹는 양을 조정하면
5: 돼.
6: 된장과 더덕 그다음에 도라지 우엉이 만나면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5: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콩이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1: 그쵸.
5: 성경에도 콩에 관한 구절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1: 그런가요?
5: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도 그 지역 사람들이 콩 곡식을 이렇게 내어줬다.
4: 맞아요.
5: 네, 그리고 뭐 에스겔서에서도 콩이랑 곡식에서 떡을 만들어서 390일인가를 먹어라.
7: 390일을 떡을 먹고 콩을 먹어요.
5: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1: 네.
5: 그러니까
7: 그러니까.
1: 자, 북한식 된장은 과연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북튜브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9: 여기는 경북 영양의 안영자 선생님이 장을 담으시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식 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이것은 1년 된 된장이고요. 향이 아주 구수합니다.
1: 올겨울 북한식 된장으로 면역력 챙기세요.
2: 네, 안영자 선생님 만들어 놓으신 그 된장. 예.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예. 자, 북한 된장하고 남한 된장이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드는 방법도 그럼 다르겠죠?
3: 북한 방법은 조금 달라요. 띄우는 것도 다르고, 보관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 처리.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아까, 그리고 또, 예, 또 꼭 우리는 이게 된장한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슬을 맞춰야 돼.
2: 이슬. 뭘요?
3: 이슬.
2: 이슬?
3: 이슬. 이슬을 맞춰서.
2: 아, 이슬. 맞추고, 예.
3: 한 3일 정도, 한 일주일 동안, 봄, 여름, 이슬. 이슬을 맞추고, 미소 냄새 날라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2: 네. 네. 자, 그럼 스튜디오에 북한 된장하고 남한 된장을 나란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요게 북한 된장, 요거는? 네.
3: 한국 된장이네요.
2: 남한 된장. 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한번 맛을 좀 볼까요? 된장의 이 그 특유의 컴컴한 냄새가 확 지금 끼치는데 먼저 남한 된장을 좀 먹어볼까요?
4: 네. 남한 된장 위엔 익숙한 맛.
2: 네. 잠깐.
4: 짤 것 같아.
2: 짭짤해요.
3: 된장이야 다 짭짤하죠.
2: 네, 남한 된장 짭짤하고요. 짠맛이 좀 강한 것 같네요. 보통 근데 우리가 이제 슈퍼에서 하는 그런 된장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는데, 예, 이거는 아주 본연의 된장 맛이고, 이건 북한 된장?
4: 궁금하다. 북한 된장도 사실 짜게 만들지? 진짜.
2: 더 짜요, 북한 된장은.
4: 그러니까 더 짜게, 더 원래 짜게 만들어요.
2: 진짜. 더 콤콤한 맛이 더 깊고.
4: 맞아,
3: 맞아요.
2: 진짜 맛이 좀 다른데 굉장히 짜다.
4: 굉장히 짜게 만들죠.
2: 예, 그 된장찌개 끓으려면 조금만 넣어야 되겠어요. 예. 된장고.
4: 아니 그럼 지금 저 된장은 지금 가장 맛있고
5: 싶다 언니 지금
4: 가장 맛있는 상태의 된장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3: 된장이 두 가지, 요거는 강원도에서 한 된장이.
2: 한 맛 좀 좀 보세요.
5: 저도 모르게 지금 달려나왔는데.
4: 네, 반응했어요. 아니 그럼 이렇게 가장 맛있는 된장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3: 그래도 북한에는 가만히 보니까 1년이면 되던데 네. 한국은 참 6개월이면 아직 그래도 아니더라고요.
4: 짠데 자꾸 끓는다.
2: 남한 된장 좀 먹어요.
4: 남한 된장이요?
2: 처음에 남한 된장 먹었을 때 짜다 그랬는데 북한 된장 먹을 때 더 짜고 더 맛이 깊고 콤콤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4: 저는 북한 된장 먼저 먹었잖아요. 남한 된장을 먹으니까 만드신 게 너무 죄송한데 된장보다는 뭔가 달고 뭐 그런 것들이 더 첨가된 것 같아요.
2: 약간 단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남한 된장. 아무래도.
4: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익숙한 맛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2: 맞아요.
4: 된장 맞아요. 고유의 맛보다는. 이걸 먼저 먹어서 좀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2: 네. 아니 북한 된장 이거 아주 매력적인데요 맛이?
3: 그러니까 이거는 고추씨 키가 더 깔끔하지요.
2: 도라지 가루 넣으셨나요 혹시?
3: 예, 예. 아 도둑가루요. 이건 좀 깔끔하고.
2: 깔끔하고.
3: 이건 좀 깔끔하죠?
2: 네, 깔끔해요, 맞아요. 네,
3: 깔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을 끓일 때 깔끔해야 돼. 근데 남한 된장은 조금 텁텁해.
2: 들쩍지근한 네, 텁텁한 맛이죠. 네, 네.
4: 가신다, 선생님 가신다.
2: 남한 된장?
6: 아니요, 선생님 가요. 나를 같이 가자고.
2: 그러니까. 남한 된장? 북한 된장.
6: 벌써 색깔이 좀 다르고요. 네. 네.
2: 색깔이 남한 된장에도 진하긴 해요.
4: 엉덩이 들었다 갔다 지금.
2: 자, 북한 된장 맛보시겠습니다.
4: 북한 된장 진짜 된장.
5: 맞아요. 저희도 여기 와서 된장.
4: 제일 힘들어요.
6: 맛이 완전 다르네요. 네.
5: 달라요, 맛이?
2: 좀 술잔 된장이?
4: 아니요, 달라요.
2: 좀 깊고 세다거나 할까요?
5: 강하죠.
6: 훨씬 더 발효된 맛이 좀 깊고요.
3: 깊어야.
2: 어디가 더 마음에 드세요?
6: 아니, 저는 실제로 뭐, 이제 남한 된장이 누가 만든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사업적으로 만들었다면 이 가격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2: 그렇죠.
6: 아~ 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2: 요것만, 요번에 만드신 거죠?
3: 요거는 순 진짜 강원도 콤으로. 저 요것도 북한 분은 내가 가르쳐줬어요.
2: 선수 만드신 거예요?
3: 예, 내가 가서 직접 가서 하면서 너 진짜 북한 된장을 해라 해서 제가 된장까지도 할 수가 없잖아. 그냥 가르쳐줄 수 있어요.
2: 된장 이용한 북한 요리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된장 만에 근데 내가 오늘이 이렇게 온 거는 좀, 여긴 된장찌개가 많잖아요. 네. 뭐, 이것도 뭐, 순두부도 있고, 비지찌개도 많지만, 아살이 그렇게 했으면 내가 평범한 거 가져야 될 걸, 이젠 좀, 된장으로 우리 가오리를 이렇게 해서 구워도
2: 먹을 수 있어요. 가오리? 구이?
3: 예, 구이 잘 먹으시다.
2: 가오리 된장 구이? 예, 예. 저는 가오리찜 먹어봤는데 된장으로 가오리찜을 한 거는 처음 먹어. 예. 막 지금 침대로 삼키고 계신데.
3: 그래서 네. 네.
2: 먹어봐도 될까요?
3: 특이하게 좀 한번 해보자 괜찮은데.
7: 가오리 때는 된장 김밥도 먹어봤던 거 같아요.
4: 와, 살 되게 통통하다.
7: 우와, 어머, 와, 아니, 괜찮다고요? 아, 매워.
4: 아나운서님?
7: 아나운서님.
4: 아나운서님.
7: 채통을 차리셔야 합니다.
3: 아시죠?
2: 약간 삭힌, 네. 삭힌 우리가 비슷한.
3: 가을이 그 삭힌은 사큰하게 커러한 냄새가 있죠.
7: 네.
3: 거기 된장에다가
2: 너무 맛있어요.
7: 와, 아, 맛있는데.
2: 뭐 삭힌 맛에 된장이 싹싹
3: 들어가서.
2: 콤콤한.
3: 콤콤한
2: 매력적인 맛.
3: 거기 콤콤한 또 강한 맛이 툭 더 나오죠.
2: 교수님 나오세요.
4: 아니, 교수님. 나 혼자 가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 쫓아가야지, 교수님.
7: 네. 아. 와. 그래서 먹어, 사람 먹는데.
4: 어? 여기 오니까 그 삭힌 향이 확 난다.
2: 돌려보세요.
6: 가을을 못 먹어봤다고요?
4: 아, 교수님도 이런 음식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6: 아,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죠. 아, 먹고 싶은 사람 나와요? 나와요, 일로 나와.
2: 나오세요. 네.
4: 이거 여러분들은 아는 맛일 거 아니에요.
3: 잘 몰라요.
7: 잘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 거.
2: 세상에나, 세상에나.
4: 이게 그럼 된장으로 어떻게.
3: 그래서 찜하고, 네. 찜하고, 된장 소스를 해서 발라서 구워.
4: 된장 소스를 바른 거예요.
3: 구워요. 네.
2: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가오리를 찜을 해서 된장을 발라서
3: 그래, 찜 넣고 그다음 된장 소스를 해서 해서 이렇게 구워 먹는 거예요.
2: 말씀하시는 건 쉬운데 만들기는 어렵다.
4: 아, 근데 코라 찌르는 향은 아니야.
3: 아니야. 쉬워요.
7: 삭힌 냄새는 많이 나요.
2: 저는 삭힌 홍어 이런 거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맛이 한 네. 10% 정도 있어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그 된장과 같이 어울려서 그 강한 맛이 탁 나면서 밥을 채워. 밥에 묻게 묻는 걸 채워요.
2: 아니, 이건 백김치인가요?
3: 예. 네.
2: 백김치인데, 완전히 하얗지가 않고, 약간의 그,
8: 너무 깔끔한
2: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 좀 있어요.
7: 정통적으로 딱 평안도 스타일이에요.
2: 오미자? 네.
6: 이게 평안도 스타일이에요.
7: 이렇게 거추를 이렇게 갈아서, 망으로 갈아서 네. 그 국물에다가 거춤을 냈거든요.
3: 진달래 색깔이 나요. 네.
2: 어머머, 백김치가 하얗지가 않고요. 네. 약간 이게 오미자를 넣어서 불꽃을 해요.
7: 색깔을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오미자도 넣고
8: 맞아. 진짜 김치네. 이런 걸 진짜 김치라 그래요.
7: 평안도식 김치.
2: 이거 어때요? 너무 맛있다.
7: 김치.
2: 그러면 지금 요 가오리찜하고 이 백김치하고 이렇게 어울리니까 갖고 나오신 거예요?
3: 아니, 이거 발효 제품이라니까 백김치가 전화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는 기본 밥에 먹어야 되고.
2: 교수님, 좀 맛보셨는데 김치랑 가오리찜이랑 된장 보셨잖아요.
6: 이제 된장으로 해놓으니까 맛이 더 깊어졌고요.
3: 그렇죠. 네.
6: 역시 저 뭐야, 된장이 모든 음식의 기초 그 조미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3: 그렇죠. 네, 맞아요.
6: 조미료 대신에 저렇게 된장을 네. 넣어서 요리하게 되면 맛이 더
3: 좋죠.
6: 깊습니다.
3: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니까 가오리라는 거는 그 아예 그래서 삭해서 먹는 이 생각하더라고. 아, 근데 고기에서 된장 넣으면 고기에 더 맛이 깊이 들어가면서 조금 고소한 맛이 나지.
6: 맛도 그렇지만 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3: 네,
6: 장 건강에 더 좋은 거예요.
3: 그, 맞아요. 아. 근데 여기는 이거 북한에서는 건강 음식이라 해요.
2: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오리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된장을 발라서 어떻게 가오리찜을 하지? 한 번만 조금 더 레시피를 설명해 주세요.
3: 간단해요. 일단 우선 가오리를 파는 시중에 파는 거 슬쩍 말린 거 찌요. 찌고 그다음에 된장을 풀어서 예, 찌, 네. 찜통에 찌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된장에다 참기름 약간 넣고 마늘 넣고 후추 넣고 깨 넣고 그다음 구우면 됩니다. 앞뒤로 구워. 그다음에 기름 넣고 변처리에 구우면 돼.
2: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맞아요.
2: 정말 건강하고 맛있고 어떤 자연의 식재료의 맛을 살린 그런 맛입니다.
3: 맞아요.
2: 아우, 백김치도 너무 맛있고요. 네. 오늘 요리 소개해주신 안영자 씨 고맙습니다. 역시 사람은 먹는 얘기할 때 제일 즐거운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지금 된장 가오리찜에다가 백김치 이렇게 먹고 하니까 어우, 갑자기 마음이 막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건강한 예,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로 우리가 잘 만들어서 먹을 때 진짜 사람다운 삶? 그죠? 예, 어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오늘 너무 빨리 갔어요.
7: 그렇죠.
2: 예. 네, 오늘 안영자 선생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리를 선보여 주시고 소감이 어떠셨나요, 오늘?
3: 참 좋았어요. 저도 이렇게 그 하느님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저 마음속으로 주여 불러요. 아 이거 어떻게 해줘요. 나 좀 안타까워. 이번에도 제가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가게가 잘할 때는 꼭 교회를 가서 저는 기도를 해요. 예, 꼭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자. 그렇게 많이 바꿔요. 그래서 제가 이 오니까 정말 마음도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아 이거 내가 진짜 내가 해준 음식이 저는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아 진짜 오늘 콩이 진짜 좋구나. 네. 된장을 해준 된장 음식이 많지 않아요. 네. 네. 특이하게 좀 생선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내가 선택.
2: 그럼 안선생님 식당에 가면 메뉴가 뭐예요?
3: 저 면이에요.
2: 면?
3: 예, 이거 면이에요. 아. 근데 면이 면보다 콩비지가 더 잘 나가요.
2: 콩비지는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 억지로라도 자꾸 웃어라. 예. 면역력에는 야. 웃음이다. 네.
3: 우리 네. 식당이란 게 정말 스트레스예요.
2: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일하는 분은 쌍소리 제일 많은 아줌마를 좀 불러요. 그분은 또 남자를 본 이야기 뭐예요. 그걸로 확 웃고 네. 어저께도 너무 기가 웃고 야 웃고 살자.
2: 네. 네.
3: 아, 웃고 살자.
2: 아유 교수님 인상이 이렇게 웃는 인상인 이유가 있었군요. 이제 밝으시고요. 소년 같으시지 않으세요?
3: 그래서 내가 아, 네. 우고 사니까 진짜 좋구나.
2: 네.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 하셨는데.
6: 아, 하여튼 뭐 오늘 그 탈북민들하고 같이 이제 목걸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좀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다섯 분 중에서 우리 윤설민 씨하고 우리 정윤아 씨는 다른 방송에 나오는 걸 계속 제가 봐가지고 두 분이 네. 뭐 어떤지를 제가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7: 저희 아이들이 가진 게 입밖에 없어가지고.
6: 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남과 북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런 얘기를 음식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아마 처음이잖아요, 그죠?
7: 네.
6: 음식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처음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건강을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
2: 네.
6: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북에서 먹었고 요리했던 것들 그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단순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요리 방법 굉장히 비슷하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한 쪽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펼쳐져서 모두 다 건강해지는
2: 네.
6: 그죠? 모두 다 건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오늘 정말 유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단순한 것, 자연스러운 것,
7: 네,
2: 예, 땅에서 난 것들, 예, 그 다음에 콩으로 정말 우리가 남북한이 예, 통일이 되고 전 세계에 정말 이로운 그런 어떤 그 콩을 개발하고 콩으로 요리하는 그런 날이 금방 올 것 같아요, 교수님.
6: 그렇죠.
2: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오자유여 알차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0: 목사님, 네. 꽃 좋아하세요?
1: 꽃 좋아하죠. 나이 드니까 꽃이 좋더라고요.
0: 네. 그래. 예. 근데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1: 저는요. 저 양귀비 좋아해요.
0: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1: 저는 꽃 이렇게 다 꽃마다 개성이 있는데 양귀비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꽃을 이렇게 보면서 넋놓고 본 게 양귀비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래.
1: 어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어쩜 모양도 그렇고 넌 이렇게 이쁘니 했던 대화했던 꽃이 양귀비가 처음이었어요.
0: 예, 예.
1: 목사님은요?
0: 그럼 뭐 저는 뭐 특별하게
1: 꽃 모르시죠?
0: 그냥 다 좋은데
1: 예.
0: 여자가 남자가 좀 틀린 게
1: 맞아요. 예.
0: 저는 가끔 그 꽃 선물을 많이 받는데요.
1: 네.
0: 그냥 다 허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게 남자들 마음이죠. 예.
0: 그런데 그 꽃처럼 네. 모양도 없고 그 향기도 없는데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꽃이 있어요. 말꽃이라고. 그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1: 네.
0: 뭐 보고 싶다, 뭐 믿는다, 기대된다,
1: 네.
0: 뭐 괜찮아, 네. 잘 될 거야, 뭐 힘내,
1: 좋은 뭐 이런 말들 많죠.
0: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1: 예.
0: 희망을 주는 말들은
1: 예.
0: 누군가의 이렇게 가슴에
1: 예.
0: 하루 종일 꽃이 피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1: 그러고 보니까 입 모양이 동그랗게 되면서 막 웃으면. 이게 꽃 모양이네요. 보니까.
0: 그렇고, 그러네요.
1: 그렇죠?
0: 또 그러네요.
1: 예.
0: 그렇게 사람들 마음 속에
1: 예.
0: 그 꽃을 피우는, 키우는 일을 하시는 분 오늘 모셨어요.
1: 그러니까는요, 예. 언어의 정원에서
0: 예.
1: 생명의 꽃을 키우는
0: 예.
1: 정원사
0: 예.
1: 표현
0: 예.
1: 좋은데요.
0: 예.
1: 예. 그런 분 쉽게 만나시기 어려울 텐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MBC 간판 아나운서에서 부산 최고의 스피치 강사로 변신한 정보영 대표.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선배이자 인생 멘토로. 목사와 정치인 등 리더들에게는 말을 디자인하는 킹스메이커로 맹활약 중입니다. 아나운서와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 사이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딸의 엄마로 좌충우돌했던 육아전쟁.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남편과의 사랑과 갈등.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정보영 대표를 함께 만나봅니다.

0: 네,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정보영 스피치 아카데미의 정보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저 언어를 디자인하시는 분의 자기소개가 기대가 됩니다. 아유. 우아하고 품격 있게.
0: 부담스러워.
2: 예, 진짜 부담스러운데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사실 제가 이렇게 대본을 받고 어떻게 네. 제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은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하는 여자 정보영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0: 말이 말씀되게는 네. 어디서 네. 나온 말씀이실 거 아니세요?
2: 제가 하루는 네. 제가 아카데미를 오픈하고 나서 네. 성경을 보는데 맨날 보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네. 그날은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딱 꽂히면서 네. 계속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어떤 말은 누군가 하는 말은 소음이 되고 누군가가 하는 말은 말이 되고 누군가의 말은 말씀이 된다. 그 얘기를 딱 깨닫게 하시는데 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그냥 막 이렇게 세상에 허튼 소리를 하면서 허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깨달음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속성과 기능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의 형상이 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뭐 기대된다, 사랑한다, 잘해라 이런 마음에 담긴 마음을 전하는 말이 될 때 말씀이 되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또 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너무나 귀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되면서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을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잘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예.
0: 잘 예. 나온 김에 우리 가끔 이렇게 뭐 잘못하면 아이고 주여 이러잖아요. 그래도 돼요 목사님? 가끔 보면은 왜 내가 잘못하면 아이고 주님 아이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1: 그건 그 무의식 가운데 그냥 늘
0: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거죠.
1: 아버지 하는 것처럼
0: 예, 예. 괜찮은 거예요?
2: 아니,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2: 이성민 예, 이성민 집사님 아주 성령 충만하셔서 그 순간에도 주여라고 말씀하실
1: 그러니까
2: 정도라.
1: 말 그대로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쵸?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2: 네. 네.
0: 그러면 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니까 아멘도 엄청들 하시잖아요.
1: 예.
0: 아멘도 저는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이걸 지킬 자신이 없을 때 해도 돼?
1: 그런데
0: 일단
1: 내가 꼭 할 수 있어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생각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 말씀 앞에 애가 아니오가 없어 애만 있어.
0: 아멘만 하는 거군요.
1: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네. 그러니까 아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0: 네. 오늘 뭐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사실 방송을 쭉 하시다가 후배 양성 하시는 거잖아요.
2: 네네.
0: 어느 게 더
2: 제가 86년에 서울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0: 86년.
2: 예, 그래서 93년까지 이제 재직을 했었는데 사실 방송을 하면서 사실 아나운서가 된다는 건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왜 아나운서 시키셨어요? 그게 늘 물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심지어는 저희 그 제가 합격을 했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아나운서를 하냐고 제가 하겠다는 것도
1: 전공,
2: 아니고
1: 뭘 전공하셨는데
2: 아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1: 그러니까
2: 예.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오란 말을 못하고 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목소리도 잘 모를 정도로 네. 뭐 별로 반항도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 아나운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지 너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 아나운서가 말을 못한다. 웃기네요.
2: 네.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이제 했더니,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얘를 아나운서를 시켜야 될까 말까 그랬는데, 그때 어떤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얘가 합격이 됐는데 왜 안 다니게 하느냐. 한 6개월만 다니게 해봐라. 그리고 얘가 정말 못하면 그때 그만둬도 되는데 왜 이거를 그만두냐. 근데 저희 그때 친정 오빠가 3살 위에, 그러니까 제가 4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제 바로 위에 오빠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안 됩니다. 여자와 접시는 밖으로 돌리면 깨지기 마련인데.
0: 아, 진짜 옛날 얘기네요.
2: 예,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 보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91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현모양처가 돼야 되는 게 목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무슨 꿈이, 저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떨결에 딸이 아나운서 됐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마음으로 입사를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순간순간 엄청 엄청 정말 떨면서 이 발표불안증도 심했고요. 그 제가 늘 하나님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요? 근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98년에 부산을 내려갔는데 네. 거기 부산 내려가서 2004년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딱 하나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저를 아나운서 시키셨군요. 그래서 정말 아나운서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는 너무 떨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했고 저한테 자질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굉장히 좀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학 퀴즈도 했었고 뭐 대종상 시상식,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온갖 특집 프로그램은 다 했었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서도 왜 나는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할까 늘 두려웠었는데 제가 딱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요. 저는 한 100가지, 1000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학생들은 한 10가지, 한두 가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거를 걔네들은 몇 개밖에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난 또 그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고쳤어.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느낌, 창작하는 느낌? 왜냐하면 몇 개월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돼서 가니까 아유, 꿈꾸던 아이들한테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가르칠 예, 수 있고 예. 또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하니까 예. 정말 저는 지금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1: 그런데 인터뷰 중에 이런 네?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내 인생에 아나운서 되기 전과 아나운서 된 후로 나뉩니다.
2: 예, 예. 제가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면요. 한 반에, 저희 때 한 반에 70명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본 저희 친구들은 한 3명 정도.
0: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2: 예.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방송 이제 그 꿈꾸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예쁜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돼. 근데 저 이 세 가지를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약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었던 그리고 때로는 늘 조금 항상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그랬던 저와 아나운서가 되면서 제가 뽑히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원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컬러 텔레비전 시대도 됐고 했으니까 조금 비주얼, 키도 크고 옛날에는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를 뽑았다면 좀 키도 크고 약간 비주얼 있는 사람을 뽑자.
0: 네.
2: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게 없었으니까 사투리를 쓰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음색을 들었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험 봤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방송을 했던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방송 외에 학교 방송국에서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 다 떨어지고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네. 가르치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합격이 됐어요.
1: 비주얼이 되셔서
2: 키가 그렇죠. 조금 컸던 게 예.
0: 방송 중에 키 얘기하시는 건 불법입니다.
2: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큰 실례를 받았네요.
0: 아니 근데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사실 말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아나운서 지원을 하셨어요?
2: 제가 그때 몰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0: 거기다 심지어 몰래 남자친구까지. 예. 예.
1: 그 얌전한.
2: 예. 예. 근데 이제 왜냐면 저희 집 통금 시간이 저녁 6시였어요.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모르셨죠. 근데 남자친구가 하루는 사진하고 도장을 갖고 나오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MBC 아나운서가 떴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냥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잘 들으니까 도장이랑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써서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또 이렇게 그 시험 볼 수 있게 운전면허 시험 문제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줘서 그걸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가서 이제 재미삼아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합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화장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제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뽀록이 난 거죠.
0: 예.
1: 그럼 그 친구가 방송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가요?
2: 아니요, 전혀 없었는데. 네. 그때 남자친구가 지금 남편이에요. 의리가 있잖아요. 제가 제 실력으로 된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0: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냥 지금 뵈면 되게 곱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참하고 그래서 나무랄 데 없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
2: 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던.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좀 많이 약했었어요.
0: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프셨어요?
2: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 예.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1년에 한 번씩은 시험을 못 봤어요. 쓰러져서.
0: 쓰러져서요?
2: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때문에
0: 제가 뭐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2: 예, 열은 항상 났죠. 항상 고열에.
0: 그거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나는 게 보통 배 아프고 열 나는 건데.
2: 항상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 병원으로 거의 실려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예. 사람만 있어달라고. 저한테 공부를, 너는 공부 안 해도 된다.
1: 몸이 좀 많이 약할.
2: 예, 예.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이 굉장히, 아,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왜 나한테는 기대를 안 하실까.
0: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1: 예. 하라고 하니까. 예.
2: 그래서 저도 예.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번 예쁨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럼 조금 방법들을 바꿔야 되겠네 부모님들이.
0: 저는 네? 저희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야 놀아. 어차피 엄마 닮았으면 엄마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도 특별하게 공부를 잘할 소질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학교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 건 엄마 너무 기특해. 엄마 결석도 되게 많이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해? 이랬지. 엄마 저 고3이에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 내가 너 고3인 걸 몰랐던데 애들은 그렇게 놔주면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네, 네. 그랬던 예, 예. 것 같아요.
2: 예, 예. 예. 아마 저도 내가 항상 몸이 아프고 어머니한테 걱정거리다 보니까 네. 어머니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막 절에 따라가고 근데 뭔지 모르게 저는 항상 나는 항상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늘 깊이 있었던 것 같아서 늘 좀 죽음을 묵상하고.
0: 허물주의시군요.
2: 예, 예.
1: 그럼 학생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2: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가 이대 병설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대에서 체풀을 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6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0: 가랑비에 옷 입었네요.
2: 정말 정말 저는 이 신앙교육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를 이제 커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면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가자. 그럼 이제 걔를 따라서 가서 이제 저는 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 교목 목사님도 좋아했었고 이제 그런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죠.
0: 그렇겠죠.
2: 예, 부모님한테 할 도리는 공부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0: 생각보다.
2: 예.
0: 실력보다.
2: 예. 그래서 정말 너무 못 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왜 이게 조금 미련이 남잖아요. 네.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잘못 찍어서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거야.
0: 그렇죠.
2: 했는데 예. 딱 점수가 딱 나온 날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학을 못 갈 성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직을 하려고 유서를 쓰고 진짜 저는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딱 갖다 놓고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세상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도대체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 번도 기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너무 서러운 순간 제 입에서 뭐라고 딱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갑자기 이런 불덩이가 눈앞으로 확 다가오더니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걱정하지 마라. 아주 심플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정말 절망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저녁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뭐 아침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던 애가 갑자기 문을 열고 막 울면서 엄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이러고 나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0: 아유 우리 딸이 그렇죠. 드디어 안에서 울더니 미쳤구나 저게.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이거죠.
1: 절에 다니시고 계시니까.
2: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불심이 강하셨냐면 새벽 3시만 꼭 일어나셔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시는데 향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1: 맨날 그냥 뭐 향 피워놓고 공 들이면서 그 딸 건강 약하니까
0: 정성을 들였는데 뭐. 거기다 내놓고 문 열고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어쩌고 그러니 어머니 뒤로 넘어가시는 거죠.
2: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왜냐하면 어머니는 50평생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을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계기가 됐어요.
1: 그럼 대표님은 계속 교회 다니고 어머님은 계속 절을 다니신 거예요?
2: 그러면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막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리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늘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쩌다 성경을 보면 저희 어머니 방문을 여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방문을 여는 순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어린아이를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또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까지 엄마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딱 한 가지 가족들한테 물려주지 못한 거 있다. 자식들한테. 바로

0: 집에서 가셨는데 들어서자마자 울고 불고 그 길로 등록하시고 그 길로 개종을 하셨어요.
1: 그냥 첫 예배당 찾았는데 그때 은혜를 혼박 그냥 받으셨잖아요.
0: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저희 어머니 너무 무서운데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때를 맞춰서 탁탁탁탁 사람을 맞춰주시면서 어머니까지 교회 가시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다 교회를 갈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2: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은 뜨겁지만 다니다 보면 식어지잖아요.
0: 예, 예. 특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교회 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지고 이제 조금 더 세상에
2: 순위가 좀 바뀌죠. 그쵸? 하나님 잠깐 밀어내면서 자리에 남자친구 가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0: 그러다가 이제 또 회사도 입사하게 되다 보니까
2: 세상 거 보이고
0: 세상 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아시잖아요. 네. 월급도 많이 주고. 예. 그러니까 뭐 늘 재밌게 이렇게 이제 힘들지만 월급 받는 재미도 있고.
2: 그렇죠. 그 월급 받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걸 또 사는 즐거움도 있고.
0: 예, 예. 방송국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심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저희 아나운서실에 교회를 다니던 또 신앙이 조금 좋았던 선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랑 저희 동기들이 그래서 4명이 그냥 이렇게 만나서 마음이 맞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년을 매주 하루를 정해서 쉐어링을 하게 됐어요. 각자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방송국에서 얻었던 재산은 그 쉐어링과 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 네 명 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나운서 시키셨을까 그 물음을 해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2: 보통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 할 때 이제 실수하거나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나운서로서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 왜 나 여기다 갖다 놔주고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너무 많았죠.
2: 실수 많이 안 하셨어요?
0: 너무 많았죠. 제가 출근을 했는데 라디오국에서 올라오래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어요. 그 전날이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집계가 다 된 표를 주면서 한 5분 정도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각 후보자별로 몇 표 득표했는지를 읽으라고 하는데
2: 숫자가
0: 안 보이는 거예요.
1: 안 보여.
0: 그런데 읽으라고 이제 아나운서니까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라오세요. 그래서 딱 읽었는데 이렇게 읽다가 네 뭐 홍길동 2만 4천 아니 24만 이렇게 계속하면서 아니.
1: 실수 많으셨구나.
0: 저는 아직도 그 악몽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가 9시 직전이니까 막 출근하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이제 방에 내려왔는데 국장님이 숫자 그 따위를 읽을 거야. 정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숫자 세는 훈련하고
2: 체크 한번 실수해서 또
0: 정말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숫자 읽는 훈련해라.
2: 에피소드 되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실수라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아나운서는 정확한 발음을 요구하잖아요.
0: 너무 많죠. 너무 많고 한 번은 휴일 근무였어요. 휴일 근무를 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사람이 거의 뉴스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별 사고가 없으면 거의 비슷한 아이템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때가 한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하고 딱 앉아있는데 전화가 와서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오, 미스정 오늘 근무인가 보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좀 전에 했던 뉴스가 무슨 뉴스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국장님이 뉴스 그 따위를 할 거야! 그리고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글자만 읽었구나. 그러니까는 띄어 읽기하고 장은 표시하고 틀리지 않게만 읽었지 뉴스의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2: 정말 앵무새였네.
0: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이런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가 있었는데 왜 나는 그걸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사람이 야단을 맞고 나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2: 네. 거죠.
1: 그러고 나서 뉴스 예독하는 훈련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썸머리 하는 훈련을 했어요. 말씀 듣고 계속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듣는 말씀도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해야지 아나운서로서 욕을 먹지 않고 하겠구나. 좀 제대로 하겠구나 하면서
2: 어느 날 국장님이 너 정말 뉴스 그렇게 할 거야? 그때는 내가 나 들어오서 안 할 거야. 그러고 나가신 건 아니죠?
1: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이제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2: 그래요?
1: 왜냐하면 처음에 한 2년은 늘 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한 3년 되면 계속 돌아가요. 반복되는데,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밑에 87년도에 신입사원 또 뽑았어요. 근데 저희 때 무려 8명을 뽑았어요. 아나운서 엄청 많이 뽑았죠.
2: 많이 뽑았네요.
1: 예, 왜냐면 88 올림픽 때 너무 많이
2: 써야 되니까.
1: 써야 된다. 해서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여자만 8명에다가 남자까지 5명이니까 13명을 뽑은 거예요.
2: 아이고.
1: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리고 저희 밑에 여자 4명에 남자 1명 뽑았어요. 근데 저희 밑에 기수가 더 빵빵해요. 백지연 아나운서 아시죠? 백지연 아나운서부터 다 너무 빵빵한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을 안 뽑았습니다. 아나운서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인력을 너무 많이 인력을 뽑아 놓으니까 회사에서 아나운서실이 차고 넘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5년을 안 뽑는 바람에 후배가 안 들어오니까 후배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지나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오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놓고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다 해봤어요. 더 이상 이제 있는다고 더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애기 엄마도 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만큼 회사에 일조를 했으면 됐고 이제는 아이를 잘 키워라. 또 이제 남편 말을 듣고 그래 이제
2: 아이를 잘 키워야 돼.
1: 잘 키워보자. 그런데
2: 아이는 엄마가 없어야 잘 크는.
1: 맞아요.
3: 그래요?
1: 제가 정말 내가 애를 안 키웠으면 우리 큰애가 조금은 더 나아졌을 텐데 왜냐하면 모든 관심을 그러니까 전에는 계속 일만 하다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의 어떤 잠재력이나, 계속 엄마의 시각에서 아이를 재단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못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파요. 남들이 보면 그냥 착하게는 컸는데, 더 잘 될 수 있는 아이를 내가 이랬구나.
2: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이에요?
1: 26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마 엄마가 옆에 없었으면 더 잘 컸을 아이인데 라는 아쉬움이 났고 그래서 제가 둘째는 방목을 했어요. 그냥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 그리고 제가 둘째가 이제 자랄 때는 아빠 일도 좀 도와줘야 되고 제가 방송도 좀 했었고 또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얘까지 신경 쓸 새가 없어서 그냥
2: 조금 놔뒀더니
1: 너무
3: 어떻게 자랐어요?
1: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맨날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 오니까 밤 9시 반만 되면 일찍 자요.
2: 자는 거죠.
1: 푹 자고 또 잘 먹고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은 아이는 한 번도 싫다는 거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걔가 좋다는 것만.
3: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겠네.
1: 네네. 그래서 그 아이는 키도 크고 그래서 걔는 사실은 지금 모델 겸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보통 엄마가 육아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것과 해주지 말아야 될 것 반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1: 예예예. 그렇죠.
2: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1: 첫에는 3살 때부터 뭐 영재 스쿨서부터 뭐
2: 아이고
1: 이제 다 네. 데리고 다녔어요.
3: 어머니 부처님.
1: 예, 그러니까 보니까 네. 시간과 약간의 경제력과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집에 있기는 싫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좀 정말 책도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남들은 뭐 하는지 보고 이렇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부산을 딱 내려가니까 엄마들이 네. 왜 내려왔냐고, 남들은 다 서울 올라가는데 왜 거꾸로 부산 오냐고,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산에 왔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왜 강남 엄마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왜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은 아이를 처음 키울 때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 키워봤던 게 아니라 애를 끝까지 대학까지 해봐야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에 있었으면 아, 이렇게 못 키웠을 텐데 제가 이제 해운대 살거든요.
2: 네.
1: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파란 하늘 보면서 그나마 바다 보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부산으로 가게 된 것도 IMF 되면서 이제 아빠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다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손해가 많았죠. 서울에 있는 걸 정리하고 이제 부산 본가로 가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는 부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데
2: 네.
1: 저희가 팔고 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서울 올라가서
2: 제일 슬픈 게 남의 돈 세는 거죠.
1: 그렇죠.
2: 예.
1: 어찌 보면 부산에서 살았던 생활은 저에게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 친구도 없고 또 친정에 전화해서 힘들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왜냐면 연애 결혼했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연애 결혼했는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
2: 그거를 피해서
1: 그러면 어머니 가슴에 또 못 박는 거고 하니까 이제 힘들고 이런 걸 이제 주님께 또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이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해운대 사는데 제가 하루는 달맞이에 차를 마시러 갔다 왔어요. 그 동네 엄마들하고 큰일 났다. 저 달맞이를 넘어가면 불륜이 시작된다는데 부산 사람들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고.
2: 남편은 같이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
1: 제가 전도를 했었죠.
2: 네. 그러니까
1: 사실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도 항상 전도를 해서 다 세례받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유아세례 애들까지 다 하고 정말 제가 바랬던 나는 정말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키우고 싶고
2: 엄마 아버지가 아이 놓고 기도하는 걸 꿈꾸면서
1: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남편이 너무 잘 따라줬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소망교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곽선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부산을 가서는 이 말씀적으로 아빠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가 없다 보니까 슬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만 가라.
2: 난 안 들어도 다 안다.
1: 예.
2: 그렇죠.
1: 예, 그래서, 근데 저보다도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거 지식적인 거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남편은 아직은, 교회에 나오진 않고 있는데.
2: 아직요?
1: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언제부터 스피치 아카데미는 시작하시게 됐어요?
1: 부산에 MBC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2: 네.
1: 거기서 이제 한번 강의를 와달라고. 가서 그 파릇파릇한 애들한테 처음에는 저도 아카데미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MBC 아나운서였던 사람이 와서 강의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 예.
1: 그러면서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는 항상 내가 항상 좀 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가르치면서는 아이들이 확 변하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아카데미 강의를 다니고 또 이제 대학 강의도 나가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아카데미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부산에서 누가 표준어 배우고 누가 그렇게 방송인을 하냐고. 여기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마흔이 됐을 때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그랬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이제 네가 지금 오케이 안 하면 나는 다시는 너한테 오케이 이제 그런 기회를 주지 거다. 않겠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이 끝나자마자 3주 만에 오픈했어요.
2: 우와.
1: 후다닥.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내가 아카데미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이름에 상권이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네. 지나가다가 빈 길가에 빈데 그냥 계약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엄마가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2: 예, 예.
1: 그래서 1천만 원 임대료 계약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은 뭐 홈페이지랑 뭐 장비 카메라 이거 하고 예, 예. 1천만 원 인테리어하고 얼마나 허접하게 들어갔겠어요.
2: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일이 만지심을 늘 느끼고 가셨겠네요.
1: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하면 방송을 꿈꾸는 애들이 정말
3: 많지요,
1: 벌떼처럼 올 줄 알았어요.
2: 그렇죠.
1: 그랬는데 딱 3명 등록을 했어요. 근데 40대 두 분, 50대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2: 네,
1: 중년에.
2: 뭐 뭐.
1: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분은 본인이 대구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2: 사투리가 달라서.
1: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투리인데.
2: 억양이 다르거든요.
1: 예. 미치겠더라고요.
2: 예.
1: 그리고 막 혀 짧은 분 오시고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2: 네.
1: 돗자리를 깔게 되더라고요.
2: 네.
1: 이제 딱 오시면 그 사람의 단점이 탁 보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이러시죠. 이에서 이 성격을 고치셔야 되고 표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한 10분 만에 딱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노하우를 딱 갖게 하시더라고요.
2: 네.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오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2: 그렇게 3년 지나고 나서 여기저기 특강도 다니시고
1: 네. 근데 그 특강도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구역 목사님이
2: 네.
1: 저희 수용로 교회 목회자 특강을 좀 해달래요.
2: 예.
1: 수련회 하는데 목회자 수련회 하는데 그래서 아, 네 해드릴게요 했더니 경주래요.
2: 예.
1: 예? 그래서 이제 경주까지 갔어요.
2: 네.
1: 갔는데 저희 수영로 교회 목회자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2: 예, 예.
1: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강도사님까지 하면 한 120, 30명 돼요.
2: 예.
1: 그분들이 쫙 앉아 계신데, 와, 저는 태어나서 아직도 그런 자리 못 들어가 봤는데, 그분들이 무슨 전부 다 그 당시에 노트북을 펴고요.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2: 하나를 더 받아 적으시고.
1: 예.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따다다닥, 따다다닥. 와,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강의를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밌게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재밌으니까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셔갖고 교회 쪽으로도 학교로도 해서 그때부터 강의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2: 네.
1: 제가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2: 네.
1: 내가 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디 부탁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3: 거기다가 뭐 정치인도 있고 저는, CEO들도 예. 많이 있다면서요.
2: 자.
1: 아무리 정치인이 와도 제가 정치의 뜻이 없으니까 할 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 예.
1: 눈치 안 보게 되잖아요.
2: 예.
1: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약간 강하게 하는 말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정치인 같은 모습이 아니시고 너무 젊어요. 진짜 정치하시려고요? 이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끌어내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 하시게 되셨어요.
2: 네.
1: 제가 그분 이제 유세도 나가서 한번 이제 해드리고
2: 예.
1: 이제 그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되셨는데 되게 젊으셨어요. 자기의 문제점이 뭐냐고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의기에 차 있으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아픔을 그렇지, 이해하고 예, 법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분한테 고민의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을 좀 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3년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침 일찍 차를 좀 마시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8kg 뺐다고. 좀 더 더 뺄 거라고 말씀을 네. 하시면서 이제 제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보이죠. 그때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조금 예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2: 자 그러면 저희가 강연하시는 모습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3: 네.
0: 학생들과 수업이 있는 오늘, 스피치 강사로서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4: 정말 나라고 있는 나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 하면서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하니까 그에게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려면
0: 여러분의 눈동자는 항상 얼굴의 중앙에 있어요.
4: 여러분들이 표정만 훨씬 느낌을 좋게
5: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면 아, 나도 저렇게 멋지게 말할 수 있고 멋진 녀석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네. 웃으면서 말할 때 굉장히 풀어지고 또는 말이 부드러워진다.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많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첫 강의 때 주신 말이 인상적인데요.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정보 교수님의 그 표정, 이미지가 그냥 정답이에요. 아,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네. 내 말씨가 이랬었네. 그 잘못된 거를 다 고쳐서 성형수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굉장한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0: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재능, 경험, 지식,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천지창조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말도 모든 것을 지어내고 다스린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그 힘과 권세를 알기에 오늘도 그녀는 성경이 주는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다.
2: 네, 역시 예 다르십니다. 예, 예, 예. 네.
3: 저기 그 좀 말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좀 말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1: 예,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하지? 라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청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36.5도의 체온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말이 빨리 순화가 되고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36.5도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6.5도의 그런 온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2: 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가장 즐겨 들으시는 성경 기절.
1: 네. 새벽 기도를 가는데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와닿는데 네. 아 이거구나. 바로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2: 네.
1: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2: 네.
1: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3: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죠.
1: 네, 그래서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어려울 게 없겠구나.
3: 예.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시죠.
1: 제 꿈은요,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킹메이커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 좀 막 하는 편이 있잖아요. 정치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나라의 국격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는 분들을 좀 킹을 만들고 싶다. 이게 킹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킹메이커였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르치는 이 제자애들, 얘네들은 각 분야에서 다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제 꿈이 이제 킹스메이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항상 한 사람이 오든 여러 명이 오든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해요. 너는 네 분야에서 킹이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인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2: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넘치는 얘기들도 있지만 늘 즐겨 부르시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아, 네. 찬양을 한번 준비해 보라 그래서
2: 예.
1: 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예. 그 가사가 아, 너무 좋아서
2: 예.
1: 아, 예. 아마 제 주제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예. 준비를 했습니다.
2: 예.
1: 못 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3: 예. 예. 알겠습니다.
1: 감사하겠습니다.
2: 예. 오늘 청해 듣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3: 뭐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이거든요.
2: 네.
3: 제 목회 사역 속에서도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문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2: 네.
3: 제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리는 말, 격려되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전달해 주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띄워드리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8: MBC 텔레비전의 장하 퀴즈 진행을 맡았었던 차인태 아나운서입니다. 정보영 아나운서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단계별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듯이 아나운서의 어떤 정도를 걸었던 아나운서고 우리나라 방송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길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게 이제 선배의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장성해서 정말로 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사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잔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K라디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엔 휴가라고 하면 일단 떠나서 가능한 많은 걸 채우고 오는 거였다면 요즘 휴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쉼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여름 주목받는 여행 키워드는 바로 콰이어트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용한 휴식 정도가 될까요? 하루 종일 울리는 알림, 넘치는 볼거리와 자극에 지친 탓인지 여행만큼은 아무런 자극 없이 조용히 쉬고 싶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네요. 한적한 곳에 콕 박혀서 조용히 머물거나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두 눈에 담고 온몸으로 느끼며 온전히 즐기는 경험. 가장 뜨거운 계절을 지날 고요하지만 단단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하루 쉬어가시면서 바쁨과 조급함은 덜어내고 여유를 채워보시죠. 최강희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보이 인 더 풀 중에서 에뛰드 물갈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죠. 데이빗 포스터의 작품 두 곡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세이트 엘모의 열정 중에서 러브 테마, 앞서 들은 곡은 나의 성공의 비밀 중에서 워터 파운틴이었습니다. 나의 성공의 비밀, 마이클 제이 폭스 주연의 영화였죠. 뉴욕의 말단 사원인 마이클이 출세를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 그때 경쾌하게 흐르던 곡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어떻게? 멀리 떠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잘 쉬고 계신가요? 저는 오프닝 보면서 저 요번에 휴가 그냥 어디 가세요 할 때 그냥 집에서 온전히 쉬려고요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깝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휴가가 생긴다면 일단 안 쉬고 싶고, 만약에 휴가가 생긴다면 그냥 완전히 그냥 뒹그르르 침대에서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대 사회인들이 느끼는 게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우리 다 연결돼 있나 봐요, 여러분. 그쵸? 와, 예전에는 몰디브 같은 데 보면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잖아요. 가면 어린 때는 다 놀았는데 10시네? 막 이런 촬영으로 몰디브 간 적 있거든요. 다 놀았는데 10시네? 이제 뭐하지?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노는 게 좋았고 안 노는 시간이 무지 아까웠었는데, 정말 와, 우리가 이렇게 쉬지 못하고 살고 있다니.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신께서 하루 반드시 쉬라고 준 날. 네, 여러분 진짜 이러다 큰일 나요. 네, 하루씩은 주일이 아니더라도 꼭 쉼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저희 아빠가 약사셨는데요. 약을 잘 안 줘주셨어요. 아프면 밥 먹으라고, 잠 잘 자라고 하셨었거든요. 아주 많이 아플 때만 약 줘주셨어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조지 클루니, 미셸 파이퍼 주연의 어른들의 연애, 어느 멋진 날 중에서 나탈리 머천드의 원파인데이, 이어서 에반게리온, 클레어가 부릅니다. Fly Me to the Moon.

여기까지 뿜뿜 전해집니다. 네. 부모님은 더워서 딸 걱정하고, 딸들은 더워서 부모님 걱정하고. 네, 그렇게 되네요. 그쵸? 잔디님, 가끔은 너무 조용한 게 싫어서 볼륨을 더 높일 때가 있어요. 이 시간 고요한 집에 울리는 강희님 다정한 목소리, 좋은 영화 음악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와, 너무 좋다. 고요한 주일도 좋고, 크게 음악을 틀고 싶은 그 기분도 좋고. 와, 휴가철이라 많이 떠나고 또 오고 그러시네요. 3853님, 저 휴가 중 완도 다녀왔어요. 월요일부터 출근이라 오늘은 집에서 사부작사부작 일하는 중입니다. 아, 방학 숙제 하듯이 노동요는 강대에게 맡겨놓고 뭐든 즐겁게 해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충전이 잘 되신 것 같네요. 소나무님, 올여름 휴가는 가볍게 준비했어요. 시골 가서 옥수수 따서 맛있게 쪄먹고, 참외도 따서 동네 계곡 가서 시원한 물놀이 한바탕 하고 오려고요. 월악산 계곡 들렀다가 어머니 계시는 고향으로 고고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번엔 뮤지컬 영화에서 골라봤어요. 영국의 전설 로비 윌리엄스의 삶과 음악을 담은 영화죠. 배러맨 중에서 포비든 로드, 이어서 위대한 쇼맨 중에서 잭 에프론과 젠다이아 콜맨이 부른 리라이트 더 스타즈, 공중 고개를 하며 사랑을 속삭이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열리라는 젠데이아도 너무 예뻤고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퍼펙트 데이즈 중에서 The Animals, House of the Rising Sun,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람보 3 중에서 빌 메들리, He Ain't Happy, He's My Brother 였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뭐 AI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날로그 세상이 그리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에 알맞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프닝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저는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AI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저 진짜 잘 활용하거든요. 진짜. 대본 볼 때도 AI랑 같이 보면 참 좋아요. 근데 그때 문득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대본을 너무 바빠서 분석할 시간이 없을 때 그 친구 작가가 너무 잘 분석해 주길래 걔한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면서 제 분석 능력이 진짜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아, 이 분야는 친구가 잘하는구나 하면서 걔한테 계속 분석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연기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연기 선생님께 의존하고 하면서 제가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나이가 먹어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남에게 빌려온 지식은 빌려온 거지 내게 될 수 없다 라고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접해도 걔가 내 건 아니구나. 그런 거를 또 이번에 막 스피치 수업하면서 필사를 많이 해보는 게 좋다. 또 하고 또 한 번 알게 된 단어 같은 경우는 꼭 따로 메모장에 적어서 적은 다음에 한 번쯤 실생활에 사용해보는 게 좋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죠. 그랬더니 정말 제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사용해봤던 그 단어들은 제법 제게 돼서 끊임없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몇 개 되지 않는 그 단어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 기억을 꼭 나누어 드리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네, 잃지 마세요. 자신을. AI는 도움일 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치오카님. 드디어 왔어요. 강짱 언니. 조금은 늦었지만 천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강디 목소리를 매일 듣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신청곡은 처음 첫 회에 들은 벤 이킹의 스탠바이 미 정해봅니다. 영화 스탠바이 미도 제 인생 영화예요. 저랑 비슷한 나이의 내 소년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너무 좋아요. 강디 2000일, 3000일 쭉 함께해요. 또 올게요. 항상 밥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지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청취자분이신데요. 한국어가 매년 조금씩 더 늘더라고요. 아주 대견합니다. 이어서 여성판 스탠바이 미로 불리는 영화죠. 나우 앤 벤 중에서 들을게요. 잭슨 5의 I Want You Back.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2: 남녀가 보통 처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1: 영화?
2: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우리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1: 난 영화
2: 그 영화 네. 때문에
1: 지금 목사님도 손
2: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세 분, 우리 쪽 밑에 분.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
1: 비디오. 아무튼. 네, 비디오.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2: 네, 비디오도 괜찮고요. 네. 비디오, 네. 비디오 하니까 한번 계시네요. 비디오.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
1: 우리 목사님.
2: 목사님, 네.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3: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네. City of Joy라고 하는 영화를
1: City
3: 봤어요.
2: City of Joy.
3: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2: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 청소년?
3: 결혼 초기에.
1: 결혼 초기에.
2: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2: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뭐 나가 결혼, 가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네. 지켜야 되겠다.
1: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2: 결혼 초기에.
3: 네.
2: 근데 그 영화 그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3: TV로 혼자 봤습니다.
2: TV로 혼자 봤습니다.
1: TV로.
2: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1: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2: 우리 마이크를 네. 한번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4: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2: 레미제라블. 네. 어떤 내용?
4: 보면서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2: 저만 모르네요.
1: 저도 몰라가지고.
4: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2: 어떤 느낌이셨어요?
4: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네. 한 10년쯤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근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2: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4: 우리 신랑하고 갔죠.
2: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여.
4: 아멘.
2: 아멘, 아이고. 저는 최근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뭐 그게 좀 됐는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1: 킹덤 오브.
2: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싸웁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네. 그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1: 종교를 위해서.
2: 그렇죠.
1: 맞아요.
2: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자연. 아주 단호하게 이제 십자군은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1: 장기적으로
2: 아주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앓다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1: 평생
2: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뭔가 봤는데 이게 막 십자군 전쟁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뭐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1: 상처.
2: 상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뭐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1: 언제 끝나나?
2: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1: 해지죠.
2: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 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맞아요.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그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오고요. 막 수염 여기 탁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1: 그렇죠.
2: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탁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1: 이해가 쉽네요.
2: 네, 그러시죠. 네,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탁 근데 이 살라딘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린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에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살라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1: 전부다.
2: 성지기 때문에 우리의
1: 모든 것이다.
2: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1: 끝이다.
2: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탁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가요. 그러다가 말 고삐를 탁 이렇게 잡아 끕니다.
1: 다시.
2: 그리고 탁 돌아봐요.
1: 네.
2: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응?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1: Everything.
2: 네. Or nothing. 전부다. 그러나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2: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탁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1: 돌아가요. 그냥 가요.
2: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1: 아유.
2: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슬퍼요.
1: 어우 잘하시네.
2: 이러면서
1: 오.
2: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저게 영화를 왜 저렇게 마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칼싸움 막 쫙
1: 그러니까 막 창, 전쟁 창, 그렇게 막, 크게 해놓고
2: 막 쫙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1: 아무것도 아니다.
2: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1: 대통령.
2: 그렇죠. 여자 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나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1: 힘들어요.
2: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1: 아.
2: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1: 남편.
2: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1: 영부인.
2: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그 그렇죠.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였어요. 네.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해병대 장교가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대령에서 뭐를 달아야 합니까?
1: 별.
2: 별을 달아야 돼. 근데 별을 못 달면 어떻게 될까요? 예편. 네. 오. 제대해야. 예편. 예편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1: 군생활 하셨나 봐요.
2: 예, 이거 여군 출신이신데요, 우리 집사님. 네. 레미제라블 여군이신데, 이거.
1: 그러니까요.
2: 네. 오. 예편이라는 말 잘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역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1: 허탈가.
2: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전부였는데 대통령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1: 남편?
2: 남편. 근데 남편도 이제
1: 안 돼요.
2: 장군이 안 되고 아. 탁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1: 아들. 네. 자식, 자식.
2: 아들 둘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한테 막 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근데 첫째 아들은 자기 성격이 있고 부모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한테 뺨도 맞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누구가 남은 겁니까?
1: 둘째.
2: 끝에. 둘째. 작은 애는 또 착한 애인 거예요.
1: 막내, 막내.
2: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아라라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애는 그거를 다 이렇게 받아들인. 엄마 중에서 꼭 이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강사님, 희한해요. 저희 애가 왜 갑자기 그럴까요? 갑자기가? 어느 날 아내들이 가장 화가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래?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이때까지 잘 살더니.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이게 갑자기 나고! 아내는 갑자기가?
1: 아닌 거.
2: 아니었어요.
1: 계속 싸워왔던 거예요?
2: 아내는 생각한 지? 오래됐어요. 오늘 딱딱 맞습니다. 딱딱 맞아요.
1: 아까 저 네. 남편 구두부터 아이 네, 유학 남편 보내신 구두, 거부터.
2: 아이 유학 보내고 맞습니다, 이거 완전 딱딱 맞습니다. 네. 나는 이혼을 생각한 지가 이게 처음이? 오늘 예수 사랑교회 딱 걸렸네요. 예, 예. 난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한 게?
1: 아니에요.
2: 아니라 난 생각한 지?
1: 이제 합창을 하시네요, 네. 합창을.
2: 베토벤의 네. 나인 심포니 합창입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집에서 맨날 이제 컴퓨터 게임하고 음란물 보고 또 총 쏘는 거 하고 그러다가 밤에 우발적으로 아버지하고 엄마를 살해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발적이 아니었었어요.
1: 갑자기가 아니었고.
2: 갑자기 아니었습니다. 늘 마음 저편에 간직하고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그게 뭔가 불꽃이 팍 탁
1: 저마가 된 거죠.
2: 갑자기 이렇게. 정말 우리 집사님 남편이랑 애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요 뭔가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뭔가 느낌이 옵니다. 뭐 방화라든지 뭐 예를 들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 그렇구나.
2: 그분은 전부였습니다. 뭐가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네. 그리고 영부인이 되는 게 이제는
1: 전부였던 거.
2: 전부였어요. 이제는 영부인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1: 엄마, 어머니.
2: 엄마라도 나는 돼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요, 다 그게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자존심. 아니면 내 이미지. 이미지가 자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2: 교사님 좀 나쁘신 분이네요.
1: 자,
2: 오늘 한 번 완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의도치 않게 전 계속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1: 옆에서 계속.
2: 저쪽에서 자꾸 뭔가. 그럼 제가 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왜 나쁜 사람이에요?
1: 뭐가, 제가 뭘 잘못했어요?
2: 제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 아이 때에서 그걸 해줘야 되겠어요. 엄마를 살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이미지, 그리고 우리 아이 학교 이런 것도. 난 사실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지
1: 않았죠.
2: 않았어요.
1: 정말 표정 리얼하시네요.
2: 나 정말 우리 애들 그 학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안 되겠다가 싶어서 유학을 보내기도 해요. 한국의 교육 정책을 원망하면서.
1: 맞아.
2: 한국에서 무슨 애가 되겠어? 나 안 돼. 난 완전 유학이잖아. 어. 난 어렸을 적부터 항상 그런 생각이었잖아. 때로는 이럴 수도
1: 있다는 거.
2: 있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 각자 서로 다양합니다. 자기만의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사람이 자기만의 성전으로 삼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누구는 돈, 누구는 자기 이미지, 누구는 뭐
1: 명예일 수도 있고,
2: 누구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누구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이미지,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튼 저희들은 다 저희만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지가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1: 전쟁.
2: 그러니까 남편의 열등감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갑자기 남편이 좀 민감한 부분 있죠?
1: 그 말, 단어나?
2: 다른 상황에선 너무 너그러운 사람이.
1: 맞아.
2: 근데 그 얘기만 하면, 그냥, 갑자기! 근데 사실 남편은 그 사실을 잘?
1: 몰라요.
2: 모르는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막 대답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내 배우자는 좀, 나 스스로, 나나 내 배우자는 그런 게 있다. 다른 거는 괜찮은데 어떤 부분을 그만. 딱 터치하면 난 조금 불쾌하고 화가 난다. 라는 부분이 있는 분, 자, 이렇게 손들면 지금 카메라가 다 잡으니까요.
1: 그렇죠.
2: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자. 준비되셨죠?
2: 자, 카메라 다 뒤에서 잡아주세요.
1: 네,
2: 자, 카메라 다 뒤에서 잡아주세요.
1: 저희만
2: 자,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죠. 모니터 보시죠. 지금 저만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 네, 안 나갑니다.
2: 솔직하게. 자, 하나, 둘, 셋.
1: 아.
2: 세 분인가요?
1: 한 네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2: 이렇게?
1: 네, 네.
2: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은 이러셨어요.
1: 아, 이걸 어떻게. 꼭 잡고 계시네요.
2: 솔직한 분은 치유받을 문이 열린 겁니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1: 맞아요.
2: 그냥 단지 저희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웁니다. 때론 남편하고도. 때로는 내 친한 친구하고도. 때로는 내 자녀하고도 싸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누구하고 싸우나요? 때로는 자신하고도 싸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누구하고 싸울까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하고 딱 싸우는 거죠. 네. 주님, 저도 정말 웬만한 여자 아니거든요. 주님, 이건 저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1: 만만한데.
2: 네, 주여. 이거 진짜 이거는 좀 해주세요. 주님, 저 정말
1: 이 정도는 해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2: 그렇게 뭔가 탁 이렇게 치고 기도하죠.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거는 전부였는데
1: nothing.
2: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혜의 깨달음을 얻는 날도 오죠. 어머 주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어머 주님, 제가 이 동그라미 안에 있을 땐 이 동그라미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동그라미 밖에 나와보니까
1: 아무것도.
2: 제가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운 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한 거 꽉 잡고 있었는데 이거 놔도
1: 안 죽네요.
2: 안 죽네요. 주님, 제가 놔도 안 죽네요.
1: 이 오빠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 그 오빠랑 살고 있는 분 몇 분 없죠. 그 오빠 살아보세요. 그놈 때문에 죽겠다는 날도 옵니다. 엄청 힘들죠.
1: 아...
2: 그 옷 안 사면 죽을 것 같았어요.
1: 맞아요.
2: 그 표범 그거 안 사면 나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안 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친구들 만나서 몇 평 사느냐가 전부 같거든요. 이때까지 그렇죠. 똑바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친구들 오래 만나서 어이구 뭐 네 아들 뭐 어디 다녀? 그럼, 아유 걔는 뭐 내가 학원을 그렇게도 안 보냈는데 서울대야? 아유, 야 요즘 뭐 그렇게 공부 중요하니? 네 아들 어디 다녀?
1: 아이고.
2: 해병대? 해병대 다니는구나. 아유, 그럼 국가 누군가가 지켜야지.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1: 아이고, 안, 다시는 안 간다, 내가.
2: 쟤 진짜 완전히 그냥 학교 다닐 때, 여고 같이 다닐 때 그러니까, 걔 진짜
1: 나보다 못했는데.
2: 완전 공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막 오빠들 만나서 빵집에서 말이야 미팅이나 하고 막.
1: 내 가방 들고 다녔잖아.
2: 나 진짜, 아우, 정말 내 쟤네 집 완전 그랬었잖아. 근데 정말 어떻게 막 돈 있는 남자 하나 깨가지고 나 진짜 나. 나 진짜 주여.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면서도 왠지 기분이?
1: 아이고.
2: 때로는 전부라고 생각했던 숫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말처럼. 주님 외에는 전부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유행은 지날 겁니다. 옛날에 르네상스 시절에는 이렇게 글래머러스한
1: 그렇죠.
2: 예, 배가 글래머러스한 분들이 아주 그
1: 미인이었습니다.
2: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 미인으로 안 봅니다. 그렇지만 권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또 그런 날이
1: 올 겁니다.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살아계시면 되는 거죠.
2: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는 그 안에 있다가 자기의 생명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1: 맞바꾸는 거야.
2: 맞바꾸는 자기의 자존심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전부인 것 같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느냐? 전 마지막 그걸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리가 자기를 비출 때 어머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은 놔야 할 것이네. 놔버리자. 남편 놔버리자.
1: 남편.
2: 놓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1: 잡치면 자꾸 네. 잊지 말고.
2: 잡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자들.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들한테 왜 집에 안 들어가냐고 했더니 자기는 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없냐고 있지 않냐고 했더니 집구석이라고 그랬습니다.
1: 아, 집이 아니라 집구석.
2: 집 아니고 집?
1: 구석.
2: 구석이라고. 자기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편도 놓고 아이도 놓으면 다 흘러흘러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왜냐? 거기밖에 갈 데가 없거든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밖에 안식처가 없는데. 다 이렇게 놔주면 돌아오겠죠. 그리고 자존심도 좀 놔주면 좋겠습니다.
1: 자존심.
2: 내 상한 자존심도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대신하고 자존심은 좀 놔주면 좋죠. 언제까지 복대를 차실 겁니까? 이거 감추려고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막
1: 숨 한번 마음 놓고 모시고.
2: 엄청 힘듭니다.
1: 마음 놓고 웃지도 못해요 지금.
2: 그렇죠. 근데 문제는 스튜디오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평생의 삶을
1: 그렇게 살 수 있다.
2: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숨 제대로 안 쉬고 유리벽에 갇혀서.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복음이든 무엇이든 강의든요. 여기서 이 말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요. 그 새가 이렇게 날개짓해서 떨어진 걸 자기 몸에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여요. 저 사람 아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1: 많이 알고
2: 아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한번 얘기하면 탁탁탁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되려면 진리를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먹어야 뼈에서
1: 그렇죠.
2: 뭐가 나오죠? 네. 뼈에서 다시 뼈가 나와서 날개가 되어서 진짜 자기 날개 되거든요. 그러는 데는 시간이 약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모두 아무것도 아니는 일을 위해서 저희의 소중한 삶을 바치지 말고 진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가끔은 이렇게 나와서 내가 요즘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고 솔직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건 무엇인지 그거는 결국은 놔야 할 것인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조금만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서울여대에 강의를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요.
1: 우리 동네 잘 아시죠?
2: 동네를 아주 잘 압니다. 동네가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배밭도 많고요. 그리고 자연도 있고 태릉도 아주 맞아요. 좋습니다. 핸드폰 끄고 저희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즈음인데요. 옷 따뜻하게 입고 새벽기도 끝나고 한 번씩은 조용한 시간을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조용해지면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 그리고 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잡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뭘 놔야 할지를 그 조용한 시간에 저희가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조용한 시간. 어쩌면 우리는 그걸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더

0: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이고, 전부이지만
1: 아무것도 아니에요.
0: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붙잡고 결국은 놔야 할 것들은 놔주는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아, 왜 아빠는 한국말을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봐,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3: 한국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이 빵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컬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또 즐거운 시간 여러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네. 강의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사실 저는 상담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만사형통을 보시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떤 상담이 많을까요? 만사형통을 보고는 그 가족끼리 그렇겠죠. 사이가 안 좋다. 그 특별히 부모님하고 누가 사이가 안 좋을까요?
1: 자녀들?
2: 부모님하고, 이렇게 자녀하고, 그리고 남자하고, 남편하고,
1: 아내하고.
2: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상담, 전문 상담가가 아닌데도.
2: 그렇죠. 저는 전문 상담가가 아니고, 전 그냥 이렇게 야매로 하는 건데.
1: 근데 그냥. 근데 왜냐면 방송 보시면서, 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2: 그렇죠.
1: 잘할까? 이렇게 이제.
2: 그래서 아마 그러신가 봐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젊은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게 많은데, 저 사람은 뭔지,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0: 누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가요? 그 말을 상대방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목사님한테 막 상담해서 목사님 저 이혼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안 되죠.
1: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0: 그렇죠. 안 되는 거 다
1: 아는데
0: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남편 버려야 되겠죠.
1: 안 되죠.
0: 안 되죠. 고쳐서 쓰는 게 좋죠.
1: 고쳐서.
0: 나는 김포 지역의 사회복지사다라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을 복제해야 돼요. 애들도 복제해야 되고. 그런데 상담을 이렇게 유형별로 보니까 가장 많은 건 뭐니 뭐니 해도 좀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남편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아내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저는 알아냈는데 이제 한국에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김포 지역에도 아마 많을지 몰라요.
1: 많습니다. 많아요.
0: 그리고 이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에 식구들이 이렇게 오고 네.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한국은 이 문제를 잘 수용하고 조화롭게 해야 한국의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넘어야 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생겼냐면 자 사람이 뭐가 통해야죠?
1: 말이 통해야죠.
0: 그렇죠. 언어가 통해야 됩니다. 저는요, 강의 재밌게 한다는 말 그래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 강의를 듣고 절대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1: 외국분들?
0: 외국분들이. 맞아요.
1: 아니요. 외국분들도 얼굴 표정 보고 웃어요. 아니,
0: 내용을 모르니까.
1: 내용을 모르니까
0: 얼추는 웃는데, 정말 저희들처럼 즐거워서 호탕하게 웃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웃는 거죠,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딱 행동을 이렇게 얼굴 표정 이렇게 하면 이 정도로 웃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웃지 마, 아! 막 이렇게 웃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의 비밀인데, 언어를 정말 잘 못하면 사람이 사랑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전에 막 그런 시기 있었어요. 캐나다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에서 그분이 여기 일하러 왔다고 하면 안 받아준답니다.
1: 아, 그렇죠. 공항에서.
0: 예, 불법으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자꾸 가니까. 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강의를 초청하신 분이 무조건 여행 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1: 여행 왔다고.
0: 입국 심사대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외국인 여성분이 엄청 체격이 좋고 당당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러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 아, 사투리를 쓰셨군요.
0: 아니, 예를 들어. 캐나다도 사투리가 다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하러 왔어? 이러니까 제가. 여행 왔습니다. 이랬어요. 투어. 이랬어요.
1: 투어.
0: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여행을 하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 정도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너 얼마나 여행하냐?
1: 얼마나 투어?
0: 얼마 투어? 그랬더니 제가 3일이라고 그랬어요. 3일. 왜냐면 딱 강의 일정이 3일. 하루 강의하고 또 하루 강의하고 하루 살짝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아. 근데 그분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된다.
1: 그렇지.
0: 너 혹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거 아니냐? 아. 어떻게 캐나다 여행을 왔는데
1: 3일만
0: 있다 가냐? 시차에 적응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코리안 스타일. 아멘. 이런 건 아멘 아닙니다.
1: 알아들으셔 지금.
0: 이런 건 아멘 아니에요. 코리안 스타일. 제가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뭔가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곤란했어요. 그래서 너는 따로 저 방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넌 뭔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떨리죠. 떨리는데 영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제가 벌렁벌렁.
1: 벌렁벌렁.
0: 나 이거.
1: 영어, no English.
0: 근데 너 말하지 말고 너 절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게 한 시간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할 수 있는 캐나다 사람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방송국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강의하러 왔는데요. 또 강의한다 그러면 입국이 안 된다고 그래서.
1: 투어.
0: 그러니까 명함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 어느 대학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딱 얼굴 표정이 그런 거예요.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사람이 영어도 못해?
1: 아, 올프지. 아, 예.
0: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그래서 제가, 못해.
1: 못해도 아니고, 못해.
0: 솔직히,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 순간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0, 이제, 셋이 되셨는데요. 어머니는 아주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제가 사는 걸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음식 솜씨도 좋은데, 그렇죠. 어머니는 이제 막 자녀가 6명이 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느라고 학교를 못 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돈을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은행에 가면 불편하신 게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 뭐 좀 써야 되거나 아니면 카드로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넣고도 뭐 이렇게 누르라는 게 다 한글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살짝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는 분들도 그런 얘기라고. 은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냐면 제일 착해 보일 것 같은 여직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1: 네, 네. 부탁 이거 다 이렇게 좀.
0: 아니, 아니, 비밀번호를 얘기해줘야 되니까.
1: 아, 비밀번호를 얘기해.
0: 비밀번호도 얘기해줘야 되고 이제 내가 글을 이렇게 좀 내가 몰라서 아, 그런, 그게 엄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무슨 국내에서 이렇게 뭐 방송을 하고 이런 거는 언어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1: 없죠.
0: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무시 안 하는데
1: 그냥 내가 생각
0: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 여자분이 너 절로 가 이러는데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나 돈을 많이 벌어갖고 캐나다 사버려야지.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
1: 캐나다 산 다음에 널 잘라버려야지.
0: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난 왜 영어 공부를 안 했을까? 그래가지고 나 이 상황을 어떻게 나 이렇게 대변도 못할까? 이런 쓸데없는 고통을 왜 당할까? 그러면서 또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오래 관공서를 갈 때나, 예? 뭐 그런 쪽에 할 때 매우 힘들게 사셨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구나. 어느 날 제가 이제 외국 나가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 아, 엄마가 2중, 3중으로 아주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셨겠구나. 그러면서 엄마의 표정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언어를 말하고 싶냐면 저희가 한국말은 다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보고 한국말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한국 사람을 닮았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 사람을 닮습니까? 저희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했는데요.
1: 감사합니다. 네.
0: 그런데 저희가 그런 그냥 언어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슈퍼에 가서 뭐를 살 수도 있고 예, 아이들을 혼을 낼 수도 있고 여기 길을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언어를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약속입니다. 마이크를 마이크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1: 약속을?
0: 네, 네. 마이크. 네. 전에 저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 이제 군대에서 저녁에 암구호라는 게 있습니다. 암구호가 뭘까요? 그 최전방에서는 그렇죠.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니까 어두운 때 딱 그러면 암호! 암호를 딱 하면 저쪽에서 답변을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날에 두 가지 단어가 오는데 뭐 권사님,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허벅지예요. 그러면 아,
1: 권사님?
0: 제가 권사님!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1: 허벅지.
0: 허벅지! 라고 해야지 권사님! 그랬는데 뭐 엉덩이 이러면 그냥 총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1: 아, 그럼 간첩인 거죠?
0: 그거 간첩이죠.
1: 허벅지로 약속이 돼 있는데.
0: 허벅지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래서 미리 그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암고라고 부르지 않고 은어로 막걸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암고라는 말을 너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안상 막걸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신병이 딱 오잖아요. 아. 그럼 고참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막걸리. 그러면 권사님 엉덩이. 뭐 권사님 허벅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막걸리 이렇게.
0: 막 네. 막걸리 뭐야? 그러면 이제 뭐 만사, 그 다음에 형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이병 때인데, 이렇게 벙커에 강을 하나 두고 북한. 이쪽엔 저희 초소였어요.
1: 초소.
0: 근데 벙커에 딱 2시에, 4시에 딱 들어갔는데, 병장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병장이시죠.
1: 병장. 네.
0: 좀. 그 원래 군대 계급이 이렇게 됩니다. 네. 소장은 스타 하나.
1: 준장이
0: 스타 하나죠. 별 하나. 소장 별 두 개는 소장. 별 세 개는 중장. 별 네 개는 뭘까요?
1: 대장.
0: 대장. 별 다섯 개는 병장. 예, 병장. 병장이 제일 높습니다.
1: 아, 대장보다 위군요?
0: 대장보다 위입니다. 병장입니다. 병장이 엄청 높습니다. 네, 그냥 별 다섯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나도 장군 출신이네.
0: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면 장군 출신이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장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하늘 같은 병장이. 그래서 딱 새벽에 들어가면 그분이 딱 들어가시자마자 제가 의자 네 개를 따다다닥 붙여드려요. 왜냐면 그분은 주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분이 주무시다가 눈을 탁 뜨더니 절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마, 오늘 막걸리 먹고. 저는 순간 그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들었냐면, 야, 너 막걸리 먹어? 이래서 들은 거예요.
1: 아, 막걸리 먹고.
0: 왜냐면 전 막걸리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드디어 어둠의 세력이 저를 시험하는군요. 악, 이병, 김, 장, 옥, 술 안 먹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야, 오늘 안 구운 뭐야?
1: 그렇죠.
0: 근데 갑자기 이병이,
1: 전
0: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마, 오늘 막걸리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주님 또 시험을 하네요. 악, 이병, 김, 장,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이게 빵 날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 자식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 너 내일 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맞고 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구나. 아, 하늘의 상급 쌓이는구나.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제 병장 말고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불러다가 저를 막 또 이제 해가지고.
1: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0: 그래가지고 막 눈이 제가 파트라슈 되고 막 엄청 그랬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제가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한 겁니까? 아니면 신앙을 지키려고 핍박 당한 거예요? 아니면 무지에서 맞은 거예요?
1: 무지에서 맞은 거예요.
0: 너무 크게 얘기하시네요. 지금 분위기가 어우.
1: 그러니까 싸다는 뭐, 거죠. 그거 맞아도 싸다는 거죠.
0: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네 엄청 무지에서 맞은 거죠. 예. 네. 거기 김포였습니다. 김포.
1: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0: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 거기 강화도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1: 강화도.
0: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무지에서 맞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맞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라요. 난 되게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무지에서 한 거예요. 난 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데 뭔가 이상해요. 왜냐? 막걸리라는 게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막걸리는 암고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저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약속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약속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지.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의 문이
1: 열리는지.
0: 열리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집 말 안 듣는 애들의 마음의 문이
1: 열리는지.
0: 열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연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저희에게 사인을 보내주거든요. 빵빵 대줘요.
1: 그 집 문제 있어.
0: 문제
1: 지금.
0: 있어요, 당신. 여보, 당신 문제 있어. 권사님, 문제 있어요. 집사님, 문제가 있어요. 아빠, 문제가 있어요. 엄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왜 빵빵 대고? 아, 지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저는 빵빵 대고.
1: 난리야.
0: 난리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난리야!
1: 난리야! 그랬는데.
0: 지금 권사님이 지랄이라고 그랬는데.
1: 너무 강하게 오셨어요.
0: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괜찮아요, 권사님. 저희가 늘 쓰는 말 써야 됩니다. 아, 왜 내 남편은 난리야? 나한테. 난 아무것도 안 했구만.
1: 나 잘 달리고 있는데.
0: 나 지금 내 길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빵빵 대? 아, 왜 하나님 제 몸 왜 자꾸 이렇게 빵빵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아픈 거예요? 뭔 일이 하나가 왜 이렇게 걸려요? 사인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1: 돌아봐야죠.
0: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뭐 자존심인지 무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세상은 이상해. 내 주위에 또라이가?
1: 너무 많아.
0: 너무 많아.
1: 계속 빵빵거리는 거 맞아.
0: 엄청 많아. 우리 집안은 다 또라이야.
1: 나 참 힘들게 산다.
0: 우리 구역 참 다 또라이. 원래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웃어버리셨어요. 오늘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언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언어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는 언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그 보물이 들어있는 그 구를 열 때는 뭐라고 해야 열릴까요? 열려라.
1: 열려라 참깨.
0: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 열립니다. 열려라 참깨 말고 다른 깨 뭐 있습니까?
1: 들깨?
0: 들깨. 또 뭐 있습니까? 검은깨.
1: 홍두깨.
0: 홍두깨. 죽음깨. 열려라 죽음깨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
1: 얼굴에 모공이 열려요.
0: 그렇죠. 그럼 안 열려요? 안 열려.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 그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안에도 보물이 있어요. 내 아이 마음에도 보물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도 보물이
1: 있죠.
0: 그리고 성경에도 보물이
1: 있죠.
0: 있고 하나님이 삶의 보물을 감춰놓으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열려면 정확한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열려라 참깨라고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는 불렀고 그리고 뭔가 삶에서는 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가족이 사인을 주면 아, 왜 이렇게 내 주위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아, 나한테만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아,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 이번에 새벽기도 작정했는데 왜 새벽기도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할까요? 저 철야예배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남편이 술 먹고 지랄이야?
1: 난리.
0: 술 먹고 난릴까요?
1: 난리.
0: 네.
1: 어머님이 고개를 못 드시네.
0: 저 뭔가 좋은 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저는 교회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1: 저랑 안 맞나 봐요.
0: 네, 저는 신앙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전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려나 봐요. 그리고 내 주위엔 이상한 사람들이
1: 너무 많아.
0: 너무 많아. 내 삶은 참 피곤해.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정말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언어를 알고 있는지.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교육이 무슨 교육일까요? 네, 영어를 배우는데 돈을 가장 많이 쓰죠. 네.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돈을 쓰는 것처럼 저희도 삶의 언어를 배우는데 돈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삶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더 예배에 그렇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저희는 따로 공부해야 합니다.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외국에 산다고 해서 외국어를 무조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집중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로 아, 삶의 그 열리는 그게 무엇일까? 인간관계가 열리는 그 코드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방에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사건들로 저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 삶의 열려라 참깨라는 그 언어를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삶의 보물을 저 동굴 안에 가족관계 안에 요곳저곳에 심어놨는데 그것을 열어서 저희가 좋은 것을 어려운 곳에 나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팝스 한동준입니다.

물건을 평균보다 싼 가격에 많이 팔아서 이득을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경제학 용어로 박리담회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열불박, 일올리, 마늘다, 팔매자를 씁니다. 자, 하지만 한동준 FM 팝스는 물건을 팔진 않고 오직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을 고가로 매입합니다.